그다음에 17세기에 발전했었던 여러 과학적 사실에 대한 마지막에 완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뉴턴인데, 뉴턴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프린키피아입니다. 1687년. 그래서 요 연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로크의 시민정부론 내지는 통치론. 이게 번역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같은 책입니다. 시민정부론 통치론이 1690년에 있었고, 요 사이에 여러분 있었던 사건, 우리 방금 배웠던 거뭐 있어요? 1688년도에 명예혁명이 있고요. 1689년도에 권리 장전 승인. 요거 있죠? 그리고 로크의 시민정부론 등도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도 꼭꼭꼭 체크. 자, 이제 아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보시면 1616년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후금이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가 되겠고요. 청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온게 병자호란이죠. 뭐 우리나라에선 삼전도의 굴욕 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명나라가 1644년도에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이제 베이징 비었잖아요. 그래서 순치제가 베이징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했던 인물이 그 유명한 강희제입니다. 자, 강희제는 뭐 단독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3번의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강희제의 3번의 난, 그 다음에 83년도에는, 1688년도에는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1689년도에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랑 조약을 맺는, 국경선 조약을 맺는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요거까지 같이 기억. 그래서 요 지도 너무 중요하죠. 아, 주셔야 됩니다. 3번의 난 진압 1681년,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1683년, 러시아랑 국경선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1689년, 요거 세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나라가 나온다라면 여기 범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범부라는 건 이쪽에 있는 신장이라든가 티벳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청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배 형태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이 대표로 삼으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번부라고 합니다. 청나라가 이러한 산악지역이라든가 먼 지역 등은 이렇게 번부를 지정했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그 앞에 막부가 있었죠? 가마쿠라 막부 있었고, 무로마치 막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등장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1616년, 그러니까 그 후금이 건국된 같은 해죠. 오스만에서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완공되는데, 이런 게 연도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해두시고요. 역시 17세기 중엽에는 무굴 제국의 샤자한, 5대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내의 무덤 타지마할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샤자한의 아들이 아우랑제브고요. 이 아우랑제브가 즉위하게 되면서 아우랑제브는 인도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라는 지역을 얘기할 때 지명으로는 두 군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펀자브, 여기 데칸고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죠? 인더스강 유역 일대를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고요. 여기 데칸고원은, 데칸이라는 지역은 데칸고원이 있는 지역인데, 이 데칸고원 이남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우랑제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어떤 겁니까? 일본 에도 막부를 말하는 것이죠. 일본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 하에 쌍킨 고타이제. 그다음에 도시 상공업자였던 조은인이 성장했었고, 외교적으로는 조선과 통신사 교류 있었고, 네덜란드랑만, 서양의 네덜란드랑만 교류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난학이 있었고, 또 조은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같이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되겠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 요게 무굴제국. 무굴제국에 여기가 펀자브 지방, 여기가 데칸고원. 데칸고원 이남 지역까지 갔던 인물은 누구?

아우랑제부가 되겠습니다. 아우랑제부는 무굴 제국의 6대 황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젠 18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앤 여왕이 있었어요. 앤 여왕이 대영 제국을 호칭을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죽게 돼요. 그렇게 되자 조지 1세. 근데 조지 1세는 영국 왕이 됐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니 우린 그것을 하노버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왕인데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됐던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었었고요. 자, 18세기 중엽에는 프리드리히 2세가 상수시 궁전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거 꼭 기억, 7년 전쟁. 7년 전쟁 여러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7년 전쟁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7년 동안에서 7년 전쟁인데 이 7년 전쟁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도 표현하냐? 사실상의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1756년부터 63년. 이게 7년이죠? 보세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 63 빌딩이란 빌딩이 있었습니다. 63. 63이에요. 여기서 7 빼보세요. 그럼 뭐죠? 56. 그래서 1756년부터 63년까지를 7년 전쟁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붙는데, 이게 왜 사실상의 세계 대전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영국이 프로이센을 지원하게 돼요. 근데 원래 그 전까지의 전통적으로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서로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요. 우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동맹의 역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알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될때 프랑스의 왕이 루이 16세죠. 루이 16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디 출신일까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맹의 하나의 그 결과물이 그들의 그런 부부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 더. 왜이 7년 전쟁을 사실상의 세계 대전이라고 하냐면 이 프로이센이랑 영국, 프랑스랑 영국 말고도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서 동맹에서 막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전하게 되거든요. 상대 국가 막그 같은 동맹국으로.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거의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고, 프랑스랑 영국이랑 붙다 보니까 이두 국가가 아메리카에서도 붙고요. 아시아에서도 붙어요.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붙을 때 요걸 뭐라고 합니까? 아메리카에서 붙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아메리카에서 붙는 걸? 요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 요거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면, 아메리카를 누가 차지할지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 중에 여러분 뭐 있습니까? 혹시 플라시 전투 기억하세요? 플라시 전투는 당시 세계 최대 시장이었었던 아시아라는 시장을 두고 누구랑 누구랑 붙었던 것이에요? 역시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것이죠. 요두 전투는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 초기 아메리카에 대한 이권을 영국이 가져가고요. 인도 시장의 주도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돼요. 이 플라시 전투 여러분 연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1757년으로 나옵니다. 이 플라시 전투가 1757년이면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그쵸?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싸웠던 최초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의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런 내용들 잘 봐. 두셨으면 좋겠고, 요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전비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메리카 지역의 상당 부분의 그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돼요. 우린 그것을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1773년에 있었고, 이 보스턴 차 사건

1800년 이후 당시 그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싸우자. 아니야, 그냥 우리 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결과적으로는 싸우자라고 처음에 대륙회의를 해요. 필라델피아에서. 이게 1774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그리고 렉싱턴 전투 이후에 2차 대륙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크타운 전투라고 잠시 뒤에 나올 텐데. 요크타운 전투 전에 그 유명한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1776년 7월 4일에. 예, 그것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스턴 차사건을 시작으로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2차 대륙회의랑 요크타운 전투 사이에 있었던 것이 그 유명한 독립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지도가 나올 때에 여러분, 요거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요기에 있는 연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보스턴 차 사건이 1번, 1차 대륙회의가 2번,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가 3번, 그 다음에 요긴 안 나와 있지만 2차 대륙회의도 있었거든요. 2차 대륙회의가 4번,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 발표가 5번, 그 다음에 요크타운 전투가 6번. 요 순서대로 1, 2, 3, 4, 5, 6, 요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독립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을 얘기해 보자면 필라델피아예요. 왜 그러냐? 1, 2차 대륙회의가 다 필라델피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까지 같이 체크. 그다음에 독립선언문입니다. 1776년, 즉 2차 대륙회의 이후 독립선언문, 그다음에 요크타운 전투인데,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는 지금의 미국인들과 그다음에 영국이 붙었던 것이 요 전투인데, 당시 영국과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보거나 예전에 약간 감정이 있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대표적인 나라,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어딥니까? 랑스랑스 프랑스 뿐만 아니라 무적함대가 어디한테 무너지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한테 무너지죠. 무적함대를 갖고 있었던 에스파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한때 매우 잘 나갔었지만, 중개무역에 타격 주기 위해서 항해법 만들었던 영국이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그래서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전부 다 미국을 지원하게 되고요. 식민지 군대를 지원하게 되고, 이 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승리했던 게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2년 뒤에. 그 파리 조약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또 2년 뒤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등장했던 게 1789년인데, 요 1789년이야, 여러분. 어떤 해냐면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진 그 시작해가 1789년이에요. 1789년이 바로 미국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었고, 그리고 저이 총사령관이었었던, 저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었었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등장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들의 연도까지는 제가 볼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다 언제 나왔던 것입니까? 18세기. 18세기는 계몽주의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의 시대와 관련되는 게뭐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1719년이라는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아, 그냥 계몽주의 관련된 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줬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1726년에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아, 이게 있었구나. 이 중에서도 그나마 그동안에 평가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은 반 마키아벨리로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러면서 아주 영악한 군주를 소망했었던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의 반 마키아벨리론. 1740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몽테스키 외의 법의 정신, 삼권 분립을 주장했었죠. 그다음에 디드로 달랑베르가 주도했었던 백과전서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게뭐 백과전서파 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루소야말로 계몽주의 사상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계약론, 에밀 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기억. 18세기가 여러분, 시대적 흐름으로는 계몽주의의 시대이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이 이때 이제 시작됐는데, 경제적으로 보자면 18세기는 또 어느 시대이기도 합니까?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산업혁명이란 건 그동안에 손으로 만들었던 여러 생산물을 이제는, 그렇죠,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대량 생산, 대량 이 소비가 가능해지는 요 체제가 바로 산업혁명 체제인데, 이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증기기관의 개량이죠. 제임스 와트의. 요게 1765년이라고 해서 아예 노골적인 연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걸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18세기가 산업혁명으로 했고,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가 증기기관 개량이라는 걸 아니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이렇게 함부로 세게 나가지 마시고, 요런 걸로 가시면 우리가 연도를 디테일하게 다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다 그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 물론 알아두면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리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요런 유의 문제를 이걸 우리가 이걸 알수 없잖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아주 교과서 아주 구석탱이에 연도가 하나 있더라고. 예, 근데 이걸 몰랐더라도, 18세기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었지, 그거 핵심적인 테크놀로지가 이거였지라고 정도 찾아가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1776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훨씬 더잘 돌아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간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누군가가 외부 세력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시장 환경에 놔두면 잘 돌아간다. 자유방임론을 주장했었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주장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책이 바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거든요. 커먼 센스죠. 커먼 센스가 뭡니까? 상식. 그 상식이 뭐예요? 저 영국으로부터 아메리카 땅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가장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커먼 센스, 상식이 되겠고요.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포인트,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언제 시작이라고요? 1789년. 그런데 이거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타고 다녔던 버스, 212번 버스. 맞습니다. 1789년에 루이 16세가 3부에 소집했고요. 거기에서 이 표결 방식의 마찰로 인해서 삼신분들이 국민의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왕이 탄압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 뜻을 접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일 1789년 6월에 선언했어요. 그렇게 되자 국왕이 또 탄압하려고 하게 되자 파리 민중들이 일어나서 바스티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1789년 7월 14일이죠. 이게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회가 주도해서 봉건제 폐지를 하고요. 이게 8월 초, 그리고 8월 말에 인권선언. 인권선언의 풀네이밍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이때 이루어지죠. 이거 8월 말. 요 순서, 선후 문제가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3부의 소집, 국민의회 결성, 테니스 코트 서약, 마스티유 감옥, 점령, 봉건제 폐지 선언, 인권선언, 선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인 1791년, 여기서 2 더하시면 돼요. 예.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입법의회가 만들어졌고요. 입법의회랑 같이 가는 건 혁명전쟁입니다. 혁명전쟁. 입법의회 시기에 혁명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것은 92년 초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입법의회가 바뀐 게 국민공회예요. 그럼 국민공회는 92년이에요. 92년. 그래서 여기서 1 더하니까 1792년에 국민공회가 등장했지만, 이 같은 해에 먼저 뭐가 시작됐다? 혁명전쟁이 시작됐다. 혁명전쟁이 뭐죠, 여러분?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랬는데, 막 왕을 겁박하고 기존에 있던 귀족들의 권한을 뭐 시민들이 제한하고 막 이러니까,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지켜왔던 수백 년간의 우리의 질서를 무너지겠네? 야, 프랑스 너네 그럼 안 돼. 프랑스 민중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러면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돼요. 우린 이것을 혁명전쟁이라고 하고요. 혁명전쟁의 발발은 언제 있었다? 입바부의 때다. 그리고 92년에 국민공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국민공회는 1792년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것이 국민공회입니다. 자, 국민공회는 93년이 되면서, 1793년이 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돼요. 목과 몸을 분리시켜버리죠. 그리고 공포정치, 국민공회는 공포정치 펼쳤습니다. 그 공포정치를 펼칠 때 핵심적인 기관이 혁명재판소랑 공안위원회거든요.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가 요때다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루이 16세의 아내가 마리 앙투아네트죠. 오스트리아의 공주 출신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도 같은 해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공화제와 보통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이때 개정해요. 이 헌법을 우리는 자코뱅 헌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로베스 피를 아닙니까? 뭐 좀만 잘못하면 그냥 피를 봐요. 그냥 너 단두대 하면 그냥 목과 몸이 바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냥 피를 부르는 사나이예요. 그런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너무나 많은 전횡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파들이 로베스피에르의 권한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르미도르 반동이 보세요, 여러분. 1789년이 있었고 212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의회 2년 뒤에 1791년이 입법의회, 1년 뒤인 1792년이 국민공회, 그로부터 2년인 1794년 요해에 있었던 것이 테르미도르 반동이에요. 테르미도르 반동은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했던 사건이었고, 한 명한테 권력을 몰아줬더니 막 여러 사람이 너무나 죽어나잖아. 이거 무서워, 싫어. 이러면서 어떻게 5명의 총재한테 권력을 나누어서 분권적으로 주었던 것이 총재 정부인데, 이 총재 정부는 5가 중요합니다. 5명의 총재였으니까 1795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총재 정부한테 이렇게 권력을 줬더니 무능해 보였을 거예요. 이때가 계속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이면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아직 우리 5명 안 모였는데 내일 얘기해 줄게. 내일 휴가 떠났나? 막 이거 막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에 프랑스 민중들이 지쳐있던 와중에 한 명의 혁명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1799년에 통령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얘기할 때 통령 정부 시기는 1804년까지 가거든요. 여기가 통령 정부고 요 기간 이후에 그는 황제가 돼요. 재정. 근데 그 이후에도 재정이 한번 더 나와서 이걸 제1재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나폴레옹의 통영정부에 있었던 것이 바로 1800년에 있었던 프랑스 은행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제도 개혁이라든가, 프랑스 법전, 나폴레옹 법전, 우리가 흔히 프랑스 민법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전을 만들었던 게이 통영정부 때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재정 때, 황제 시기 때 가면 뭐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졌다라든가 대륙봉쇄령이라든가 이런 건다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요 순서대로 나누는 거. 요거 나오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꼭꼭꼭 연도별로 요건 1년, 2년 단위로 반드시 구분해서 요 선후 문제들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유럽 재패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라인 동맹이에요. 라인 동맹은 프랑스 밑에 들어가 있는, 야, 너네 앞으로 이제 우리 패밀리야. 우리,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라는 게이 라인 동맹이거든요. 근데 라인 동맹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 나라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로이센. 요거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자면, 요 지도 안에서도 라인 연방이 요렇게 있죠. 라인 연방이나 라인 동맹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 라인 연방이 있는데, 라인 연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죠. 요두 나라. 요걸로 해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꼭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로 한번 가볼게요. 아시아로 18세기에 가면 강희제가 황제를 61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강희제입니다. 강희제가 선언을 해요. 앞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인도세는 추가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지정은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완성은 옹정제 때 가서지만 어쨌든 요 강희제 때 지정은제의 그 시작 단계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옹정제.

때는 크리스트교를 금지하는 금교령을 발표해요. 그리고 옹정제 때또한 번의 국경선 조약인 카우타 조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하죠. 군기처 설치. 요건 연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자면 강의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제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고요. 옹정제 물어볼 땐 보통 요걸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교령, 크리스트교 금지, 뭐 제사 의식에 따른 크리스교 금지 이런 게 나오면 옹정제. 그다음에 걸륭제. 걸륭제는 뭐 공행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사고전서 편찬이라든가, 맥카트니 사절단에 받았다라든가 그런 거는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옹건 여기가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플라시 전투. 당시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인도라는 시장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것이 요 1757년이고요. 요 1757년이 어떤 기간 안에 들어간다? 유럽의 7년 전쟁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제랑 관련된 거 뭐뭐 있었죠? 3번에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 요거 다 강의제. 그다음에 옹정제는 금교령, 군기처 설치 요거. 그다음에 걸륭제는 공행체제 만들었고요. 맥카트니 사절단 방문 받아줬었고요. 사고전서 편찬했던 거 그거. 예, 걸륭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고전서 완성. 이거 누구? 걸륭제 때. 연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 단어만 구분하셔도 충분합니다. 영국의 사절단인 맥카트니 사절단이 청 방문했던 게 옹정제 때고. 자, 공행제도 이때도 다 걸륭제 때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꼭 기억. 백년 교도의 날. 이게 걸륭제 말기거든요. 백년 교가 여러분 나오면요. 백년 교가 그동안 수능 시험 문제 나왔던 거총세 번입니다. 언제? 일단은 원나라 말기. 뭐 이게 명나라 초기. 요때가 백년 교도의 난이 있었고요. 원말. 원나라 말기. 그다음에 청나라 말기. 특히 요 걸륭제 때요 백년 교의 난 있었고 하나 더.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의화단 운동이 뭐랑 관련된다? 백년교랑 관련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 요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백년교와 관련된 거꼭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 요렇게 우리 5강 문제. 5강 문제에서는, 5강 17세기에서는, 예, 뭐, 찰스 1세나 크로멜, 그다음에 찰스 2세나 메리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요 시기 문제.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에도막부 뭐요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6강 내용이 훨씬 더좀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7년 전쟁과 관련되는 미국의 독립 전쟁의 전개,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전개, 요기 파트는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돼 있는 것들 제가 여러분 그냥 쓴게 아니라 요게 대략의 시기를 다 맞춰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후 관계나 이런 것들 꼭꼭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서 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조금 된 문제긴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연표 문제다 보니까 요걸 갖고 와봤어요. 2017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 이전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지역이 황폐해졌대요. 오랜 전쟁 끝에 조약이 체결되어,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 단어겠죠? 칼뱅파가 공인을 받으면서 종교적 평화가 찾아왔대요. 또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인정되었다. 네덜란드의 독립이 인정되는 등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에서는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거 뭐죠, 여러분? 베스트 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명칭. 베스트 팔렌 조약의 핵심은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되었었다. 알자스 로란이 프랑스로 가게 되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게 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이에요. 1618년부터 30년이니까 48년이죠. 즉, 이 조약이 체결되었던 건 1648년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쭉 하나 써드리고 갈게요. 95개조 반박문 개시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개시했던 것이고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는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를 공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1555년.

프로이센의 그린 남자에게. 그동안 우리는 프랑스의 신민들이 자행한 폭거에 매일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어. 프랑스의 위대한 국왕과, 이 국왕이 루이 16세겠죠. 왕비께서는 왕실 구성원을 데리고 속히 파리를 벗어나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셨어야만 했소. 사실 국왕께서 바스티유 습격 사건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행과 수난을 감내해야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소? 지금까지의 사태는 국왕께서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치욕스러운 것이었어. 과거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조차 생전에는 이와 같은 모진 수모를 당하진 않으셨다고 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언제죠, 여러분? 1789년 7월입니다. 7월 14일이 프랑스의 혁명기념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2년. 그러면 1789년부터 2년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죠? 1789년부터 91년 시기겠죠. 그렇죠? 요렇게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 봅시다.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공안위원회 구성. 공안위원회 언제죠? 1793년입니다.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를 바라보는 시민. 1793년입니다. 새로 구성된 국민공회에 참석하는 자코뱅파 인사. 국민공회라잖아요. 국민공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2번 기억하시고, 1789년 1789, 2 더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회고요. 그 다음에 2년 더하면 1791년이 입법의회고요. 여기서부터 1년 더하면 1792년이 국민공회고, 그걸부터 2년 더하면 1794년이 테르미도르 반동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국민공회 참석. 그럼 국민공회는 언제? 1792년이잖아요. 이건 92년이에요. 1792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예,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프로이센 등에 맞서 혁명전쟁에 나서는 프랑스 병사. 혁명전쟁은 입법의회시긴 하지만 입법의회는 91년부터 92년인데 혁명전쟁은 92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5번은 맞나요? 볼까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는 의회. 보세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 선언은 언제 발표했다고 그랬죠? 1789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더 매력적인 오답은 뭐 3부의 소집을 명령하는 뭐 루이 16세는 요거보다 요 바스티유 습격 사건보다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요건. 그래서 제가 제 연편노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789년도에 요 순서는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아시면 좋겠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2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의 제위 시기래요. 잉글랜드의 왕인 그는 의회를 해산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왕당파를 앞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대요. 이로 인해 요크, 에지힐, 레이즈비 등지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하였으며 공익,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가 침해되었대요. 전쟁에서 발생한 살인, 약탈, 방화 등을 비롯한 여러 실정이 명백한 유죄에 해당되므로 본 법정은 그를 참수한대요. 어? 참수한다라는 건 뭐죠? 제불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죠. 근데 이 중에서 참수를 당했던 인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찰스 1세. 찰스 1세는 연도로 따지면 1625년부터 49년까지인데 이 연도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찰스 1세가 했던 업적만 기억하시면 아마 요 그것만 찾을 것 같아요. 했던 거뭐 있습니까? 찰스 1세와 관련된 요 기간 안에 있던 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권리, 장전이에요, 청원이에요. 권리, 청원, 승인. 그다음에 그 청교도 혁명 시작. 이게 42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뭐 요런 내용들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명예혁명은 요 때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 언제예요? 1688년. 그러니까 해당 안 되죠. 권리 청원이 제출되었다. 요 청원 제출이 1628년이거든요. 뭐 연도를 모르더라도 찰스 1세인 건알수 있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전개, 요거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다시 배울 텐데요. 1800,

0: 1938년부터 48년까지가 차티스트 운동이었고요. 크로메리 호국경에 취임했던 것은 1653년의 일입니다. 심사법과 임신보호법은 여기 찰스 2세 때거든요. 이게 1673년하고 79년이에요. 심사법과 임신보호법은. 예. 근데 이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찰스 2세 때니까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것만 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답은 찾아갈 수 있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23년 6번 문제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우표로 보는 세계사. 우표 속 인물은 7년 전쟁에서 슐레지엔 지방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접전을 벌인 가의 지휘관이래요. 훗날 그는 워싱턴이 이끄는 식민지군의 훈련의 교관으로서 가의 프리드리 2세가 개혁한 병참과 전술체계 등을 식민지군에 전수하여 미국 혁명의 성공에 기여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의 프리드리 2세 나왔으니까 가는 어딥니까? 프로이센. 알겠죠? 자, 그럼 프로이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프로이센은 라인 연방의 일원이었습니까? 요게 가장 애매한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라인 연방의 일원이 아니었죠. 왜? 라인 연방 보여드릴 때 제가 아까 그 지도 보여드릴 때 어디랑 어디는 빠졌습니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은 여기에 포함 안 됐었잖아요. 이때 이 그 평가 문제 나왔을 때 요 1번 때문에 다 나가 떨어졌었어요. 프랑스 혁명의 교정국이 프로이센이 맞습니까? 맞죠. 프랑스 혁명, 네, 프랑스랑 오스트리아, 프랑스랑 프로이센 등과 싸웠는데 이건 프로이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교정국이죠. 네, 2번 선지가 너무나 확실했고요. 요제프 2세가 내정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스 등을 할양받았던 것은 프랑스입니다. 이때 프랑스의 왕이 누구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우겠지만 나폴레옹 3세입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의 거점 항구를 장악했다. 특히 호르무즈 올해 여러분 꼭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 호르무즈, 마카오 장악했던 거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예, 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 일단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요 1번 선지 때문에 그런데 그거 지도 좀 꼼꼼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서요. 우리 약점 공약 5강, 저 두 강을 또 한 강에 끝내는 거 같이 정리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뵐게요. 인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왕!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5강 들어왔습니다. 5강에서 큰 주제가 여러분이 보다시피 바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5, 6, 7강에 이어서 우리 이제 왕강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논리 구조로 갈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이렇게 네 강의를 거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일단 추론이란 무엇인가, 빈칸 추론에서 그 추론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것에서 아직 모르는 것을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소재와 특성 파악이라는 그 핵심적인 독해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에서는 이상

상황에서 정답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정답의 패턴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적 거리라는 개념에서 재진술과 상위 진술 알려드렸습니다. 재진술은 그냥 1대1 대응하는, 그런데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차원이었고, 그다음 조금 더 상위 진술을 올리는 거는 여러 개를 모아서 상위적인 개념으로 올리는 거, 그치?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말로 올리는 상위 진술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였어?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었어. 그쵸? 그 다음에 4번, 4강에서는 오답의 모습을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봤거든요. 그래서 오답 세 가지 케이스로 선지싸움 붙였습니다. 예선전으로 두 개. 그러니까 무관과 엉뚱한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전 반대말 하는 거니까 빨리 지워버려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마지막 두개 남는 그 지점에서는 매력적인 오답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매력적인 오답이 또는 이 선지가, 아직 오답인지 모르니까, 이 선지가 위에 있는 단어를 교묘하게 쓰면서 한끗 차이로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분석하는 게이 절반의 의미였습니다. 절반은 위에 있는 말을 쓰고 절반 한끗 차이로 다른 뭔가 옳지 않은 진술을 포함해 놓는 거, 매력적 오답까지 세 가지 케이스로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 1강에서 선생님 이거 보여줬던 거 기억나? 빈칸의 정체에서 평가 요소 중에 이게 있었다? 논리적 흐름. 평가원에서 말씀하시는 바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 흐름까지 고려해야 추론을 할수 있다라고 평가 요소에 넣어놨거든요. 즉, 평가 요소 자체에 논리가 있습니다. 너네 논리 알아? 글을 쓰는 논리를 타고 가면서 이 빈칸을 너네가 채울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부터는 글에서 논리적 흐름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빈칸을 뚫을 때 아무데나 뚫지 않으시겠지. 물론 중심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뚫겠지만, 어떤 논리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출제자분께서 논리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빈칸을 설계를 하실 때그 논리에 맞게 설계를 하신 거거든요. 그 빈칸이 설계되는 논리를 선생님이랑 같이 볼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볼 논리는 바로 부정구조입니다. 부정구조. 그래서 부정도 하나의 아주 큰 틀의 중요한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부정하는 빈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이 부정어가 붙으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한 7강 중에 한 차시를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써서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부정구조의 논리는 글이 이렇게 있으면, 낫을 이제 대표로 보자면 부정어가 빈칸 앞에 붙어 있는 구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이 A라고 한다면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부정구조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 핵심 파악 어떻게 했어? 소재와 특성으로. 이걸 반드시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소재와 특성에서 들어갈 말, 중요한 말이 낫을 붙여가지고도 같은 말이 되는 그 빈칸을 찾으셔야 됩니다. 됐어? 자, 예를 들어서 특성, 어떤 특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것 아니야 라고 하려면 낫과 합쳐지는 빈칸이 이 특성이 돼야 되는 거야. 너가 찾은 그 특성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또 특성을 이렇게 예로 드는 이유는, 소재와 특성 중에 특성이 이 빈칸에 뚫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가 찾은 특성과 낫과 합쳐지는 빈칸이 같은 말이어야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일단 핵심 파악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훈련하는 거야. 그게 낫과 합쳐져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 핵심을 만들어내는 걸 찾는 겁니다. 됐죠? 자, not 부정어랑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해놨거든요. not, no, never는 많이 아실 거고. 자, little few, rarely, hardly는 별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어라는 걸 반드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little, few, rarely, hardly.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고요. 얘네 부정어입니다. rather than, instead of, far from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rather than은 than 뒤에 거 하길 하다기보다는, 그러면 된 뒤에 거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란 뜻이야. 이것도 낫입니다. 낫으로 항상 처리하고요. instead of도 뒤에, of 뒤에 거라기보다는 대신에. 자, 다시 instead of a라고 했으면 a 대신에, 그럼 a를 안 한다는 뜻이지. 이것도 낫이랑 똑같습니다. far from도 잘 보세요. 이것도 기출인데 거리가 멀다라는 거. 쟤는 착한 거랑 거리가 멀어 이랬어. 그러면 착하지 않다는 뜻이지. 거리감이 멀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야. 얘도 낫으로 처리하십시오. 결코 뭐뭐 않다는 뜻이야. 이런 부정어까지 같이 배워가면서 선생님이랑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부정어 구조, 부정구조 감 잡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에는 your brain source, 너의 뇌는요, source 뭔가 이렇게 sorting하는 거니까 분류하는 거지.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What you learned that day, 그날 너가 배운 것을 분류.

완료하고 저장하는데,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야라고 했어. 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먼저 A라는 핵심부터 파악하라 그랬죠? 자, 핵심은 소재와 특성이었지. 소재는 뭐야? 잠이야. 특성 뭐야? 잘때 뇌가 활동을 해. 이거 아니겠어? 그럼 봐봐. 뇌가 활동한다. 랑, 이것 하는 시간이 아니다. 랑 같은 말이어야 된다고. 이해되셨나?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핵심을 먼저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낮과 빈칸이 합쳐서 1번과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자, 1번.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아니다. 그럼 이거 시끄럽다는 뜻이야. 뇌가 활동하면 막 시끄럽나? 말이 안 되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자, 2번. Wasted 뭐야? 버려지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뭔가 뇌가 활동하고 이거 생산적인 시간이다. 왜 sorting하고 store하는 거? 뭔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 정답 2번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낮과 합쳐져서 핵심과 같은 말이 돼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거든요. 자, 세 번째. private. 그러면은 사적인 시간이 아닌 거는 공적인 시간이야? 잠자면서 뇌가 막 공적으로 뭔가 너의 막 배운 정보를 공개해버려? 말이 안 되지. expensive. 그러면 이거랑 합쳐야 돼. 비싼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값싼 시간이야? 이게 가격이 값싸다라는 거랑 같은 말인가? 아니지. 관련이 없죠? 정답 그래서 2번이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핵심 먼저 찾으신 다음에 낮과 빈칸이 합쳐져서 얘랑 같은 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뒤에 갈게요. 2번.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했냐면, 이해면 너무 웃기지 않니? It was fine. 아, 괜찮아. 라고 했어. 근데 she didn't speak to him for a week. 한주 동안 말을 안 해. 자, 괜찮아. 나 진짜 미안해. 괜찮아.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그럼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라고. 용서 안한 거야, 싸웠을 때. 그치? 그러면서, her forgiveness. 그래, 그녀의 이 용서, 나 괜찮아. 그래도 돼. 괜찮아, 이제 화 풀렸어. 라는 것은, far from 나오네, 별표. 이렇게 나온다니까? far from은 결코 뭐한테 not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지금 하는 말은, 그녀가 웃지만 말을 안한 거지.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녀의 용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이거 진실이 아닌 거 아니야? 괜찮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얘기를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이거는 이 진짜 괜찮단 말이 사실일까? 아니란 뜻이지. 그러면 봐봐. 뭐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지금 용서했단 말. 그냥 거칠애고 거짓말이지. 이거랑 far from 빈칸이랑 같은 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나 괜찮아 했으면서 일주일 동안 말안 하는 건 거짓말이지. 안 괜찮은 거지. 그치?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한번 넣어볼게요. funny. 웃긴 게 아니다. 이거는 웃음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 genuine. 진짜 이란 뜻이거든요. 진실이 아니다. 같은 말. 거짓말이다. 용서한 거 아닌 것 같아. 정답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loud. 크지 않다. 그러면 목소리가 작은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cheap. 싸지 않다. 그럼 비싸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서 가격 얘기인가? 아니지. 정답은 2번. genuine.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진짜 이라는 단어 꼭 외워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genuine. 진짜 이란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기출적인 거 바로 가볼게. 감 잡았지? 핵심 파악하고, 그럼 똑같은 독해 하겠는 선생님이랑 소재 특성 나눠서 생각하면서 빈칸 앞에 부정어 있으면 그거랑 같은 말로 만들어줘야 된다. 가볼게요. 자,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별표는 하나. 자, The Creator of Humor. 이 지문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타겟 한번 잡아볼게요. 보시면, 유머를 만드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은요, putting ideas into. 자, put into죠? A into B. 그 유머적인 아이디어를 어디다 놓냐면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뭘 위해서 집어넣냐면 for the pleasure, 어떤 기쁨을 위해서 those ideas will bring. 이렇게 지금 목적격 관대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가져올 기쁨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유머를 막 떨면서 재밌지? 라고 해주는 거죠. 자, not to 뭐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not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provide be information. 그러면 우리의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돼? 유머라는 것을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는 건 아닌지를 찾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유머가 핵심인지는 알겠지? 어떤 정보는 자, 이 앞에 not을 써볼게. 이 정보 제공은 아니야. 요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찾아가지고 낫과 함께 같이 가주는 게 중요하다. 자, 유머 주인공인 거 파악했고요. 타겟 딱 잡고 우리 출발합니다. 자, 유머 바로 나오죠. 유머라는 것은요, involves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여기서 띠용 했을 거야. 뭔 말이야? 자, 어떤 걸 수반하는데 어떤 거랑 관여가 되냐면 not just practical. 자, 실제적인 이탈, engagement라는 것은 뭔가 관련 있는 건데 dis가 붙었으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발을 빼는 겁니다. 됐죠? 이탈,

실제적인 이탈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but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not just but also네 not only but also랑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인지적인 이탈과도 관련이 있다. 이게 뭔 소리야 한다면 뒤에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당황해 버리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받아서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 의미였구나. 빠르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죠. 자, 뭔가가 재미있는 한, 재미라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유머라는 내용이죠. 재미있는 한은 we are for the moment. 우리는 그 순간 동안만큼은 not, we are not 이렇게 가는 겁니다. Concerned with 우리는 뭐에 관심이 없냐면 whether인지 아닌지 아시죠? whether과 or이 이렇게 같이 가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So with라는 전치사의 지금 목적어 절을 이끌면서 whether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진짠지 거짓인지, 그렇죠? Fictional, 그러니까 허구적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 우리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가를 찾으려고 했더니 낯이 나와 주시고 계시네요. 뭐라 뭐에 관심이 없냐면 진짜 가짜 진위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에 힌트가 나오고 있네. 진위 여부에는 관심 없어. 재밌으면 끝. 요런 말. 자, 그 다음에 this is why. 선생님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 그래서라고 해석한다 했죠? 그래서 뒤에 결과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we give considerable. 우리가 뭘 주는 거냐면 상당한 여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여지를 주는 거야? 아, 조금 좀 뻥이어도 돼? 거짓말해도 돼? 재밌으면 됐어. 이 여지겠지. 연결성 무조건. 이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알겠네? Cognitive disengagement가 무슨 뜻일까? 이 인지적 이탈.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뇌 빼고 듣는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인지적인 이탈,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반드시 연결을 지어야지. 그쵸? 자, 뒤로 가시면 이때부터 이런 연결성이 잡힐 때부터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독해력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연결성 잡으면서. 자, if they are getting extra laps 에서 자, 뒤에 만약에 그들이 어떤 걸 얻는다면, extra laugh, 내가 더 웃음만 얻는다면, 더 재밌다면, 그럼 이거 유머 아니겠어? By exaggerating. 자. 그럼 결국에는, 남들이 웃어준다면. 근데, 뭐 때문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exaggerating는 과장하는 겁니다. 뭘 과장하는 거야? silliness of a situation에서 그 상황에 뭔가 웃음을 과장하는 겁니다. 또는, or even by. 자, by ing, by ing 뭐가 되어 있어? 지금 or 사이로. 병렬구조입니다. 또는 make up a few details에서 make up은 이건 지어내다라는 뜻이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디테일을 좀 지어냄으로써 웃음만 내가 좀더 얻을 수 있다면 we are happy to grant them에서 우리는 그들한테 어떤 걸 지금 부여하는 걸 행복해하냐면 comic license, license 허용하는 거죠. 야, 너 웃기는 거 허용해줄게. 자, 허용해준다는 거 지어내도 돼. 과장해도 돼. 그럼 봐봐. 진위 여부에 관심 없단 말이랑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과장해도 되고. 과장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사실은 아니잖아. 그쵸? 또는 지연해도 돼. 이거를 다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정답이 그런 거다 나왔네. 자, 뒤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종류가 되냐면 시적인 허용처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뭘 듣냐면, to funny story. 자,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듣고 있어. 근데 그 재밌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뭘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냐면, correct the teller. 하필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막 고쳐주려고 해. 이거 너무 웃겨. 아니, 아니, 막 이래.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데? 근데 뭐가 아니냐면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그는 스파게티를 흘리지 않았어. 키보드에 흘리지 않았고 키보드랑 모니터에 다 흘린 게 아니고 그냥 키보드에만 흘린 거야. 예를 들어 재밌는 얘기를 야 그거 알아? 걔가 스파게티를 먹다가 키보드랑 모니터에 흘렸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아니? 키보드에만 흘렸어. 이걸 굳이 고쳐주려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will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someone이 주어겠네. 그럼 여기까지. 자, listening to a story 한 다음에 또 who까지도 꾸며주고 있는 거지. 요렇게까지 쭉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시를 붙여준 것뿐. 그러면 서머를 다 수식해 주면서 서머니 주어가 되겠고 동사가 will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면서 진실, 진위 여부를 따지는 사람은요, will probably be told 뭐라고 들을 거냐면 be told은 듣다예요. By the other listeners, 다른 사람들한테 to stop interrupting. 아 방해 좀 그만해라. 재밌었는데 뭐 하는 거야? 분위기 싸해지게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밌으면 됐지 진위 여부는 상관없다란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서 the creator 이제 나왔네요. 우리 아까 읽은 거 그대로 있잖아. 요거 한번 바로 지금 타겟팅하고 이렇게 가볼까? 지금 여기 있잖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제공하려고 이 유머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하는 게 아닌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여기 팁을 줄게.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 가가지고 빈칸 토론에서 빈칸의 앞에 부정어가 있잖아? 선생님은 반드시 선지 위에 써놓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에서야 이제 뭐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선지랑 가까우면 잘 보이지만 선지랑 멀리 있을 때는 중간에 있거나 가장 맨 위에 있을 때는 부정어가 있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이 문제 맞고 싶으면 그냥 낫을 이렇게 써놓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지 위에다가 낫을 써놓아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얘랑 합쳐가지고 해석하셔야 돼. 됐어? 그럼 우리가 찾은 거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냥 진짜 정보 제공이 아니야. 이 말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랑 not 이거랑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진짜의, 진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가 들어가겠지. 이거랑 가장 비슷한 말. 자, 5번부터 갈게요. alternative에서 이거는 대안적인지 대안적인 거랑 진짜랑 관련이 없습니다. 탈락. additional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관련이 없죠. 진위어부랑 관련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자, useful. 이거는 뭐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은 지금 범주가 아예 다르죠. 디테일한 정보. 오히려 디테일을 좀더 지어낸다고 하지 않았나? 재미를 주려고. 그치? few 디테일을 지어내기까지 한 다음에 이걸 주려는 게 아닌 게 지금 아닙니다. 디테일적인 거는. accurate 어때? 정확한이란 뜻이지. 어때? 우리가 파악한 바 유머라는 것은 과장도 하고 지어내고 진위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야.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야. 같은 말입니다. 정답 1번. 오케이. 됐어? 부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소재와 특성의 핵심 찾은 다음에 그것을 낫과 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 여부에 관심 없다. 그냥 너좀 지어내도 돼. 그래서 지어내도 돼. 지어내도 돼. 허용해 주는 거지. 이거랑 낫 빈칸이랑 같은 말이어야 된다고. 진짜가 아니어도 돼.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진짜란 말이 들어가야지. 또는 정확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지, 정답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 되셨나요? 반드시 낫이랑 합쳐서 해석해라. 좋습니다. 자, 핵심 갈게요. 소재는요, 유머였죠. 그리고 특성은요, 참인지 거짓인지 신경 안 쓴다. 이거랑 과장되거나 지어놓아도 된단 말이 낫이랑 합쳐져서 not accurate이 된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 됐죠? 첫 번째 문제 연습 잘했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자, 이러한 어떤 reluctance는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꺼리는 겁니다. 아, 이거 안 할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take something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뜻이겠지. 심각하게.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 그러니까 우리 막 스포츠 기사들 있잖아.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것은요. 뭘 만들어내냐면, paradoxical 별표. 이거 뭐 한다는 거야? 역설 아니야? 모순적이라는 거지.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를 대수로 설명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det 아래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 그치? 이 역설적인 결과가 대세 내용이니까 빈칸도 반드시 역설을 만들어내야 돼. 이해됐어? 뒤에 가시면 스포츠 뉴스페이퍼 라이터. 그러니까 스포츠 뉴스를 쓰는 사람들은요. are much read. 자, P가 나왔으니까 red는 과거 분사형 되겠네? 그치? read, read, read니까 red라고 읽을게요. 많이 읽혀지지만 그러나 little 별표. little도 부정어라 했죠? not이랑 마찬가지로 뭐뭐 안타란 뜻입니다. 많이 읽히는데 빈칸하지 않다. 이거를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스포츠 저널리즘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뭐 라이터니까 스포츠 기사를 쓰는 사람이죠. 라이터. 스포츠 기사를 쓰는 사람, 작가. 작가라기보다는 기자 정도 저널리즘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많이 읽혀. 근데, 리틀이 너무 중요했어. 뭐 하지 않아? 빈칸하지 않아. 근데 요게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굉장히 역설적이야. 라는 것까지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자,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재 특성 파악하면서 쭉 가볼게요. 자,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방금 봤듯이, 굉장히 뭐가 있다? Something paradoxical. 굉장히 깊이 역설적인 게 있다. 굉장히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자, 이 직업적인 status. 어떤 뜻이야? status는 지위죠. 스포츠 저널리즘의 직업적인 지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에 paradoxical한 부분이 있다. Especially 특히나 어디서 이 print의 medium, medium인 것은 매체란 뜻이잖아. 특히나 이제 프린트되는 뭐 신문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거기서 굉장히 이제 지위에 대해서 paradox 하는 게 있는데, 자, discharge는 이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뭘 이행할 때냐면 그들의

평소에 어떤 그 책임감을 이행할 때, description은 설명이고요, commentary는 논평이죠. 상황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 자, 여기서 말하는 there가 뒤에 나왔겠네요. 리포터네, 기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기자분들의 설명은요, 감수 설명.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are eagerly consulted. 우리 consult 배웠잖아. consult의 목적어 하면은 목적한테 물어보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상담을 받는 거고. 그럼 봐봐. 아주 열정적으로 질문을 받고 막 이렇게 참고가 된다는 뜻이야. 그치?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들에 대해서. 그럼 많이 읽힌다는 말이 여기 있네. 그 마음 가볼까? 많이 읽혀. 많이 팬들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야. 이 기사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야겠다. 라는 거겠죠? 자, while. 그 다음에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nverting sports in, covering sports in its many forms 해서, 자, 근데 어디서는 그러냐면 그들의 더 넓은 범위에 이 저널리스틱한 이 역할이 있을 겁니다. 스포츠를 다루는 많은 그 형태에서는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are among the most visible. 아,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래. 가장 눈에 띈대. 그 말은 뭐랑 똑같아? 가장 많이 읽어진다고, 읽혀진다. Of all contemporary writers 해서 누구 중에서도 모든 이 현대에 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모습 보여? 그치? 스포츠 팬들한테 많이 읽히고 뉴스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루미네이션 생각이죠? 자, 그 엘리트 클래스, 그러니까 셀레브리티 스포츠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 유명한 기자들, 기자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이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의 생각, 엘리트 케이스 클래스의 생각들은요, are much sought after. 많이 추구가 된다. 그럼 계속 지금 많이 읽힌다란 말 계속하고 있네. 여기까지. 많이 읽히고요. 뭐에서 by the major newspaper에서 많은 major newspaper에 의해서 많이 읽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추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기자 우리 그 뉴스페이퍼에서 좀 기사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겠죠. 자,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들의 돈을 많이 버는 주어져 있죠. 돈을 많이 버는 계약이 being 뭐가 되는 거냐? 자, 여기서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접속사 있고 뒤에 뭐 R이 있을 텐데 접속사 생략하는데 앞에 있는 주절과 뭐가 달라? 주어가 다르니까 being을 이렇게 주어 살려놓고 being으로 바꿔낸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계약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쭉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가 되는 거냐? envy 어떤 그 질투의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들의 동료들, 다른 분야의 동료들, 다른 기사를 쓰는 분야의 동료들은 막 질투를 해. 왜? 너무 많이 인기가 있고 셀럽이 돼버렸고 돈도 많이 버는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 그치? 그러면 많이 읽힌다라는 거에서 계속 많이 이런 말이 나왔네. 지금 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막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은 얘기죠. Yet, 그러나, 여기서 한번 꺾이죠. Sports journalists는요, do not have a standing. Standing이 뭐야? 딱서 있는 입지죠. 입지나 지위입니다. 지위. 그래서 standing은 지위. 근데 봐봐, 여기서 꺾이니까 우리 지금까지 특성을 세모로 했잖아. 특성이 꺾이고 있지. 같은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기자들의 입지가 그래도 인기만 못하더라고 꺾이고 있으니까 역삼각형 한번 줄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 완전 꺾이고 있지. 지위는 없더라. 그들의 이 직업적인 면에서 the correspondence 근데 그것이 어떤 거랑 상응하는 지위냐면 the size of their readership 그들이 읽고 있는 독자층의 사이즈는 너무나 많다 그랬잖아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지위는 없다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their pay packet 같은 경우는 이거 pay니까 돈 받는 거잖아 아까 돈도 많이 받는 계약을 한다며 그치? 그거를 따라올 만한 지위가 없다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인기랑 돈은 많은데 지위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더라 그럼 이게 뭐겠어? 역설이겠네. 인기가 많은데 지위는 없어. 이걸 바로 패러독스라고 본 거죠.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 그래서 with the all saying 근데 어떤 옛말까지 있냐면 지금은 클리셰까지 돼버렸어. 우리 클리셰는 뻔한 거잖아. 클리셰가 돼버렸는데 that 어떤 말이냐? Sports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스포츠는 장난감 부서와 같다. 장난감 부서라는 거는 그냥 진짜 애들 장난감처럼 이렇게 취급한다는 뜻이잖아.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뉴스 미디어의 장난감 부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면 뭐 진지한 걸 다룰 테지만 뭐 너네 스포츠? 장난감 부서지. 이런 식으로 이런 말까지 생겨났다는 겁니다. 지위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네. 근데 그 말은 still readily to hand. 아직까지도 쓰인다는 뜻이야. 이게 어디 꽂히는 거야? 그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말 자체가 지금 with가 있잖아. with
목적어 보어 부분입니다. 목적어는 saying이고요. 이 대부분은 saying을 설명하는 그냥 내용일 뿐이고, 목적격 보어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손에 있다.

있다, 사용된다 라는 뜻이 지금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지금 with, 목적어, 목적격 보호 부분. 여기가 지금 all saying이고, 그다음에 still readily to hand가 이 부분입니다. 목적어가 보호하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처럼. 아직도 쓰인다 as a dismissal. 이거는 무시 아닌가? 그렇지. dismiss는 그냥 일축해버리고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말해도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쵸? 뭐에 무시냐면 가치를 무시하는 거다. 같은 말 나오기 시작했네. 핵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무시한다. Of what? A sports journalist, too.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 기자분들이 쓰고 있는,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말을 계속한다. 너네 그냥 장난감 부서야. 이런 말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 아까 했듯이 이거 읽었잖아. 바로 빈칸 조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많이 읽히지만 여기 뭐 가야 돼? 뭐는 없어? 입지가 없단 말 나와야겠지. 또는 지위가 없다. 그치? 봐봐. 지위가 없다. 이것을 little과 합쳐줘야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입지란 말이 들어가야 그게 없다란 말이 되겠죠. 됐어? 입지랑 지위랑 가장 비슷한 말 갈게요. 자, little 여기 써놓으면 선생님이 가거든요. 돈을 못 받는데 이건 완전 모순 아니야? 돈은 많이 받는 다음에, 모순한 다음에 지워줘야지. 우리 오답 패턴에서 배웠잖아. 얘는 완전 반대말입니다. 돈은 많이 받아. 그 다음에 admired, 이거 무슨 뜻이야? 존경이란 뜻이지. 존경을 못 받는다랑 같은 말은 지위가 없다랑 같은 말이야. 됐어? 봐봐, 다시. 존경을 못 받는다란 말이랑 지위가 낮고 무시받는다랑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admired가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정답 2번. censored는 검열되다는 뜻이거든요. 검열이 안 된다는 말 관련이 없고요. 무관입니다. challenged. 뭔가 도전받지 않는다. 이것도 관련이 없죠. 도전이 아니고 또는 이의제기 받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discussed. 이 논의가 된다? 오히려 많이 참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논의는 뭐 활발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위가 없다는 말이니까 관련이 여기도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핵심은요? 소재는 스포츠 기자였죠? 특성은 뭘 말하고 있어? 많이 읽히지만, 그치. 직업적 지위는 독자 수에 못 미치는 거야. 인기와 돈은 많은데, 지위가 없다. 그냥 너네 장난감 부서 같다. 라고 이렇게 무시까지 받으면서, 이게 바로 패러독스지. 역설이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걸 little 한 다음에 뭐로? admired 해서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정어 빈칸이에요. 됐죠? 자, 좋습니다. 강점 충전. 뭔가 첫 번째 줄도 감성적인 것 같아서 감성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약점 공략에 오신 것도 약점이란 걸 알고 오셨잖아.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일강부터 칭찬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 나 이거 좀 약한데 하면서 좀 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뒤처진 것 같은데 이 영어를 맨날 1등급 맞는 애들, 맨날 빈칸에서 담아낸 애들도 사실은 누구나 거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내가 약한 걸 알고 이걸 뚫고 나가는 그 시기를 다 견뎌낸 거거든요. 물론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모습이 결과로만 보이지만 그 뒤에 과정은 굉장히 되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치는 구간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이거 누구나 다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인드에 좋고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막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겠죠. 나도 열심히 단어 외우고 열심히 독해 공부하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거쳤어. 그 너만 뒤처진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멘탈을 조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고 그 시기를 버텨낸 거거든요. 버텨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거야. 버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두 개네요. 기출 적용 세 번째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32번 기출입니다. 자, tax 이렇게 나왔네. 그러나 여기서 꺾이면서 태그가 이제 소재인 건 알겠지. 여러분 이제 지금 쪽 오니까 소재 특성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건 선생님한테 잘 배웠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원화 시키면서 정보 처리가 정리가 돼가고 있을 거야. 아,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날림으로 읽는 친구, 아니면 진짜 소설 써버리는 친구, 그러니까 막 상상도 해 하면서 이런 친구들은 소재랑 특성을 분리를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분리하면서 그들끼리의 어떤 연결성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태그가 소재고요. aren't 여기에다가 네모별표. 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태그에 뭐 하지 않는 특성을 찾는 거네. 됐어? 반드시 핵심이 나올 건데 그것을 낙과 결합시켜서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됐죠? 가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공유합니다. 사진을요. 그리고 비디오를 공유한다. 인터넷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SNS에.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 finding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걸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typically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뭘 원하냐면 search 찾기를 원합니다. using words에서 단어를 써서 찾기를 원하지. 이미지 검색을 하고 싶어 SNS에. 우리 검색창 그러니까 그 돋보기 눌러가지고 단어 쓰는 거잖아.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이미지를 찾을 때. 자, 뒤에 보시면 rather than say example sketches 여러분 막 스케치 자기가 찾고 싶은 거막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찍은 다음에 이거 찾아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 그냥 빠르게 그냥 검색하지 않나? 이런 말이겠죠. 아, 단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검색하려고 하는구나. 굳이 굳이 그려가지고 검색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because most pictures 대부분의 이 사진들, 그림들이 don't come with words attached 해서 이 with가 또 나왔네. 그래서 이 words 그러니까 단어들을 부착한 채로 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그림들이. 거기에 단어가 딸려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it is natural to.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뭐가 자연스럽냐면 to try and build tagging system. 그때 이제 태그가 나오네. 태깅 시스템을 시도하고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that tag images with relevant words 해서 이미지한테 어떤 걸 태그해 주냐면 관련 단어들을 태그를 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태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사진을 업로드했어. 그러면은 태그를 하기도 하잖아. 해시태그. 하면서 재창쌤 이랬어 만약에 그러면은 뭐 선생님의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선생님 막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이 있어. 그럼 재창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태그를 달았어. 재창쌤 사진에 재창쌤이라는 단어가 딸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태그를 달면서 올리면 남들이 나를 찾을 때 검색어에다 재창쌤 하면 이 태깅 시스템에 의해서 네가 올린 사진이 나온다는 게이 글의 의미겠지.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이 태그가 이런 거구나. 관련어를 같이 붙여주면서 태그를 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거기에 기저가 되는 머신너리, 이그 기계적인 어떤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리가 뭐가 있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트레이트포워드는 자, 앞으로 직진을 할수 있으니까 스트레이트는 직진이지 앞으로, 포워드는 앞으로. 직진하다 그만큼 쉽고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류해가지고요. 그치?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그 사물을 알아보는 디텍션은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는 방식을 써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and tag the image에서 그 이미지에다가 태그를 하는 거야. 뭘로써? With the output words. output이라는 것은 출력 단어잖아. 뭐에 출력된 거야? 이미지를 분류해가지고 이 사물을 알아본 다음에 그 기술을 써가지고 나온 단어를 이그 사진에다가 붙이는 거라고.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은 해시태그를 너네가 쓰는 걸 예로 들었지만 이제 그냥 뭐 AI가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진을 넣으면 이거 사람이네 분류한 다음에 사람의 뭐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귀걸이를 달고 있으면 귀걸이 이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면은 그거 관련어를 그 사진에다가 태그를 해준다고. 됐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까지는 태그였는데 태그가 이거나 아니래. 그러면 앞에서는 태그가 이거야라는 설명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설명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앞엔 답이 없는 거야. 뒷부분에 답이 나올 거야. 저 여기서 네모 별표. 태그는 이건 못하더라. 뒤에 보시면요. 태그가 뭘 못할까? It matters.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who is doing what? 자, 의문사 나왔네요. 누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안 해. 다시 한번. matter는 동사입니다. 중요하다. 누가 뭘 하는 게 중요한데, tags don't 여기서 별표.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태그가 뭘 하지 않는지를 말해버렸거든요. capture this. 이것을 캡처하진 못한다.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 this는 이거 아니야?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답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나름 수월했어요. capture this를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재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알려주진 못한대. 그럼 지금 태그에 대한 내용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걸 포착은 못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뒤에 설명하겠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ak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자, 어떤 사진을 보아하니 그 길에 길 위에 뭐가 있어?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그 사진을 뭐로 태그하는 거냐면 tag A with B겠지.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이 픽처를 어떻게 태그를 하는 거냐면 object categories 이 카테고리로 태그를 하는 겁니다. cat, street, trash can and fish bones. 그래서 그냥 사진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그걸 뽑아내가지고 output words를 태그를 한 겁니다. 고양이, 길, 쓰레기통, 그다음에 뭐 생선뼈 이런 것까지 이제 단어로 다 태그를 했어. 근데 이게

예, leaves out 너무 중요했지. 이거는 빠뜨리다란 뜻이죠. 어떤 걸 빠뜨리고 있냐면 the information에서 어떤 정보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대시 설명해주고 있죠. The cat is pulling the fishbone. 여기까지. 이 cat이 뭘 지금 꺼내고 있어? 생선뼈를 꺼내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뭐 밖으로? Open trash can. 이 열려진 이 쓰레기통 밖으로. On the street. 길가 위에서.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이 정보는? 이게 이거 아니야?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그대로 나타낸 거지. 그치. cat이 쓰레기통에서 fishbone, 생선뼈를 꺼내고 있는지는 안 드러난다 거야. 왜? 단어만 나열돼 있거든. 이해됐어? 아, 그럼 이거구나. 태그는 단어를 나열하면서 이미지 찾기는 수월한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묘사를 못하는구나. 정리가 됐네. 무슨 일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묘사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정답 한번 가볼까? 보시면 선생님 aren't 여기 써놓은 거 보이시죠? 반드시 aren't를 다 쓰진 않더라도 선생님은 not만 써놓는 이런 방식이라도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not이랑 합쳐서 해석해야 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아니다? 지금 누가 무엇을 하는지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야겠지. 이해했어? 이게 부정어 빈칸을 해석하시는 방법입니다. 부정어를 합쳐 주셔야 돼요. 자, 뒤에 보시면 a set of words에서 단어의 모음이 아니래. 이거 단어 모음이잖아. 이건 모순이지. not으로 지금 모순하고 있죠. That allow users to identify an individual object에서 사람들한테 식별하게 합니다. 개별적인 물체를 식별하게 하는. 사실 단어의 세트도 맞거니와 개별적인 물체를 식별하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search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또 identify는 약간 좀 그렇죠. 애매하죠. 자, 2번 a comprehensive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었어.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종합적인이란 뜻입니다. 종합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not이랑 합쳐줘야 돼. 어떤 종합적인 설명이 아니냐면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이미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준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뭐야?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불쌍한 고양이가, 그치, 생선뼈를 꺼내고 있는 거야. 이 휴지통에서. 그치? 그런 얘기를. 우리 고양이는 지금 배 까고 자고 있을 텐데. 굉장히 불쌍하네요. 그쵸? 아무튼 2번. 정답.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A reliable resource에서 이게 믿음직스러운 resource, 자료가 아니다. Categorizing information by pictures. 굉장히 혼동될 거야. 봐봐. 이 정보를 categorizing, 분류하는데 뭘로써? 그림으로써? 아니, 우리는 분류를 뭘로 하는 겁니까? 그림을 단어로 분류하는 거지. 정보를 그림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헷갈리게 내놓은 것뿐입니다. X. 4번. primary means에서 primary는 제1의, 주요한이라는 뜻이죠. 주요한 수단이 아닙니다. organizing a sequential order of words에서 아예 관련 없는 거 아니야? 그 단어의 순서? 순서는 무관입니다. 완전 소설이야. 단어 순서를 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5번 useful filter. 그래서 아주 유용한 필터가 됩니다. 여과가 되는데 sorting 분류하는 거야. 비슷한 걸 분류하지만 동일한 거, identical 동일한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동일한 이미지는 안 되고 비슷한 거를 분류한다?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말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지. 관련이 없죠. X. 필터 이런 뭐, 비슷한 건 해주지만 아예 동일한 건못 해준다. 이런 말도 아니거니와, 그쵸? 우리가 넣어야 되는 말은 종합적인 상황을 못 보여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자, 한번 가볼까? 소재는 이미지 태그였습니다. 자, 특성 보세요. 사물의 이름만 붙일 뿐. 그러니까 검색은 용이한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못 담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는 이런 것만 나열한다라는 건 not이랑 합쳐져서 전체적인 상황은 못 보여준다가 돼야겠죠. 단어만 나열할 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별표 3개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문제. 자, compare to other ecosystems에서 다른 생태계랑 비교해서 forest. 이 숲이라는 것은요, 비교적으로 다양합니다. 그 말은 그 안에 생명체가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지점이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다이버스한 점이겠죠. 이 다양성이라는 점이 should not necessarily be. 자, 너무 중요해져. not이 들어갔어. Then not necessarily까지 같이 내붙여볼까?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굳이 뭐뭐 아니다. 반드시 뭐뭐라는 건 아니야. 요런 느낌이야. 이 뉘앙스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아, 이런 말은 아니야. 반드시 이거 하란 말은 아니야. 굳이 이런 말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을 거는 소재는 발견했네? 숲이지. 숲이 다양하다 해도 다양하다라는 게 이거 하자는 건 아니야.

라는 의미로 이 뉘앙스를 받는지가 또이 문제를 결정했거든요. 이 뉘앙스가 좀 중요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방금 읽었고 첫 번째. 그래서 습지라든지 매도는 이제 목초지 그풀 뜯어먹고 그러니까 가축들 그 목초지죠. 그다음에 그래슬랜드도 이제 뭐그 이제 풀밭이 많은 그런 풀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have a unique biota too. 그래서 많은 그 특이한 생물상 생물 종류를 얘네도 갖고 있다. 너만 특이한 게 아니고 얘네도 특이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Even if it is often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에서 이게 숲의 생물상만큼이나 rich, 풍부하진 않더라도 얘네도 풍부해. 특이한 애들 많아. 이 말을 왜 괜히 했을까?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숲만 특이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생태적인 문제가 this process, 이 프로세스가 뭘까? 지금 이 위에 빈칸 말고는 어떤 과정이 없지. 뭐라고 했어? 숲도 특이하고 다른 목초지라든지 아니면 습지도 특이해.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빈칸이었어. 이런 추측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 이 빈칸 말고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특이하단 말만 했지. 아, 이 과정은 빈칸이겠구나. 이 과정의 문제 마이너스입니다. 이 과정을 문제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거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의 문제는요. 자, 서술되어 왔습니다. 설명됐는데 많은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계속 나열이 되어 있죠. 뭐 남아프리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클래식, 대표적인 예시는요. 어디서 오냐면 스코틀랜드라든지 노선 잉글랜드에서 옵니다. 북잉글랜드에서. 그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자, 문제가 뭐길래? Here the Forestry Commission. 이건 뭐야? 산림 위원회. 가 되겠죠. 산림위원회가 여기서 자 drained 물을 이렇게 빼내고 그러니까 습지에 물을 빼낸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름지게 하고 땅을 그다음 펜스를 칩니다. 아주 넓은 범위의 습지를 펜스를 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보냐면 facilitate는 뭐 하는 거야? 용이하게 만드는 거지. 뭘 촉진시키는 거냐면 turning them into forest. 여기서 이제 정답이 큰 거가 너무 확실했어. 봐봐. wetland를 뭐로 바꾸고 있어? forest로 바꾸려고 하지. 자 turn a into B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동사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강의에서 turn A into랑 같이 가는 거지.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댐은 wetland니까 그 습지를 그 물이 좀 이렇게 축축한 곳을 물을 다 빼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땅을 메꾸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숲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숲이 다양하니까 막 이점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굳이 뭐 하자는 건 아니야.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꾸는 거 지금 체크했어. Increasing the extent. 자, 어떤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Forest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영국에서. 이게 명확하게 desirable, 바람직하다라는 뜻이죠. 바람직한 목표긴 해요. 그리고 이 산림위원회의, 대부분의 산림위원회의 efforts. 뭐가 되는 거지? 이 노력들은요,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냐면 방향성이, directed towards는 방향성이 지정되는 거죠. 어떤 장소로 지정되는 겁니까? 예전에 숲이었던 데에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측면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숲이었기 때문에 뭐가 도달하기 전에 양이라든지 그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섬에 오기 전에 예전에 숲이었던 데를 다시 복원하니까 그거는 괜찮긴 해. 오케이, 근데 하우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꺾이는 거지. 괜찮은 desirable을 꺾는 거야. 괜찮은데 자, 이 생태학자들은요 complain 뭐라고 지금 비판하고 불평을 내놓는 거냐면 이 위원회의 일 그럼 이 위원회의 일이 뭐였어? 반드시 알아야지. 지금 뭘 하고 있어? 이 위원회의 일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습지를 숲으로 바꾸고 있어. 이게 이 this process이자 일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this process 발견했잖아. 이 일이 되겠죠. 이 일에 대한 불평을 한다. 왜냐하면 불평의 내용 보세요. It is not restricted to. 이것은 뭐에 제한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냐면 이전의, former는 이전이라는 뜻이죠. 아까 그랬잖아. 이전의 숲을 다시 되돌려 놓는 측면에서 desirable 했지만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그 말은 다른 데도 한다는 뜻이겠죠. 뒤에 보시면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because가 계속 연결되어 있네. 또한 뭐 때문이냐면 이 forest established 이렇게 만들어진 숲이라는 곳이 are usually composed of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외래종만 들어오고 그렇죠? 이거 지금 문제점의 이유가 되겠죠? and because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네요. 지금 because의 절세 개가 and를 사이로 뭐 되어 있어? 병렬이 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뭐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냐면 wildlife 이 야생동물인데 threatened by this activity 다시 한번
이 활동을 뭘 의미하는 거야? 습지를 숲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육지를 숲으로 바꾸는 거에 의해서 뭐가 위협을 받는다? 이 야생동물이 위협을 받는데 이게 뭘 포함하냐면 많은 아주 특이한 종들을 포함한다. 아까 생물상이 유니크하다 했거든요. 얘네 지금 다 없애버린다. 너네 다양성 추구하려고 숲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오히려 바꾸는 과정에서 언커먼한 아이들을 없애는 격이 된다. 모순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지금 좋아 안 좋아? 마이너스지. 그치. 이 다양한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걸 어디로 올려주는 거야? 빈칸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론이야, 추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서 어떤 말을 넣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뭐 하자는 건 아니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바꾸자. 뭘 뭘로? 습지를. 숲으로. 바꾸자는 건 아니야. 이거 앞뒤 호응 돼? 포레스트, 그래, 다양하고 좋지. 특성 있어. 근데 바꾸자는 건 아니야. 왜? 바꿀 때 희생하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 습지에도 좋은 생물상이 있거든. 이란 말이겠죠. 자, 가봅니다. 낫을 써주면서 grounds for. 자, 이게 이유는 못 됩니다. investigating, 바꾸자라는 거랑 조사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아니지. 조사하는 이유는 못 된다. 어떤 가치를. forest의 가치, forest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바꾸는 내용입니다. 무관이에요, 무관. 오케이? 난 뒤에 가시면 오히려 아니면 forest expansion이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 막 바꿔 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또 매력적일 수 있지. 근데 한끗 차이. 조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됐죠? 2번. A basis에서 어떤 기반은 못 됩니다. For extending institutional aid. 이거 나왔니? 지금 이 기관의 도움을 확장하자는 근거는 못 된다. To entire ecosystem. 어디에다가? 전체 에코시스템에다가 기관의 도움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자, taken as 어떤 이유로서 받아들여질 건 아니다. 어떤 이유야? Introducing exotic species. 지금 우리 외래종을 도입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외래종 도입은 나오는, 바꿔서 생기는 부차적인 어떤 부작용일 뿐이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중점이 아닌 거지. 그치? 아니고요. 자, 4번. 받아들여질 이유는 아니다. 어떤 증거로서, 어떤 증거야? Ecological enrichment에서, 지금 이게, 뭐, 어떤 증거냐면, 뭘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하는. 뭘, 어떤 증가하는 거야? 생태적인, 어떤, enrichment는 풍부함이죠. 풍부함이 증가하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바꾸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enrichment가 증가하는 증거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자, 5번. justification, 이거 무슨 뜻이야? 합리화죠. 합리화는 못 된다. convert가 뭐야? 이게 churn이랑 같은 말 아니야? 바꾸는 겁니다. 숲이 아닌 것을 숲으로 바꾸자는 말은 아니야. 합리화가 안 된다라는 말 정답 5번이겠지. 왜? 바꾸면서도 읽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핵심. 소재는요,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바꾸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특성은요, 습지, 초원에만 있는 고유 생물상과 희귀종을 잃어버린다라는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은 생물종이 다양한데, 숲으로 바꾸면 생물종이 늘겠네? 아니야, 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죠. 습지도 고유한 생물상이 있고, 숲으로 바꾸면 오히려 희귀종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된다. 뭐가 아니다? 바꾸려는 합리화는 못 된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핵심 정리, 부정호 구조는요, 이렇게 핵심과 낫이 합쳐져가지고 정답이 나와야 되는 빈칸을 고르는 것이다. 실전 전략에서는 당연히 핵심, 소재와 특성 잡으시고요. 빈칸과 묶어서 그 핵심과 같은 말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략 퀴즈, exaggerate, comprehensive, reluctance 적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리 처음으로 나왔고요. 부정구조 너무너무 열심히 잘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논리구조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벌써요, 여러분들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부터 연속 확률 변수까지 여러분들 이제 확률 변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라고 하기엔 다소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불안함이 너무 당연한 것인 게 여러분들 인생 최초로 이 내용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은요. 인생 최초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했었고요. 고1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뭐 순열 이런 거 다 해왔고요. 근데 그리고 확률이라는 말은 뭐 평상시에도 써왔고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한마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수할까봐 무언가를 안 해본 경험도 있나요? 내가 잘 하지 못할까봐 내가 무언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유난히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나 약간 그런 거 많이 했어. 그러고 약간 뭐 그냥 회장부회장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여중이었거든요. 전교 회장하는 친구가 되게 활발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학생회도 무슨, 이렇게 무대를 서자. 이렇게 약간 축제 같은 걸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대를 왜 서냐? 그냥 재밌잖아, 이러는 거야. 아! 나는 그런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거를 하자는 거지. 난안 한다. 왜냐? 못할 거니까. 재미가 없을 거 아니냐.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친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개그 프로그램을 무언가를 따라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있잖아,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걱정 엄청 많이 했고 하기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그 하기 싫은 게 약간 잘 못할까봐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끄럽잖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요, 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안 부끄럽더라고. 너무 재밌고 그 길이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그죠? 내가 그때 그런 걸안 해봤으면, 아, 나는 내가 유난히 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기회를 안 만들었을 테니까. 근데 약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을 그냥 내가 막연히 한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끼가 있거나 그런 건난 전혀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그 후로는 빼지 않았습니다. 아, 뭐.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의외로 재밌었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저지르는 제일 큰 실수는 내가 못할까봐 무언가를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차피 못할 거라며. 그러면 했을 때잘 못하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부담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 내가 무대에 서면서 대단히 웃길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대단히 웃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요만큼 웃겼겠죠? 그때 그 행위 자체가, 도대체 왜 저래?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좀안 하는 것보단 괜찮았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회라는 것도 생기고, 생각보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위 자체가 좀 넓어지고,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런 거 못하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할 거야. 난 실수할 것 같아.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가매지 말고, 아이, 뭐. 실수하면 어때? 해보지, 뭐. 어차피 실수할 거라며. 그럼 실수 10개 할까봐 걱정했으면 실수 한 두어 개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셔야지, 그래야지 뭐든 느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든 간에.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 뭘 해도 다잘 못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해보지, 뭐. 아니면 많은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다가 이런 거를 있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나도 유난히 내성적인 학생이었다니까 라고 하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난 내가 되게 얌전하고 조용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아무튼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이제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 약간 독특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아무튼 자 2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구모에 나왔던 연달아 등장을 했었거든요. 2025학년도 구모가 1번이었고, 2026학년도 구모가 2번이었어요. 요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1번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비교를 좀 해보세요. 자, 두 집합, 2, 3, 4, 2, 3, 이렇게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집합 A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A한테 집합이 부분 집합이 8개 있어요. 네, 맞아요. 2의 세제곱이 1세니까 그 8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거고요. B의 부분 집합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할 거래요. 그지?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A의 부분 집합이 누가 결정될지를 알아야 되고, B의 부분 집합이 누가 결정될지를 부분 알아야 할 거예요. 말하면서 쓰면 헷갈려. 그래서 잠깐 말하는 거 멈췄어. 그치? 그들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고 나면, 제 부분 집합의 이름은 안 쓸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러한 시행을 15,360번 할 거고요. 기록한 수가 1인 횟수가. 그래. 자, 기록한 수가 1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록한 수가 1이라는 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는 거잖아. 그죠?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자. 기록한 수가 1. 1일. 확률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록한 수가 1일 확률을 내가 뭘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거 아니야. 그랬을 때 기록한 수가 1일 횟수가 5,880번 이상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기록한 수가 1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뭐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변수가 변환되어서 우리한테 난이도를 올렸어요. 어쨌든 간에 1번 여러분 위에 있으니까 봐봐요.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된 확률이 되게 쉽게 나왔다면 얘는 기록한 수가 1일 확률이 안 주어졌고 고정된 확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가볼까? 해보자고. 기록한 수가 1이된다는 말의 의미를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A가 뭐였냐면 여기로 다시 갈게요. A가 2, 3, 4, B가 2, 3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X라. 그러니까 기록한 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이걸 X라고 한다면 X로 가능한 건 하나도 없거나 한 개이거나 최대 두 개까지밖에 없지 않아? 그렇잖아.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X로 잡을 이유가 없고 그냥 한 개일 확률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것이 2거나 아니면 그것이 3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 그냥 교집합으로 쓸게. 교집합이 2일 확률과 교집합이 3일 확률을 찾아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교집합이 1일 때, 교집합이 3일 때로. 그러면 부분집합은 일단 A의 부분집합도 2를 갖고 있고 저는 이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B의 부분 집합도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3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안 돼요. 괜찮아? 그러면, 자, A의 부분 집합, B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에는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3 또는 4가 in or out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는 B에 남은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둘다 3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아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4야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하니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도 3아 들어갈래 말래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을 곱하니까 총 8가지인데 중요한 건그 중에 빼야 되겠죠, 뭐? 둘다 3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둘다 3이 in 해버리면 그거는 교집합이 2, 3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어떤 거 있지?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이 2는 있고 3 들어와 있고 B의 부분집합은 2, 3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2도 들어오기로 결정했고 3도 들어오기로 결정을 다한 겁니다. 여기에 남은 건 누구야? 4가 들어가든 말든 할 때마다 둘다 3을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그두 가지를 제외하셔서 여섯 가지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나열하면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어, 솔직히. 진짜로. 이제 여섯 가지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집합이 2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 써봐. 얘가 2만 있는 경우, 여기는 2, 또는, 얘가 2만 있어도 되고, 또는 2, 3 갖고 있거나, 또는 2, 4 갖고 있거나, 또는, 아이고, 2, 3, 4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죠? 하나씩 다 나열해봐도 여섯 가지 어렵지 않아. 얘가 2, 2, 2, 3, 이렇게, 이런 거다 되죠, 그쵸?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만약에 2, 3을 갖고 있게 되면 어때요? 이거 되죠,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되죠? 요거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 찾아보셔도 돼.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2, 3이니까. 그치? 빗줄 그은 거 봐봐. 흰색으로 그은 거, 하나, 둘, 셋, 넷, 초록으로 그은 거, 다섯, 여섯 해서 여섯 가지예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도 여섯 가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어쨌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는 원소를 인, 아웃을 결정하는 것이 좀 익숙하잖아. 그래서 여덟 가지에서 2, 3을 둘다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외한다? 그럼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케이스도 여섯 가지겠죠. 3은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갈래 말래 하면서 결정하면 되니까 똑같은 여섯 가지입니다. 그럼 정리해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일 확률은 얼마예요? 경우의 수가 지금 12가지가 나온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A의 부분집합 8가지와 B의 부분집합 4가지입니다. 8, 4, 3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누어 볼까요? 8분의 3. 이게 고정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다가 힘을 쏟은 거야? 고정된 확률을 찾는 데 엄청나게 힘을 쏟아준 겁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그죠?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요것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거야. 봐봐. 이제 완전 돌아갈게요. 이제는 부분집합 어쩌고저쩌고 다 끝났고. 자. 15,360번 시행을 할 건데, 반복해서 던질 건데, 1에, 그러니까 기록한 수가 1일 횟수가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럼 그 X는 무엇을 따라요? 이항분포를 따라요. 내가 시행하는 횟수는 15,360번이고, 1을 기록할 확률은 8분의 3으로 고정된 확률이었습니다. 이랬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요? 그 X가 5,800 80 이상일 확률이요. 그럼 뭐로 가야 되겠어? 정규분포 따른 다로 가야 되겠죠. 자, X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은 얘네들이 곱해. 그래서 3 곱해야 돼. 그러면 1, 8, 7, 9, 2, 16이니까 2,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3 곱해주세요. 5, 7, 6, 0. 평균이 일단 5, 7, 6, 0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얘랑 얼추 가까워졌으면 계산을 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 5, 7, 6, 0에다가 우리가 곱해야 되는 건 뭐예요? 1-p니까 8분의 5만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써볼까요? 5, 7, 6, 0에다가 8분의 5만 곱해서 분산 구하면 거기 루트만 씌워주셔서 표준편차 찾으면 되는 거니까 쓱 지우시면 7, 2, 0, 5 곱하면은 3600 되잖아요. 루트 씌워서 요렇게. 끝. 그럼 이제 일로 갈 필요도 없어. 표랑 얘네 둘만 있으면 끝. 어디로 가요? 넓이 직접 못 구합니다. 제트로 바꿔주세요. 게다가 누가 봐도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래 되잖아. 제트로 바꾸라는 이야기지. 그죠? 가봅시다. 제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주인공이니까 X에서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120, 60 나누니까 2죠? 2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좀 되지 않아? 머리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약간 눈에 안 그려도 눈에 좀 보이는 거지. 여기를 찾고 싶은데 0부터 2까지가 0.477인 겁니다. 477이 아니고 477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갖다가 그 값을 사용하셔야지. 저는 얘가 477이인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얼마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0.5에서 뺄까요? 0.02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1000을 곱하시오니까 정답은 뭐로 쓰시면 돼요? 23이 되어줍니다. 자, 엄밀하게 말합시다. 이항분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고정된 확률을 안 주고 우리가 구해야 돼서 난이도를 올린 거고요. 1번의 경우에는 변수를 변환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준 겁니다. 이들이 4점짜리예요. 요게 딱 4점짜리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1, 2번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3번은 할 만해져. 그런 거야, 여러분들. 3번이 이제 좀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에요. 근데 여전히 1, 2번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면 헷갈리고 어려워요. 보세요. 읽어봐봐.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어쩌고저쩌고 이항분포 따른다. 아니, 정규분포 따른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읽지 마시고, 사과의 무게를 X라고 하면 얘가 정규분포 따르는 거잖아 하고 쓰세요.

이거 대혼동의 카오스야. 표시 안 하면. 되게 대표 유형인데 되게 헷갈려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 읽어봐요. 사과 중에서 무게가 442, 무게가 누구야? X지. X가 442 이상이면 1등급이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써놓자. 1등급이 되려면 무게가 X가 442 이상.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봐요. 반전.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임의로 뽑았어요. 100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1등급 상품 2, 이거 X야? 아니야. 1등급 상품이가 X 아니야. 1등급 상품의 개수가, 그지? 개수가 24 이상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X는 누구야? 1등급? 아니, 사과의 무게예요. 제가 이름표를 꼭 붙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로 변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1등급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문자 써야지. 이걸 Y라고 해볼게요. 그럼 1등급 개수는 대체 무엇을 따르는 걸까? 내가 몇 개를 확인했죠? 100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건 뭐야? 1등급 확률이요. 그럼 선생님, 쟤네들은 뭐예요? 여기서 봐봐. 1등급이 될 확률이라며. 1등급이 될 확률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예스. 여기서 Z로 바꿔야지. 확률 구하기 위해서. 4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Z로 바꾸기 위해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00분의 84, 즉 0.84잖아. 0.84 있지. 0.84보다 클 확률입니다. 0부터 0.84까지가 얼만큼이래? 0.3.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은 0.2겠지. 내가 원하는 1등급이 될 확률은 0.2였던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게.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고정된 확률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고정된 확률을 무엇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정규분포를 통해서 찾으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1등급 확률이니까 Y는 이제 뭐를 따른다고 할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야 되겠지. 평균은 둘이 곱해 20. 표준편차는 그 20에다가 0.8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16에다 루트 씌우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가지고 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Z로 바꿔야 되겠지. 평균 20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누어 볼게요. 그래야 Z가 될 테니까. 자, Y를 Z로 바꾸기 위해서 24에서 Y의 평균 20 빼시고, 내 뒤로 보이죠? Y의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요. 끝! 그래서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1이면 여기 있어. 또 일단 조그맣게 또 그려볼까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잖아요. 0부터 1까지가 0.34면 얘는 얼마겠어? 0.5에서 빼니까 0.16이겠네. 그러므로 확률은 얼마? 0.16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 안 쉬워. 사실 3번 안 쉽거든요. 근데 이제 1, 2번이 말이 좀 길었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3번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 3번 안 쉬워요. 3번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렵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때? 말만 바꿔버렸어. 여기서 X가 24 이상이라고 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X를 써놓고. 완전.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꼭 붙이라는 거예요. 정규분포 따르던 건 사과의 무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등급 상품의 개수예요. 사과의 무게였고 1등급 상품의 개수야. 아예 다른 거라고요. 아예 다르니까 변수 이름을 당연히 다르게 써야지. 그거 안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대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왜 나는 저 문제는 풀고 이 문제는 못 푸는지 모르겠고 저 문제는 어떻게 답을 맞췄는지 모르겠고 나는 대체 뭘 공부해왔지 이렇게 돼요. 피눈물의 이유. 알겠지? 그래서 꼭 찾아가면서 변수 이름을 좀 붙이세요. 정리정돈. 문제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자, 4번은 수능형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문제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다 다른 것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똑같은 문제 안에서 사용하는 소스가 다 달라요.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할 거예요. 150번 내가 확인을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야. 이쪽으로 쓸까? 5개 중에 2, 4밖에 없으니까 5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잖아. 그치? 자연수니까 1, 2, 3, 4, 5인데 여기서 짝수는 1, 2랑 4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분의 2예요. 그러면 X는 무엇을 따릅니까?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150번 확인할 거고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볼래요? 뭐 하는 거야?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키워드를 적어드리는 이유는 복습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어? 둘이 곱해가지고 계산하셨으면 됐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그 np에다가 1-p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 편차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분산만 물어봤으니까 36이다. 맞죠? 니은은 어때요? 니은의 키워드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의 확률이 무슨 상관이었지?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말고 각각 그 횟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때 이항분포에서는 사실 그리진 않지만 확률 분포표를 굳이 그린다면 그 밑에 뭐가 쓰인다 그랬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몇번 던져요? 150번 던졌는데 한글로 읽어봐. 짝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홀수만 주구장창 150번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얘는요, 150번 모두 짝수가 나왔을 확률입니다. 짝수만 150번 주구장창 나왔다는 거겠죠. 둘 중에 누가 큽니까? 왼쪽이 큽니다.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은요, 이게 바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3단 변신 말고 2단 변신까지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넓이 확률 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표준화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키워드입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근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써봐요. 평균은 60, 표준 편차가 6으로 얼추 이렇게 얼추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야. 그러면 6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일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예요? 5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72잖아. 여기 몇칸 차이야? 9칸 차이야. 72는 12칸 차이가 나야 되겠죠? 여기가 72겠네. 72보다 크거나 같은 어느 부분이 더 넓어요? 평균으로부터 51이 더 가깝기 때문에 51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더 넓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넓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어때? 그러니까 똑같은 굉장히 단순한 한 문제를 가지고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원하는 바가 다 달랐어요. 이게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문제를 봤는데 개념을 어떻게 갖다 쓰나요?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념이 이거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본능적으로 풀어요. 본능적으로 풀어요. 그치? 어려운 이야기지. 근데 결국은 요런 키워드들을 알아서 머릿속으로 뚜루룩 떠오르게 하고 그게 알아서 문제풀이로 넘어오는 데까지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키워드를 먼저 드린 겁니다. 알아낼 수 있게 하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판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한 판씩이 쪼르륵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연속 확률 변수만 쭈르륵 갈 거라서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여기 파트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한판쓰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좀 쪼갰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항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거 아니지만 여기서도 좀 쓰이기는 하겠지. 자, 오늘의 그 소원은 이거예요. 자꾸 힘이 들어요. 체력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달려요. 뛰시다, 여러분. 우리 뭐 같이 뛰지, 뭐, 여러분.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는 전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말하기가. 그뭐 어때? 뭐 좋은 사례니까?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항상 점심시간에 파워워킹을 했어요.
그 시절엔 그 파워워킹이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약간 운동에도 그 유행 타잖아. 요즘 막 어른들 러닝 많이 하듯이 파워워킹을 했어요. 되게 파워워킹이란 뭐냐?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막팔 이렇게 저으면서 빨리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항상 파워워킹을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매일. 매일. 그 친구가 근데 그 고3 기간 동안에 내 기억이 맞다면 무슨 뭐 8kg인가 9kg인가 뺐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민첩함이 필요했고, 어쨌든 간에 자꾸 막 이렇게 많이 먹고 늘어 누워있고, 그럼 공부하는 데 예민함이 떨어지잖아요. 뭔가 좀 배고파야 맹수의 기질처럼 좀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친구가 운동을 시작한 건데, 고3이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이러잖아. 점심 먹고 맨날 그렇게 걸었어. 9kg인가 8kg인가를 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운동할 시간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이 강해져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체력으로 여지껏 잘 버텨오는 것 같아요. 난 어렸을 때 운동했었으니까. 근데 체력 좋으면 사실 솔직히 몸이 안 힘들어야 정신력도 강해져요. 어쨌든 막 몸이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정신을 쥐어짜내서 몸을 일으켜 세우겠어. 그렇잖아. 몸이 좀안 아픈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간단하게 걷는 거라든지 20분만 뛴다든지 생각해보면 안될건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고3 때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그래도 꽤나 거리가 있었거든. 그거 열심히 걸어 다녔었어.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열심히 걸어 다니거나 전 자면서 걸어 다녔어요. 되게 약간 반수면 상태로 걸었는데 그때 열심히 걸을 걸. 아무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셔서 땀을 흘려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대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사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 생각보다 핑계더라고요. 그 우리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제일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봤는데 그 짧은 영상을 5분만 봐도요. 그 뇌가 이렇게 약간 멍청해진대요. 왜냐하면 계속 자극만, 자극만, 자극만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타임을 까먹는데, 5분 만에. 무섭지 않아요? 약간 짧은 영상 보느니 하나를 제대로 쭉 보는 게 필요해. 보통 막 넘기게 되잖아. 요즘은 아가들도 여러분들 보잖아? 이렇게 해요. 화면 넘겨. 잠깐, 10초, 20초. 진짜 무서운 이야기잖아, 생각해보면. 그죠? 그 시간들을, 그건 안 좋은 거니까 그 시간들을 빼내면 하루에 20분 운동 충분히 될걸? 한 번씩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바깥 공기를 좀 느끼면서 땀 흘리는 것도 필요하대요. 땀 흘리면 어떡해요? 씻으면 되더라고.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알았죠? 체력 강해지는 건 진짜 필요해요. 이거 제가 꼭 들어줄게요. 대신에 운동을 해야지. 갑자기 체력이 빡! 이럴 순 없잖아. 아, 그쵸, 그쵸. 해보도록 해요. 계단을 올라가든지, 이런 거다 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잘못 눌렀어요.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판 쓰기를 할 건데, 여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연속 확률 변수가 뭐예요? 계속 제가 사실은 같이 해왔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짝꿍이 있죠, 누구? 확률 밀도 함수가 꼭 필요해요.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가 떴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없이는 무언가를 설명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 하면 예시로 들수 있는 거 뭐예요? 쭉 연속되는 거막키 같은 거. 그렇지? 정확히 얼마의 확률 이런 걸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연속 확률 변수니까 어떠한 연속 확률 변수의 이름을 X라고 할게요. 그 구간이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 실수 전체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실수예요. 물론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에서는 범위도 없어요. 실수 전체가 되지만.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해당하는 누가 꼭 필요하죠? 예스, 확률 밀도 함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버전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값이 확률인가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빨강으로 쓸게요. 함수 값은 확률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넓이요. 어떤 넓이냐고? 구간에서의 넓이.
구간에서의 넓이, 구간에서의 확률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넓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넓이가 봐요. X축과 Fx, 그리고 X는 A, X는 B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함수 값은 1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확률이 아니니까. 대신에 넓이가 꼭 확률이 될수 있어야 돼서 구간이 주어졌다면 그 구간과 X축 그리고 Fx가 이루는 무엇? 전체 넓이는 뭐가 돼야 될까요? 1이어야 하겠죠. 전체 확률이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소스로 활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넘어가던 게 뭐였냐면, 이들 중한 가지인 거예요. 이들 중한 가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정규분포는 다른 것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것 중, 특별. 특별, 이렇게 쓰게요. 특별한 경우인 거지, 그치? 내가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무언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따랐어요.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는 이것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거랑 흐름이 똑같은데 하필이면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어주고요. 실수 전체. 전체고, 그것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좌우 대칭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되냐면, x의 평균을 기준으로. 근데 갑자기 이상하죠? 선생님, x의 평균이면 2x 아닙니까? 맞아요. 2x로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연속 확률 변수가 되면 평균이,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평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띡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EX라는 표현보다는 상수를 나타내는 알파벳 하나를 쓰는 M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나타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할 때 우리는 X가 뭐라고 하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하필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요. 정규분포는 평균과 뭐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됩니다. 왜죠? 자, 바로 특징으로 가야지.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이거는 이 그대로 사용해요. 전체 넓이 1입니다. 대신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다 보니까 0.5. 반반. 만약에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도 0.5,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도 0.5 이런 식이 될 수는 있겠죠. 다 갖다 사용하고 대칭성 활용을 하는 거고 대칭 되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수 전체가 되다 보니까 X축이 뭐가 됩니까? 점근선이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요 계속 가다가 뚫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 존재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계속 X축을 따라만 가야지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다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용하시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선 다루지 않았는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함수값 중에 최댓값은 뭐예요? FM이 최댓값이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고. 자, 중요한 특징. M은 뭐를 결정한다고요? 대칭축을 결정하고요. 표준 편차는 무엇을 결정하죠? 모양을 결정합니다. 종 모양이라며요. 맞아요. 근데 평균에다가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 종 모양인지 아니면 이렇게 넓적한 종 모양인지 이런 건 누가 결정해요? 표준 편차가 결정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사용을 못하는 건 여전히 대칭만 활용할 수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는 못 구해요. 그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인데
그러니까 표준 적

정규 공포는 사실 얘 단독이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한번더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지는 거죠. 얘는 뭐냐? 연속 확률 변수인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변수의 이름을 Z로 많이 씁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예요. 딱 고정된 어떤 모양이 생기겠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생길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뭘 찾아놨냐면 0부터 시작해서 라지 Z가 스몰 Z까지 가는 넓이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라고 하면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 대칭성까지 활용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직접적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엄청난 발견인데 이제 중요한 게 있었죠. X에서 Z로 어떻게 넘어올 수 있는가가 우리한테는 관건인 건데 이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지. X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 모양으로 넘어와야지 내가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씩 불러주세요. Z가 되기 위해서는 X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전부 다 Z로 변신이 되는데 여기에 쓰였던 게 뭐냐면 변수의 변환이죠. 에? 변수의 변환? 변수의 변환이 이거잖아. 평균 분산 계산하던 거. 이게 여기서도 쓰여요? 네.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쓸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포인트에서 활용을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되면 돼? 평균 자체도 A 배하고 B 더해주면 되고요. 분산은 더하는 것은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다 보니까 곱한 것은 제곱 배한 만큼 영향을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X들이 결국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든 X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편차가 1로 바뀌어줘. 평균을 뺐어. 그러니까 평균은 0이 되겠지. 변수 변환에서. 그리고 빼는 거는 지장이 없었고요. 나누어주는 것만 영향이 있어요. 표준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시그마로 나누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Z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프리카 유형을 완성한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Z로 바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면서 왔던 거죠. 그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이항분포요.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항분포.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요소예요, 이 부분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산확률 변수 X입니다. N은 뭐였어요? 시행한 횟수예요. 몇번 던졌어? 이런 거 나올 거야. P는? 고정된 확률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제 문제들을 다뤄봤을 때 고정된 확률이 되게 티나게 나타나 있나요? 아닌 경우도 많아. 그죠? 우리 봤던 것처럼 뭐그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고정된 확률인지 잘 모르잖아. 일단 문제의 상황이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확률을 구하려고 하셔야 돼. 고정된 확률이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단 이항분포의 가장 큰 특징. 이항분포를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산확률 변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항분포를 따르면 일단 어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지. 어때? 그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지합니다. 맞죠? 그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만약에 X가 정확히 뭐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한칸한 칸에 대한 확률을 찾게 되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랑도 분명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지 뭐. 이 경우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정규분포로 넘어가는이에요.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X의 평균은 NP로 바로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NP1-P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산학률 변수인데 시행 횟수를 키운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그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어때요? 막 16,200번 이런 식으로 만 번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 횟수당 X 횟수당 일어난 확률을 점으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는 거예요. 보여? 평균을 기준으로 어때요? 확률이 약간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정규분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산학률 변수를 따랐는데 어떻게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 평균은 여기 있어.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편차는 루트 NP1-P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최초예요. 이산확률 변수였거든요. 근데 시행횟수를 충분히 키우고 전묘화처럼 하나하나 찍다 보니까 얘가 더 좋은 표현이 없어. 얼추 연속확률 변수가 된 거예요. 얼추 연속확률 변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규분포로서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문제가 이런 걸 물어봐. 예를 들어서 뭐 21부터 X가 30까지 어때?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물어볼 때 그럴 때에는 이산확률 변수였으면 한 칸 한 칸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각각 독립시행으로 다 구하신 다음에 더해야 돼요. 시행 횟수가 16,200번인데 그걸 어떻게 독립시행으로 하겠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정규분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규분포로 넘어와도 직접적인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가겠어? 이쪽에서 갑니다. 저쪽으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면서 직접적인 넓이를 구하는 흐름을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개념적으로 특별한 파트예요. 그쵸? 개념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파트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칭성 활용하고 표 구하는 것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샥.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여기는 넘어가는 선까지 그어져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우고. 자, 표 이용과 정규분포에서의 특징을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 표는 0부터 시작해서 ZT까지의 확률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표에서 말하지 않아도 뭐겠어? 절반 0.5, 그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누구랑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0부터 2까지로 바꾸시면 표에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럼 우린 어떻게 계산하겠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직접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뭘 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랑 같아요? 0부터 1까지랑 같잖아.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1부터 2까지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프 그리면서 왔던 거겠죠. 그쵸?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연속확률 변수에서의 내용들까지. 한 번만 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는 확률밀도함수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일단 가장 넓은 범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든 연속확률변수는 확률밀도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서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무엇으로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확률밀도함수만 나올 때의 특징은 곡선 아니야. 직접 넓이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닮음,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뭐 이런 걸로 넓이 구하던 그 시절 기억하시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요 포인트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 1이 되도록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찾고 이런 것이 기본이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경우로 넘어온 거예요. 그중에 특별한 경우가 뭐였냐면 확률 밀도 함수 제가 식은 여러분한테 읽지도 말라고 했어요. 식은 모르겠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X의. 그랬더니 어때요? 평균을 기준으로,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X가 따릅니다. 무엇을요? 정규분포를요. 방금 되게 어순이 영어 선생님처럼 말하지 않았니? X가 따릅니다. 무엇을요? 정규분포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무조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칭 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평균 주변으로 몰렸는지 몰리지 않았는지. 간만에 또 하나 해봐. 평균이 같은 경우라고 할게요.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 중에는 어느 게더 커요? 평균 주변으로 몰릴수록 고르게 분포된 거예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은 겁니다. 알았죠? 평균 주변으로 몰렸다, 고르게 분포됐다. 고르지 않다, 평균 주변으로 몰리지 않았다. 그럴수록 표준편차 크다.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를 제대로 알아두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모든 것은 무엇으로? 대칭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웠고, 거기에서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의 가장 큰 역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X에서 Z로 변신하는 제일 중요한 식은 어디 있어요? X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가지고 이항분포까지 같이 복습을 할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였으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쓰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드디어 다음 단원, 통계적 추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복습 잘하고 오도록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벌써 실무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실무사회의 빈칸 주론 갈 건데요. 자, 오늘 중요한 거 한번 포스트잇으로 확인해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잇 첫 번째, 강약 조절 팁입니다. 자, 강약 조절 팁은 선생님이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냥 약한 부분을 후루룩 읽고 빨리 읽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정답과 연결지어야 되는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강약 조절 오늘도 양보절과 나대의 법비 부분으로 선생님이 조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없는 개념은 정답이 아니다. 이거 우리 진짜 중요한 말인데 오답을 소거하실 때 진짜 정답에서 그러니까 지문에서 한 번도 안 다뤄진 개념, 즉 소재에 대한 모순을 정말 많이 분석했잖아. 오늘도 본문에 없는 개념 확실하게 지어주는 연습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자, 오늘 다룬 문제 갈게요. 오늘 사회문화, 경제, 경영, 심리인지, 예술문학 오늘따라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보는 날입니다. 가볼게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32번이 좀 힘들었을 거거든요. 32번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가면서 왜 이게 정답인지 좀 납득이 가게 설명 드릴게요. 자, 31번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몸풀기. 31번에 할만 하셨죠? 149쪽 갑니다. 자, audiences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reality, TV's presentation of real people and their experiences. 자, 좀 기네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이 시청자들을 의미하고 있잖아. 왜냐면 TV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시청자들은요, 알고 있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일반적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TV의 어떤 표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 어떤 걸 표현하냐면 진짜 리얼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치?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어. 예를 들어 리얼리티 프로그램,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성적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인지 요즘 진짜 이런 예능이 많잖아.

그치. 그건 이해하고 있어. 어디에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틀이야? 엔터테인먼트 오락의 틀에서. 그치? 그러니까 예능의 틀에서 보여주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지점. 진짜 리얼리티 TV 쇼를 이해하고 있는 이 지점은요, 어떤 걸 만드냐면 이러한 시청 경험을 만듭니다. 뷰잉은 보는 거니까 시청 경험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일단은 뭘 잡아야 돼? 코어 딱 잡아야지. 소재는 리얼리티 TV 쇼라는 거 반드시 잡았어야 됩니다. 됐어? 이걸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경험인지 이 경험을 물어보는 거야. 됐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한테 시청자는 어떤 걸 보고 있어? 리얼리티 TV 쇼를 보고 있어. 이거를 이제 이해는 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사람과 진짜 경험을 다뤘지. 근데 오락의 틀 안에서. 근데 이게 어떤 경험을 준지 한번 볼게요. 자, on the one hand 보여? 자, 그래서 일단 한편이란 뜻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한편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시청자들은요 비판한대. 어떤 걸 비판하냐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for 자 비판합니다. 뭐 때문에 비판하냐면 for 뒤에는 비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being sensational, sensational 한건 뭐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겁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야. 아, 어떻게 저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stage는 staged가 무슨 뜻이냐면 stage가 어떤 무대잖아. 무대처럼 뭐 됐다는 뜻일까? 연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서 아유 거짓말 치네, 짰네, 짰어, 이렇게 이제 비판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지금 리얼리티 TV를 보면서 시청자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한편 비판을 한다는 거야. 왜 비판을 해? 선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뭐 했다? 연출했다. 거짓말 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자, they criticiz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도 비판을 한대. 아, 도대체 나 이거 왜 보고 있냐?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되어지면 for consuming에서 어떤 거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냐면 what they perceive. 그들이 뭐로서 인식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목적어 없네. 이게 what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들이 인식하기에 perceive ASP잖아. 그치? 인식하기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이거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그치? 패스트푸드 몸에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맛있고 자극적이잖아. 이런 것만 보고 있네. 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좋은 프로그램 보고 있지? 라고 비판을 한대. 자, on the other hand, 봤어?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봐봐. 정보를 쌓아가야지. 한편, 다른 한편. 이 시청자의 입장을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aspects of reality TV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여기서 이제 핵심어 나왔네. 일단 앞에 있는 그들이 비판한다는 거 체크, 핵심어.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 역삼각형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들이 선호하는 면도 있다. 그럼 비판과 선호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선호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얼리티 쇼에 뭐가 있어? 리얼티비의 어떤 매력들이 뭘 포함하냐면 crossing boundaries, 어떤 경계를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게 있어.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경계야? factual fiction, 사실과 허구 사이를 넘나드는 면이 있어. 이거 진짜인가? 가짜로 하기엔 진짜인 것 같고, 이런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장난스러운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나 아니면 연예인들한테. 그다음에 spectacle, 엄청 막 광경, 엄청난 광경이 스펙타클이잖아.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경험의 인텐서티, 강렬한 경험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 나는 겪어보지 못하는 아주 강렬한 감정과 경험을 리얼리티 TV 쇼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선호하는 점은 지금 현실과의 어떤 경계 문제, 경계를 넘나드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난스러운 연출, 장난스러운 접근. 그치? 그 다음에 또뭐더 있냐면 어떤 감정,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이걸 보면서 할수 있다는 거지. 평소에 못한 그런 감정이나 경험들을. 그러면서 there are certain kinds of reality programs. 그래서 특정한 어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there are perceived 해서 뭐로써 인식이 되는 거냐면 as good. 좋다라고 인식되는 거, 지금 우리 좋다라는 걸 like랑 같은 말이지. 왜냐하면 잘 보세요. Because they are so bad. 그래서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거 아닌가? 너무 별로여서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막장인데 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너무 별론데 별로여서 좋은 프로그램.

오케이? 그래서 진짜 진짜 별론데 보게 되네? 여기를 지금 짚은 겁니다. 자, inviting, 컴마 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나오면서 inviting은 초대하다는 뜻이지만 뭔가 촉진하다는 뜻이 있죠. 뭘 촉진하는 거야? guilty pleasure 들어봤을 겁니다. 기쁘긴 한데 그냥 막상 기쁘기보다는 약간 좀 죄책감이 드는 기쁨이 드는 거야. 왜?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살찔 걸 알면서도 맛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쁜 걸 알면서도 그냥 보는 거야. 막장인 걸 알면서도 이런 guilty pleasure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and there are also 또 뭐도 있냐면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They are perceived as good. 이게 이제 좋은데 왜 좋냐면 그들이 특정한 어떤 이슈를 다뤄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that viewers can relate to. relate to는 공감하다라는 뜻이죠. 공감하는 방식으로 다뤄주기도 한데 in their everyday lives에서 공감도 있대. 오케이. 공감도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reality genre work에서 이 reality 장르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연구가 있었겠죠. 연구가 뭘 강조하냐면 여기가 동사 부분이죠. 연구가 지금 주어고요. 강조하냐면 이 몽환적인 꿈을 꾸는 것 같은 reality TV 쇼를 보는 거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같은 몽환적인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과 그다음에 어떤 픽션을 넘나드는 그런 경험들, 몽환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강조하냐면 엔드를 사이로 dreamlike quality 그리고 다음에 하우저리 병렬구조 되어 있습니다. 뭐도 강조하냐면 자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 시청자들이 reflect 또는 생각하다는 뜻이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서 진짜 핵심 힌트 나왔네. lighter 밝은 면 그리고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하는 리얼리티의 experience 이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방식 이게 뭘까? 비판하기도 하고 선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면들에 대한 생각을 강조한 어떤 연구들도 많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찾을 거는 핑크는 뭐였어? 이것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냈냐면 선호하기도 하고 비판부터 쓸까? 비판 먼저 나왔으니까 지금 비판하기도 하고 아 이런 걸왜 보냐 하면서도 보는 거야. 비판과 선호가 함께 있는 요거를 한 단어로 압축하라고. 이문세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지. 한 단어 압축.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것도 압축도 추상적인 단어들 나오거든요. 볼게요. 자, rational. 이거 이성적인 거야? 아니, 욕하면서 보는 거는 비이성이죠, 오히려. 그치? 특성이 오릅니다. 자, rewarding 뭐야? 나한테 보람을 주는 거야? 보람을 주는 거는 좋은 면만 말하는 거지. 비판도 있는 거잖아. 그치? 보람을 준다는 거. 지금 비판적인 부분이 빠졌고요. predictable. 내가 이제 뭔가 예측 가능한 겁니까? 예측 가능한 말은 아예 무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재 무관이고요. 그다음에 conventional 이거 뭔가 우리한테 전통적이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개념인 겁니까? 전통적인 어떤 경험? 말이 안 되지. 오, 봐봐. contradictory 이게 뭐야? 모순적인이지. 아니 너는 막장이라고 맨날 욕하면서 왜 보냐? 그게 모순적인 거 아니야? 욕하면서 보는 거야. 비판하면서도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적인 정답 5번이지.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있는데도 이것까지 같이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역설적인 반대적인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가 함께 있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가 사실 핵심적인 시그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리얼리티 이 TV 시청 경험은 모순된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한편, 다른 한편으로 대조 로직 가져갑니다. 자, 비판의 어떤 이유는 뭐야? 선정적이 연출됐다. 다른 한편, 선호하기도 한다. 사실과 억울을 넘나들면서 부정적 감정의 구경거리, 스펙타클도 되고 강렬하다.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볼수 있죠. 자, 리얼리티 TV 시청은 선정적이고 연출됐다는 비판과 좋아하는 측면이 공존하는 아주 모순된 경험이다. 이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빈칸이었네요. 자, ing 분사구문 볼게요. 정말 정말 중요한 근데 특히 어휘 유형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았니? 앞에 어떤 주절을 던져주고 컴마 ing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기가 정말 그런 질문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컴마 ing는 분사구문으로 그래서 뭐뭐하며 뭐뭐하면서로 이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어있는다는 것은 앞과 뒤가 반드시 연결,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해서 뭐에 나와? 어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30번, 42번. 그래서 컴마 ing 반드시 앞과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그 어휘 문제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어읽기가 중요해. 뭐뭐 하며 이렇게 분사구문 강조드렸고요. 자, 그다음 32번 갑니다. 별표. 어려워. 정답을 찾아도 왜 이게 정답인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거든요. 쌤이랑 좀 꼼꼼하게 분석할게요.

independent selection dominates 해서 무슨 말이냐면 dominates가 지금 동사 부분이지. 여기 더 어려워. 보면 어떤 빈도 dependent는 의존적인 거죠. 빈도 의존적 선택이 음의 선택으로 지금 작용하고 뭔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evolutionary 시스템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다양성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당연히 I로 설명합니다. 즉입니다. 자, I가 나오면 즉이고 구분하셔야 될 거는 EG 있거든요. EG는 예시야. 예를 들어라는 뜻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외우는 법은 exampl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example.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EG는 예를 들어고 I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It is라고. 그래서 아무튼 즉입니다. 즉.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즉 결국에는 앞에 있는 예를 설명해 줄 거야. 음의 빈도 의존적 선택을 당연히 개념 분리해 줍니다. 즉 뭐냐면 the higher the frequency of a trait. 어떤 특징, 어떤 형질이 더 많이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많이 나타나고 흔하다는 거지. 형질이 흔할수록 fitness는 이제 진화에선 빠지면 안 되는 개념이지. 이건 적합성이죠. 적합성이라는 것은 그 쌤이랑 배웠던 adaptive Adapt 하는 거 뭐야? 적응하고 번식하고 생존하는 그거잖아. 그치? 그거랑 뗄래야 뗄수 없는 개념입니다. 적합성은 낮아진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잘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 다양성. 다양성은 일단 단기적인 이득은 돼. 근데 이게 어디서 이득이 되는 거냐면 이 상황은 이득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 한번 설명해볼게. 지금 형질 빈도가 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적합성은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형질 빈도가 높아지면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읽잖아. 그러면은 독해가 어려워. 어렵게 가지 말라 그랬지. 어려운 걸수록 쉬운 해석을 하라니까. 빈도가 높으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흔하면 불리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양성이 이익이 되는 거 알겠네. 흔하면 불리하니까 하나의 종이 계속 나타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종이 있는 게 이득이 된다는 뜻이었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흔하면 불리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 경제 시스템도, 그러면 이거를 경제 시스템, 생태계에서 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쉽게 들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예시를 뭘로 들어보자? Pork. 돼지. 그쵸? 돼지 산업으로 예를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자, 돼지 산업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럼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하면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만약에 이 농가의 수가 높아. 충분히 높아. 그래서 자, 소돼 있다 할 거야. 그래서 충분히 높아. 여기서 끊어줘야 돼. 결과를 나타내는 소돼입니다. 그래서 자, 그 production of pigs에서 이 돼지의 생산량이 exceed 넘어버렸어. 뭘 초과했냐면 slaughterhouse는 이거는 도축장이지. 도축장의 capacity는 뭐야? 도축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량을 넘어버렸어. 근데 뭐 하는? 그들을, 이 데미가르킹은 피그겠죠. 이 피그를 처리할 도축장의 수를 넘어서 버렸어. 너무나 이제 많은 거야. 돼지가. 그러면은 도축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지금 각각의 그 돼지를 길렀던 그 농가의 주인의 성공 운영 will decline,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근데 도축장이 더 많아? 필요한 것보다? 그럼 필요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피그는 없는데 도축장은 많아버리는 거야. 자, 뒤에 보시면 기브에는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죠? 뭘 고려하면? The production of pigs에서 자, 이 돼지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고려하면은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전치사로 굳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피그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버려 도축장이. 그렇게 되면요. Then the slaughter business에서 이 도축 사업이 will suffer as well. 이것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시 한번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 그냥 간단해. 돼지가 너무 많고 도축장의 개를 감당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이 둘의 관계. 얘도 마이너스고. 그치? 만약에 돼지가 적어. 그 다음에 도축장이 많아. 그러면 도축장한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둘다 양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둘다안 좋은 거야. 그럼 뭐야? 빈도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보여? 경제적으로? 그치?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For both 정리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결론이야. 둘 다를 내가 묶어서 말해줄게. 그러면서 fitness declines.
그래서 적합성이 줄어드는 거야. 뭐랑 줄어드냐면 with increasing prevalence, 보급률.

prevalence, prevalent 뭐 하는 겁니까? 널려 있는 거잖아. 보급률이 늘어나면 적합성이 줄어든다. 무슨 관계야? 이 형질 빈도가 늘어나면 적합성이 줄어든다를 그대로 말하는 거야.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됐어? And the system에서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인 시스템은요, is most economically productive에서 가장, 이제 좋은 말 나왔네?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데 언제 생산성이 있냐면 이게 이 조건이 너무 중요하지. 언제 생산성이 있냐면 all the parts are present in appropriate amount에서 모든 파트가 다 존재하긴 하는데 적절한 양으로 존재할 때그 말은 뭐야? 어느 하나가 많아도 안 좋은 거야. 그 말은 적절한 양일 때. 이때 생산성이 가장 좋다. 이게 플러스지. 됐어? 결국에는 이걸 강조하는 거에는 적절한 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느 하나가 많아서 안 되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여기까지 이해 됐을 겁니다. 아, 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정도의 이해. 자, this system parts can extend to. 이러한 시스템 파트는 어디로 확장될 수 있냐면, 자, to include에서 확장되는데, 뭐까지 포함될 정도로 확장될 수 있어? feed suppliers에서 뭐 사료를 주는 사료 공급자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다 공급자, 그러니까 그 분배하는 사람이라든지, 그치, 유통업자라든지, 아니면 butchers는 뭐냐면 이걸 도축하는 사람들, 돼지를. 이 도축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말은 돼지와 도축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많은 파트에 이 얘기가 확장될 수 있다. 그 말은 파트가 아무리 많아도 제각기 적절한 양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안 망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서 strikingly 아주 현저하게 비슷한 역학이, 역학이라는 건 영향, 주고받는 영향이거든요. 비슷한 모습이나 원리나 역학이 작동하고 있다. 어디에서? 바로 다시 어디로 돌아와? 경제에서 이제 다시 생태계로 돌아온 겁니다. 경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나 여기로 돌아갈게 이 예시를 통해서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돌아오면서. 자, where? 근데 거기서는요, a diverse mix of plant species에서 다양성, 다시 한번 나오네? 다양한 믹스. 이 플랜 종이, 그러니까 식물 종이에서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뭘 이제 가정하면서 그들이 다 이제 그 로컬 클라이밋이나 소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후라든지 아니면 토양에 적절하다는 걸 일단 가정하고 가자. 이것들이 이제 is typically more productive. 이게 더 좋대. 다양하면 좋더라. 언제 좋냐면요, 뭐의 입장에서는, 생물 양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 then 뭐보다는 지금 단일 종이라든지. 이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몇 가지 종만 섞인 것보다 좋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겠지. 그럼 뭐가 좋다? 다양한 종의 플랜츠가 더 낫다. 그럼 봐봐. 식물 얘기도 합니다. 자, 예시 이게 1번이었고, 지금 예시 2번으로 식물 얘기를 또 합니다. 식물도 다양한 종이 뭐보단 낫더라? 단일 종보단 낫더라. 오케이. 결국에는 다양성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양성이 이익이 되는데, 아니, 다양해도 적절하게만 있으라고. 이 말이죠. 자, 뒤에 보시면, in these cases. 이 these cases가 받는 게 뭐야? 앞에서 말한 돼지와 식물 얘기야. 오케이. 연결성 잡아가면서. 돼지와 식물에서 다 보듯이, a benefit of diversity. 그 다양성의 benefit은요, 여기 잘 봐야 돼. derives not from. 자, 난 나왔습니다. 네모. But from. 그러면 우리한테 not의 법비를 낸 거네? 그럼 봐봐. 다양한 게 좋은 건 알겠어. 다양한 게 이득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게 아니냐면, 자, 다양성의 이득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not과 but이야. 어디서 오는 게 아니냐면, 얘네가 fueling evolutionary change에서 뭘 자극하는 걸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이 진화적인 변화를 자극해서 오는 게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다양성. 돼지 도축장, 그 다음에 다양한 파트가 있을 때, 아니, 적절한 영으로 각자 있어야지. 이 돼지가 갑자기 진화한다고 해서 이 도축장에 이 사업이 좋아져? 그게 아니라는 거지. 봐. 지금 이게 어디로부터 온게 아니냐면, 진화적 변화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돼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돼지가 진화한다고 해서 도축장에 사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적절한 양으로 있어야 된다고. 뭐로부터 온다 그랬어?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적절한 양으로 각자가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이 다양성이 이득을 보려면 적절한 양으로 있어야 돼. 있는 거 그대로. 선생님이 반드시 추론이라는 단어까지 알려줬잖아. 있는 거, 이미 아는 걸로부터 모르는 걸 도출하는 거라니까? 이미 아는 건 뭐야? 적절한 양이 우리한테는 핵심이었지. 자, 이거를 여기까지 판단했을 거야. 근데 정답 고르기가 힘들었을 거야. 5번부터 가볼게. 여기서는 적절한 양이야. 각자가 적절한 양으로 있어야 돼. 이거랑 가장 매칭되는 걸 고르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요. Increasing. 뭐 하는 거야?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of economical,
ecological interaction 이렇게 말하네. 자, 그러면 ecological interaction은 뭐 하는 거야? 생태학적인 어떤 상호작용인데 이것이 지금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 늘어난다 했어? 지금 적절한 양이나 예측 가능성은 완전 무관입니다. 이런 거 고르면 안 돼. 없는 말은 고르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4번. encouraging, 뭘 자극하는 거냐면 rapid competition, 경쟁을 자극해? 아니, 적절한 양으로 있어야 되고 각자가 뭔가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 아니겠어? 근데 경쟁 탈락. 그치? 그 다음에 reducing the population. 우리 다양성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개체, 어떤 특정한 종류의 개체를 줄이자고? 적절한 양이 필요하다는 거랑 줄인다란 내용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줄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양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지, 있는 걸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이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양만 생각하고 reducing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적절한 양이 필요하다 줄인다는 얘기 아니야. 자, 2번 보세요. Maximizing the speed of biomass growth. 이건 절대 아니지. 자, 생물량의 어떤 그 증가의 스피드를 올려준다. 적절한 양과 스피드는 관련이 없어. 일단 내가 넣어야 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정하고 봐야지. 자, 1번. 소거하다 보면 1번만 남을 텐데 1번이 왜 정답인지도 헷갈리잖아. 봐봐. Optimizing 뭐냐? 뭐 하는 거냐면 최적화하는 거야. 자, 어떤 걸 최적화하는 거냐면, 뒤에 보시면, the use of limiting resources 해서, 자, 어떤 사용입니다. limiting은 한정적인, 한정하는 자원. 한정하는 자원을, 사용을 최적화한다. 잘 생각해봐. 한정하는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봐봐. 우리 예시 한번 볼까? 돼지의 입장에서는, 돼지가 많은데 도축장이 없어. 그러면 한정하는 자원은 뭐야? 도축장이지.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 100마리만 수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돼지도 100마리만 지금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도축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돼지가 없으면은 도축장이 안 돌아가니까 한정하는 자원 여기서 뭐야? 이때 돼지지. 그러면 봐봐. 각자가 각자한테 한정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잡았어. 그러면 이것을 최적화해서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100개 100마리밖에 수용을 못한다. 그럼 이거를 아주 최적화해서 뭐 사용하려면 돼지도 몇 마리만 나와야 돼? 100마리만 나와야 되지. 아, 그럼 잘 보세요. 한정적인 자원을 남김없이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게 최적화해서 쓰려면 얘도 적당한 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함의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다시 한번. 한정한 자원, 서로가 서로한테 한정적인 자원이지. 그치? 오케이. 만약에 도축장이 많이 없으면은 돼지도 다 도축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돼지 입장에서는 도축장이 뭐가 되는 거야? 한정 자원인 거야. 얘가 100마리밖에 수용을 못해. 근데 이것을 최대한 최적화하려면 돼지도 100마리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100마리만 생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양이랑 이어지니까 정답이 반드시 1번이 돼야 된다고. 됐어? 아, 그 말이네. 한정한 자원을 최적화하려면 결국에는 적절한 양이 있어야 어차피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내가 이 적절한 양으로 존재해야 한정적인 자원을 최적화해서 쓸수 있겠네란 말입니다. 그러면 식물도 좀 해결이 되나? 식물도 다양한 게왜 낫겠어? 단일 종보다? 식물한테 한정적인 자원은 뭐야? 뭐, 빛, 물, 그 다음에 양분 이런 거겠지. 근데 빛, 물, 양분이 한정적인 자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봐봐. 다양성이 이익을 얻으려면 적절한 양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적절하게 다양한 식물이 적절하게만 있어야 빛, 물, 양분을 서로서로 다 이용하면서 살수 있겠지. 단일종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경쟁이 완전 빡세지지 않을까? 왜? 빛을 받는 어떤 그 식물의 길이도 똑같고 좋아하는 양분도 똑같으면 그것은 한정된 자원을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경쟁을 통해서 나눠먹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다양성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이게 적절한 양이라는 것이 또는 한정 자원을 최적화한다는 것이 다양성의 입장에서 더 맞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식물도 다양해야 한정적인 빛, 물, 양분 같은 것들 최적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소재, 다양성입니다. 특성은요, 단기점은 제약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해야 이점이 난다는 뜻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게 제약된 자원을 쓰려면 나도 충분한 양으로 있어야 되는구나를 의미했던 거야. 자, 뒤에 가시면 일반 구체였죠. 그래서 for example로 예시를 줬습니다. 다양성은 단기적 이점을 가지는데 빈도가 많으면 적합도가 떨어지니까
약간 적절히만 있어야 된다. 양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산업의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또 생태계로 넘어온 거죠. 이 점은 진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돼지가 진화를 해서가 아니고 애초에 적절하게 존재해야 된다. 적절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랑 뭐랑 같은 말이야? 지금 뭐야? 도축장 같은 거. 이미 한정적인 자원을 내가 최적화했으려면 돼지 자체

양이 적절해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양성의 단계적 이점, 진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서가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가 적절한 양으로 존재해 제약전을 사용하는 최적화하는 데서 온다. 요 말이었어. 오케이. 굉장히 어려웠죠. 선생님,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소댓 해석 한번 볼까요? 소댓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일단 소댓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있으면, 너무뭐뭐해서 뭐뭐 하다지만, 소댓이 붙어 있으면 뜻을 두 가지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소댓과 주어, 조동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동사가 거의 따라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예시 보면, he saved money so that he could buy a house. 해서 그가 이거 할수 있도록이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 이렇게 된다 하면, 여기서는 결과였지. 결과도 있습니다. 자, 앞에 목적과 결과야. 결과. 그래서 뭐뭐하다는 뜻도 있어. 조동사 없이 바로 사실과 결과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콤마도 많이 찍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100%는 아니야. 여기서도 콤마 없었으니까. 그는 많이 돈을 모았어. 그래서 하고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집을 샀어. 조동사 없이. 이렇게 결과적인 해석 된다는 거. 자, 소댓은 목적, 결과 두 가지로 해석된다. 조동사를 보시면 많이 이제 판가름 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33번 갑니다. 자, 150조. A variety of tests 해서 다양한 테스트가 많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고안이 되어 왔어. 뭘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동물들 사이에 모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뭘 사용했습니까? 이른바 do as I do 테스트. 나처럼 해봐요. 날 따라 해봐. 이런 거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해봐의 테스트를 사용하면서 인간 트레이너가 performs 해서 뭐 어떤 걸 수행했냐면 어떤 새로운 novel한 액션, 새로운 지금까지 없던, 그치? 새로운 액션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또는 동물한테는 새로운 액션을. 자, 그리고 동물은요, is expected to copy. 이것을, 이 새로운 액션을, novel 액션을 받는 거죠, is. 그쵸? 연결성 잡아가면서 따라하도록 기대가 되었어. 이미테이션 실험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 동물이 이미테이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코어 딱 잡고 가는 거야. 오케이? 동물의 모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을 때 혼자서도 공부하는 방법. 일단 어떻게 한다? 코어를 딱 잡자. 나 지금 코어 잡았나? 반드시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돼. 오케이? 생각하면서. 그럼 뒤에 가시면, 이 성공적인 performance on this test has been demonstrated.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입증이 됐냐면, 두 마리 침팬지 역시나 똑똑하죠. 그쵸? 그래서 침팬지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걔네는요, 따라했다고 해 그런 액션들을, 예를 들어서 as touching the back of their heads 해서 그들의 머리 쥐를 만진다거나, 이것 자체가 novel한 거 아니겠어? 그치? 평소에 안 하던 거. 또는 clapping their hands, 그들의 이제 손뼉을 이렇게 친다거나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냐면 parrot, 누구 나왔어? 앵무새 나왔거든요. 앵무새도 이 지금 테스트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 말은 동물의 모방하면서 침팬지, 앵무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얘네 모두 수행을 잘했대. 얘도 수행을 잘했다고 합니다. 둘다 따라하는 걸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뒤에 가시면 by way of example에서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그 트레이너가 반복적으로 그 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룸이냐면요, 패럿이 하우스 된건 뭐냐면 수용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용되고 perform an action 어떤 지금 행동을 했냐면 while speaking a word.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가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while saying no 돼서 그냥 끄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행동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After an incubation period에서 이 잠복기를 거치는 겁니다. 몇 달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직 따라한 건 아니고 이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앵무새가 있는 방 안에 들어와서 트레이너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끄덕여. 이런 식으로 이제 끄덕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행동이자. 근데 이제 몇 달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그 앵무새가요, 뭐 하게 관찰됐냐면 얘네가 수행하더래. 어떤 거 수행하냐면 그 액션을, 그러니까 이제 끄덕여라는 액션을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While saying the relevant word에서 이거랑 관련된 어떤 단어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끄덕여 이렇게 이제 앵무새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야? 앵무새도 모방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글이 흘러가고 있지. 동물의 모방을 실험해 봤더니 침팬지와 앵무새 둘다 수행을 잘하더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 근데 여기서 intriguing이라고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 intriguing이 뭐냐면 흥미로운이란 뜻이야. 이 단어가 전환점을 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여기까지는 뭐잘 따라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이라는 어떤 사실 하나를 딱 필자가 던지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흥미로운 특징은 뭐냐면, 자, is that the parrot? 이 앵무새는요, never received a reward for imitating. 해서 어떤 걸 받지 않았대?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았대. 우리 동물 행동을 강화해 주려면 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고,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나 어떤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떤 보상도 안 해줬는데도 따라했다는 게 흥미롭대. 자, 그럼 보세요.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앵무새 있잖아. 얘네, 보상 안 받았다? 아니, 그런데도 따라하더라? 라는 게 여기가 흥미있는 부분인 거야. 오케이. 그다음 뒤로 가시면 그리고 어도절 나왔죠. 어도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도절은 무조건 주절이 중요합니다. 주절 세게 읽어야 돼. 자, 뭐에도 불구하고 침팬지가 그래 가끔은 리워드를 받았다. 그들의 이제 이 따라하는 태스크 일에 대해서 따라하는 이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그들의 흥미를 계속 서스테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유지용으로 뭘 리워드를 주긴 했어. 그렇지만 G가 세게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it was not dependent on 이것이 뭐에 의존적인 건 아니냐면 뭐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면 how 왜 얼마나 잘 그들이 하는 반응이 matched 그들이 하는 반응이 뭘까? 따라하는 그 반응이겠지.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가? 그들이 관찰한 액션과. 됐어. 그 말은 어떤 행동을 딱 이렇게 뒤에 머리를 짚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랑 얼마나 가깝게 따라했는가, 얼마나 잘 따라했는가에 대해서는 뭘 받지 않았어? 보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 자체가 보상 자체도 얼마나 잘했냐랑은 또 관련이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이해했어? 핵심적인 거다 나왔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기도 지금 수행에 따라서 얼마나 잘 매치, 그러니까 수행에 따라서 보상을 준건또 아니야.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두 개의 공통점은 보상이 중요한 인자가 아니었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 침팬지랑 앵무새 둘다잘 따라했는데, 아니, 보상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한 다음에 뒤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더즈의 별표. 그러므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더즈.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결론 도출입니다. 너네가 결론 도출해봐. 우리한테 결론 도출을 하라는 거야. 됐어? 어떤 결론이냐면 이 observed imitation 우리가 관찰된 이 침팬지와 앵무새에 의해서 관찰된 이 imitation 뭐 하는 거야? 모방의 이유들은요. B 빈칸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 물어본 거냐면 그러므로 모방 왜 하니? 모방의 이유 있잖아. 이게 빈칸한다. 여기가 타겟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해준 말은 뭐야? 침팬지랑 앵무새는 모방은 잘했거든? 아, 근데 이게 모방을 잘했다고 해서 뭘준건 아니야? 보상을 준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방 이거 있잖아. 이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아니, 보상도 안 좋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 좋은 걸준 것도 아닌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들어가야지. 이해됐어? 오케이, 갑니다. 여기 핵심 힌트. 그러므로 앞에 있는 보상도 안 줬는데 왜 하니? 이걸 모르겠더라. 이거랑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 고르셔야겠죠. Are hard to identify. 어떻습니까? 이거 확인할 길이 없다. 확인하다. 식별하다. 이 하는 이유들이 지금 주어져. 그래서 이유가 확인할 길이 없다. 보상이 아닌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할까?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 정답 1번. 자, 2번 보세요. 소거를 잘해야 돼. Differs across species 해서 이 imitation 이유가 종마다 다르다. 이유가 안 나왔는데? 그치? 보상을 안 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의미지. 종마다 다르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자, stem from 이 이유가 craving 뭐야? 이뭐 때문이다? craving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원하는 거지. 갈구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 보상을 갈망한다. 이건 완전히 특성의 오류이지. 왜? 보상을 안 줬는데도 하니까 보상을 갈망한 것 때문에 한건 아니겠지. imitation, 오케이. 4번, dependent on 뭐에 달려 있냐면 how appropriate the reward is 해서 얼마나 그 보상이 적절한가에 달려 있다. 아니, 아까 잘해도 수행에 따라 보상 안 해줬다고 했는데 침팬지한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적절한가에 달려 있다. 보상이 전혀 모순이죠. 5번 보세요. relate to 뭐랑 관련 있냐면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자체가 안 나왔어. 오케이. 본문에 없는 개념은 절대로 정답으로 고르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니, 웃긴 거는 보상을 안 줬는데도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얘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플로우를 느끼셔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소재는 동물의 모방, 특성은 관찰된 모방의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일반, 구체였죠. 왜? 예시를 주는 거니까. 일반은 날 따라 해봐라 의 실험으로 동물의 모방을 실험했다. 구체적으로는 침팬지 두 마리 그리고 앵무새로 실험을 했는데 포상을 전혀 안 주거나 아니면

보상의 모방 정확도, 매칭과 무방했는데, 그래서 모방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결론 도출하는 걸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침팬지와 앵무새가 보상과 무관하게 새로운 행동을 모방했으므로, 그러니까 thus, 그러므로 모방 이유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게이 글의 지금 메인 아이디어였죠. 자, 어도 양보절. 아까 선생님 뭘 세게 읽었지? 여기 뒤를 세게 읽은 거야. 얼도는 뭐냐면 여러분, 비록 뭐뭐지만 양보한다는 게 뭐야? 아, 그래, 인정. 양보.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가 본문입니다. 아, 본문이 아니고 저기 뒤에 있는 본론. 그러니까 주절입니다. 그래서 양보 인정일 뿐, 진짜라는 말은 주절에 있다. 반드시. 읽을 때 무게를 주절에 실어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보상은 받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보상이 체계적으로 매칭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게더 중요했지. 오케이. 자, 34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 힘내십시오. 150쪽입니다. Poems, 시는요, are peculiar. 자, peculiar 자체가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시는 독특하다. 그치? 코어 딱 잡아주면 시 얘기하네. 왜 독특하냐면, 왜냐면 they are so particular. 그들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이다. 특정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at least 적어도 there is a story.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there is a story는 나오는 말이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통념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통념이 나오면 반드시 반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글에서도 이 통념이 반박되지 않거든요. 진짜 실제로 파티큘러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사고하면 안 돼. 통념이 나오면 반박이 되기 쉽지만 통념이 그대로 가는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진짜로 peculiar하고 particular 하다면 then when we change the words of a poem,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의 어떤 단어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들의 단어의 어순 순서를 바꾸잖아, 그러면 we make a new poem, 우리는 새로운 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봐봐, particular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뭐가 중요하다? 단어 특정적이다. 단어를 바꾸거나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시라는 것은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지. 단어가 굉장히 particular, 특수한 분야가 보다 포음이다, 시다. 그래서 시적인 언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막그 시를 좋아하는 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문학 공부하면서. 아, 혹시 문학 공부 막 싫어가지고 시가 다 싫어서 그건 아니지. 그 시의 어떤 진짜 이 시인이 쓰는 어구라든지 단어가 좋아서. 그러면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시가 되는 거지. 그만큼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라는 것은요, 뭐처럼 보인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defined by their word 나오잖아. 시의 특징이 뭐야? 뭐가 중요하다? 단어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자, 한번 가볼까? 시는 단어가 정의한다. 시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 쓰는 문장 있잖아. On the other end 보자마자 VS 구조. 아, 대조였네. 그럼 봐보세요. 일상적인 문장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까? 그치. 코어가 variation 된거 보이십니까? V가 나올 때 바로 알아차리는 거야. 그럼 이거랑 VS. 일상 문장 있지? 일상적인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반면에, 뭐에 의해서 지금 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아? 그들이 쓰는 일상의 어떤 단어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자, not a 버피 보이시죠? 버피가 그 뒤가 엄청 중요했지. But by the thoughts they express. 그들이, 그 문장들이 표현하는 생각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해? 그 문장에 표현하는 생각이 정의한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중요해.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we say something, 우리는 뭔가를 말하거든요. 하나의 방식으로 말하는데 then we say it another, 다른 방식으로 말해. Try to get it, getting, try to, trying to get it right. 이것을 뭔가 좀 수정하기 위해서, 옳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야? 아니, 생각이 중요하지, 표현 방식이 중요하지 않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or trying to discover, 그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더 내가 명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본다는 거야. 그 말은 본질은 우리가 문장에서는 그 안에 생각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뭐한건 아닙니까? equivalent, 동일한 건 아닙니다. 뭐랑 동일한 게 아니야? What we mean. 말하는 게 의미랑 동일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말한다는 건 뭐야? 이게 단어나 어떤 억구 이거잖아. 표현이잖아. 표현이 의미하는 거랑 항상 같진 않다. 그 말은 의미와 표현에, 그러니까 표현과 의미의 관계 어때? 되게 느슨하지. 그치? 그래서 항상 동일한 건 아니니까 다른 걸로 바꿨어도, 그치,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를 바꾸거나 표현을 바꿔도 되는데. 자, and once we understand, 그리고 잘 보세요.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있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What someone else means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의미하는 걸 이해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린다? What was said? 무엇이 말이 됐는지. 자, 무엇이 말이 됐다라는 거, 이게 뭐야? 이게 표현 아닌가? 또는 여기서 말하는 단어 아닌가? 어떤 단어로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우리는 의미만 가져가면 되니까. 자,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잖아? 의미를 이해하면 단어 따위야 뭐 잊어버리거나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how it was said 이게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잊어버린다. 무엇이 말되었는지 어떻게 표현된지는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it is the meaning that matters 해서 이때 강조문 나왔네. 그러면서 이 사이를 강조해 주는 거죠. meaning이 중요하다. 뭐에서는 지금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의미가 문장에선 중요해. 이걸 강조하고 있네. 그치? That matters. 중요하다. Or uptake는 이해하는 거죠. 뭘 이해하는 거냐면 What we take a sentence to imply. 자, take A to B입니다. A를 B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imply, 뭐 한다라고 간주하는 거야? 어떤 것을 함의하고 의미한다. 여기 imply 뒤에 목적어가 was로 빠진 거죠. 의미한다. 어떤 문장이 있어. 그게 뭔가를 의미한다라고 이 간주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걸로 끝이다. 됐어? 그 문장의 표현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상 문장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잡았어.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일상 문장으로 얘기를 했다? 어디서 언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랑 장소를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했지? 이건 별로 신경 안 쓴대. 그 알맹이가 중요하대. 자, 그러면서 sentences dissolve 이렇게 말합니다. 이 dissolve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문장은 사라진대. 어디에 사라지냐면 in our grasping of them. 자, grasping은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문장을 이해하면 사라진대. 그 말은 뭔 말이야? 이해하면 남는 거는 문장은 사라져도 돼. 얘는 이해하잖아? 그러면 사라져. 표현은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생각과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면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poems are not like that 해서 뭐 하지 않아? 그것처럼 같지 않다. 그 말은 이 시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 얘는 사라지지 않아. 왜? 아까 단어가 중요하다며. 표현해도 사라지지 않아. 그럼 봐봐. 이 시는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나 이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모를 겁니다. What a poem means 해서 이 시가 의미하는 바도 모를 것이고 그러나 we can be helped. 그러나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을 거냐면 by its particular word. 자, particular한 거 나왔죠. 역시나 특정한 이 언어적 쓰임, 이 단어에 사로잡혀 있을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야.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오케이, 단어는 사라지지 않아. 이 단어가 너무 너무 중요해 시는. 문장은 생각만 전달하면 사라질 수 있어. 자, with poems 해서 이제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래서 시는 뭐 하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자, poem seems bound tightly to. 자, be bound to입니다. bound to는 무슨 뜻이냐면 자, be가 지금 seems로 나온 것뿐이야. 얘도 이형식 동사잖아. 그치? 뭐인 것 같냐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아주 탄탄하게 묶여 있는 것 같아. 뭐랑 particularity of its word 해서 이것에 단어들의 특수성과 함께 묶여 있는 것 같으니까 단어를 특수하게 쓰니까 그게 그 시인의 시라는 걸 단어를 보고 알수 있어라는 뜻이겠지. 결국에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포음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단어가 중요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가 들어가야겠죠. 자, what is said or written 해서 이것이 말되어지거나 아니면 쓰여진 것은요, does not dissolve in what is meant 해서 의미하는 것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얘랑 문장이랑 완전 반대 개념 아니야? 문장은 의미를 알면 사라지지만 시는 그렇지 않다며 단어가 말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야? What is said가 뭐야? 이게 워드를 뜻하겠지. 그룹핑 잡아가시면서 쓰여진 거 이게 미닝 의미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특수성. 어떤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특수성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거 되게 선지 구성하기 힘드셨겠어요. 왜냐면 똑같이 이렇게 정답의 선지랑 같게 하려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맥락에 의존한다? 전혀 맥락 의존성 없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맥락, 정하는 맥락에 의존한다? 없습니다. 없는 거 고르면 안 돼. 단어의 어떤 어순의 새로움 있잖아. 이게 dissolve, 사라집니다. with repeated. 그래서 반복된 암송, 반복된 암송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단어의 이 오더의 새로움, 사라진다?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암송하다 보면은 어순은 어떻게 말해도 새로움이 사라진다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인의 인텐션이 뭡니까? 이 의도라는 것은요, 또는 메시지는요, 달라질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컨텍스트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저거 봐, meaning overrides 별표. 뭐뭐보다

0: 더 중요하다. 5번은 위에서 rise 깔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깔고 지나가는 거 생각하면 돼. 주어가 목적어를 타고 그 위로 지나가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가 wording보다 중요하다. 전혀 반대 말이죠. 완전히 오류입니다. 그쵸? 그래서 모순이죠. 모순 특성 오류입니다. 그래서 meaning이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얘기였어? 문장 얘기였어. 그쵸? 그래서 이게 can be rephrase without loss에서 손실 없이 다시 그냥 뭐 교체하면 된다 끝이다 이런 말이잖아. 전혀 말이 안 되죠. 미닝이 중요하다 아니고 워딩이 중요하죠. 정답 1번입니다. 자, 마무리 소재는요. C였고요. 특성은 단어 자체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정의된다. 단어가 의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dissolve라는 단어 같이 봤습니다. 시와 일상문장의 완전한 대조의 로직이었죠. 그러면서 자, 시에 대한 논의로 복귀하면서 다시 말해진 것에 것이 의미된 것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 단어 그 자체가 특수하고 중요하거든. 이게 정답이었죠. 자, 시는 그 단어 자체에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말해진 것이 의미 속에 사라지지 않지만 일상문장은 대조적으로 그것이 표현하는 생각에 의해서 정의되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그 말은 사라져도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나데이 버피 여기가 중요했죠. 법바이 선생님이 그 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데이 버피에선 버피를 아주 강조되면서 세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까지 같이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생각이 중요하다. 어디서는 일상문장에서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실전 표현 단어장 해주시고요. 리얼리딩에서는 소댓 두 가지 해석법 선생님 설명드렸거든요. 두 가지 해석법을 각각 적어주시면 복습도 되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자, 오늘도 빈칸 추론 잘 풀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좀 어려웠지만 잘 달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순서 삽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27 네, 수능 완성 생기사 박세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미국 혁명, 뭐 영국 혁명 그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런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들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파트 학습을 해봤습니다. 수록된 부분 문항만으로 다 대비가 될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개념을 계속 돌리면서 여러분 문항을 좀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걸 계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풀되 개념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그날까지 개념은 그냥 뭐 어떤 끝지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돌리고 끝났어? 다시 한 바퀴. 끝났어? 다시 한 바퀴. 계속 개념은 그렇게 하고 있고 기출 문제도 계속 평가원 기출도 돌리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한 고비 넘겼고요. 자, 그렇게 그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또 상황이 19세기에 주로 펼쳐지게 되는지 자, 그걸 살펴보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탐구 첫 번째,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이거 한번 볼게요. 띠에르, 샤를 10세는 더 이상 파리로 돌아올 수 없다. 자, 뭐, 파리이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거알수 있고, 샤를 10세라는 뭐, 잘 나오는 그런 군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그는 민중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한편, 공화국 체제는 프랑스를 분열시키고 유럽 열강과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공화정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지. 오를레앙 공작은 이거 은근히 나오는 키워드, 오를레앙 공작. 혁명의 대의에 헌신한 인물로 우리와 맞서 싸운 적이 없어. 시민의 왕, 그러니까 되게 기대받는다. 그치? 오를레앙 공작이. 기대주야, 기대주. 열정적으로 삼색기를 들어 올린 바 있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를 선언한다면 오를레앙 공작은 헌장을 받아들이고 왕관을 받게 될 거야. 새로운 왕을 올리죠. 공화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뭡니까? 1830년에 이 샤를 10세의 폭정을 끝내고 새롭게 이제 7월 달에 새로운 왕정을 수립했다. 그래서 7월 혁명이 되겠고 7월 혁명의 결과 우리의 시민의 왕이 탁 올라온 거야. 그 시민의 왕이 누굴까? 루이 필립.

필리프인 거지. 근데 이 루이 필리프가 신민의 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냥 또다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신망을 잃고 그 역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다. 그게 이제 나중에 48년에 2월 혁명이 되는 거지. 바로 자 프랑스 혁명 이후 빈체제 시기 프랑스에서의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 나중에 2월 혁명이 대상이 되는 루이 필리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쌤이 방금 다 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바로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이 발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하원은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왕실 본가의 모든 구성원이 프랑스에서 현재 프랑스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왕위가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공석임을 선언하며 그 공석을 메우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힙니다. 또한 헌법 헌장의 전문은 프랑스인들에게 본질적으로 귀속된 권리를 마치 왕이 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국민 존엄을 훼손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이러한 규정과 제한들이 수용된다는 조건 아래 하원은 누구? 루이 필리프. 그리고 앞에서 우리 자료에서 오를레안 공작도 이미 한번 쓰인 표현이었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이 필리프가 추대되기 때문에 1830년 7월 혁명이다. 샤를 10세를 내쫓고 그를 왕으로 올린 거니까요. 자, 1번. 7월 왕정이 성립됐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7월 표현을 한번 3종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죠. 먼저 샤를 10세의 칙령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야. 우리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언론, 뭐 출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샤를 10세의 칙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하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지. 그래서 7월 혁명이 터집니다. 그래서 샤를 10세 축출됐지. 그래서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올라왔잖아. 그건 또 뭐라고 불러? 7월 왕정이라 부른다. 많은 일들이 있었네. 그치? 자, 결과로 옳은 것은 7월 왕정이 성립하게 된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영향을 이제 프랑스가 여러분 워낙 또 유럽의 중심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발휘해왔던 나라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터지면 주변 국가가 다 긴장한단 말이야. 파급되고 이래요. 프랑스의 19세기 자유주의 운동이 결국 네덜란드 하에 있던 벨기에에게 또 이제 자극을 주면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도 영향으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참고가 아니라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둬라. 자, 이번 파리 코민이 수립됐다. 이거는 좀 이따가 나올 텐데요. 나폴레옹 3세의 몰락기입니다. 제2제정 붕괴되고 이제 프로이센한테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면서 그 국면에서 만들어졌던 정부, 그 시민들이 세운 그런 자치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은 상관이 없어. 국민 공회가 구성됐다. 이미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이야기인 거죠. 1792년에, 그러니까 입법 후에 다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하노버 왕조가 개창됐다. 이것도 영국사네, 영국사. 1714년, 그러니까 조지 1세가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면서 개창됐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됐다. 1806년, 나폴레옹 1세에 의해서 이렇게 해체가 되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료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와 전쟁의 발발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의 프란치, 요것도 중요한 이 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의 19세기의 화두가 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랄까? 하나가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오는 제국주의. 뭐 요런 것들이 막 대두가 되는데 자유주의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도 있겠고 그게 꼭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자유주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7월 혁명, 2월 혁명 이런 것들이 있겠고 각국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물결처럼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또 민족주의 좀 후진적인 상황에 놓였더라면은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야 돼. 뭐 그런 개혁을 추진을 한다랄지 각종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 어떤 한 언어권 지역인데 분열돼 있던 거야. 여러 세력으로 크고 작은 세력으로. 그럼 우리가 다시 통일해야 돼. 우리 민족은 하나야. 이러면서 뭐 통일의 운동이 막

일어난다거나 이런 화두가 있던 시대인데, 이때 대표적인 통일 국가가 두 개가 있다. 이때 비로소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이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와 전쟁의 발발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연방 회의를 소집해서 참여국가 대다수의 지원을 이끌어냈어.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3주 만에 홀슈타인 지방을 상실해.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쾨이그레츠에서는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나라와, 그러니까 가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쌤이 우리 이번 강좌의 OT 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그 자료탐구 프랑스 루이 16세 할 때, 그때도 누누이 몇차 강조했던 게, 내가 세계사 개념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의 틀, 스토리 라인,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라는 거죠. 오스트리아랑 전쟁한 나라, 그치?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했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 오스트리아는 졌다. 그렇죠? 오스트리아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는 스토리. 그렇죠? 다음,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이 가라는 나라가 말이죠. 지금도 뭐를 하냐면 연방의 통일을 주도했다. 오스트리아를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은, 아, 원래 이 지역이 자칫 오스트리아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네였구나. 그치? 근데 오스트리아랑 싸워버리면서 오스트리아는 뭐가 됐어? 배제됐구나. 어떠한 통일의 과업에서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지고 배제됐구나.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한 개념 중에 이러한 스토리 라인이 뭐가 있어? 하나 있다. 독일 통일이라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서 이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 1세에 의해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지역에 수많은 군소 국가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라인 연방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나폴레옹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나폴레옹 몰락하면서 다 의미가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독일 지역에 수많은 이제 군소 국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좀힘좀 쓰는 애들이 둘이 있었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독일 지역 내에서는 1830년대 관세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경제적 통합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좀더한 걸음 진척해 보자. 그래서 이제 40년대 후반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국민의회를 열어 가지고 통일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 화두가 생긴 거지. 오스트리아와 함께 가는지, 아니면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프로이센이 주도하는지, 대독일이냐, 소독일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결렬됩니다. 그리고 나서 1860년대 누가 등장한다? 프로이센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하면서 군사적 통일의 움직임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첫 걸음이 뭐야?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됩니까? 북독일 연방이 창설된다. 독일 연방이 창설된다. 그럼 이제 남은 단계가 뭐야? 독일 통일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까지 나중에 싸우면서 깨부숴버린다는 거죠. 이게 나폴레옹 3세의 몰락이었죠. 그러면서 프랑스 깨고 알자스와 로렌 뺏어오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황제 선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독일의 스토리 라인인데 딱 맞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프로이센을 이렇게 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이긴 나라, 그리고 통일을 주도한 나라. 그럼 프로이센이라는 게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스토리 라인상. 자, 북독일 연방 결성, 그 다음에 프랑스를 격파했다. 이때 프랑스는 누구다? 나폴레옹 3세. 이것 때문에 몰락합니다. 포로로 잡히면서, 스당 전투에서. 자, 그러면서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비렐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자, 이거 살려놓고 한번 가볼까?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파냐는 자국의 군주를 폐위시킨 후에 이 가의 국왕 비렐름 1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비렐름 1세라고 하면 독일 제국의 비렐름 1세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지금 쑥 보니까

통일 독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거죠. 자, 이 계획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고, 비스마르크, 자,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이 일을 빌미로 프랑스와 외교적 마찰이 있던 것처럼 정보를 유포, 그러니까 외교와 그 설계자, 그런 느낌, 천재적인 그런 머리가 이게 있었던 비스마르크입니다. 두 나라의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여론에 따라서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발발했는데, 친히 포로가 되면 굴욕을 겪으면서 황제는 퇴위당하고 프랑스는 제2제정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센이다. 그래서 뭐 이러한 스토리 이거 그냥 지웠어도 됐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번 비잔티움을 정복했다. 오스만 제국. 네르친스크 조약을 청나라와 러시아. 관세 동맹. 그러니까 1830년대에 독일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관세를 철폐하면서 경제적 통합을 강화한 거지. 그리고 4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로 갔는데, 정치적 통일 논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논의가 이제 결국엔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주도의 무력 통일로 가게 되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겼다. 영국이 프랑스에 대해서. 그치?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차지했다. 프랑스가 처음에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게 제안을 했지만, 결국 발 뺐고, 지분이 나온 것을 영국이 사들이면서, 영국이 차지를 했고, 이집트에 대해서, 종속을 시키게 되죠. 입지를 종속시키게 되죠. 자, 이제 이점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다시 살짝 리프레쉬 해가지고, 우리 나폴레옹 시기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 단원의 내용을 알리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회의는 보기 드문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일단 국제회의야. 여러 나라가 대표단들이 모였을 거고요. 강대국들은 협상을 앞두고 많은 대표단을 파견했대요. 대표단이 하나둘씩 어디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도착합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즉, 우리는 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달 넘게 걸렸고, 공식 개회가 선포된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개최하는 성대한 만찬 연회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회의하면서 국제 질서를 논의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막 춤추고 있고, 그래서 이 회의를 두고 세간에선 군주들의 휴가, 춤추는 회의 이런 표현 풍자화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시선도 있었지만 막후에서 강대국들의 물밑 교섭이 있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하겠다? 나폴레옹이 휘저었잖아 전쟁 때.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띠고 있어? 복고적인 성상, 복고적인 보수주의, 복고주의 이런 것들을 띠고 있었다. 자,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정통주의, 자, 세력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이 마련돼서 많은 유럽 왕실들에서 구왕실이 복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나면서 부르봉 왕실이 끊겼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 루이 18세, 이렇게 샤를 10세에 이어가면서 부르봉 왕실이 프랑스 역시 회복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월 혁명, 2월 혁명 이렇게 막 겪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회의는 뭘까요? 나폴레옹 몰락기에 시작됐던 1814에서 15까지 이어졌던 빈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수도에서 전개가 됐다라고 했고,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빈회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메테르니히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메테르니히, 바로 그냥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1번 메테르니히의 주도.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빈회의의 그럼 끝 지점은 언젠가요? 시작점은 여기로 잡으면 되는데, 끝 지점은 우리가 1848로 잡죠. 왜? 프랑스에서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프랑스에서는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었고 구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유럽으로 확산. 오스트리아까지 혁명이 이어지면서 메테르니히가 실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빈 체제가 종결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2번. 프랑크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다. 9세기에 베르뎅, 메르센 조약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3번.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 독립을 승인했다. 이거 미국 혁명을 말하는 거네요. 파리 조약입니다. 1783년 파리 조약.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거 1500

1898년 앙리 4세. 윌슨이 제창했던 평화원칙 14개조, 뭐 민족자결주의도 들어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질서겠죠. 파리 강화회의의 내용을 말하는 거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2번 갈게.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를 필리퐁 주간지 라 카리카티르의 국왕의 인격을 모독하는 풍자와 되게 유명합니다. 이 풍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다. 그의 법정 출두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정부가 각종 언론법으로 풍자화를 규제했기 때문이다.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는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인데 그의 이러한 선언은 언론 탄압을 일삼았던 바로 직전 국왕이 누구다? 샤를 10세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하였다 해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총정리 한번 해보면 어디까지 거슬릴까요? 루이 16까지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루이 16세가 있었고 왕으로만 해보면 그러다가 결국엔 1793년 즉 프랑스 대혁명 국민공회 때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어. 그치? 자, 그래서 왕정이 이제 완전히 끝났지. 그런데 그 직전에 이미 뭐가 돼 있었던 거야? 공화정이 선포가 돼 있었죠. 국민공회에 의해서. 자, 그래서 공화정이 이미 한번 선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이 됐다. 이것도 한번 구분해볼까? 왕정이었다가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면서 공화정으로 갔다. 그치? 자, 그러다가 루이 16세 2위가 처형되고 그냥 쭉 갔지. 쭉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누가 등장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처음부터 뭐 황제였던 것은 아니고 뭐였어요? 일단 통령이었잖아. 그치? 이제 근데 굉장히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령이었다가 1804년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때 물론 국민 투표라는 지지가 있었지. 자, 그러면서 나폴레옹 1세가 되면서 자, 나폴레옹 몇 세? 1세가 되면서 뭐가 된다? 제정으로 간다. 제정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쭉 전개가 됐어. 그런데 나폴레옹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잖아. 워털루 전투를 기점으로 무너지게 된다. 물론 이제 러시아 원정 때 실패를 해서 엘바로 유배를 가. 그러다가 다시 복귀, 워털루 전투 패배, 복귀, 재기 불가능한 상태,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 이렇게 돼서 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빈체제로 가죠. 빈체제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어? 부르봉 왕실의 복귀.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루이 18세가 등장하게 된다. 루이 18세. 그러면서 부르봉 왕정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왕정이야, 이제. 왕정입니다. 근데 루이 18세는 우리가 교육과정상 잘 다루지 않죠? 그 다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좀 불명예스럽게 나오긴 하지만, 샤를 10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쵸? 유지가 되고 있어. 근데 샤를 10세가 어떻게 돼요? 7월 혁명으로 쫓겨났지. 7월 혁명으로 쫓겨나. 그래서 여기 샤를 10세는 어떻게 돼? 7월 혁명으로 죽출. 이렇게 혁명이 한번 터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샤를 10세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돼? 시민의 왕. 그쵸? 아까 그런 별칭이 있었고, 또 오를레앙 공작. 이런 표현들도 있었죠. 오를레앙 공작. 그게 바로 기대를 한 몸에 봤던 루이 필리프였습니다. 루이 필리프. 그래서 왕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는 유지되고 있다. 왕정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왕정은 유지가 되고 있어. 자, 근데 루이 필리프가 풍자의 대상이 됐다고. 이때 풍자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한 번씩 명절 때 보는 배 있죠, 배. 근데 우리나라 배는 굉장히 탐스러워요. 그 동그랗고 크잖아요. 근데 보름달 같이 우리나라 배는. 근데 이 유럽 이 당시의 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그러니까 좀 약간 요런 표주박 느낌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를 좀 안 좋게 봤대. 이 배 모양으로 사람 풍자를 하면은 정말 덜 떨어진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 모양 풍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루이 필리프 얼굴을 이 배로 그리면서 풍자화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루이 필리프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탄압을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삼촌이 또 모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곳저곳 막 상황도 개입하고 결국에는 꿈이 뭐겠어? 황제. 자,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서 즉위를 하게 되니 뭐가 된다? 다시 황제정이 돌아온다. 프랑스에. 황제정이 돌아오죠. 자, 마지막 한칸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가 앞에서 살짝살짝 언급됐죠? 프로이센이랑 싸우다가 스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퇴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무너졌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무너지면서 자,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이제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프랑스는 다시 이제는 군주를 세우는 역사는 없다. 그러면서 공화정. 요렇게 마무리되는 게 프랑스의 격동의 19세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았는데요. 넘버링을 해야 된다. 넘버링. 자, 보세요. 자, 왕정으로 그동안 쭉뭐 이어져 오고 있다가 지금 이 루이 16세 죽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화정이 있었죠. 자, 이 공화정이 프랑스의 1공화정인 거죠. 첫 번째. 국민 공회가 선포했던 1공화정인 거야. 그래서 공화정으로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렸네? 제1제정이 돼버렸습니다. 제1제정. 자,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군주체제는 쭉 유지하고 있죠. 빈체제 거친 이후에 쭉 오고 있어. 왕정, 왕조. 이어져 오고 있다가, 2월혁명 이후에 대통령 선출, 공화정으로 갔죠. 근데, 앞에서 공화정이 있었단 말이야? 자, 여기는 1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2공화정이 된다. 2공화정이 돼.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됐다. 나폴레옹 3세가 됐다. 자, 그래서 이때의 제정은 자, 나폴레옹 1세의 제정이 1제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몇 제정? 2제정이 된다.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무너지면서 공화정이 다시 프랑스에서 돌아왔죠? 근데 이때 몇 공화정이냐? 자, 보세요. 1공화정, 2공화정, 3공화정. 요렇게 간다. 그래서 요 파트가 우리 얼마 되지 않았죠? 언젠가 9월 모의평가였는데, 재작년이었나요? 왕정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 몰레와 뭐 티에르였나요? 그러다가 왕정이 뭐 공화정으로, 공화정이 제정으로, 그러다가 공화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막 반복되는 문항이 있었죠. 아, 기똥차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는데, 요 변천이 너무나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파악을 반드시 스토리라인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참에, 이 문제 타이밍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소환을 시켰고요. 글쎄요, 지금 단계 친구들 요 말, 요거 잘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시 찾아볼게요. 직전 국왕이 샤를 10세래요. 직전 국왕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찾는 가는 누구야? 풍자의 대상이 된 루이 필리프다. 2월 혁명으로 쫓겨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는 부르봉 왕실의 다른 군주들과 마찬가지였어. 그대로 다르지 않아. 쫓아내. 이렇게 된 거죠. 자, 2월 혁명으로 퇴위하였다. 정답. 1848년. 국민 투표를 통해 제2제정을 수립했다. 제두 번째 제정은 나폴레옹 3세. 자기 삼촌처럼 국민 투표는 있었어요. 됐지? 3번. 제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3부에 소집했다. 루이 16세. 여기. 루이 16세.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요거는 저기 루이 14세까지 가야 되지. 5번 공안위원회를 주도하면서 공포정치를 실시했다. 요거는 국민공회식이 프랑스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포정치라고 하면은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 생각이 나시면 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보죠. 각 국가의 통일 과정 발문에서 끝났어. 통일 과정? 아, 이렇게 유럽이고 나온다? 이탈리아냐? 독일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통일 주제니까. 영국 시인이자 소설가인 메러디스는 그의 시에서 끝.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너무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탈리아 통일을 주자로 하고 있다. 이 마치니 같은 경우는 약간 하나의 이상향, 출발점 이런 느낌은 있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좀 어렵고요. 카보우르가 핵심이겠죠. 자, 이탈리아는 당시 이탈리아란 통일된 나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사르데냐 왕국이 있었고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가 바로 카보우르야. 그래서 이 카보우르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주도를 했고, 역시 오스트리아랑 먼저 싸웠다. 오스트리아를 싸웠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했고요.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로 하나가 걸쳐 있다.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어? 비하인드 스토리는 프랑스가 지원을 해줬다. 물론 뭐 군사적으로 엄청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프랑스에 어쨌든 지원이 있었다. 그게 바로 또 나폴레옹 3세야. 이것저것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 나폴레옹 3세. 그래서 얘네들은 또잘 싸우냐는 둘째 문제고 받아갈 건다 받아갔다. 대가로. 그게 사보이, 니스 이런 곳을 또 할양을 받게 됩니다. 대가로.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기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탈리아의 중북부를 통합하게 됩니다. 사르데냐 왕국이 이탈리아의 중북부를 통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북부, 중부를 통합했대. 그럼 남은 게 뭐야? 남부가 남았죠? 남부는 붉은 셔츠를 휘날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멋진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가리발디였다. 그래서 남부의 시칠리아, 그 다음에 나폴리, 피자의 고향, 이런 곳들을 정복했던 게 가리발디야. 그러면 이 가리발디는 뭐가 된다? 이탈리아의 남부를 정복한 거야. 그러면 자칫 이 가리발디와 카보우루의 사르데냐가 서로 뜻이 맞지 않고 반목하게 되면은 이탈리아 내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리발디를 멋진 남자에게 좋아하느냐? 통일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복한 이 남부 지역을 어떻게 했다? 사르데냐에다가 헌납, 헌납의 아이콘, 헌납하면서 통일을 앞당겼다. 이게 가리발디인 거죠. 그러면서 남은 땅, 베네치아, 교황령 이런 데까지 다 먹으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 이런 스토리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가의 영혼이자 두뇌, 거미라 표현했다. 이탈리아. 그래서 쭉쭉쭉쭉 이야기 나왔고 프랑스를 끌어들였다. 이게 누구라고요? 나폴레옹 3세, 대가로 사보이 플러스 니스 가져감.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겼고, 가리발디는 남부, 시칠리아와 나폴리 정복. 그런데 사르데냐의 헌납. 근데 그때 사르데냐 왕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재상은 카보우르고요. 왕은 누구냐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인데, 이 사람이 그대로 통일된 이탈리아의 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이 사람 광장도 있고 그래요. 자, 장미전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영국의 튜더 왕조의 수립.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것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때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죠. 1555년. 사르데냐 왕국이 통합한 지역을 조사한다.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죠. 이탈리아 중북부 통합, 정답. 테르미도르 반동, 프랑스 대혁명기, 1794년 뜨거웠던 여름, 7월 달에 벌어진 일이었고, 결국에는 혁명은 중지된다. 로베스피에르 처형하고요. 크로메리 호국경에 취임했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적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펼쳤는데 이건 영국 혁명 17세기 이야기라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번 갈게.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리즈 남서쪽 근교에 공장에 설치된 기계는 적어도 170대에 달합니다. 기계가 12시간 동안 10명이 손으로 하는 작업량만큼 처리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작동하면 20명을 자 기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한대 들어설 때마다 여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에 저희 직물 제조업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계 사용을 막아줄 걸 요청합니다. 요거는 좀 정중하잖아. 근데 나중에 막 때려 부시는 운동도 일어나.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오게 됐고요. 다음, 영국이라고, 왕국 내의 모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시장에 상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데, 기계. 그 다음에, 우리 이 산업혁명 주제라는 거 여러분 바로 느낌 오시죠? 기계를 통해서 생산력이 올라갔고, 일자리 문제 대두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 당시에 최첨단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을 뽑고, 그 다음에 짜고, 그런 기계들이 방적기, 방직기인데, 여기에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생산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때 동력으로 증기기관이 만들어, 이제 활용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내다 팔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했다. 산업혁명. 1번, 상공업 성장과 길드, 이런 거는 중세적인 특징이고, 신항로 개척이 웬 말이냐? 그다음 대공황의 발생은 이거 20세기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뉴딜 정책이 루즈벨트 30년대 가야 되고요.
공장제 기계공업의 확산, 이걸 통한 생산력 증대,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고, 이에 따라서 도시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사회주의 대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정답 4번이었습니다. 라티푼디움, 아, 진짜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로마. 아, 그리고 자영농이 몰락하자 그라쿠스 형제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문항들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에는요, 미솔롱기에 도착한 영국의 낭만주의. 그러니까 19세기에 또 낭만주의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자, 대표적인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미솔롱기는 뭐냐? 당시 이슬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디? 그리스. 자, 예전에 수능에서 이 그리스를 뚫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를 가렸어.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같이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바이런은 그리스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도착한 지 몇 달 뒤 열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굉장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리가 한쪽이 불편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란 어떤 나라인 것이냐. 이 그리스는 우리 유럽 문명의 모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스만 제국의 압제, 더구나 이슬람교야, 오스만은. 우리가 우리 유럽 문명의 모태인 그리스를 우리가 구해야 돼 하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이 그리스를 위해서 참전을 했다라는 거죠. 바이런이 갔다라는 거지. 낭만주의. 자,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민족주의. 그렇죠? 그들의 어떤 독립과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 독립전쟁입니다. 어디로부터? 오스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를 가릴 수도 있고 오스만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다. 왜? 오스만이 발칸반도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잖아. 자, 그래서 20년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독립전쟁은 1820년대를 거의 꽉 채우고 있다. 뭐 21에서 29, 그래서 독립이 거의 29에 이제 확정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1번, 빈 체제의 동요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빈 체제가 보수적, 복고적 이런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현상 때문에 유럽의 현존 질서, 어떤 질서? 나폴레옹이 한번 유럽을 휘저었죠. 아니야, 그 전으로 되돌려. 그래서 유럽의 각국의 구 왕실을 다 회복시켜놓고 영토도 다시 물밑 작업해서 영토도 정리 다 해놨어. 그걸 흔들리면 안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 운동, 자유주의 운동 다 탄압을 가하는 것이 빈 체제의 기본적인 스탠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어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분출했고 성공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빈 체제의 동요가 있는 건데 또 여기서 핵심이 뭐야? 이렇게 그리스가 독립하려고 할 적에 도와준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개입해서 도와줍니까? 뭐 영국 시인 뭐 바이런도 있었고 뭐 프랑스,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또 다 그리스 독립 전쟁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뭐 영국도 당연한 거고 얘네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뭔가 좀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빈 체제를 떠받치는 그런 동맹에 다 들어가 있던 구성국들이거든요. 빈 체제의 질서를 지키는 동맹에 사국 동맹, 뭐 신성 동맹 이런 것들에. 근데 그들이 나서서 어떠한 나라에 이러한 움직임을 또 도와준다. 그럼 빈 체제 자체의 어떤 모순점과 균열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오스만을 또 견제를 해야 되는 이런 유럽 여러 나라들의 먼저 눈앞에 있는 실리, 이익 이런 것들이 먼저 작동이 된다는 거죠. 명분보다는. 자, 그래서 빈 체제의 종류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활발히 독립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체제의 동요. 물론 독일의 부르셴샤프트, 대학생들의 조합운동이나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 운동,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은 탄압을 당했다. 자, 이번 갑니다. 나폴레옹 3세의 퇴위를 초래했다. 이건 프로이센과의 전쟁 패배, 포로로 잡힌 거 이런 거죠.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마무리된 것은 30년 전쟁. 대서양 원장은 194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이고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났고 전후 질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창설에 영향이 있고요. 사라예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일어났다. 이거 뭐예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이제 그 암살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가혁명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혁명입니다. 왕은 퇴위 조서를 작성하고 영국으로 또 망명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영국 혁명은 아니다. 그치? 영국으로 망명을 떠났으니까. 다음, 왕이 이 사라진 튀일리궁에 진입한 시위대는 집기를 부수고 왕좌를 바스티유 광장으로 끌고 와서 거창한 의식과, 자, 이거 프랑스네. 자, 튀일리궁도 참고로 프랑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바스티유 나왔으니까 확실히 프랑스. 자, 이처럼 가는 샤를 10세를 엄청 많이 나오네요, 오늘. 샤를 10세를 몰아낸 영광의 3일보다 더먼 순식간에 끝났대. 자, 이 샤를 10세를 몰아낸 것이 뭐야? 1830년에 7월 혁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더 빨리 끝났대. 더 순식간에. 실제 봉기가 일어나고 왕이 퇴위를 선언하기까지 48시간도 걸리지 않았고요. 승리를 예감한 시위대는 이전에 혁명으로, 이게 이전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쫓겨냈고, 하지만 다시 군주정이 성립했다. 그치잖아. 그치잖아. 왜? 뭐 공화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를레앙 공자, 시민의 왕, 누구? 루이 필리프를 올렸잖아요. 그치. 군주정이 성립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경계심을 높였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내쫓고는 왕정으로 가지 않고 공화정으로 갔지. 제2공화정.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요 혁명은 이제 이걸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848년에 2월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월 혁명. 자,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루이 필리프는 축출돼서 어디로 갔대?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으로. 약간 서로 품앗이 느낌인데? 우리 그 영국 때 제임스 2세가 명예혁명으로 축출됐잖아요. 제임스 2세가 명예혁명으로. 그러면서 루이 14세 프랑스로 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축출된 사람이 또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는 서로 품앗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권리장전에 승인됐다. 요거는 제임스 2세 축출, 윌리엄과 메리가 승인. 영국 명예혁명 쪽 이야기. 낭트칙령 폐지는 루이 14세. 메트르니의 실각. 요게 정답이죠. 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으로 대단한 자유주의의 열풍이 쫙 불었어. 그 여파가 주변 국가인 오스트리아까지 확장이 되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메트르니가 결국 실각하게 되었고, 빈 체제는 붕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거는 러시아 혁명이겠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5번. 신성 로마 제국 해체됐다. 나폴레옹 1세에 의해서 해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풀어봤습니다. 3번 가보죠. 밑줄 친, 4년 동안,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부의 주들은, 벌써 그냥 표현이, 남부고 또 주라고 표현한다. 자신들이 여전히 의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갖고 있다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본 위원회는 남부의 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란을 일으켰던 점을 들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부의 일부 주들은 연방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기존의 주정부를 폐지했으며, 자, 미국 나왔고 거기에 적대 행위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북 전쟁. 그쵸? 시빌 워입니다. 미국의 내전이었고요. 1861년부터 1865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정치적으로 서로 어떤 갈등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특히 북부는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상공업자들, 자본가, 공장, 그리고 공장의 노동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남부는 어때요?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이용한. 그래서 노예제 문제가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한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자, 남부가 그거에 반발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링컨이 또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뭐 노예 해방 선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하나로 계속 탁 묶어놨던 아주 굳건한 그 계기가 됐죠. 남북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또 신나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있다. 미국이 갈라지는 걸 막아냈죠. 자, 그래서 남북전쟁이다.
자, 그때조차도 반성은 없었고 전쟁을 계속할 힘이 더 이상 없었을 뿐입니다. 자, 대규모 내전이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고요.

이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연도가 하나 있죠. 자, 그 전쟁의 중요한 연도가 63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중요한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고요. 그다음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유명한 연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많은 이제 노예들이 이제 북부군에 또 합류를 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명분을 확보를 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 있었다. 자, 1번. 뉴딜 정책을 보도한다. 1929년에 대공황 생겼고요. 30년대에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한다. 국제연맹이 1920년에 만들어집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해방 선언. 정답은 3번 링컨. 4번 갑니다. 대륙 횡단 철도. 이게 수에즈 운하랑 같은 해예요. 1869년. 군비 축소 논의를 위해 워싱턴 회의 1차 세계대전 이후. 근데 이거는 메인 테마로는 동아시아사에서 나올 거야. 이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갑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스트리아의 재상은 독일 내 여러 나라가 프로이센과 손잡는 걸 단념하도록 뭐야 이거 독일 통일이라는 주제로 나왔네요. 그치? 하노버, 작센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별도의 중부 독일 무역 연합을 지원하게 됐어. 그러나 독일의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은 프로이센의 경제적 외교적 압력에 굴복했고 관세 동맹 1830년대입니다. 1834년. 그래서 경제적 통합이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자, 그다음에 40년대 후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가면서 정치적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잘안 됐고 60년대 비스마르크 때도 통일 프랑스까지 이기고 독일 제국 선포. 이렇게 간다고 나가게요. 베르사유. 프랑스네. 근데 프로이센군이 주둔했네. 파리는 오랜 기간 포위됐고 이 포위 기간 동안 새로운 제국이 탄생해. 어디서 무대를 그 탄생식을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렐름 1세가 이제 통일된 독일의 이제 제국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의 프랑스를 이기고 독일 제국이 성립된 바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독일 통일이란 주제로 가와 나. 상수시 궁전은 18세기 포츠담에 만들어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때 만들어진 거고요. 워털루 전투도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 킬군항의 수병들 봉기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의 패망이죠. 이 시점이 두 차례의 모로코 사건 1905년과 1911년 프랑스와 독일의 그런 일촉즉발의 어떤 충돌 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은 건 하나네. 비스마르크의 대두 철혈 정책 철과 피로 독일 통일은 이룩하는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비스마르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국에서 가내 수공업자들은 기계와 경쟁할 수 없어. 벌써 산업혁명 느낌 막 나네요. 뭐 그래서 쭉쭉 나오다가 철도의 아버지, 철버지 스티븐슨 나옵니다. 19세기 스티븐슨 나왔고 그다음 기계의 발명과 공장 제도가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간극을 더 넓혔다. 그치 뭐뭐 뭐 부익부 빈익빈 생겼다 이런 말이겠고 기계의 부품이 됐다. 노동자들은 그 힘을 이해하기는커녕 통제조차 할수 없었다. 고용주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다. 그래서 사업 확장과 이윤 추구에 골몰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사정을 외면했다라고 해서 산업혁명의 좀 어두운 이면, 비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가격혁명이 발생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계속해서 은이 막 이렇게 유럽 본국으로 이렇게 쏟아져 오면서 물가가 상승했던 가격혁명 아니야. 그 다음에 중세 북독일 도시들 중심으로 한 교역 아니야. 중세 수공업자 길드 아니야. 요거죠. 새로운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상 세계가 올 거야. 사회주의 사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있었다. 그치? 자, 와트 타일러의 나는 100년 전쟁입니다. 14세기 1381년 100년 전쟁기의 농민의 반란. 마지막 갑니다. 가구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농노제가 폐지된다면서 농노제 폐지 요구랑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농민들은 와, 드디어. 근데 곧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 왜 그랬냐면 여전히 중요한 그런 토지, 목초지, 숲 이런 것들은 지주의 소유였고요. 일부 토지만이 재량에 따라 분배됐는데 그마저도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상환금을. 아, 이거는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농민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해서. 자, 근데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의 짜르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아. 짜르가 뭡니까? 러시아의 황제를 의미하고 농노제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나마

개혁군주로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르 2세예요. 결국에는 지난 자신의 이제 마차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테러로 사망을 하게 되는 비운의 군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되겠습니다. 자, 농노제 폐지는 1861년 이야기였고요. 자, 러시아입니다. 1번. 대륙회의는 아메리카 식민지죠. 미국 쪽 이야기고요. 분화로도 운동,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어떤 계몽을 위해서 농민 속으로 직접 가고자 한 건데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허무주의, 과격주의가 대두되면서 폭탄 들어간 거지.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했고요. 정답은 2번. 수장법과 통일법은 종교개혁 때 나오는 영국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야기고, 이게 독일의 이제 대학생들의 조합, 그래서 빈체제 시기의 저항입니다. 자유주의 운동. 그 다음, 국민의회가 봉건제 폐지, 프랑스 대혁명 18세기 그 국민의회 때의 이야기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 마무리 했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벌써 여러분 9회 차가 되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9회 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를 매점 풀이할 때 여러분에게 대 강조 계속했던 거는 오리엔테이션부터 강조했지만 문제를 사전에 풀어오고 채점하고 해설 읽고 본인이 어떤 게 부족한지 파악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야 이게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오고 해설까지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같이 풀이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9회는요, 전체적인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좀 그랬지만 상업의 주체 같은 파트가 좀두 문제 정도 나오죠. 좀 신기하게 보통 한 내용 영역당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두 문제가 나오고요. 선생님이 9회차에서 잘 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무역 파트 문제입니다. 무역 파트가 너무 좋아요. 꼼꼼하고 여러분이 잘 복습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10문제 1번부터 같이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9회고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다음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 나타난 상업 조성 기관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상업 조성 기관, 사실 모의고사, 뭐 6월, 9월 학평 봤을 때 거의 매번 만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는 우리가 상업조성 기관이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는 지금 한세 번째 정도로 만나는 문제인데 최근에 2026년 수능에 단독 문제로 나왔죠? 되게 오랜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또 이제 마지막 수능에 어떻게 흐름으로 기출 흐름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업조성 기관 이런 식으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났던 만큼.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제시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업조성 기관이 갖고 있는 키워드를 잘 매칭시키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는 문제죠.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자, 먼저 문제 읽어볼게요. 주말에 시행된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봤네요.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그 자격 검정 시험 시행 기관이 민간경제단체래요. 이것도 두 번째 키워드죠. 자, 세 번째. 이 상업조성기관의 전신은 1884년에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전신이 몇 년도에 설립됐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외울 수는 없어요. 워낙에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치만 여기 세 번째 키워드는 지역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굉장한 키워드를 주고 있죠. 그리고 끝났어요. 자, 그럼 사실 우리 이세 가지의 이 말풍선을 보고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기관이죠? 맞아요. 세 번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답이죠.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키워드는 상공입니다. 상공. 우리가 상공인의 지능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는 그런 민간경제 단체인데, 또 중요한 건맨첫 번째 키워드 본 것처럼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성화고기 때문에 자격증 되게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자격증들도 많이 지원하는 단체죠. 익숙한 단체일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회에는 상업의 조성 기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각 한번 볼게요. 자, 한국무역협회는 사실 선생님이 지난, 회차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번 풀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약자로 키타라고 하죠. 우리 코트라랑 비교해서 같이 풀어줬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키워드가 무역이죠. 그래서 무역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민간경제 단체입니다. 무역업이 열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민간경제 단체죠. 그다음 코트라랑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코트라는 이건 민간경제 단체지만 코트라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익숙하죠?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수능의 단독 문제 나왔던 문제죠?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독과점이라, 독점이라던가 아니면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때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자, 세 번째는 방금 했고, 네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이건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상업조선기관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위해 노력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 난도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 가볍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은요.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인데 사실 이 기업은 우리가 수특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가 왜 선지로 나왔을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상공업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약간 뭐랄까요? 매력적인 오답을 주기 위해서 5번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선생님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시장지능공단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 졸업생이 작년에 여기 취업을 해서 선생님 최근 합격 수기를 받으려고 그 졸업생과 연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인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상업조선기관 풀어봤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상업 활동 사례에 나타난 상업의 주체. 상업 주체 나왔네요. 중요하죠? ABC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상업의 주체는 사실 선생님이랑 그 하반기, 처음부터 약간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조화를 하면서 계속 복습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서 쉽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면서 어떤 상업의 주체인지 볼게요. 자, A씨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편의점에서 외부 고객을 상대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자, 중요한 키워드 일단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영업 활동을 하고 있죠. 상업 활동. 그리고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고용돼서 종속돼서 그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A씨를 보는 순간 아,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상업 사용인이구나라고 여러분이 바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도 보겠습니다. B씨는 세모세모 호텔의 지배인을요. 지배인, 지배인. 근무하면서 근무한대요. 호텔의 대외적인 영업활동. 아까 위에서도 판매활동하는 그런 영업활동이었잖아요. 똑같이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는?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그럼 얘는 보조하니까, 뭔가 보조상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배인으로서 근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 세모세모 호텔, 뜸활동 편의점에 종속돼서, 고용돼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어떤 형태? 급여 형태로 받는 상업 사용인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업의 주체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상업 사용인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 자기 명의 상행위 하지 않죠. 1번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종속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상업 사용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근로를 제공한다.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거에 대한 형태를 보수로 어떻게 받는다? 급여 형태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니은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익에 대해서 내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건 자영상인의 비슷한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아요. 자,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자, 익숙하죠? 이거 굉장히 선생님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상업 사용인은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죠? 맞아요. 지금 니글이 설명한 것처럼 경업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상법에 딱 기재되어 있죠. 경업,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마라. 누구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왜냐하면 이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에게 종속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 없이 다른 상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경쟁이 되는 영업 활동, 뭐 이런 판매 활동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상법에 기재되어 있는 경업 금지 의무이기 때문에 니은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상업 사용액 말고도 경업금지 의무가 하나

더 있는, 같이 갖고 있는 상업의 주체 있죠. 누구였죠? 맞아요. 보조상인의 대리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금지 의무는 상업의 주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표의 A, B, C, D가 수행한 활동에서 2025년 명목 GDP에 반영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물었네요. 자, 명목 GDP 언제? 2025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 특강, 아니면 수능 완성, 아니면 대수능,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렇게 명목 GDP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만나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틀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에 복습을 하면 되니까. 사실 작년 수특에서는 이 GDP를 산출하는 그 기준이 조그맣게 보조자료처럼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2026, 새로, 2027 새로운 수능 특강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를 읽어봤던 친구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좀 풀었을 수 있는데, 처음 딱이 문제 만난 친구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약간 감이 안 잡혔을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걸 여러분에게 선생님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명목 GDP는요, 우리가 GDP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GDP라는 건뭘 기준으로 한다? 영토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자국 안에서 발생된 재화나 용액의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실질 GDP랑 명목 GDP를 배웠는데, 이 명목 GDP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재화로 예를 들었을 때, 컴퓨터 100대가 최종 생산물이다. 그러면 그 컴퓨터 100대 올해의 가격을 곱했었죠. 그래서 물가가 반영된 가치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었지만,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한계는 뭐였죠? 실질 GDP처럼 얼마나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구할 때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가지고 공식 계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GDP를 우리가 산출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보세요. 첫 번째는요, 202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이 당에 생산된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이나 2023년이나 그 전에 거는 반영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어야 돼요. 시장이라는 것은 비시장 거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둘이서 그냥 거래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뭔 공식적이지 않은 걸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래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생산물의 가치여야 돼요. 아니면 그 중간에 부가가치 단계에서 합산된 그런 것들의 합이라던가. 어쨌든 우리가 GDP 명목에, GDP 뜻에 맞는 그런 이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7월을 보니까 전업주부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 식사 준비를 위해서 10만 원어치의 가사일을 했대요. 사실 이 질문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왜 집에서 이제 일하는 이런 것들은 왜 GDP에 해당이 되지 않냐, 왜 측정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왜안 될까요? 집에서 가사일을 했지만 우리가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 공식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시장 거래예요. 시장 거래가 아니라서 이 10만 원어치는 우리가 산출하지 않습니다. 명목 GDP로. 자, 8월 거래 볼게요. 임대사업자인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그 임대에 대한 소득을 3만 원을 받았대요. 자, 이거는 시장 거래도 맞고 우리가 모든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3만 원을 명목 GDP에 들어갑니다. 자, 9월 볼게요. C 기업은 D 농부가 2024년에 생산한 과일 5만 원어치를 구매했대요. 그리고 나서 5만 원어치 구매한 걸 어떻게 했죠? 15만 원만큼의 가치로 재생산해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왜? 구매 새롭게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4년에 생산한 5만 원을 2025년의 기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무시합니다. 그럼 내가 새롭게 생산한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만 원에서 15만 원이 됐으니까 올해 새롭게 한 거는 10만 원이 되겠죠. 측정할 수 있는 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3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하면 정답은 13만 원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아 이렇게 GDP를 접근하면 되는구나. 좀 가볍게 여러분 개념 정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명목 GDP 자체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했는데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실제 GDP를 활용해서 아니면은 그걸 또 활용해서 경제 성장률을 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 지표 자체가 이번에 두 번째고 이제 10회 한번 남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강의 정리할 때는 그때는 다뤄줄 건데 지금 수능 완

완성해선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명목 GDP 말고 실제 GDP를 활용한 경제 성장률 공식을 한번 복습하셨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직원 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의 일부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학습 프로그램 주제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맞아요. 기업과 경영 파트에서 기업의 부문별 활동, 어떤 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다루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자, 제목은 선생님이 넘어갈게요. 본 학습 프로그램은 고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설했대요. 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 이부터 벌써 느낌이 오죠, 여러분? 시장을 세분화한다. 왜 세분화할까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내가 마케팅 활동할 때 일단은 고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준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 표적 시장을 삼고 그리고 4P 믹스, 우리가 4개의 P 믹스 마케팅 활동을 잘 적절하게 해서 마케팅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 STP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와 활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 장소가 인적 자원 개발실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매력적인 오답을 찾아갔을까 잠깐 생각하긴 했지만 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소비자의 특성 분석하고 시장 세분화하고 뭐 4P믹스 이에 미에 비슷한 내용을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맞아요. 마케팅 관리 활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았을 것 같은데 혹시 모집 장소를 보고 이거 인적 자원 개발인가? 라고 여러분 2번을 찾지 않았을까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긴 했어요. 어쨌든 기업의 부문별 활동은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 이거 관련된 활동을 찾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금 1번은 넘어갈게요. 자, 2번 인적 자원 개발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기업에서 우리가 사람을 새롭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교육시켜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죠. 뭐 연봉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보상도 있지만 비경제적 보상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 같은 걸 통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게 인적 자원 개발 관련된 그 기업의 부문별 활동입니다. 자, 기업의 회계, 우리 회계 정보 관리. 회계 정보 관리는 뭐였을까요? 기업이 굉장히 다양한 거래 활동을 하면 그런 걸 화폐 단위로 잘 거래를 잘 측정하고 계산해서 기록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렇게 하는 활동이 회계 정보 관리 활동이고, 자, 재무 관리 활동을 뭘까요? 얘는 회계랑 많이 헷갈리는 거라고 해서 여러 번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했었는데, 얘는 기업의 단위, 그런 거래들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라면, 재무는 약간 좀더큰 범위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자본을 조달할까? 주식을 발행할까? 채권을 발행할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투자할까?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재무 분석, 재무 관리 활동이고, 그 다음에 전사적 품질 관리는 약간 생산 관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품질을 어떻게 개선시킬까? 혁신할까? 아니면 생산 활동에서 어떻게 생산 원가를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업의 부문별 활동 복습했는데, 사실 기업의 부문별 활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죠. 난도는 높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수능 완성해서 많이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복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5번, 6번은 연계 문제네요. 5번, 6번 연계 문제, 무역 문제인데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해외 무역부에서 작성한 무역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자, 무역의 종류 같이 보겠습니다. 5번부터. 자, 위 A, B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무역 종류의 공통점을 묻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 여러분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었죠. 일단은 무역의 종류 보고서 이 윗부분은 선생님이 이따 뒷문제를 풀때 활용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이따가 넘어가고요. 먼저 무역 사례를 먼저 바로 볼게요. 자, A를 보니까요. A 기업은 미국 수출업체인 C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대요. 자, 일단 주체는 A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로부터 일단 상품을 수입해요. 한번 수입하고 그다음에 중개무역항을 통해 벌써 여기서 힌트를 강하게 주고 있죠. 중개무역항을 통해 일본 수입업체인 D 기업으로 원형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새롭게 다시 재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재수출해서 매매 차익을 얻고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결 표시로 중요하게 한 키워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무슨 무역이다라고 딱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뭘까요? 맞아요. 간접무역 중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자, B는 뭔지 찾아볼까요? B 기업은 미국 수출입업체인 이 기업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수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이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을 통해
여기까지 키워드죠. 전체적인 다 키워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수출하면 원래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이 기업

회사로부터 다시 수입을 한대요. 내가 수출을 했던 기업으로부터 다시 수입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죠? 약간 균형을 맞추는 연계무역의 일종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여기까지는 연계무역일 수 있는데, 우리 키님들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수출입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구상무역인가? 대응구매인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이 문제에 좀 친절하게 하나의 힌트를 더 줬습니다. 이 무역은 환거래가 수반되지만, 구상무역은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구상무역과 대응구매 중에 어떤 걸까요? 얘는 대응구매에 해당하죠. 사실 우리 대응구매랑 구상무역을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두 가지를 딱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이전 회차에서 한번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복습했던 친구는 바로 대응구매를 찾았을 것 같아요. 연계무역 중에 일종인. 그러면 중개무역과 대응구매의 공통점을 찾는 건데 이건 간접무역이고 이거는 연계무역인데 어떻게 둘의 공통점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구조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무역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게첫 번째가 이제 간접무역이죠. 간접무역은 눈간에 제3자가 끼는 거예요. 수출업자와 이제 수출업체, 수입업자의 사이에. 그래서 제3자가 중간에 끼는 형태가 간접무역인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 원형 그대로 재수출해서 그렇게 하는 중개무역 형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개무역이 있어요. 그냥 두 수출입 업체를 알선하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 마치 그 보조상인의 중개인과 비슷한 중개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통과만 할게, 통과하면서 하역료, 보관료 이런 걸 목적으로 제3국에 주고 통과하는, 아니면 스위치 무역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그 결제하는 통화를 스위치 바꾸는 거죠. 3국의 통화 결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계 무역이에요. 저 연계 무역은 말 그대로 수출입과 수출입, 그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던 대응 구매가 있고요. 대응 구매랑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구상 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무역 있고요. 삼각무역은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제3국을 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환매 있습니다. 자, 제품 환매는 말 그대로 기술 같은 거 우리가 수출했을 때그 수출한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새로 만든 제품을 다시 사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추는. 이거 이외에 뭐 기타 무역에는 뭐 등등 녹다운 수출기 있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중개무역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응구매의 공통점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응구매 같은 거는 우리가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율만큼 수입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 구상무역은요, 어느 정도 수출입을 같이 상쇄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두 개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잠깐 언급할 건데, 얘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죠? 하나에 작성하나요? 아니죠. 각각의 두 개의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근데 이 구상무역 어떻게 썼죠? 한 개의 계약서를 활용했었어요. 이거 특징을 물어보는 걸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지지난 회차인가? 하여간 수능 완성 같이 풀어봤었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중개무역과 같은 간접무역에 해당한다. 자, 중개무역과 같은 간접무역은 공통점이 아니라 지금 1번 중개무역에만 해당하는, A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아니죠. 자, 2번. 수출입 계약서와 수입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다. 계약서가 몇 개다? 두 개다. 수출할 때한 번, 수입할 때한 번. 그래서 사실 대응구매는 이거 포인트를 잡은 친구는 바로 찾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개무역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개무역이 계약서가 두 장이다라는 건 배우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도 한번 수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거 재수출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당연히 따로따로 두 개가 작성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완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자, 이거 많이 풀어봤죠. 이거 어디에 대한 내용이죠? 녹다운 수출에 대한 내용이죠. 녹다운, 기타 무역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다 해체해서 이거를 부품을 팔고 수출하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어서 우리가 녹다운 수출을 했었어요. 얘는 둘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제품 판매 방식은 연계무역 중에 일종이긴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는 하기 어렵죠. 자, 5번. 수출 균형을 위해서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킨 거래다. 이건 연계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인데, 이건 사실 B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A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번.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중개무역이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포인트보다는 이 대응구매가 계약서가 두 장이다. 두개 각각 별도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무역의 종류 봤고요. 이거와 연계된 문제로 이제 우리가 6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6번. 위 해외 무역부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에 적합한 무역의 종류를 채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영혁신기법. 자, 그럼 이 문제 문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키워드는 경영혁신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경영혁신 문제도 진짜 중요하죠. 수능에 나오면 이제 웃으면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정도로 난도가 높지 않지만, 여러분이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잘 키워드 찾아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 위에 부분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 밑에 부분이 아니라 작성 사유 뭐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작성 목적을 보니까 국내 시장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경쟁 기업이 있대요. 경쟁 기업이 A, B 기업인데 이 둘의 사례를 우리가 아까 분석해봤죠. 그래서 무역의 종류를 분석하고 이들 기업들의 상황과 무역의 종류를 비교 분석하여 뭐 어떤 걸 한대요? 장점을 파악한대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장점을 파악하고 이를 참조해서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에 적합한 우리 상황에 잘 맞는 무역의 종류를 채택하겠다. 보통 경쟁 기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경쟁 기업이나 선진 기업의 장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한테 잘 맞는 걸 갖고 오는 걸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벤치마킹. 사실 벤치마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라서 여러분이 익숙할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또 신기한 게 이번 수능 완성에서 경영학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답이 거의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 너무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이 이제 너무 익숙할 것 같고, 그냥 걱정되는 건 이제 다른 경영학신들의 사례인데, 선생님이 그래서 나올 때만 선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선지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아웃소싱은 말 그대로 아웃.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못하는 부분을 더 잘하는 외부에 있는 아웃에 있는 그 기업에게 위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해당하지 않고. 다운사이징, 이게 뭐 하는 거죠? 사이징을 말 그대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부서가 많다. 그러면 사실 이제 뭐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부서를 통폐합하잖아요. 우리 의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거, 조직 규모 인력금을 줄이는 거죠. 그런 사례가 다운사이징. 그다음에 리스트럭처 리엔지니어링은 사실 같이 묶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고, 리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우리 업무하는 설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거를 요즘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서 예를 들어 10단계였다면 뭐 하나 두개 단계로 이렇게 딱 줄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리엔지니어링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거에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 리스트럭처링이죠. 조금 더 구조적으로 확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구조조정,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인수합병, M&A 이런 것들이 리스트럭처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 잘 기억하시고 혹시 다른 사례가 나왔을 때도 잘 접근해서 풀수 있도록 많이 뜻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요. 다음은 경영관리 순환 과정 PODC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의 강의 장면이고 가 나에 들어갈 과정에 해당하는 경영 활동 사례를 우리가 찾아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 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찾아야겠죠? 자, 경영관리 순환 과정 선생님이랑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것 같은데 경영을 할때 순환한다. 그쵸? 그 선생님이 많이 해서 그냥 영어 앞글자만 따서 볼게요. 자, 계획, 플래닝이죠?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거는 PODC 4단계인데 지금 이 칸은 5단계예요. 왜 그러냐면 폐율의 관리 과정론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5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적으로 줄여서 4단계 PODC로 많이 봐요. 사실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볼게요. 자, 지휘 볼게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지휘는 우리가 조직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막 그렇게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죠? 올거나이징, 조직이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는 조직이구나. 새롭게 조직을 어떻게 유형으로 구성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조직 단계였어요. 자, 그리고 지휘, 조정은 이제 때때로 생략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통제입니다. 통제 저기다 쓸게요. 나는 통제, 컨트롤링, 통제. 통제라는 거는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매출액이 얼마인 걸 우리가 계획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매출액이 잘안 나왔어. 그러면 새롭게 다시 새로운 계획에 반영한다. 그래서 순환한다. 그래서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계획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 수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힌트를 한번더 줍니다. 그리고 나는 경영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왜? 다시 새롭게 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래서 가는 조직, 나는 통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사례 하는 경영 활동 사례를
보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자, 가해 사례로 라인 조직에 스태프 추가가 있다.

자, 가해 사례, 조직의 사례로 라인 조직에 스태프를 추가하는데요. 라인 스태프 조직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 사실 이 수능 완성에서 조직의 유형을 묻는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접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 파트에서 조직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사업부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뭐 기능식 조직, 라인 스태프 조직,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팀 조직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게 가에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적절하죠? 그래서 얘는 1번 적절하고. 가해 사례로 구성원 1인을 두 부서에 동시 소속이 있다. 이것도 꼭지 구성원인데요. 두 부서에 동시 소속한다는 거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약간 하겠냐? 약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조직에 해당하는 역시 적절한 경영 활동 사례입니다. 자, 3번. 나의 사례로 나는 통제죠. 신제품 매출액 측정이 있다. 신제품 매출액 측정. 맞죠? 매출액이 얼마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측정원에서 우리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새로운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죠. 그럼 1번, 2번, 3번 다 적절한 설명이네요. 4번. 나의 사례로 통제입니다. 성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있다. 맞죠? 성과를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진짜 중요한 거죠. 피드백이란 단어는 통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키워드죠. 그럼 정답은 자동적으로 5번이 되겠네요. 자, 가해 사례로 가는 조직이죠. 동기유발 단계의 상향 조정. 자, 동기유발, 뭐 리더십 이런 것들, 이런 내용 어디에 해당한다? D, 지휘에 해당한다. 이들이 잘할수 있도록 지휘하는 거.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 뒤에도 볼까요? 나의 사례로, 통제의 사례로 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 결정. 성과 지표를 결정하는 건 처음 할때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기 때문에 어쨌든 둘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 이런 사례를 찾는 문제, 사실 기출에서도 여러분 많이 만나봤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잘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다음 물적 유통 관련 자료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선생님 부탁 풀어보고, 이 문제 뭐지? 약간 되게 생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적 유통에 관련된 이런 내용, 기능을 찾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상업의 기능은 많이 공부했지만, 물적 유통의 기능은 약간 생소할 수 있잖아요. 관련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개의치 말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물적 유통 줄여서 물류라고 배웠어요. 그쵸? 자, 창고는 보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관 창고적인 성격이 강하다. 좀 어쨌든 보관한다. 이렇게 보관이 키워드예요. 보관. 창고는 보관하는 걸 배웠죠, 우리. 이는 재화와 용역에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한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상업의 기능 같아요. 상업의 기능 6가지 중에서 보관 기능이 있었잖아요. 보관 기능이 어떤 걸 해소하죠?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잠깐 보관하잖아요. 그 시간적인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 생산과 소비를 결합시키는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서 상업의 중요한 기능이었죠. 보관이. 자, 또한 창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생산의 양과 소비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뭐가 가능해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의 양과 소비의 양을 조절한다? 이게 사실 조절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산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는데 과잉 생산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배웠잖아요. 생산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너무 많아요. 생산의 양은 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원해요. 그러면 수요가 너무 올라가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아, 그럼 얘는 뭐를 조절하기 위한 거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구나. 그래서 2번 이렇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좀 약간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긴 하지만 보관에 물적 유통의 기능도 들어가 있고 뭐 창고의 기능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저장 기능은 너무 당연한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하는 기능이니까 보관과 비슷한 기능이구나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뒤에 설명에 가를 설명하진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봤고, 3번, 정보 전달 기능. 정보 전달 기능은 사실 여기와 관련이 없죠. 어디와 관련이 있죠? 이런 물적 유통의 기능보다는 상업의 기능의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었던 거, 선지로 넣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 출해 보관 기능은 우리가 보관을 할때 뭔가 우리가 창고에 딱 화주가 정해진 물건 말고 그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창고 업무에서 일부분 나오는 용어거든요. 자,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보시고요. 금융 보조 기능, 금융을 보조 기능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고에서 창고 증권이라는 거 배웠어요. 우리가 유가증권에서도 배웠고요. 뒤에 무역할 때도 배웠고요.

했던 보관 기능 있죠. 보관 기능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그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융 기능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의 융통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보험, 얘랑 비슷한 게 보험 기능 있죠. 금융은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거고 보험은 경제적 손실이 갑자기 있을 때 그거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가지가 정보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 기능은 이제 말 그대로 정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 여섯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판매 가격 문제네요. 판매 가격.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품의 이제 2023년 판매 가격과 2024년의 판매 가격 관련 목표이다. 2024년 판매 가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한 활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판매 가격 문제, 계산하는 문제 빠질 수 없는 문제죠. 우리가 지난 이제 수능 완성 풀때 이런 비슷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너무 좋다. 뭐 개념부터 계산까지 정말 다 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폭률 계산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Q&A 같은 거 보면은 계산 문제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업경제에서는 계산 문제를 물어본 내용이 딱 정해져 있죠. 이런 판매 가격 아니면 뭐 경제 지표, 고용률 이런 거 구하는 거, 뭐 아니면은 우리가 뒤에 부분에서 이제 국제 그 무역 파트에서 우리가 FTA 이런 경제 통합 활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세 계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딱 내용들이 그 영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를 여러분이 잘 연습해 두신다면 그 이상 넘어가는 계산의 범위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도 나오면 늘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하지 않게 잘 여러분이 검토를 많이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난도가 높진 않으니까. 일단 판매 가격 구성을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 매입 가격이 있고요. 매입 발생 시 운임 있어요. 그리고 매입 발생 시 발생 보험료가 있어요. 매입 시라는 말은 매입할 때라는 거거든요. 매입할 때 드는 비용들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매입 재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입 재비용, 재라는 건 모두 재자죠. 한자로 모두 드는 비용 그두 개를 합쳐서 매입 재비용이라고 하고요. 판매 광고비, 판매 활동할 때 드는 광고비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급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업비라고 배웠습니다. 영업비 전체적인 뭐 예시에 광고비나 급여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이익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걸 다 더하면 판매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더해볼까요? 얘네 둘이 더하면 200원이죠? 800원, 800원, 맞죠? 400원 더하니까 1200원이네요. 1200원. 그럼 판매 가격은 1200원. 이렇게 적고 볼게요. 2024년에 판매가 목표를 보니까 판매 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품의 이폭률을 높이고 싶대요. 40%로 높이고 싶대요. 이게 중요하죠? 자, 이폭, 뭘까요? 이폭. 우리가 다른 말로 얘를 마진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진. 다시 말하면 마진율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이폭률. 다시 말하면 마진율이죠. 얘는 뭐분의 뭘까요? 맞아요. 판매 가격분의 마진, 다시 말하면 입폭입니다. 근데 입폭을 어떻게 구했었죠? 뭐랑 뭘 더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비랑 판매 이익 두 개를 더한 게 얘네 두 개가 입폭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이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니까 판매 가격이 현재는 1200원이었어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땐 쟤네 둘을 더하면 400원이죠? 그럼 얘 곱하기 100이니까 얘를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33.33333 가겠죠? 그냥 절사해서 33.3% 대략 지금 현재 2023년에는 입폭률 33.3%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는 목표는 뭐다? 얘를 40%로 높이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업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품에 400원에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자, 그러면 일단 도매업자한테 내가 애초에 매입 가격을 400원에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600원이 아니라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4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판매 가격이 다운되죠? 200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12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선지를 봤을 때 판매 가격이 1000원이고 그리고 근데 영업비는 똑같아요. 매입 가격만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400원이네요.
그럼 똑같이 하면 이렇게 40% 맞네요. 그래서 0.4 해서. 그럼 기억은 목표 달성한 거 맞으니까 기억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 50원의 운임을 받는 운송업자 계약하고 광고를 폐지해서 광고비를 0원으로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얘는 지울게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는 헷갈리니까. 50원의 운임을 받는데요. 그럼 발생 운임이 얘가 150원에서 50원이 된다는 거예요. 100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광고비도 없앤대요. 그럼 광고비, 여기 100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변하면요. 여기서 100원이 떨어지고 여기서 100원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판매 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니은도 구해볼게요. 1,000원 중에 입폭이 관련이 있나요? 관련 있죠. 지금 원래 400원이었는데 얘가 없어지면 300원으로 변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30%가 되네요. 오히려 입폭이 다운돼요. 우리가 목표와 더 멀어지죠. 얘는 아니네요. 니은은 아니고. 자, 디귿. 상품을 500원에 판매하는 도매업자 매입 계약을 하고 50원에 운임을 받는 운송업자 계약한다. 자, 그럼 또 헷갈리니까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500원에 판매한 도매업자 매입 계약하는 거니까 얘가 똑같이 600원에서 500원으로 변하는 거고요. 100원이 줄어들었고 50원에 운임을 받는데요. 그럼 똑같이 얘도 100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50원으로 변하죠? 그럼 똑같아요. 계속 똑같네요. 얘가 판매 가격이 1,000원이 되네요. 그럼 디귿도 한번 구해볼게요. 1,000원 중에서 얘는 근데 변함이 없네요. 위에는 줄어들었지만 영업비랑 더한 판매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입폭 마진은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400이에요. 그럼 똑같네요. 기역이랑 얘도 똑같이 40%가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건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폭률을 구하는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조금 까다로워 볼수 있지만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딱딱딱 판매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져서 여러분 실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판매 가격 물어보는 문제 풀어봤고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물론 입폭률만 주로 물어봤지만 예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는 게 매입재 비용의 예시. 얘를 매입할 때 드는 비용, 운임이나 보험료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광고비나 급여는 영업비에 속한다. 영업비 더하기 판매이익은 입폭 마진이다. 그리고 입폭률은 어떻게 구한다. 이런 거 꼼꼼하게 여러분이 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표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의 매매 상황이다. 2월과 3월에 매매 상황에서 사용된 유가증권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에 적절한 것만으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급수단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통합형 문제처럼 유가증권 내용도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문제 유형의 기출과 그런 거 기출을 여러분 많이 풀어봤겠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복습하기에 좋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급수단 파트 복습하고, 유가증권 파트, 그러니까 상업의 객체 파트 복습하고 갈 거예요.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의 매매 상황이에요. 판매를 하거나 매입하는 상황이고, 2월을 보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은 세모세모 상점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했대요. 식자재를 샀대요. 일단 상거래 활동을 했고, 은행에 개설된 당좌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뭐겠구나. 바로 여러분 사실 찾았죠? 뭘까요? 맞아.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당좌 수표겠구나. 라는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더 힌트를 우리가 이용해 본다면, 금전 증권을 발행했다. 자, 유가증권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할 거고, 일단 금전 증권의 대표적인 예시, 우리 뭐라고 배웠죠? 맞아요. 수표랑 어음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자, 그럼 이미 여기서 우리는 당좌 수표라고 이미 알았겠지만, 여기서 한번더 더블 체크할 수 있죠? 아, 당좌 수표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2월에서 사용하는 지금 유가증권은 뭐다? 일단 여기서는 당좌 수표다. 여기서 적어 볼게요. 당좌 수표. 자, 그럼 3월도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점은 세모세모 상점에 그릇을 판매한대요. 아까는 매입했죠, 식자재를. 근데 여기서는 그릇을 판매하는 또 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고, 세모세모 상점이 그릇 판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전증권. 또 똑같이 금전증권이 나옵니다. 약정한 금전증권. 금전증권 똑같이 뭐라고요? 수표나 어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판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대요. 약정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약속하고 정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약속하고 언제까지 줄게라고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정해진 날에 이 정해진 날도 하나의 힌트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럼 판매 대금 사실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할게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한 날이 됐을 때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만기일이죠. 만기일이 됐을 때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표는 아닐 거예요. 그쵸? 일람주급의 형태는 아니니까. 그럼 얘는 어음일 텐데, 어떤 어음일까요? 맞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약속 어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받으러 지급어음, 뭐 해계를 배웠으니까 그런 개념까지 연결시키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지급수단을 보는 거고 유가증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속 어음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둘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인데 이거 상법에 이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법에서 당좌수표는 어떤 게 규정 다 해야 되고 뭐 약속어음 어떤 게다 기재되어야 된다는 거 달달달 외울 수가 없죠.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예요. 1번부터, 기억부터 볼게요. 만기. 자, 만기라는 건 내가 언제까지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기일을 딱 정해놓는다는 건데, 이 수표는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은연 중에 힌트를 줬지만, 만기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시지급 형태라고 해서 상환급 형태라고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강조했었죠. 그래서 얘는, 만기는, 물론 이 약속어음은 맞지만, 요게 지금 당좌수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확인 어렵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니은, 발행인. 발행인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지급해줘, 돈을 지급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 사람이라는 건데, 당좌수표 당연히 발행인이 있겠죠. 그러면 약속어음 어때요? 당연히 있겠죠.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2명, 아, 발행인이 2명 아니고, 그 당사자가 2명, 그리고 환어음에서는 당사가 3명,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얘는 둘다 공통점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 지급지. 지급지라는 거는 내가 돈을 지급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당좌수표 지급지 있을까요? 있겠죠. 수표니까 대부분 거의 뭐 100%에 가까워, 100% 가깝게 은행일 거고,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은행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 주소가 될 수도 있고요. 실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어디서 지급할게라고 하는 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 지급 약속 문구. 내가 언제까지 지급할게라고 약속하는 거, 이건 어디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맞아요. 약속 어음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밑에는 맞지만 당좌수표에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3번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지급수단 문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가볍게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두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잠깐 볼 거예요. 첫 번째, 지급수단. 자, 지급수단은요, 선생님 맨날 구조화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선생님의 강의를 복습한 친구들은 바로 알겠지만, 첫 번째는 수표죠. 우리 방금 했던 당좌수표, 아니면 안정성이 높은 자기압수표, 송금수표, 행선수표 이렇게 있었어요. 선일자수표. 선일자수표만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지급 시기. 두 번째로는 어음이죠. 자, 어음은 방금 했던 것처럼 약속어음 있고요. 그다음 환어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발행인이 지급인이 되는데, 약속어음 같이, 환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인이 따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3인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입니다. 근데 부도 가능성도 다르고, 그리고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 여러분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 우리가 미리 충전해서 쓰는 그런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동시지급 여러분이 쓰는 그런 체크카드, 그리고 나중에 후불이 되는 신용카드 뭐 등등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기타 우리가 페이라던가 뭐 지로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하나 더 통합형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금전증권이죠. 그래서 유가증권 크게 세 가지 뭐 있다. 금전증권, 화물증권, 그다음에 자본증권. 이세 가지는 여러분 사실 너무 다른 문제 통합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다섯 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총 복습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강조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9회에 10문제 풀어봤습니다. 그쵸? 이제 뒷부분, 사실 뒷부분에 이제 메인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무역 문제들. 선생님 좋다고 말했던, 오프닝 때 말했던 그 무역 문제들이 뒷부분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분차분히 풀어볼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 오늘도 잘했다고 스스로 다독여주시고,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10문제 같이 꼼꼼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생윤 약점 공략 119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구조해드릴 취약점은 동양사상입니다. 동양사상 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한자 나오고 좀 부담돼요 라고 하는 생윤어들이 있다면 동양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 점을 오늘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한강을 통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동양사상을 해결해 놨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 무엇인지 한 시간 안에 쫙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를 따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입니다. 자, 만약 이걸 불교 사상가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도가는요? 불교와 도가를 함께 엮어서 물어보면요? 이런 부분. 의외로 동양사상을 좀 반복적으로 안 해놓은 경우에 동양사상 두 입장을 엮어서 물어봤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받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동양사상이면서도 그 두 사상을 엮어서 묻는 선지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동양사상이 들어가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경우에 보니까 초과난도 문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 육모의 특성은 동양사상으로 엮을 수 있는 문항수가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줄어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넓은 패턴으로 봤을 때 동양사상이 어렵게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소재랑 엮이기도 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해보자 라는 의미이고 이번 문제 중에서 생각해보면 4번과 12번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에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12번 4번과 같은 삶과 죽음의 윤리 혹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정답을 많은 친구들이 정확하게 체크해 주긴 하지만 그 외의 선지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또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외에 매력적인 오답지를 제외시키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해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정확히 한번 보죠. 먼저 4번 문항이에요. 지금 이 4번 문항이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골랐습니다. 그런데 1번이 아닌 4번에 매력을 느낀 거잖아요. 얘를 뿌리치지 못한 거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게 쓱 읽혀요. 인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위자연의 도를 따라야 한다. 물론 여기에 무위자연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을,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야기하는 노자, 도가의 입장에서 무위자연의 도를 따른다라는 건 이 사람한테는 지향점이 맞지만 인륜의 질서라고 하는 건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위자연의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지 인륜과 같은 규범적이고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과는 도가의 지향점은 달라.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무위자연의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면서 앞에 있는 이게 그냥 스르르 읽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한 친구들이 의외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도가에다가 갑은 사단 사덕 이야기하는 맹자인 거거든요. 그런 맹자가 성선설이라는 거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선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도 엄청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인의를 실현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랑 매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잘 답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정도면 우리 그 느낌 알잖아요. 시험지 받고 그 종,
종소리 대기하고 있다가 시작 그 종소리 딱 나고 딱 긴장 갖고 딱 집중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비껴갔다. 아라고 하면은 아 이거 뭔가 동향 사상을 좀 꼼꼼히 안 해둔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점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해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을 꼭 한번 챙겨 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사상에 적용, 여러 주제에 적용이 되는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1단원에 나오는 이 내용을 쫙 정리를 해놓으면, 삶과 죽음의 윤리의 베이스가 되고, 직업 윤리에도 연결이 되고요. 의식주 윤리, 예술과 윤리, 그리고 간혹은 국가 권위의 정당성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서, 동양사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개념에서도 이 동양사상 파트 부분을 유교, 도가, 불교 꼼꼼히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호환성 때문입니다. 자, 요거 선택지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하나가 3점짜리 소중한 한 문제 있었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삶과 죽음의 윤리예요. 이렇게요. 갑번의 경우에는 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장자예요. 을은 연계 법칙을 이야기하는 불교의 석가모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로 했을 때는 노자, 장자가 다 나온 거고 맹자가 나왔거나 혹은 석가모니가 나와서 유불교 사상가는 일단 다 나와요. 문제에서. 다 나오는 상태에서. 장자에게서 삶과 죽음의 윤리는 핵심은 이 기이거든요. 근데 이 기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과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기의 순환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에 초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의 순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기는 계속 순환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런 장자에게서 예라고 하는 건 자귀적이고 인위적이죠. 또,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인과 조건의 법칙이라는 인연생기의 법칙이라는 건꼭 죽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열반에 이르더라도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이거 너무 허무해요. 열반에 이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드디어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면 드디어 생로병사의 굴레를, 윤회의 바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틀려요. 하,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 나왔어요. 도를 따르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럼 이 말에서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둘다 집착을 부정적인 것,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의 입장에서도 삶에 대해,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집착이 일어나는 여러 요소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과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초월할 것, 초연할 것을 이야기하고, 석가모니도 집착과 애욕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지향점이고, 그러려면 장자는 무의자연의 도, 석가모니면 중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를 따른다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둘 다에게서 가능해요. 이렇게 이번에 기본 두 문제 세팅인데 고마워라. 둘다 3점짜리예요.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서 문항 분석, 평가원 문항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맹자와 노자의 조합으로 육모에 나온 것인데, 1번이 정진술이라는 거 말했어요. 맹자의 제시문에서 사단이나 사덕과 같은 단서로 줬다면 성선설을 알수 있으니까 선천적인 그 선한 마음 보존한다, 인의를 실현하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 틀릴 게 없거든요. 그럼 유교 사상가 입장에서 보자면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위해서는 예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예법이라는 게 사회 혼란의 근원이 되는 거에다가 그 예법을 폐지하라고까지 하게 되면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2번은 맹자 혹은 유교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고, 예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가보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법? 아, 그거 인위적이야. 그래서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 돼. 차라리 그거보다는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면서 타고난 덕을 실현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한다면, 유가를 비판하는 뉘앙스를 살린 도가적인 관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에 문장 자체를 맹자나 유가 입장에서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 이거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맹자 입장에선 판단을 했고요. 노자, 도가, 그러니까 노자이거나 더 크게는 도가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포 말하면 이거예요. 도가 입장에서는 무위자연의 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 만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비선악 미추의 분별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분별함으로써라고 하는 부분,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도가적이지 않아요. 다음, 무위자연의 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건 물론 맞는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목적이 그야말로 분별, 어떤 뭐 집착 과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위적이고 자기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기 위한 것이지 인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륜의 질서를 확립하자면 유가적인 지향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도가에게 맞지 않는 진술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5번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도 특히 갑 부분에게서 정오판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맹자의 입장,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인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나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부모, 나와 형제자매, 나와 친구, 나와 이웃, 나와 사회, 나와 국가 간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인의예요. 도덕성이란 말이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도덕성. 그러니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가의 지향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이라고 엮여 있는 구도에서 빼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럼 도가에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도가 입장에서는 고요함을 유지한다거나 뭐 허정의 공부, 비워내는 공부 이런 류에 대한 지향점을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의도를 추측해 보면서 그 추측의 가능성 끝에 도가와 이런 연결점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복습의 포인트를 살려보는 것이지, 이 문장이 누구입니다라고 딱 단정 짓는 거,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 사이에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체로 1번이 정답이라는 거잘 판단이 되었고요. 이걸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전외평가원에서 나왔던 건 없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제시문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고 3점이에요. 느낌 알죠? 완전 소중해요. 3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상가라고 어떻게 판단을 짓지? 여기에서 학생들이 한번 압박을 딱 받아요. 어떤 사상가라고는 딱 말을 못 하겠는데? 라고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뭐예요? 이 제시문이 지향하고 있는 학파 정도를 먼저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시문에서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라 이름할 수 있겠어? 라는 이 말은, 야, 너가 인을 저버렸다면 넌 군자라고 할수 없어. 우리가 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인을 저버리면 안 돼. 인을 저버린 너는 군자라 할수 없어. 딱이 유교의 지향점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선지, 2번과 같은 선지랑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그 부귀 자체를 문제시하진 않을 거예요. 정당하게 얻지 않은 잘못된 부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2번 선지를 보시면요. 빈천을 벗어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군자가 될수 없다? 아니,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다. 너는 말하자면 이거죠. 너는 부자니까 군자가 될수 없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돼.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라 이름할 수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빈천을 벗어나서 부귀를 얻는 건 그거는 군자의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1번 선지를 보시면 군자는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시해선 안 돼. 이 말이 의주 위종, 견리 사이 이런 표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로움이라는 게 삶에서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로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내 도덕성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도덕적인 의로움이 더 중요하고 그 의로움을 갖춘 이로움이라면 내가 충족할 수 있겠지만 의로움을 저버린 이로움은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더 우선하면 안 돼. 라는 건그 자체로 맞는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 보겠습니다. 백성을 법과 제도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야.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게 되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법과 제도나 형벌이 너무 센 곳에 가면 아마 그 법, 형벌에 기반해서 아마 잘 다스려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그 법을, 법령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아, 이거 어기면 저 무서운 벌을 받는데, 아, 내 법을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벌을 피하려고 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진짜 부끄러운 짓이야. 도덕성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에 있어서 핵심은 도덕과 예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덕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교 사상가가 맞고 그런 유교 사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이라는 건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다스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과 예의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럼 네 번째. 욕망을 극복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인과 예에 어긋나냐? 아니요. 극기복례잖아요. 극기복례는 인과 예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될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백성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또 나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아, 창피해. 그건 정말 도덕성을 저버린 짓이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 라고 하려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형벌보다는 덕과 예의로. 다시 한번. 덕과 예의로.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일부러 사상가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식 그 패턴대로 하려면 자, 이것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에 근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해설하는 입장에서 그 해설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해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사상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택지 가. 아, 사상가 누군지 몰라도 되네. 역시. 아, 이게 틀리네. 아, 이게 맞네. 이게 실제 문항의 세팅이고 그 의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3점을 얻으세요. 유교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가 세팅되었고, 사상가는 공자이고요. 이런 공자에게서 특히나 두 번째 제시문 같은 것들은 많이 노출이 되었고, 연계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실린 제시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상가를 특정 짓지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릴 것이다. 라는 압박을 주려는 의도는 없어요. 물론, 순자나 맹자 같은 서로의 다른 포인트들을 짚어서 예민하게 가려는 문장들의 경우에는 또 그런 단서들과 선지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또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문항의 패턴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판단해야 되는지 이걸 감을 잡게 된다면 쓸데없는 불안은 좀 잠재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26학년도 9월에 노자와 맹자 조합입니다. 그러면 노자한테서 1번은 아유 너무 고맙고 귀엽지 않아요? 노자의 지향점은 도덕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륜의 도를 행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줬으면 아 진짜 앞 뒤에서 어느 부분인가는 참 매력적으로 꾸려가지고 스르르 읽혀가지고 틀리게 맞는 것도 아니라 노자라면 이게 그냥 다 틀렸다. 오히려 1번과 같은 것은 을, 맹자이거나 육아의 지향점이 있다라고 깔끔하게 빼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도 깔끔한 게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삶의 고통을 끊어내라라고 한다면 이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노가, 노자, 도가에 맞지 않으니까 빼줄 수 있습니다. 다음, 맹자, 무위에 도에 따라서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무위에 도를 따르는 것은 도가적인 지향점이고, 그런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도가가 지향하는 덕을 실현해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 적극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 맹자의 입장이라면 무위에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던 오륜이거나 뭐 일륜이거나 선한 마음의 보존이거나 이런 류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에게 적합한 진술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말한 대로 맹자에게라면 본성을 함양해라. 성선설이니까 본성을 함양하고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선설을 갖고 있는 맹자의 관점에서 4번이 맞는 진술이 되는 것에 5번에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봐라라고 하고 대가로 안에 재물이라고까지 써줬으면 이거 장자와 적합도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두 사람 다를 엮은 정진술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 완전 쉽네라고만 생각하실까봐 그 이전에 굉장히 난도가 높은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많은 친구들이 실수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하시면서 이걸 워밍업으로 하시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6학년도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시문이 상당히 예쁘게 세팅됐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갑번에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아, 이거 공자에게서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은가? 공자 입장, 유교의 입장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을은 배우면 날마다 뭔가 쌓이고 더해지지. 근데 도를 행하면 오히려 날마다 덜어진다. 나는 더하는 거 말고 덜어내는 게더 좋아. 이 얘기예요.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않은 함에 이르는, 즉 무위의 경지에 이르는 게 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으면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무위, 무불위. 억지로 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경지가 무위자연의 경지가 도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얘기겠죠. 그래서 육아와 도가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1번 유교의 단골 오답지 차별 없이 사랑해라 겸에는 무가, 유교는 별에, 십이선악 존비친소에 분별이 있다. 1번은 뺀다. 두 번째,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어머, 아까 봤었던 선택지 기억나시죠? 의로움과 이로움을 생각해 봤을 때 의로움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부합을 했다면 그 이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세 번째, 스스로 그러한 도는 무위의 도예요. 잘 풀었었죠? 그렇다면 분별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적인 지식으로부터 벗어날 거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덜어내는 허정에 가까울 거예요. 네 번째,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은 도에 가깝다. 상선약수인 거죠. 수선이 만물을 이롭게 해요. 하지만 서로 다투지를 않아. 이게 노자가 이야기하는 물의 덕과 같이 도에 가까운 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서 예를 완성해야 된다. 도가 입장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을이 합해지면 적절한 조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3점이에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유교 도가의 조합 혹은 뭐 도가나 불교의 조합 꼭한 문제 출제되는 거 대비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삼가 죽음의 윤리 단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삼가 죽음의 윤리에서는 유불토 다 들어가는데, 특히나 장자와 석가모니에서 이번 육모에 나온 걸 보면 전형적으로 이 기에 대한 이야기가 꼭 장자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할게요. 장자에게서는 기, 에피크로스에게서는 원자, 그리고 플라톤에게서는 영혼 얘기 나오는 부분이요. 이런 게꼭 출제가 되는 중요 포인트이고, 이게 정오답을 가르는 이제 난도를 쫙 조절해 주게 되는데, 장자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은 기의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의 순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 기의 순환, 계절의 변화, 자연의 흐름과 같은 이 흐름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만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만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진술이야. 거기에다가 예로서 애도한다. 예와 애도라고 하는 이 세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장자는 싫어하죠. 왜? 애도라는 것 자체가 슬퍼한다라는 건데, 앞에서 말한 대로 죽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삶은 기쁘다와 같이 분별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사회 질서와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도가는 무위자연의 자연의 질서와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맞지 않고요. 갑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석가모니 입장에서 원인과 조건의 법칙, 원인과 조건의 법칙 네 글자로 줄이면 인연생기. 인연생기의 법칙은 죽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내가 살면서 무수한 수양과 지혜를 터득함으로써 인연생계 법칙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열반에 이르더라도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회방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생사는 고통인 것이 맞아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말했던 대로 무수한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이 5번으로 가시면 불교 입장에서는 중도와 같은 거, 뭐 팔정도와 같이 수행으로서 우리가 도를 닦으면
삶에 대한 집착.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불교 입장에서 말할 수 있고, 도가 입장에서 보면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면 삶에 대한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어진 지난 평가 문제들은 어떨까라고 보니까 최근의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동양 사상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가 잘 나왔어요. 서양 사상도 분명 나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그래요. 그러면 갑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한 거 나왔네요. 도, 중도, 팔정도 얘기가 나오면 불교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입장이고 그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에요. 또 을은 기 얘기하고 있어요. 기는 모여 형체를 이루고 형체는 다시 생명을 이루지만 결국 흩어져 죽음으로 돌아간다. 주기적으로 순환하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거에서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1번. 현세의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이거 이때 꽤나 많은 학생들이 맞는 진술이라고 답을 했어요. 매력적인 오답지였던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불교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있어해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고 꽤나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불교의 입장이라는 건 알아요. 이걸 개념으로 윤회라고 하는 것도 연결은 돼요. 그런데 만약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지. 착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다음 생에 못 태어나는 거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업가르마라고 하는 것은 선업, 악업. 다 쌓이는 거예요. 이 선업과 악업이 쌓여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업을 쌓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못 태어나가 아니라 악업을 쌓아서 다음 생을 봤는데 그 다음 생이 어떨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맞지 않고요. 모든 번뇌가 소멸되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요. 이것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오죠. 또 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의에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아를 넣어줬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장자에게서 기는 순환되는 거잖아요. 벗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그 기가 사라진다라고도 할수 없는 것이 결국 주기적으로 순환하듯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번 진술에서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이렇게 한자 병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꾸준히 수행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계속 수행하고 수행해라고 하는 거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육모의 5번 선지랑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이 이 같은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26학년도 9월에서 보면 공자와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들어간 유교와 불교의 조합인 건데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애도해야 된다. 애도의 예의를 강조하는 공자 입장 맞고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음 삶을 아직 잘 모르면서 어찌 죽음에 대해서 말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언급을 토대로 봤을 때, 현세에서의 삶, 현세에서의 도덕성을 실천하는 삶을 중시하는 태도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뉘앙스는 죽음 이유를 네가 모르면 삶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꼭 알아야 돼. 이 뉘앙스가 될 텐데, 공자가 얘기하는 건, 죽음 자체보다는 현세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도덕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석가모니에게서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이다. 죽음과 태어남은 고통인 것인데, 죽음과 태어남,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연생기의 법칙으로

이어져요. 그러니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인과 조건으로 상관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열반에 이른 사람은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죠. 윤회를 끊어내잖아요. 다섯 번째,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고통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 삶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 이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유의 입장인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꼬아놔서 틀린 진술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육모에서 도를 따랐을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집착과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을 해소하려면 도를 따라야 됩니다. 라는 이두 선지, 또 유사한 패턴으로 연결시켜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장자와 석가모니의 이 육모의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벗어나지 않아요. 삶과 죽음은 운명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 분별을 초월하는 것이 맞는 진술이에요. 또 석가모니에게서 오온의 결합과 해체로서 이 존재를 설명하는데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존재도 실체도 없어요. 고전적으로 잘 나오는 오진술이에요.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불교의 입장에서는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 불교의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진술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삶과 죽음의 윤리 꼭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서양 사상가와 엮이면 어떨까라는 선지를 가져왔거든요. 을이 에피쿠로스이고 원자 이야기를 해요. 갑은 기 얘기를 하는 장자예요. 지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라. 맞아요. 또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수전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생사의 순환, 기의 순환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세 번째,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낫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이거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틀려요. 왜?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평온을 낳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죽었을 때에는 원자가 흩어진 상태이고 감각기관이 소멸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육체의 고통을 낳는다, 죽음이. 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한테 맞지 않는 진술이 된다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인 거 나왔고, 4번.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별 원자로 흩어지는 과정이야. 또,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개별 원자로 가는 것이지 그 개별 원자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지 않아요. 이때의 3점짜리 문제도 꽤나 친구들이 오답률이 좀 높았거든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나올 테니까. 이렇게 동양사상을 체크해 놓으면 그 외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직업과 윤리 파트예요. 그럼 이 직업과 윤리 파트에서 두 문제를 보겠는데요. 26학년도 육모 때 보면 맹자죠. 직업을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선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을은 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유교 중에서도 순자에게서 선왕이 혼란을 싫어해서 예의를 만들어서 귀함과 처남에 차등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순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제시문이니까 좀 익숙하게 짚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기억 갑법.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선비죠. 그러니까 기억 선지 빼줘야 돼요. 니은법.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맞죠? 예의에 따라서 직분에 충실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고 그 예의를 벗어나는 욕구는 절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니은법은 맞는 진술이고요. 디귿법. 도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어요. 왜? 사회적인 분업인 거죠.
그래서 군주가 모든 걸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없다라는 진술이 맞아요. 다음,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맹자와 순자 모두 유교의 입장인데,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회적인 분업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이걸 25학년도 6월로 가봤거든요. 갑번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이때 1번. 이거에 갑번 똑같은 사람이에요. 표현만 약간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1번은 소명 얘기하고 있으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거든요. 그러면 순자에게서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지혜로운 자, 그렇지 않은 자, 존귀함과 비천함과 같은 것을 분별하고 차등을 두는 거 필수적이다라고 말하죠. 니은번,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예의에 기반해서 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티즘에게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의 귀천이 생기지 않아요. 신이 부여하신 그 소명, 명령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리을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부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에서 그야말로 직업이라는 건 신의 부르심, 소명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다음. 의식주 윤리에서도 동양사상이 나와요. 다만, 난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도 놓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2점짜리가 나오나, 또 다른 어려운 주제에서 2점짜리가 나오나, 내 입장에선 너무 소중한 득점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 제시문은 발문 자체에 다음 사상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상가를 특정 지을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제시문상에서 인을 갖추고 예로서 행동해서 선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는 본래 꾸미는 것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관은 예의의 일부다. 삼배로 만들지만 지금은 흔한 실로 만드니 이 또한 따를 만하다. 어진 사람은 소박하지만 타인을 만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세련된 의관을 청지한다. 이는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룬 군자의 덕을 갖춘 것이다. 이거 섬세하게 선지랑 이어지는데, 이 군자의 의복작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군자의 덕, 이걸 표출하는 방식 맞고요.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갖춰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소박하지만 이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세련된 의관을 정제하기도 하니까요. 디귿번,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에 있다. 세련된 의관을 정제해야 되는 때와 장소도 있지만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르번, 의복은 항상 소박해야 할뿐 격식을 차리려 해선 안 된다. 아, 그래, 검소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얘기했지만 제사를 지낼 때, 타인을 만날 때에는 세련된 의관을 정제한다, 격식을 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검소하더라도 예, 격식에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시문을 매치하면서도 유교적인 기본 지향점을 생각하면서 정답 찾아가는데 실수 없이 빠르게 할수 있죠. 거기에 음식. 가번은 불교겠고 나번은 육아겠죠. 그러면 가나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불교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보면서도 이런 공양을 받는 이 수행을 통해서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평안을 얻는, 마음의 안정을 얻는 성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불교에서 음식섭취의 목적은 자연적인 욕구 충족에 국한되느냐?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욕구 충족에 국한이라고까지 하면 빼야죠. 다음, 유교 입장에서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거친 밥을 먹고 물만 마셔도 그것이 도리에 맞다면, 난 그거 즐겁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진술. 1번,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다.
음식 윤리에서 이 절제의 길은 꼭 나오고요. 그게 일상에서의 수행과 연결된다라고도 특히나 유

0: 4번이거든요.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음악을 즐기느라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야. 음악이 즐겁기는 해. 즐겁기는 해. 하지만 이익과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는 건 잘못이야. 비약을 얘기하는 무가 입장이고요. 을은 순자의 입장이거든요. 유교는 예약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갑번에 백성 모두가 차별 없이 음악을 늘 즐기도록 국가가 힘써야 돼. 차별이 없어야지. 겸해가 그런 것처럼. 틀려요. 음악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음악을 즐기는 건 잘못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거기에 2번.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관원은 예와 악을 함께 닦아라. 아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 잘못이다. 다시 한번. 그러면 1번. 유교나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음악이 서로 조화, 질서,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백성이 예법에 구애되지 않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음악을 향유한다. 그래서 질서, 조화, 도덕성을 구현할 수는 있는데 예법에 구애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그 기본 스탠다드를 빼는 것과 같아서 여기요. 예에 따라 절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 기준을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4, 5번. 음악의 즐거움을 활용해서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유교적인 관점에선 근접할 수 있는데, 묵과, 음악을 즐기는 건 잘못이다. 이거 제가 지금 몇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묵과의 비악이 종종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문제로 이런 묵과가 들어간 겸해와 교리 들어간 입장에 무왕산자 무왕심 이야기하는 맹자가 들어가서 국가권위의 정당성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역법.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돼. 라고 하면 겸해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맞는 진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 아, 묵과는 평화를 사랑하지.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비공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제랑 얘를 엮은 이유가 있는데, 비악, 비공, 침략전쟁하면 안 됩니다. 디귿번,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항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세요. 그게 군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맹자에게선 할수 있죠. 다음,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로움보다라고 하게 되면 맹자가 들어간 조합에서 맞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진술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역번, 지긋번 들어간 요 내용이 정답이고 앞에 얘기한 대로 무가의 비약, 겸해교리, 비공까지 해서 동양사상의 묵과도 조금만 더 챙겨놔 주세요.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동양사상 클리어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도를 따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도가 예스, 불교 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9시간 동안 우리들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구조하는 열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길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응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포물선에 접선 들어갑니다. 오늘 수능 완성 76조 포물선에 접선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2차 곡선이라는 게 결국은 다 패턴이 똑같다. 크게 봤을 때 접선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안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 3강에서 했었던 것처럼 정의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것이고, 오늘 4강부터 해서 우리가 4, 5, 6강에서 하게 되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 얘네들은 모두 다 우리가 수학 1, 수학에서 정말 많이 했었던 거 있죠? 도형의 방정식.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접선 얘기가 나오면 더 쉽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보자고요. 포물선의 접선 붙어볼게요. 1학년 때죠. 원의 방정식 때부터 접선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똑같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학2에서 우리가 미적분을 하게 되면서 미적분에서 도함수여 활용해서 접선 얘기할 때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위의 점,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밖에서 그은 접선,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계속 해왔단 말이죠. 2차 곡선이라고 해서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포물선의 접선 얘기를 하는 그 스타트에서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게 되고 y제곱은 4px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접선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접하니 안 만나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를 얘기할 때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라고 한다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모여서 누가 봐도, 이걸 내가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단원을 학습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만나나 안 만나나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연립방정식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계산을 하자니 너무 어때? 너무 계산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접하네, 안 만나네를 얘기할 때 매번 판별식을 하기 귀찮으니까 그 경계에 있는 녀석이 누구야? 접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접하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화하자. 아예 공식화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접선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이쪽으로 오면 안 만나고 이쪽으로 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를 내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기울기를 아는 거니까 y절편만 구해주면 되고, 얘네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0이다 가지고 이 y절편을 구해봤더니 그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된다더라?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되더라 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이 포물선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x1, y1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더라? y1, y는 이 p의 x 플러스 x1이 된다더라 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물어보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써먹으면 되는 거고,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하는 방법도 우리가 2차 곡선에서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죠. 제곱은 뭘로 바꿔? y 곱하기 y로 바꿔서 하나에다 1을 붙여주고, 두 배의 y, 1차식은 y 더하기 y로 바꿔서 하나로 바꿔준다. x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물선이 어떤 포물선? y제곱은 4px라고 얘기를 했을 때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바꿔주고, 4p를 2p 곱하기 2x로 바꿔준 다음에 2x를 x 더하기 x로 바꿔준 다음에 하나에다가 1을 붙여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은 기억하기 쉽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울기와 포물선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포물선은 얘의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X축의 수직이냐, 준선이 Y축의 수직이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그럼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랑 같을까? 아니겠죠. 왜? 도형의 방정식이 다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랑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면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n의 값을 m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스타트식이 다르니까 결과식도 당연히 다를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2차 곡선, 포물선 단원 학습할 때 그 어디에서도 이 2차 곡선, 이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안 배워요. 왜? 왜? 얘는 몇 차 함수야?

이참수거든. 즉, y제곱은 4px가 아니라 x제곱은 4py는 이참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물선 1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얘는 이참수니까. 근데 그렇다더라도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왜? 어차피 2차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물선의 정의가 중요한 거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게 같아.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얘네들도 종종 등장했어요. 근데 접선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 이참수거든. 내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몰라도, 공식을 몰라도, 내가 수학2에서 배운 이참수로 접선을 풀 수가 있거든. 애초에 대학 수학 능력시험, 대학에서 수학 배울 능력을 시험한다. 네가 고등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취 기준, 얘네가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접선, 포물선의 접선을 몰라도 이 수2의 그 미분의 개념으로 풀수 있어? 그럼 출제 의도가 비껴가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접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은 얘만 나오는 겁니다. 얘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라라고 한다면은 포물선이 요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y제곱은 4p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밖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접선을 긋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뭐? 얘를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2번. 얘를 이용하는 경우. 뭐예요? 뭐긴 뭐예요? 이게 다죠. 즉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y는 mx 플러스 m분의 p를 두고서 이 포물선의 식은 주어진 거니까 p의 값을 알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이 접선 여기에 있는 점 a, b를 여기서 그은 접선이잖니? 그럼 이 접선이 a, b를 지나니까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p의 값이 1이고 뭐 a가 뭐 마이너스 1, 3이다.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m만 내가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m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find m. m을 찾아주면 다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접점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접점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럼 역시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a, b를 지나니까 y 자리에다 b를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y1 몰라, b 알아, p 알아, a 알아, x1 몰라. x1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관계식 하나 어디서 가져온다?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y1 제곱은 4px1을 이용해서 y1과 x1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x1 y1에 찾아. 그럼 접점좌표를 찾으니까 접점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할 거예요. 왜?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m에 대한 방정식 한번 푸는 게 편하거든. 얘가 좀더 계산이 편할 겁니다. 그럼 얘는 별로 쓸모가 없나요? 아니요. 얘는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 접점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접점좌표를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얘가 조금 더 미세하게 계산이 좀 편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럼 얘는 접선을 조금 더 빨리 구하는 어떤 경향이 있죠. 왜? 얘 접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용하면 이걸 가지고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포물선이랑 다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접점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잠시 후에 얘기하지만 포물선의 경우는 접선만 알았을 때 접점좌표를 좀 빠르게 구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접선이 구할 때좀 유리하다, 접점을 구할 때좀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뒤에 얘기하는 타원과 쌍곡선, 이차 곡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시 후 얘기할 포물선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은 접점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간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우리는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본 공식들을 가지고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몇 가지 포물선에서 좀 기하적인 특징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거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이야기. 포물선이 요렇게, 자, X축, 그리고,

Y축이 있어요. 접선이 포물선이 포물선을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을 이렇게 F를 잡아주고요. 여기서 어떤 점에서 내가 적절하게 접선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럼 이 접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접선을 내가 X절편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접선의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불러, 접점에, 이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X1, Y1이라고 불러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불러줬을 때요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EP의 X 플러스 X1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Y를 0 집어넣게 되면은 X값이 마이너스 X1이거든.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에요. 얘를 뭘로 쓸까? 얘로 쓸까? 기억해 둬야 될거 하나. 이 접점의 X좌표랑 접선의 X절편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 기억할 만한 내용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Y절편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죠. Y절편은 Y1분의 EPX1이에요. 근데 Y1제곱이 4PX1이기 때문에 EPX1은 2분의 Y1제곱이거든. 그럼 2분의 1 Y1제곱 나누기 Y1은 약분해버리면은 2분의 1의 Y1이 나와. 여기에 Y절편은 이 접점의 Y좌표의 절반, 2분의 Y1이 돼요. 요 값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X절편과 Y절편이 나오기 때문에 접점 X좌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 접점의 Y좌표는 여기다 두 배를 준 거로 조금 빠릿하게 내가 계산할 수가 있다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초점이에요. 그리고 2차 곡선의 접선, 포물선의 접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을 초점이랑 이어봤어요. 그러면 포물선이니까 내가 준선도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준선을 이렇게 이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포물선의 정의에서 너랑 너랑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포물선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거든요. y제곱은 4px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x는 마이너스 p니까 여기 x좌표는 x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1에서 마이너스 p를 빼주면은 x1 더하기 p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f의 x좌표가 p라며, 그럼 여기서 f에서 요 x절편까지 여기를 요렇게 이어보면 p에서 마이너스 x1을 빼주게 되면 얘도 x1 플러스 p가 돼요. 얼라? 너랑 너랑 길이가 같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선해 내린 거니까 너랑 너랑 평행하네? 그럼 요 사각형에 대해서 얘네 둘이 평행한데 길이가 같아. 우린 이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너랑 너랑 같아. 그럼 이웃한 면까지 같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름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이 사각형이 마름모가 나온다라는 것을 눈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담아 두세요. 눈에다가 쑥 집어넣어. 그러고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x1 플러스 x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같아. 얘가 중점이거든, 대각선에. 그럼 얘네를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 직각으로 만나면서 2등분, 여기서 2등분 이렇게 되는 그림을 눈에 담아두세요. 요거는 좀 기억 꼭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거든요. 특히 요 녀석의 좌표, 이 녀석의 좌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요 녀석의 좌표, 요 녀석의 y좌표 얘의 두 배가 얘가 된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름모 수직이 되고 얘네가 2등분이 되고 요런 것들 우리가 활용하면은 얘를 가지고 막 직선의 방정식을 막 힘들게 영차, 명형차 막 이렇게 구할 때 그냥 끄적끄적대고 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얘는. 그렇다면은 기하적 특징 두 번째로는 빗반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포물선이 요렇게 있어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포물선에 접선이 있어요. 자, 근데 포물선의 초점에서 포물선 위에 점에다가 이렇게 빛을 레이저를 삥 쏴요. 이게 만약에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여기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무조건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빛을 쏴도 이렇게, 이렇게 빛을 쏴도 이렇게. 이런 게 순.

기능에 나오진 않죠. 자, 포물선의 특징, 얘를 빗을 쏘면 어디로 반다, 이런 게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뭘 기억하자는, 뭘 봐두자는 거면은, 여기서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내가 곡선 모양의 거울에 빛을 쐈을 때그 반사되는 원리는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이 접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동일하대요. 왜냐고요? 난 거기까진 몰라. 내가 물리 선생님이 아니잖아.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이 접선의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 같다. 즉, 여기서부터 요각, 요 입사각, 반사각,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을 눈에 담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얘랑 평행하죠? 너랑 너랑 같아요. 그럼 너네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너랑 너랑 길이가 같지? 그게 아까 그림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것과 동일한 느낌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 그림을 눈에 담아두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너랑 너랑 같으니까 너의 각이랑 너의 각도 같겠구나. 요 정도 그림까지는 우리가 눈에 담아둘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은근히 종종 등장하는 친구인데 X축, Y축. 포물선이 요래 있어요. 포물선이 요래 있어요. 포물선에 너무 좀 위아래가 비대칭이 됐다. 좀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그죠? 자, 요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 F가 있어요. 초점, 아니,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 접선 두 개를 그렸는데 그 접선 두 개가 수직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게 준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즉, 준선 위의 점에서 내가 접선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은 그 접선 두 개는 언제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접선 두 개는 언제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아마 얘를 대놓고 물어볼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다만,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점이 하필은 준선이야? 너네들이 직각이라는 걸좀 빨리 캐치를 해보자. 캐치를 해보자.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좀뭐 기억해 줄 만하지만, 막 이것까지는 막 그렇게 막 꼭 엄청나게 외우라기보다는 한번 정도 보고서 느낌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 접점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이으면 언제나 초점을 지나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너의 길이랑 같은 중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죠? 너도 같아요. 그럼 뭐도 그릴 수 있어? 원도 그릴 수 있어. 요런 상황의 그림이 종종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여기 둘을 이은 중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원, 이런 느낌의 그림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을 뭐 이렇게 막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자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는 아, 요런 그림의 상황도 있구나. 한 번, 두 번,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공부했다라면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한세 번쯤 얘기하면은 여기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진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얘는 좀꼭좀 외우셔야 돼요. 이첫 번째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계산의 그 어떤 그 단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얘는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 접선 얘기를 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선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접선이 아닌 정의를 이용한 1강, 2강, 3강의 문제들보다 더 쉬워요. 할게 너무나 빤히 정해져 있거든. 공식 쓰면 되지.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어요. Y제곱은 4X예요. 그럼 여기서 얘 X좌표가 일단 1이라는 게 금방 등장을 하죠. 그럼 위에 한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기하적인 성질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라고 하는 포물선 밖의 점에서 그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를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써놓고 이것의 X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어서 M값을 찾아주고 접선을 찾아주고 그렇게 막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접점의 X좌표는 쟤랑 절대값이 같고 부어 어떻다고 반대

2라고 플러스 2야.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px 좌표가 2라는 걸 알았어. 그럼 2 대입하면 y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루트 씌워주면 2 루트 2. p의 좌표가 금방 등장을 해요. 그럼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굳이 접선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누구? PFO. 요만큼의 각에 대한 내가 코사인 값을 물어봤어. 그럼 너가 세타면은 너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는데, 너가 길이가 얼마야? 1이야. 너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너의 길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러면 게임 오버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야?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끝났죠. 끄적끄적대니까 끝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너랑 너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계산의 난이도는 많이 달라진다고요. 꼭좀 기억을 해두자. 품울선에서 정말 꼭 기억해두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쵸?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13번 넘어가면은요,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서 접선을 내가 L이라고 불러줬어요. L. 직선 x는 마이너스 6이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불러줬고요. L의 수직인 직선이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이 x는 마이너스 6과 맞는 점을 c라고 불렀을 때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불러준 상태에서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고민할 게 없죠. 2차 곡선,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려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언급을 했어. 그럼 우리는 고민할 거 없이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y는 뭐라고? mx 2분의 1의 x 플러스 m분의 p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x, 이 접점, a의 좌표를 알아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는 뭐니? 마이너스 6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어요. 그럼 내가 a의 좌표를 알아야 이 직선을 구하든지 말든지 막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a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너랑 너를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통해서 접점의 좌표를 찾느냐? 아니. 여기에 뭐만 찾으면 돼? x절편만 찾으면 돼.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 접점의 x좌표는 뭐예요? 4예요. a의 x좌표가 4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x좌표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y좌표는 뭐가 된다? y좌표도 4가 된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4,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abc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서 c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요 직선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네.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x좌표가 4고, y좌표가 4인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4는 12가 된다. 거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6, 2, 12 플러스 12, 24. c의 y좌표는 24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25가 되고, 요만큼의 높이는 4와 마이너스 6의 차인 10이 돼서 125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낼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굳이 얘가 필요하냐 이거죠. 왜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이 삼각형의 넓이였던 건데, 지금 너의 x좌표를 알아낸 상황이면 굳이 y좌표를 찾아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울기를 내가 알잖아. 얼마라고? 2분의 1이라며. 그럼 얘가 2대 1로 증가하는 거니까 너가 2대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 이미 얼마를 알았어? 10을 알았어. 얘를 가지고. 그럼 얘가 2대니까 얘는 뭐야?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 수직이니까 얘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0의 두 배인 20이 되는 거야. 그럼 25, 10이 그냥 나오잖아. 뭐하러 이런 과정을 거치냐 이거죠. 기울기를 알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좀 현명하고 정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기울기를 아는데, 굳이. 그쵸? 기울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식을 구했었는데, 내가 넓이를 구하려면 A의 좌표가 필요하다라고 꽂혀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Y는 y1분의 2에 x 플러스 x1이 접선이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1을 뭐라고? 4라고 찾아주고 그 y1을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x1을 4라고 찾아주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시험에서 접한다고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기울기 2분의 1이에요. 기울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지라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다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중간에 막히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했을 때,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것 정도 13번 문제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해 놓고, 포물선 Y제곱 4X를 줬고요. 두점 P, A, 2루트 A. a, 마이너스 2루트 a가 있어요. x축 예전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포물선과 두 점에서만 만난다. 포물선이 있고 원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 다른 데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근데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배우는 수학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곡선과 곡선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의 정의를 엄밀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부연 설명을 이렇게 다쓸 겁니다. 접선과 접선이 일치한다. 이 접선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명확하게 문제에서 써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엄밀하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사실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은 없다. 근데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겠구나. 그럼 접선과 접선 일체, 그럼 원에 대해서 이 접선과 포물선에 대해서 이 점에서 접선 일치한다? 원에서의 접선이니까 일단 직각부터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O, Q, A, P 둘레의 길이를 달래요. A라는 점이 2A, 제로예요. P라는 점은 A, 2루트 A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P라는 지점이 X좌표가 얘의 X좌표의 절반이야. 그럼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등분 된다는 얘기야. Q도 마찬가지죠. 그럼 OA의 수직 2등분 선상에 있어? 너랑 같아. 그리고 이 원도 그렇고, 이 포물선도 그렇고, X축에 대하여 위아래 대치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OQAP는 마름모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마름모가 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네 배를 주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너의 길이가 A이고 너의 길이가 2루트A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네 배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의 제곱 A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 플러스 4A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A만 찾으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죠? A를 찾아줘야 될것 같아. A를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접선 일치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도형만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첫 번째 기하적인 요소만 가지고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접선 포물선 접선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얘 x좌표가 a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점의 x좌표랑 이 x좌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A예요. 그쵸?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3A야. 그리고 PA의 길이는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 루트의 A제곱 플러스 4A가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한 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A는 A 곱하기 3A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얘가
3배 a제곱, 그러니까 2항 시키면 2a제곱, 나눠버리게 되면은 2a는 a의 제곱,

A가 양수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A의 값이 2가 된다라고 A를 찾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를 할래요. 그리고 얘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직각이 보이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를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이 y1, y는 두 배의 p. 이 초점에 지금 x좌표가 얼마야? 1이니까 2p, 2 곱하기 x 플러스 x1.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루트 a분의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pa라는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 2a에서 a를 빼주면은 a분의 0에서 2 루트 a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a가 기울기일 거예요. 요 기울기와 요 녀석의 기울기를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a를 약분해서 뾰로롱 사라져버리고 a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은 a의 값이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a의 값을 2를 찾았다라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너는 4 곱하기 루트 속에다가 a 제곱에다가 플러스 4배 a는 8을 곱해 더해주게 되면은 너라는 녀석은 2 루트 3이니까 8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지롱. 됐죠? 해서 14번 문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세팅해놓고 a를 찾아야 되겠다. 뭘 얘기할까? 접선이 일치한다. 직각을 이용해서 기하적인 요소를 사용하든 아니면 도형의 반영을 세워서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를 사용하든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14번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그 의학서적에서 보는 이렇게 안구 그림 같은 느낌인. 헛된 소리 하지 말고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이요.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과 포물선 Y제곱은 AX 위에 2사분면에 있는 점 Q에서의 접선이 모두 A 0코마에서 만난다. 해놓고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으면 내가 그려야 되겠지. 그려보자고요. 자, 포물선 y제곱은 16x. y제곱 조금 그림을 조금만 더 아래쪽에다가 x축을 그려볼게. 한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x축, 그 다음에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y축. 근데 y제곱은 16x를 먼저 한 요런 느낌으로 내가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y제곱은 ax인데 a가 음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게요. 근데 여기 위에 1사분면에 P에서의 접선과 여기 2사분면에 있는 Q에서 접선이 0,2라는 지점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그려주면, 얘기했죠. 우리가 포물선의 그 접선의 어떤 기하적인 성질, 그런 어떤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 한다면은, 아이고, 지금 내가 너의 접선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 기울기를 뭐, m1이라고 둘까? 뭐, y는 m1x 플러스 m1분의, 여기에 p의 값은 4잖아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의 y절편이 2니까, 너가 2가 돼야 되는구나. m1은 2가 되구나. 이런 식으로 힘들게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접선을 찾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얘가 지금, 0,2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접선의 y절편이 둘다 2라는 거예요. 접선의 y절편은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 2니까 이 접점의 y좌표는 4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 2니까 너의 접점의 y좌표도 뭐가 된다? 4가 된다. 즉, 한 방에 이 둘의 y좌표가 4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x좌표는 y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 4, 16이죠? x좌표는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좌표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녀석의 x좌표는 a분의 1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두 직선이 누구랑 X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를 했대. 요 지점이 바로 우리는 A라고 불러주었고, 이 직선 L, 요 녀석이 X축과 맞는 점을 B라고 불러주고, 요 직선 M, 요 녀석이 X축과 맞는 점을 C라고 불러줬을 때, ABC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여기서 A의 Y좌표가 2라는 걸 아니까, 요만큼의 길이만 알면 되고, 접선의 X절편만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 접선

전에만 주신 구에서 X좌표는 아니라고 그랬죠? 접점 X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B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녀석의 X좌표는 마이너스 1분의 16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3분의 7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6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A분의 16을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A분의 16은 1에서 3분의 7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네! A, 4, 4.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정답 등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기했던 것처럼 얘의 두 배가 여기 y 좌표다. 접점이 y 좌표다. 그다음 얘의 두 배가 접점이 y 좌표다. y 좌표가 일치하고 아는 값이구나. 그럼 얘네들 대표해서 x 좌표를 구하고 x 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너의 x 좌표면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로. 너의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로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계산 이게 다잖아요. 예. 끄적끄적 되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유용하게 써먹는다.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15번 문제 봤습니다. 정말 유용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 자꾸 하고 있어요. 16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예요. 그 Y제곱은 4X 위에 있는 14분면에는 점 A에서의 접선일. 접선 얘기를 했어요. X축과 만나고요. 직선 AF가 포물선과 만난 점을 또 다른 점을 C라고 불러주고요. AC랑 BC를 이어봤더니 직각으로, 직각, 오케이. 그 상태에서 AF랑 FC랑 CF랑 곱했더니, 더한 게 아니고 곱했어요. 그거 2 더하기 2루트 1이에요. ABC의 넓이를 S, 선분 BC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S랑 K를 곱해주세요. AF랑 CF랑 곱한 게2 플러스 2루트예요. AF 곱하기 CF를 한 녀석이 2 플러스 2루트이에요.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방법. 지금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보이죠? 그리고 AF랑 FC의 길이를 곱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너의 길이 1강에서 얘기했던 거죠. 너의 길이를 L1이라고 두고 너의 길이를 L2라고 둔다면은 L1과 L2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 더하기 이거는 P분의 1. P가 1이잖아요. 1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L1, L2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L1, L2를 더해준 녀석은 L1과 L2를 곱해준 녀석 것 같고 지금 AF랑 FC가 L1과 L2니까 곱해준 녀석은 더한 녀석 것 같아서 2 플러스 2루트2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L1, L2를 더한 거와 곱한 거가 이거가 되는 거니까 L1, L2는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2 플러스 2루트2의 t에다가 두 근의 곱이 2 플러스 2루트2는 제로가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이 L1, L2입니다. 합과 곱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거 반사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냥은 될까 안 될까 복잡해 보이는데 루트 2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녀석을 내가 루트 2로 묶어봤어. 루트 2로 묶어봤더니 루트 2 플러스 2야. 어라? 얘랑 얘를 더하면 2 플러스 2루트이네? 그럼 여기서 얘는 t 마이너스 루트 2와 t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나눠져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큰 녀석,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를 L1이라고 하는 녀석을 2 플러스 루트 2와 L2라는 녀석을 루트 2로 쪼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찾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포물선 위의점이잖아. 여기가 포물선 위의점에서 초점. 포물선 위의점에서 초점. 그쵸?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준선을 조금만 더 뒤에 그려볼까? 준선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너의 길이가 L2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봐야 되겠죠? 너의 길이가 L1이라는 것을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BC의 길이를 원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BC의 길이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지금 F라는 녀석이 뭐야? 1,0야. 그럼 여기서 F라는 녀석이 1,0면은 여기서 BC라고 하는 녀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L2는 아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뭔가 했더니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길이랑 같다. 이렇게 마름모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BF의 길이가 L1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BC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L1 제곱에서 L2 제곱을 빼줘. 그럼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주게 되면 4 플러스 6. 아, 4 플러스니까 6 플러스 4루트 2에서 요거 제곱인 2를 빼줘. 그럼 얘는 4 플러스 4루트 2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BC를 뭐라고 표현했어? K라고 표현을 했어. 얘가 바로 뭐야? K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K는 여기다 루트를 한번더 씌워야 되거든?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루트 속에 요렇게 루트,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걸 계산 어떻게 깔끔하냐 이런 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다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를 다이렉트 쓰는 거는 아마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지 않을 거고 K 제곱을 그대로 갖다 쓸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ABC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K잖아. 그 다음에 높이는 뭐야? L1 더하기 L2거든. L1 더하기 L2는 내가 안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지? 그럼 2를 약분해버리게 되면 너는 K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S가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버려요. 그럼 문제에서 최종 원하는 건 누구야? S랑 K를 곱했거든. 그럼 S 곱하기 K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가 K를 추가시켜주는 거니까 K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거든요. K의 제곱 얘를 써먹자. 그럼 너를 뭘로? 4로 묶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루트 2. 얘가 얘인데 여기에 뒤가 하나 더 붙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너는 4에다가 요거 제곱해서 1 더하기 2는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죠? 전개한 12 플러스 8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라고 답이 나온 거죠. 그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포물선 위 초점, 거기를 지나는 직선, 그게 포물선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 합도 구할 수가 있겠고, 합과 곱을 알면은 근외공 2차 방정식을 세팅해서 각각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한 거죠. 구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차근차근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마름모를 떠올렸던 것뿐이에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 보자. 이번에는 저 길이가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접선다는 얘기니까 뭔가 이제 좀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접선을 그렸으니까 좌표를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접선의 접점 x1, y1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x1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x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AF랑 CF랑 길이의 곱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언급을 했거든. 그럼 AF랑 CF를 길이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준선을 그려보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AF는 일단 AA'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같은데 여기가 X1이니까 이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1에다가 1을 더한 거거든. 그래서 AF는 X1 더하기 1이 돼버려요. 그쵸?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CF야. CF인데 CF는 여기서 요렇게 되거든.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X1으로 세팅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X2로 세팅을 하자니 여기는 뭐 접선도 아니고 새로 그은 것들을 뭐 이렇게 응? 접선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야, 그럼 내가 C2를 잡는 게 과연 현명할까? 문자를 늘리는 게 현명할까? 여기서 기하적인 요소를 찾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잖니? 직각이고 직각이잖니? 각이 같잖니?

짰니? 직각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직각의 빗변의 한각 RHA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여기서 CF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은 얘가 1콤 맞으니까 X1에서 1을 빼준 거다. X1에서 1을 빼준 게 CF의 길입니다. 요걸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AF랑 CF를 곱해준 것이 2 플러스 2루트2라고 얘기를 했으니 X1 제곱 마이너스 1이 2 플러스 2루트2라고 얘기를 했으니 X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 플러스 2루트2라는 것이 일단 나와버렸어요. X1의 제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1은 루트 속에 3 플러스 2루트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루트 속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런 것들을 푸는 걸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럼 굳이 얘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X1 제곱의 덩어리 그대로 일단 둬. 일단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누구? BC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BF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 아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 요 녀석 같은 두 삼각 합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랑 너의 길이도 같단 말이지. 그럼 BC의 길이는 누구랑 같아? 저 A, 여기 A의 Y좌표, Y1과 같아요. 근데 Y1 제곱이 4X1을 만족하니까 Y1이라는 녀석은 2 루트 X1이거든. 왜? X1의 제곱을 하니까 X1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의 길이랑 같고 너의 길이가 너의 길이랑 같겠죠. 너 같고 너 같으니까. 그럼 결국 ABC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도 같아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왜 X1, X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X1. 여기는 Y1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거든. 그럼 S라고 하는 녀석은 K, BC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넓이라고 한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2x1, 그리고 높이 y1을 곱해주어서 x1 곱하기 y1이죠. 근데 x1, y1을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어? 2 루트 x1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2x1 루트 x1이 되겠지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S 곱하기 K가 되는 것이고 너랑 너를 곱해주게 되면 이두개 만나서 4, X1 하나, 루트 X1, 루트 X 만나서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너는 4에다가 X1의 제곱인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너는 4, 3, 12에다가 8 루트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왔죠? 계산은 얘가 좀더 간단했어요. 계산은 얘가 좀더 간단했었는데,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서 떠올리는 둘이 합동이라는 과정을 떠올리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접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해. 접점의 좌표를 세팅하고 나서 내가 할수 있는 조건들을 정리를 해 봤던 거죠. 그럼 X1의 제곱이라는 값을 아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들을 내가 최대한 X1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과정에서 합동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길이들을 찾아내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풀이가 좀더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 아이디어는 쉽지 않았다. 그 발상, 아이디어 발상은 첫 번째 게좀더 자연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잘 복습해 보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길 바라요.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타운에 접수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다섯 번째 시간 5회차입니다. 자, 강의로는 9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문항들을 다 다뤄보도록 할 텐데,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기파 문항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센서에서 색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데 활용되는 가시광선이 기억으로 제시되어 있고, 니은에서는 열감지 센서에 사람의 체온감지, 어두운 환경에서의 주변 인식에 활용이 되는 적외선이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라디오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 전자기파를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파장대별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감마선부터 시작이 되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데,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또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다. 자, 기억 가시광선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적외선은 여기, 마지막 디귿 라디오파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진공에서의 파장은 디귿이 니은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은 라디오파가 적외선보다 더 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의 진공에서의 속력은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죠,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요.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전자기파 문제가 나오면 전자기파를 파장대별로 분류해서 뭐 헷갈리시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바로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떠올리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또 문제를 풀다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R은 무거운 우라늄 원자에게, 우라늄이 나왔네. 이 우라늄 원자에게 이것이 충돌하여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핵반응과 관련된 문항이고, 우라늄에 핵반응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중성자 충돌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빈칸이지만 보자마자 바로 중성자 대입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반응 전후 니은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바로 질량 결손에 해당이 되겠네라고 바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이죠, 개념. 자, 일부 SMR은 중성자를 제어하는 장치들까지 하나의 커다란 압력 용기에 모두 담은 일체 구조 설계를 했다. 쭉 내용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중성자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MR 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무슨 반응? 그렇죠. 핵분열 반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핵분열, 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죠? 우라늄의 중성자 충돌시킨 반응. 그다음 마지막 디귿. 질량 결손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 발생한다 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핵반응에 관련된 간단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파동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매질 A에서는요? 맞아요. 여기가 1m일 테니까 실선과 실선 사이는 2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매질 B와 A에서의 파장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의 고정된 지점 점 P에서의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의 진행 속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이 뭐죠? V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자, 이 식을 쓰게 되면 동일한 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동수, 주기, 그죠?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파장의 비를 보니까 A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B가 4m로 A보다 더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 역시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니은 볼게요. 물결파는 A에서 B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이를 보세요. 이 변이는 P 지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잖아요. 자, P 지점은요, 골하고 마루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러스 Y 방향이에요. 만약에 P 자리에 골이 와버린다면 변이는 플러스 Y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텐데, 나에서 플러스 Y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P 자리에는 그 다음에, 그렇지, 마루가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A에서 B로 하는 것이 아니라 B에서 A 쪽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B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4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1에서 5초로, 즉 4초로 알수 있어요. 아, 주기가 4초구나. 근데 매질 A에서 B로 매질이 바뀐다고 한들 주기하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초보다 크다가 아니라 4초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해서 기억만 맞게 되네요.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파동의 진행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해야 되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V는 F람다 또는 V는 T분의 람다. 요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문항이니까요. 꼭 맞추셔야 되는 문항이고요. 그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항은 이제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에너지 준위니까 전자가 전이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E는 HF라고 하는 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파장분의 HC, 이 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림 봅시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를 나타냈대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자료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표는 A에서 D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양자수가 1에서 3인 궤도로 전위를 하네요. 그러면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그렇죠. A는 128F0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4에서 3으로 전위했기 때문에 방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7F0 진동수를 가지는 빛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27F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D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원자 핵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 자, 전기력의 크기는 우리 쿨롱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F는 K의 R제곱분의 Q, 라지 Q, 스몰 Q.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기력은요, 두 전하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수록 서로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2인 궤도랑 1인 궤도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1인 궤도에서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2인 궤도에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봅시다. C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양자수가 1인 궤도로, 그 다음에 2인 궤도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의 방출되는 빛의 형태는, 자, 1인 경우에는 자외선, 그 다음에 2는 가시광선, 3은 적외선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쉔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니은에서는 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는 4에서 도착지를 잘 보세요. 어디로 도착하죠? E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출되는 빛의 형태는 가시광선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108F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D 같은 경우에는 요 A에서 요만큼, 즉 2에서 3 사이에 전이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만큼을 빼주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동수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진동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수를 활용해서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28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죠? 이 C에서 B를 빼버리면 요만큼이 남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27F0에서 7F0만큼을 뺀 다음에 요 값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8에서 얘를 빼버린 다음에 이렇게 F0 써버리면 바로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즉 D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얘는 20이고요. 128에서 20을 빼니까 얼마? 108F0이다라고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광장계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은 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을 할때두 파동이 만나기 전 T이퀄 0인 순간의 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죠? 자, 그리고 PQ의 진동수는 F로 같다라고 조건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중요한 조건. X이퀄 7m에서 T이퀄 3초일 때 처음으로 변위가 4m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m 지점에서 처음으로 변위가 4m가 된대요. 처음으로 변위가 4m다. 언제? 3초가 지났을 때. 그렇죠? 문제 마지막 조건에서 3초일 때 처음으로 4m가 된대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왼쪽에 있는 P 파동은요, 최대 변위가 플러스 3m예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m. 아, 그럼 4m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3m와 플러스 1m가 중첩되어서 최대 변이 4m가 됐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3초가 지나고 나서 다시 Q의 마루하고 P의 마루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P의 마루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쵸? 자, 두 파동의 진동수는 같습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P의 파장은 몇 미터예요? 4m. Q의 파장은 몇 미터죠? 이렇게 보니까 10에서 14까지

4m. 부위는 F 람다를 썼을 때 진동수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은 P하고 Q 파동에 무엇이 같다라는 거냐면 진행 속력이 1대1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진행 속력이 같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이동거리가 있을 텐데 Q가 7m까지 올때 P는 7m를 진작에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더 진행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Q 파동의 요 마루하고 지금 동그라미 남겨둔 이 부분이 서로 만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m 지점에서 7m까지 몇 m? 6m. 13m 지점에서 7m까지 몇 m? 그렇지, 6m. 이 6m라고 하는 시간을 몇초 동안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3초 동안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속력은 몇 m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2m per sec.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진동수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V는 F람다라고 하는 식을 써야 되겠죠. 자, 써볼게요. V는 F람다인데, 여기에서 V를 우리가 구해놨어요. 2m per sec라고 구해놨습니다. F 그대로 두고요. 파장은 얼마죠? 파장은 4m. 그러니까 진동수는 바로 나오네요. 몇 Hz예요? 맞습니다. 0.5 Hz.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t equal 2초부터 4초까지 8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은 2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귿에서는 8m에서의 변위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금 2초에서 4초까지래요? 그러면 몇 초가 지난 거죠? 2초가 지난 거예요. 진동수가 0.5Hz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가 2초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수 관계니까. 자, 그러면 2초가 지났을 때 우리가 이 8m 지점에서 1초가 지났을 때는 6m 지점에 있던 요 파동이 8m 지점으로 올 거고 2초가 지난 다음에는 4m 지점, 3초가 지난 다음에는 2m 지점, 그 다음에 4초가 지났을 때는 이 0에 있던 그 파동이 8m 지점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Q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초가 지났을 때는 12m 지점, 3초가 지났을 때는 14m 지점, 그 다음에 4초가 지날 때는 16m 지점에 있던 요 파동이 8m에 도착해 있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2초일 때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2초일 때는 변위가 진동하는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초일 때 어디야? 그렇지.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3초일 때, 4초일 때다 따져보니까 8m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런데 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변위가 3m이고 Q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변위가 1m인데 이 조합으로 8m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2m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P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Q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변위가 진동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최대 변위 값은, 최대 값은 2m이다. 상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m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동이 서로 진행할 때의 그 이후 상황에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점을 잘 잡고 나서 그두 지점을 비교한다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풀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다음 6번 자성체와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다음은 물체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C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은 다음에 꺼내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ABC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B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C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용수철의 이제 길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뭐 B가 강자성체였다라고 한다면, A하고 C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둘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A하고 C가 달려있는 이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수철보다, 뭐 예를 들어서 B가 강자성체라고 했으니까 하나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만약에 상자성체고 C가 반자성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보게 되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서로 어떤 힘을, 그쵸?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용수철이 벌어질 거고요. 그쵸? 늘어날 거고.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압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C하고 A가 연결된 용수철에서는, 즉 반자성체, 상자성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이 세 번째 실험보다는 길이가 길어야 되고, 첫 번째 실험은 세 번째 실험보다는 길이가 짧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방금 살펴보았던 이 상황은 상자성체, 방자성체보다 1번, 2번 연결을 했던 상강, 반강, 이 상황이 길이가 둘다 짧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길이보다 길어지고 짧아지는, 즉 늘어나고 압축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져보면 A가 강자성체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강자성체. 자, 그러면 A가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B하고 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용수철의 길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2번이 3L이라고 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3L보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힘을 주고받은 상황이냐면 당기는 힘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압축이 됐겠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B가 인력을 받기 위해서는 B의 주인공은 상자성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C하고 A 같은 경우에는 3L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자성체가 청력을 서로 그러니까 C하고 A가 서로 청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은 C가 반자성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강자성체, B 상자성체, C는 반자성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번, 6번까지는, 아, 7번이죠. 방금 6번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7번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왜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리라고 했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울기가 그렇죠. 상대 속도를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충돌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ABC가 등속도 운동을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ABC의 운동량의 크기가 2P, 3P, P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AB 사이의 거리, A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황이 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T를 잘 보니까 A하고 B 사이에 어떤 거리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은 A와 B의 충돌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0에서 T, 그리고 T에서 3T까지, 그다음에 3T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면 각각의 물체 A, B, 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한번 보면요.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우리가 편의상 T분의 L이 계속 등장합니다.

0: 등장하게 될 텐데 얘를 V0라고 한번 둬볼게요.
1: V0.
0: 자, 그러면 V라고 둬볼게요. 똑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첨자를. 그럼 얘는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V.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V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A가 처음에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V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B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의 속도는 V0 마이너스 4V가 돼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B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 4V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C 사이를 볼까요? A와 C 사이는 마이너스 2V래요. 그럼 C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 2V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은? 그렇지. V0 마이너스 2V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T일 때 A와 B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하고 B는 속도가 이제 바뀌었을 것이고, 하지만 C는 충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일단 될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A하고 B의 속도를 봐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2분의 4. 그러니까 2V가 됩니다. 2V.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2V가 되는데, T에서 3T까지는 A하고 C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둘의 속도가, 그렇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C의 속도가 V0 마이너스 2V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속도가 얘랑 같아야 되므로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V0 마이너스 2V.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요 2V라는 조건을 안 썼어요. B에서 A를 뺐을 때 2V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의 속도는 V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T에서는요, B하고 C가 충돌을 꽝 하고 하게 될 거고, 그때 A와 C 사이의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가 2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분의 2니까.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또 이거 무슨 말이야? 속도가 같다. 누구하고 누가? A하고 B가. 자, T에서 3T일 때까지 이제 B하고 C가 충돌을 할 텐데 A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V0 마이너스 2V로. 그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V0 마이너스 2V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A와 C 사이에 상대 속도가 2V가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C의 속도가 V0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를 채우고 나니까 뭔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처음에 A하고 B가 충돌을 할 때, A의 속도의 변화량, B의 속도의 변화량을 볼 건데, 우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질량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보면 이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B랑 충돌할 때 얼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2V만큼 변했어요. 그죠? B는 얼만큼 변했어요? 4V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A 대 B가 1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질량비는 그렇지. 2대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은 EM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자, 같은 방법을 한번더 해볼 건데 이제 A하고 B가 아니라 B하고 C가 충돌할 때를 볼게요. 자,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요. 자, 얼만큼 변하냐면 마이너스 2V만큼 변해요. 그리고 2V만큼 변합니다. B는 마이너스 EV 변화고

OC는 EV 변했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1대1. 그럼 질량 비도, 그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질량을, 그렇지, M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두 배이다라고 그랬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ET0일 때 속력은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0에서 T 사이일 때 우리가 P는 MV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질량이 어떻죠? 질량이? B하고 C는 질량이 똑같아요. B 대 C의 질량은 1대 1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속도의 B를, 운동량의 B를 보니까 3P 대 P이므로 3대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3대 1? 그러면 속도도 마찬가지로 3대 1이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대 1이라고 하는 값이 이거지, 이거. V-4V 대 V0-2V가 3대 1인 거예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오겠네. 자, V0-4V 대 V0-2V가 3대 1인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V0-4V는 3V0-6V가 될 거고, 넘기면, 자, EV0가 EV가 되므로 V0가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V0가 V가 된대. 그러면 V0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V0. 여기는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이렇게 V0로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ET일 때 속력 B와 C를 비교를 해볼 건데, B의 속력은 V0. C의 속력은 마이너스 V의 이제 크기만 보니까 V0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니은은 맞는 설명. 그지?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4t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p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4t라고 하는 건 3t 이후 상황이잖아요. 자, A의 속력을 보니까 v0가 나와요. 크기를 보는 거니까 v0. 자, 그런데 초기에 0에서 t일 때 v0일 때 A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2p예요. 2p. 질량 변화 없고 속력이 같으니까 3t 이후에, 즉 4t일 때 A의 운동량은 똑같이 EP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디귿도 정답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번이죠? 이 7번 문항은 상대 속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물체 3개의 어떤 충돌 상황이 있기 때문에 AB 충돌 하나, BC 충돌 하나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상황을 표로 그려놓고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표를 채운 다음에 가장 핵심 개념인 질량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량 관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 나머지 니은 디귿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문항이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는 그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칠판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 같은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 PQ에 반사되어서 광원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이 되었대요. 동시에 방출. 광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이 된 거죠.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동시에 방출된 거면 A의 관성계에서 봐도 저 광원에서는 빛이 동시에, 그렇죠, 방출이 돼야 됩니다. 자, 표는요. A, 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광속은요,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곱하게 되면, 즉, 속력과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광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시간을 봤더니 t1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A 관성계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주선은 x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광원과 P 사이의 요 거리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인데 거리가 똑같대요. 그 말은 뭘까요? 애초에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거리 비교를 해볼게요.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광원에서 Q 사이의 거리보다 어떻다라는 걸까? 더, 그치, 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T1과 T2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1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는 B가, 즉, 우주선이 운동하기 때문에 대각선 경로일 거고요.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직선 경로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거리 차이가 있네? 그런데 T1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 대각선 거리. 그러니까 T1이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광원에서 P까지 B의 관성계에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건데, 자, B의 관성계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P 광원과 Q 광원 사이의 거리가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이미 알았어. 뭘로 알았냐면 이 조건을 통해서 실제 고유의 길이가 광원에서 P가 광원에서 Q까지보다 더 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기역이라는 시간이 T2보다 더 커야 됩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더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 자, 마지막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되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D 입장에서 훨씬 더먼 거리를 가게 되는 요 P까지 가 Q를 왕복해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더길 거예요. 왜냐면 물리적 거리가 더 기니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 광원에 동시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됐지만 동시에 도착하는 상황을 B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 동시성에 따라서 디귿 A의 관성계에서도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되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간과 관련된, 이 시간이 같음을 이용해서 처음에 문제 오프닝을 한 거고요. 그 조건을 통해서 거리에 대한 비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항입니다. 자, 힘과 관련된 문항인 것 같고요. 자,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B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A의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F인 힘을 각각 작용을 했대요. 자, AB가 가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에서는, 나에서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자, AB의 질량은 각각 mEm이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두 물체의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을 때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같을 테니 질량 비에 따라 R자 힘의 비가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을 1대2로 나눠 가지게 되니까 A의 알짜임은 3분의 2F,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3분의 2F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A가 밀잖아요. A가 B에게 가한 힘이 바로 3분의 2F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마지막 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는요, 3분의 2F였어요. 그러면 나에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A가 B에 가하는 힘은 이렇게 3분의 4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중력 EMG가 있을 거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B를 위에서 F가 누르고 있고 질량의 M인 A가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평면은 B를 이렇게 위로 떠받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수직항력은 바로 물체의 무게 3mg, 두 물체의 무게 합이죠? 거기에다가 위에서 F로 누르는 힘, 이것까지 더한 것이 바로 수직항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같아야 돼요. 틀리면 서로 이제 반대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 따라 나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0이죠? 정지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힘의 평형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3mg 더하기 F가 EMG 더하기 3분의 4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MG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F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F가 3mg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mg가 F라고 했으니까 수직항력은 얼마예요? 맞아요. EF가 됩니다. EF. 그래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MG.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힘의 크기는 맞아요. 3분의 4F. 3분의 4F이기 때문에 몇 mg라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4m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4mg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빗면과 수평면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물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게요. 그림은 물체 AB가 빗면의 점 PQ를 각각 V0, 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다가 수평면에서 오회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둘다 운동을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A하고 B가 수평면에서 특정한 거리, 5L이라고 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어떤 시간 간격이 빗면 상황에서도 같아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A는 빗면 위로 올라가고 B는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A가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정지를 하게 될 거고 다시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B가 지났던 Q를 똑같이 A도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A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Q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번 둬볼게요. 동일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A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Q를 지날 때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A가 Q를 지날 때 그때의 속력도 역시나 V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속도 활용해서

활용을 해볼 건데,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곱하게 되면 특정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L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둬볼게요. 아래쪽 V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이랑 같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쭉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5L이 됐을 때, 그죠? 5L이 됐을 때, 그 사이의 시간 간격도 T가 될 거고, EVT를 하게 되면 5L이 나온다라고 하는 관계식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나눠볼게요. 5분의 1은 T 약분이 될 거고, 4V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V0 더하기 5V는 4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5V0가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V0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V0는 5분의 1V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평균 속도를 활용을 했고요. 빈면 상황에서의 평균 속도식 썼고, 그다음에 수평면 상황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관계식을 통해서 V0와 V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요. 여러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그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이제 충돌과 관련된 문항인데,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각각 9P, 2P인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B는 A와 충돌한 다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충돌을 하고, B와 C는 충돌 이후에 하나의 덩어리가 된대요. 한 덩어리가 된다 체크해야 되겠죠? 자, A와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조건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나는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고, A와 B, B와 C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각각 T, ET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면적이 제시되어 있고요. 충돌하는 시간도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기억 바로 한번 가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C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 이퀄 델타 P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면적이 바로 이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A랑 충돌할 때, C랑 충돌할 때 B가 2대 1이에요. 근데 시간의 B가 몇대 몇이냐면, 그렇죠. T 대 ET니까 1대 2.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평균 힘의 B는 몇대 몇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4대 1이 되어야 4대2 해서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A가 C의 4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상황이 있죠? 이 초기 상황과 A하고 B가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이제 B는 누가 충돌하죠? 누구하고? C하고 충돌을 해요.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을 볼 거고, 물체는 세 개가 있으니까 A, B, C. 그리고 운동량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운동량의 합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운동량은 여러분 잘 보시면, 초기에는 A는 오른쪽으로 9P, B는 왼쪽으로 2P, C는 정지. 그리고 합계는 플러스 7P가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전부 다 몇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7P, 7P, 7P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AB 충돌할 때, BC 충돌할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B 충돌할 때 A의 운동량을 PA 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PA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C는 역시나 정지해 있는 상황이죠? A, B만 충돌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전체 운동량의 합이 7P가 나오려면

그러면 B의 운동량은 7P-P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AB가 충돌을 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충돌하냐면 B하고 C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A의 운동량이 PA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A는 더 이상 충돌을 그렇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은 PA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잘 보시면 C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B와 충돌하고 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A하고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의 질량, 그리고 C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B의 질량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질량이 똑같고 속력이 같다라고 하면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의 운동량은 BC가 충돌을 할때 PA가 되는 거고요. 전체 합이 7P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B의 운동량은 7P-2P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C는 하나의 덩어리이고요. 그치? 자, 요렇게 일단 표를 채워놓고 한번 볼게요. 니은에서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A하고 충돌할 때, C하고 충돌할 때 면적비를 보니까 2대 1이에요. 이 면적비는 근데 무엇과 같죠,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비와 같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량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P에서 7P-PA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9P-PA가 변화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 B하고 C가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P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량의 크기의 B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 그치. 면적비 2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면적비를 이용해서 저식을 한번 써본다면 면적비 2대 1이고요. 자, 9P-PA 대 PA가 2대 1이 나온다라는 거고, 식을 정리해보면 9P-PA equal 2PA가 될 거고요. PA라고 하는 것은 3P equal 9P니까 3P가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PA가 3P니까 여기가 이제 3P가 되는 거죠? 3P. 그리고 여기는 6P, 이건 변화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7P-3P니까 4P. 여기는 P. PA는 3P. 전체 합을 보세요, 여러분들. 9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7. 3 더하기 4니까 7.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합계 7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합은 다 맞췄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량을 봐야 되겠죠? A하고 B의 질량을 보세요. 자, A는 3P, B는 P. 근데 B하고 C는 한 덩어리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A하고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A하고 B의 속도가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두 속도가 같다? 그러면 질량을 바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 속도가 같은데 운동량의 B가 AB가 3대 1이므로 질량도 3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의 속력은 B와 충돌 전이 충돌 후에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9P예요, 9P. 근데 충돌 이후에는 그렇죠. 3P. 3P가 됐습니다. 자, A의 질량 변화 없고요. 운동량의 B가 3대 1이네. 그러면 충돌 전이 충돌 후에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서의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운동량을 표현할 때 전체 합계가 7이 된다.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7P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빈칸들을 7P를 이용해서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면적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비가 2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PA와 P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그려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1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주사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를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지. 루트 EM 2K분의 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는 물질파 파장이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2K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력의 제곱을 생각을 해본다면 속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것까지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전자의 속력은 P가 Q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하고 Q의 운동 에너지는 2,0,4,2,0이기 때문에 몇대 몇? P 대 Q는 1:4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력의 비는 몇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죠. 1:2여야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제곱해야 운동 에너지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은 P가 Q의 2배이다라는 설명,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EY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파 파장을 이 속력의 비로 알수 있는데, V분의 1, 즉, 이 V가 1:2이면, 파장은 P 대 Q가 몇대 몇이어야 돼요? 2:1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1일 때가 Y0이니까, 2일 때는 얼마여야 돼요? EY0. 요게 바로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해능은 P를 이용할 때가 Q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분해능은 무엇이 짧아야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P하고 Q 중에서 파장이 더 짧은 것은 누구예요? 파장이 더 짧은 거는? 맞아요. Q였어요. Q. 그래서 Q를 이용할 때가 더 분해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회 모의고사의 12개의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20번까지 풀어볼 텐데, 남은 문항들이 좀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파이널 1회부터 4회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5회부터 7회까지는 저와 함께 한 문항 한 문항 문항을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완강을 목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의 일단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해서 의식주, 여기서 간단한 문항 한 문항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문항 있는지, 내가 놓친 개념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몰과 화학반응식, 이거 화학반응식 완성하는 것 토대로 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로 가서 이 몰농도의 정확한 개념 이해가 됐는지 문항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시간을 단축해서 뒤에 있는 조금 난도 있는 문항에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가 문항을 운영할 것인가, 요거 핵심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문항 한번 풀어볼 거고요. 동적평형은 아주 가벼운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유니크한 개념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1번 문항부터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해 보니까 기억은 탄소화합물입니까?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 산소, 인황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에 볼게요. 니은과 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산 암모늄 니은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물과 반응은, 물의 반응은요, 지금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아,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고, 그 결과 주위 온도는 낮아진 거죠? 그거 이용해서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D급 볼게요. 간은 산소로 적합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질소기체와 어떤 기체를 반응해서 너무 중요한 암모니아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시간의 지체 없이 수소기체다 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D급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서, 정답은 기억 니은 골라가지고요,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실 거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더라 라고 하면서 의식주, 각각에 봉착했던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화학이 그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화합물 WX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Y2, J2 이거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화학결합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역시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3주기 1족 원소, 그러면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자 하나 얻으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2주기 17족 원소가 되겠죠.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양쪽에 있는 요 Y를 보면서는 1주기 1족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고, 그럼 요 전자는 수소 거고요. 요 전자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2주기 16족 원소인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Z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만큼
정리하고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W는 전성, 표짐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온을 제시하고 원자를 묶고 있는 상황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나트륨 금속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전성,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비긋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하나 골라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화학결합 모형을 보면서 바로바로 어떠한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어떤 원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연결해서 보기 안에 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분 없이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결합선 바르게 체크해야겠다 라는 생각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가부터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산소는 플로린과 각각의 단일 결합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 모두 눈에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탄소와 이중결합할 거라서 이렇게 다중결합으로 표시해 주실 거고 산소에 보이는 비공유전자쌍 두 개씩을 비공유전자쌍을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플로린과 탄소는 단일 결합할 거고요. 탄소와 질소는 삼중 결합하면서 역시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세 개 여기 하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가에서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근데 우리가 전기음성도 얘기하면서 1등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음성도 1등은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1등으로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끌어당기죠. 따라서 플로린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띨 것이고 그럼 지금 물어보는 산소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결합 각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경우에는 이거 이산화탄소 결합각이 180도예요. 그럼 더 볼 것 없이 지금 나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가의 경우에는 이거 9분형이었던 거죠. 따라서 180도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나의 경우가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ㄷ는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가부터 다 중에 극성 분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얘 극성 분자가 될 거고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상쇄돼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극성 분자는 아니겠죠. 여기는요. 극성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 4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자들은요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분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몇 가지의 정보를 주면서 오히려 얘네들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항이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니까 나왔을 때 한번 그려보시고 눈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물에 충분한 양의 고체 포도당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여기 T2일 때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은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마치 용해도 석출도 일어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 거지만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것이었다. 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제시된 것은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였고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녹아들어가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는 우세할 거기 때문에 그럼 더 계속 녹아들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몰농도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우리 동적평형 상태,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그 뒤에는 몰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B와 C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했어요. 근데 지금 B가 C보다 크다라고 잘못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여기서 T1일 때라고 얘기했는데

GPT-1일 때라고 제시가 된 것은 평형전을 대표해서 묻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평형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요거 해석이 좀 어렵다면 요 분모에 있는 것을 요렇게 옮겨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큰 것입니다. 라고 하는 ㄷ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의 보기를 중요한 표시하실 건데요. 동적 평형 상태가 아주 가벼운 문항으로 출제가 될 때 마 항상 같이 등장하는 서술이에요. T2일 때 라고 되어 있는데 T2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알려준 것이었고 그러면 T2일 때 포도당이 석출되는 반응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 정리했어요. 용해도 석출도 일어나는데 얘네의 속도가 같으니까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줄 거라서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그 특징들을 잡아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 3주기 14족에서 17족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기 때문에 아, 나는 이 후보군에 해당하는 걸 일단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해당하는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준 후보군이 누구였냐면 지금 문항에서 2, 3주기 14족에서 17족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2주기 14족만 생각하더라도 이미 걔는 누구예요? 2주기 14족 탄소잖아요. 1s에 2개, 2s에 2개, 2p의 전자 2개 가지고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2주기 14족 탄소부터 생각하면 이미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로 동일하고 그 뒤로 2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도중이구나라는 생각을 2주기에서는 하실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주기를 한번 먼저 적어본다면 위에는요. 4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탄소의 경우에는 P오비탈의 2개, 3개, 4개, 5개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럼 3주기 14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주기 14족부터는 1s, 2s, 3s의 전자 2개가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따라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모두 6개로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p오비탈의 전자 6개 채워져 있고 3p오비탈의 전자 2개 채워져 있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아, 그럼 여기에 8개 채워져 있고 9개, 10개, 11개 채워져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맞는 거 확인할 때는 결국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합치면 그 원자의 전자수잖아요. 원자 번호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번, 15번, 16번, 17번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위에도요. 6번, 7번, 8번, 9번 모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두 번째는 얘를 지금 상대값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누가 1대 2대 3의 비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노련하게 연습이 많이 되었느냐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파이널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1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 보면서 아, 여기에 지금 3분의 4가 보이면 요거 3분의 2구나. 얘가 지금 2네. 그럼 3분의 6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시면 얘가 2, 4, 6, 1대 2대 2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원자 번호 15번입니다. 인이었을 거고요. 4, 2에 해당하는 비율 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탄소 옆에 있는 거죠. 질소였을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바로 탄소로 작용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 Y, Z 모두 찾았으니까요. 기억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X, Y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그럴 수 없죠. 2주기, 3주기 주기가 달랐어요.

저 기억은 틀린 보기.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누구 물어봤냐면 탄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탄소의 경우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건 1s, 2s 두 개잖아요. 두개 적어주시고,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하면 2p 오비탈 두개더 세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4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고요. x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p라고 지금 인의 경우에는요. 얘는 그렇죠. 3 3p 오비탈에 전자가 홀전자 3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s, 2s, 2p, 3s까지 전자가 다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이 될 거고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3p 오비탈 3개를 더 세줘야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z가 x보다는 큰 것입니다. 라는 이유는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홀전자 수, 이거는 이제 정말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1, 0, 1, 2, 3, 2, 1, 0.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Y에 해당하는 질소는 15족 원소로서 홀전자 수 3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Z 탄소 14족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로 당연히 Y가 Z보다 클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 정답 4번으로 여러분들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노련함이 필요했냐면 빠르게 적고 1대 2대 3의 비율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되어 있었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 풀이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우리 앞에 문항에서도 지금 요거 언급이 됐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럼 1s에 2개, 2s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얘는 3, 그리고 4. 근데 그 뒤로 s오비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3, 4, 4, 4, 4, 4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p오비탈에 채워지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 1, 2, 3, 4, 5, 6으로 채워졌던 거죠. 3주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4개까지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더 채워지고 하나 더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6으로 동일한 거죠. 다만 p오비탈에 6개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3s 채우는 중이니까 계속 동일하다가 3p 채우게 되면 7, 8, 9, 10, 11, 12로 채워지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더했을 때는 그냥 전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했을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럼 지금 그 원자 번호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속에서 여러분이 풀이하게 될때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제시될지 모르지만 이 숫자들을 내가 빠르게 기억해 낼수 있는가. 그래서 문항에 적용해서 답을 낼수 있느냐가 이제는 이제 스피드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5번 문항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에 두 개의 기체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래요. 실린더 속에 기체의 밀도 B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이 문항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아마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 기체의 밀도 B는 반응 전대 반응 후가 5대 4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입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 반응물 싹다 놓고 지금 반응했어요. 그럼 결국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럼 계속 질량이 일정합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밀도비를 줬지만 이거의 역수비에 해당하는 것이 부피비였을 것이다. 온도압력이 일정해요. 얘네 모두 지금 기체네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반응식을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X2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Y, Z3를 넣었습니다. 반응 후에 보니까 X2는 남았어요. 그 말은, 아, 얘가 한계 반응물로서 모두 반응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두 개가 생성물로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X, Z가 될 거고, Y,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

그대로 달라질 수 없으니까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맞춰볼 건데 여기 지금 y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맞춰보면 z 세 개짜리가 두 개 되면서 여섯 개가 돼버려요. 그럼 요 z를 여섯 개로 맞춰줄 거고 그럼과 동시에 x가 여섯 개가 되니까 x 두 개짜리는 세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YZ3, 요 1몰이 한계 반응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얘가 1몰이 모두 반응한 상황을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의 개수비대로 반응을 했을 테니까 모두 절반씩 반응한 것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3몰, 얘는 0.5몰 있었을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X2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반응 후에 X-1.5몰 이거만큼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준 밀도비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한테 준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였는데 질량비가 어차피 일정하니까 밀도비의 역수를 취하면 그것은 결국 부피비가 될 것이고 부피비는 몰수비와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을 생각하면 그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반응 후를 모두 더해주시면 얘가 3.5에다가 1.5 빼는 거니까 결국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준 밀도비라고 하는 것은 5대 4였어요. 역수 취해주시면 4대 5가 부피비가 되는 거고 몰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4대 5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차이가 1만큼 나고 얘 차이도 1만큼 나요. 결국 요 x는 3이었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얘가 3만큼 있었고 반응 후에 1.5몰 남았던 것이구나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 생성된 Y2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Y2의 양은 0.5몰입니다 라고 본다면 남은 반응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남은 반응물의 양은 우리가 1.5몰이라고 찾은 거죠. 그럼 요거 나눠주시면 3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이 2번에 있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보면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게 먼저, 두 번째는 내가 밀도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만 됐으면 문항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모두 넣고 반응하는 경우에 질량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밀도비 제시되면 나는 역수 취해서 이걸 부피비로 가져올 거야. 이 생각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X부터 Z는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에서 X부터 Z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입니다. 얘 지금 우리 공부할 때 공유전자쌍 4개, 3개, 2개 했고요. 비공유전자쌍 셀 수 있는데 얘는 하나, 2개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정보가 있으니까 가나다가 일단 무엇일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구성 원소가 3개예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것이 3개래요. 그러면 하나 존재한다는 거구나. 근데 공유전자쌍이 4개래요. 그럼 공유전자쌍 4개, 하나는 무조건 탄소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수소에 탄소 결합하고 나머지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질소화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구성으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수소가 있고 얘네들의 조합을 가지고 하나 있을 수 있는 건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면서 산소와 이중결합하는 요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공유전자쌍 수는 3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대1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존재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질소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였을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면 되겠죠. 그럼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였고요. 그 다음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래요. 아, 그러면 탄소가 있고 산소와 이중결합에 수소 2개 결합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개고 공유전자 쌍수는 당연히 탄소가 있으니까 4개입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반부터 보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X는 질소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X는 질소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XY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Y가 더 커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다중결합이 현재 존재하는 거니까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은 4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자주 나오는 분자를 언급했어요. 내가 보면서 어떤 분자인지 1대1 연결이 가능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꼭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T도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화학식량의 B를 줬어요. 그래서 A 대 B가 1대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미지수 조합해서 저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문항 풀 때는 일단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추가로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정보도 한번 적고 갈게요. 우리한테는 화학식량의 B를 줬거든요. A를 1이라고 본다면 B에 대한 화학식량의 B는 3이에요. 근데 얘도 화학식량 같으니까 3이다. 1대 3대 3의 B를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용질 종류 나와 있고요. 용질의 질량 나와 있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얘는 1대 1이구나. 라는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가 나와 있는데, 몰롱도 나와 있으면,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부피와 몰롱도 보이면 무조건 우리는 곱해서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거 2개 곱해 주시면 1이 될 거고요. 요거 2개 곱해 주시면 X. 지금 비율로 접근 중이에요. 2개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거 지금 질량, 그리고 몰, 그리고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질량을 이걸로 나눠주면 우리 이 화학식량에 대한 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요 질량의 비, 이게 A와 B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질량을 알기 위해선 요 몰수와 화학식량의 비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요거 2개 곱해주셔서 우리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요거 2개 곱해주시면 3X가 될 거고요. 요렇게 2개 곱해주시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질량의 비인데 요 질량이요. A 대 A래요. 1대 1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요 X는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대 B는 1대 3이구나. 바로 찾아주시면 되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1대 3이 되는 거고, X는 3분의 1입니다. 요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워주시면 그 값은 그냥 1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요. 그래서 1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요 문항 보실 건데, 요 문항은요,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아, 용질의 종류가 지금 두 종류네? 질량 나와 있고, 부피 있고, 몰롱도, 아, 이거 2개 곱해서 몰수 계산해야지. 근데 화학식량이 있네? 그럼 몰수와 화학식량 곱해가지고 나 질량비 가져올 건데, 질량비가 미지수 처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다. 요 생각의 흐름이 내가 문항 풀면서도 이어졌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나오는데 문항 속에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아,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걸 문항 안에 실제로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걸 쓸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가나다 1대1 연결해라라고 하는 문항

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량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그거 가부터 다 해서 각각 3 이하입니다라고 하는 일단 전제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중량자수의 순서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얘를 나 그리고 가다 순서로 본다면 3 이하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은 얘가 중량자수 3 그리고 얘2 1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의 경우에는 1이면 1s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3p가 될수 없는 거는 3p가 되면 중량자수에다 부양자수 더한 게 4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3s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가에서 얘가 2s인지 2p오비탈인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정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가와 다를 비교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에서 얘는 s오비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이 0을 가질 거고 얘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1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이걸 토대로 얘는 2p 오비탈에 플러스 1을 갖는 것이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다 모두 확정이 된 거죠. 기억번부터 한번 볼게요. 중량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에 2에다가 p 오비탈 1 더하면 그 값이 3이 될 거고요. 나에 해당하는 것은 3에다가 s 오비탈 0이니까 3이에요. 그럼 둘다 같은 것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나는 3s 오비탈, 그럼 s 오비탈은 모양이 9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다의 경우에는 얘 s 오비탈이거든요. 그러면 부양자수가 1인가요? 부양자수 1이려면 p 오비탈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 조합해 가지고 푸는 문항이 요 양자수 관련해서는 꼭 출제가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항이었어요. 이렇게 가벼운 문항으로 정리하실 때 내가 꼼꼼하게 개념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거고요. 요 9번 문항과 관련해서 이런 중량자수, 부양자수 더하고 빼 그 값을 빠르게 찾아내서 추론하는 문항들 많이 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연계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비탈의 중량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중량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것을 결정할 건데, 그럼 먼저 중량자수, 이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부양자수는 s오비탈입니다라고 하면 0의 값을 가질 거고요. p오비탈이면 1의 값을 갖는 거였어요. 두개 더해 주시면 1, 2, 3, 3, 4, 4의 값을 갖는데 항상 문항에서 나오는 건 중량자수와 부양자수 더했더니 3이에요. 그럼 빠르게 머릿속에 아, 나는 후보군으로 2p오비탈과 3s오비탈 고려할 거야. 더했더니 4예요. 아, 나는 3p오비탈과 4s오비탈 고려할 거야. 그 생각이 쉬지 않고 연속으로 갈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중량자수에서 부양자수 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값은 1, 2, 여기 1이 될 거고요. 3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될 거죠. 여기에서 항상 우리한테 물어봤던 건 무엇이냐면 1s오비탈까지 보면 요 가장 큰 값이 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죠. 그 다음 2, 중량자수 2까지를 보면요. 거기에서도 제일 큰 값은 s오비탈에서 결정이 돼요. 쭉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3p오비탈까지 본다면 역시나 가장 큰 값은 역시 3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중량자수에서 부양자수 뺀거 최댓값을 얘기할 때는 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문항 풀때 자유자재로 내가 쓸수 있을 만큼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각나도록 여러분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자수 조합하는 문항들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을 한번 볼 거고요. 표는 원소 A부터 D로 구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는 모두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 후보군은요.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가 후보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모두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 옳은 것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힌트가 이온수비 이거 이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온수비 보니까 1대 3이라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양전하량의 합과 음전하량의 총합을 더했을 때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에 그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대 3이었다 이거 보면서 아 얘는 아마도 3가 양이온이고 얘는 1가 음이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1대 3으로 반응해서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었겠지. 그럼 여기에서 전자세계 잃어버리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자 하나 얻으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는 것은 플로린화 이온이 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플로린화 이온인가? 라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D-라고 되어 있어 음이온이 되는 걸 또 하나 찾아야 되는데 우리 후보군에 보면 얘네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될 거고요. 얘네는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D가 될 수 있는 것은 산화이온인 것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네가 1대1의 이온수비로 결합했다면 얘가 E-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BB+ 는 이가 양이온이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고 이 중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마그네슘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 두 개 잃어버리려고 하고 얘는 전자 하나밖에 못 받아요.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1대 2의 이온 수비로 결합합니다라고 모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B는 나트륨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B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에 보면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을 우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보면 얘 지금 1대 3으로 결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이온 1몰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자 10몰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 화 이온인데 그거 3개 결합했으니까 30 더해주면 40이 될 거고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다이에서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이의 경우에는 1대 1로 결합하거든요. 여기 10몰 여기 10몰 그러면 20몰 그러면 같아지려면 2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X 대 Y를 우리가 이미 1대 2라고 찾았어요. 그럼 이거 1대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X분의 Y는 2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에 있어서 이온 수비 간단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보다 좀 어려운 문항 혹은 요 정도의 난도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온 수비가 제시가 되면 빠르게 그 구성 이온들을 내가 확정할 수 있는가 그 연습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이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 가와 나이에 들어있는 T도시 1기압 기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전체 기체의 밀도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화학원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이 밀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이 등급을 한 등급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밀도를 지금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지금 우리한 제시된 것은 가와 나에서 기체의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줬거든요. 그게 지금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72대 71입니다.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온도 압력 일정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기체예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밀도는 그렇죠.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그게 혼합 기체라고 하면 평균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요거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염소기체가 나와 있는데 얘는 원자 번호 17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질량수가 35짜리, 37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는 질량수가 18짜리였을 거고요. 하나는 질량

상수가 20자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5와 37을 더했어요. 더해주시면 72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그 비를 내가 바로 활용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혼합기체였거든요. 그러면 그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을 찾아서 이것이 그럼 밀도비와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를 보니까 질량수 35짜리고 하나는 질량수 37짜리예요. 그럼 35짜리, 35짜리 두개 있는 거니까 하나의 분자량을 70이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7짜리, 37짜리니까 두개더 해주시면 74짜리였구나. 근데 어쨌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71이라고 하는 비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도대체 몇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길래 70, 74라고 하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개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들의 평균 분자량이 71이 되었을 그럼 요 내분점이 지금 1대 3으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존재비 얘기할 때는 이거 크로스 한다고 했어요. 아, 얘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얘가 만약에 1몰 존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얘는 3몰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 3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게 얘였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거였구나.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비율을 우리가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4분의 3, 4분의 1,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 4분의 요거 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1몰 있다, 3몰 있다. 저는 그렇게 안볼 거고, 얘를 그냥 우리 배수하면 되니까, 얘가 4몰이 있다면, 그거는 이거의 3배만큼 나는 12몰 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비율로 접근할 거니까. 그러면 그 12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9몰을 얘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얘는 3몰에 해당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 보면 중성자수는요, 37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것은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 달랐던 거고, 당연히 질량수가 큰 것이 중성자수는 큰 것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질량수 37짜리 원자수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시는 거였죠. 가에서 제가 전체 분자수를 4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분자당 37짜리는 1몰 존재하는 거니까 1을 곱해주시면 되죠. 아, 그러면 가에서 내가 얘를 4몰이라고 본다면 나에서 계산하면 얘는 지금 우리한테 37짜리를 물어보니까 여기에만 있거든요. 전체에 3몰이 있는 건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6인 거예요.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줘야만 4와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2분의 3배 반대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 이건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가에 4몰이 있다라고 우리도 비율로 접근하니까 가정했고, 양성자의 양은 17, 17 더해주시면 3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얘가 9몰 존재하는 거에 얘는 18,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36이 있는 거고요. 얘는 3몰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나당 중성자수가 20이니까 그런 거두개 있죠. 그러면 4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4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34분의 얘는 81을 될 거고 30 더해주시면 111이 되겠네요. 그게 3은 아니니까요. 정답, 디귿은 여러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 기억 하나만 골라줄 거니까 정답 1번으로 여러분들 확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선지를 해결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라서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문항이 어려웠다면 어디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시간을 끌었을 것 같냐면, 도대체 이 밀도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얘네는 혼합기체인데? 그럼 내가 그거를 수직선 풀이로 가지고 와서 존재 비율

하긴 하고 내가 다루기 쉬운 형태에 바꿔서 내가 문항을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에서 내가 시간이 걸렸던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이제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요. 가부터 다에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위쪽에 이주기 원소라고 얘기했고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머릿속에 바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내가 고려하면서 문항 풀 거야. 그 훈련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끊임없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굵직한 힌트가 되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의 경우에 아마 얘도 혼동할 뭔가 여지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다의 경우에 분자의 모양은 직선형입니다. 라고 하는 힌트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의 정보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눈이 먼저 갔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나부터 먼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소가 3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Y가 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4를 그럼 이거 당연히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세 개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이주기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후보군은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플로린이었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수소 3개와 결합하고 있는 거 중심 원자가 질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결합하고 있는 암모니아인가? 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Y가 질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앞에 문항 제가 풀면서도 이거 정말 문항 속에서 찾아내라고 하는 분자의 형태로 자주 나오는 거라서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세 개라고 한다면 또 여기 지금 수소가 있어요. 머릿속에 빠르게 두 가지가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소가 있고 중심 원자가 탄소면 질소와 이렇게 삼중 결합되어 있는 형태 하나와 수소가 있는데 중심 원자가 질소예요. 그러면서 산소와 이중 결합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 다른 조건들은 만족하니까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인데 결정적인 힌트는 얘가 다의 경우에는 직선형입니다 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직선형을 가지고 있는 얘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럼 얘를 질소라고 확정했으니까 X에 대한 것은 탄소겠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탄소 그대로 가져가면 얘네 지금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탄소가 두 개면서 수소 역시 두 개인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모두 맞춰놓은 다음에 우리는 기억법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음성도 물어봤는데 지금 Y는 질소였고요. 그 다음에 X는 탄소예요. 전기음성도 우리 플로린 자리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었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2주기로서 원자번호 증가하고 있는 방향은 질소가 더 큰 거죠. 따라서 질소가 탄소보다는 큽니다. 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면요. 가와 나에서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가의 경우에는 탄소 사이에 지금 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암모니아거든요. 질소,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만 있는 거지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은 없어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다의 쌍극자 모멘트는 0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다의 경우에 는요 각각 모두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라고 하는 디귿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한 얘는 극성 분자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억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0: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항에서 그림 구조식까지 다 그려봤던 거예요. 3번 문항이 있었거든요. 3번 문항에서 이게 지금은 그냥 결합의 형태를 주면서 특징들을 묻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는 다 가림 처리를 하고 이 분자 자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는 문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문항이었어요. 먼지는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의 존재하고 있는 원자수의 비를 본다거나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준다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조건들을 주면서 어떤 분자인지 이거 내가 1대1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요 문항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2번의 정답을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W부터 Z는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후보군을 산소, 그리고 플로린, 나트륨, 그다음 마그네슘 이렇게 적어 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어디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죠. 예외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죠. 그럼 예외 구간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예외 구간 없어요. 그럼 2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할 거고 3주기에서도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우리 무엇이 더 큰가? 큰거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여기 플로린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 산소, 그다음에 마그네슘일 거고요. 그다음 나트륨입니다라는 순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으로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작을수록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우리는 원자번호 역으로 알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온의 반지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실 수 있죠. 원자번호 가장 작은 게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럼 산소, 그다음 플로린, 그다음이 나트륨이 될 거고, 그다음 마그네슘일 겁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고 보니까 여기에 WXY 순서, 그다음에는요, ZYX 순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얘는 XY 순서였는데 YX 순서로 순서가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마그네슘이랑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WXYG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아, 여기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고, Y에 해당하는 걸 나트륨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우리는 산소와 플로린, W와 Z에 대해서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원자번호가 더큰 거는 플로린이 될 거고, 당연히 플로린이 산소보다 클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W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게 산소였습니다라고 해서 모두 1대1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서 바로 기억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W는 산소냐고 물어봤는데, W는 이미 우리가 플로린이라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중요한 표시 해두실게요.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 전자 하나 떼낼 때까지 괜찮은데, 두개 떼내려고 하니까 대단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이온의 에너지, 요 B의 형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1족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한 대상은 산소 그리고 플로린이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1족이 아니네. 1족을 제외할 수 있다면 나는 13족과 16족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16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각각을 비교해 주셔도 되는 거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순간 얘는 16족, 17족 하나 내려가니까 15족, 16족 예외 구간이 되면서 당연히 산소가 플로린보다는 이 B에 대한 값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원자 반지를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Y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이에요. 더 볼 필요가 없는 게 제시된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나트륨이라서 이거는 맞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X랑 비교만 해볼게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은 게 원자 반지름은 큰 거죠. 따라서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3번 문항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문항 풀면서 아 이런 개념들은 내가 당연히 바로 문항 속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문항 풀면서 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2주기, 3주기 가지고 왔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러면 내가 숫자 뭘로 채울 건지 뚜루루 생각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도 확인하셔야 되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두 개 더 해주시면 결국에는 원자의 전자수, 원자 번호가 될 거라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 개 제시가 되면 내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연습, 우리 보통의 문항에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원자들을 특정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들 많이 많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봤던 게 이 오비탈 조합이었거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요거 더한 값, 뺀 값 이용해서 이 오비탈 특정 하는 것까지 여러분 원활하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오늘 5회분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재에요 14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이 남아있거든요. 조금 난도가 있어요. 반드시 문항 먼저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한 문항 한 문항 좀 자세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학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29번째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이제 저하고 하는 이제 9번째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 동적평형에 대한 이 두 번째 이야기들을 제가 일관되게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5번까지 풀었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꼭 머리에 딱 집어넣고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공간에 물이 차 있으면 그 공간을 수증기로 꽉 채워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해진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고 그만큼 물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응축 속도가 따라잡지만 이제 그렇게 어떤 개념으로 풀지 마시고 증발 속도는 3으로 일정하다. 그다음에 응축 속도는 쭉 따라잡는데 만약에 따라잡기 전이라면 1이다. 그러니까 그 3과 1이라는 숫자들을 제가 딱 두 개만 가지고 제가 일관되게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이제 수능 5번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이 증발 속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얼마로 일정하냐면 3으로 일정하고요. 응축 속도가 그걸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응축 속도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잡으면 요 그림이 일단 먼저 그리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ET일 때 평형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팟이 바로 얼마냐면 현재 ET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 문제는 이제 T냐 ET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을 현재 그림으로 나타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증발 속도는 3으로 일정한 거니까 이쪽이 아직도 큰 거가 되겠고요. 응축 속도는 따라잡기 전인 거니까 이제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증발 속도로 보면 되겠고, 그럼 여기를 응축 속도로 보면 됩니다. 기억도 보죠. 자, A는 흰색을 되겠죠? 그러니까 응축 속도다 정답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T일 때 지금 보면 이런 어떤 표현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네, 니은 틀렸고. 자, a분의 b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et라고 놓는다면 요 지점 무조건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분모 분자를 좀잘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이 값은 3으로 잡고요. 이 값을 1로 잡으면 바로 가시화해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ET일 때가 T일 때보다 크다는 선지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하 문제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항을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3과 1, 1과 3, 그두개 갖고 다풀 테니까 좀더 봅시다. 자, 7번 갈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고요. 요 그림에서 사실은 뭐 힌트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여유가 되면 요 그림을 좀 여러분들을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림도 좀 확대를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그림에서 좀 보면 이 날아가는 속도가 이게 증발이 되죠. 요게 증발입니다. 여러분도 크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증발 속도가 3이에요. 근데 응축 속도도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시점이 되겠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날아가는 건 3으로 고정인데 응축에 1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네요. 그럼 뭐 힌트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 되겠죠. 그죠? 이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를 로마자 3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지점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로마자 2라고 잡으면 되겠고, 아직 실험하지 않은 여기를 로마자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잠깐 보죠.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 어떤 말들을 좀 주고 있냐면, 기억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여기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지만 나중에 수증기가 자욱해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를 잘 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기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죠. 자, 로마자 2에서 아직까지는 따라잡기 전입니다. 그럼 증발 속도는 3으로 잡으라고 했고요. 응축 속도는 1이라고 잡으면 3은 1보다 크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되겠고, 이건 뭐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T1에서 지금 보면 T1에서 얘가 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평형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내 통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끊임없이 벌고 있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어요. 그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이니까 답을 4번 마킹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8번. 자, 이제 평가한 모의고사예요. 그럼 내용들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 자, 가에서는 어디에서 평형이 도달했냐면 T1에서 평형이 도달했다. 이거 동그라미를 치면서 가는 게 좋죠. 그다음에 나에서는 T2에서 요 스팟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 고체는 얼만큼 남았냐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와 여기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를 이제 B라고 채워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X하고 B는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T1일 때 내가 이런 선지가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T2일 때 요때 용해와 속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를 가라고 놓고 여기를 나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T2일 때 어떠냐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평형에 도달한 이유가 되겠으니까요. 녹는 만큼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의 비율은 1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에서는 어떠냐 물어본데 가는 평형에 도달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1이

기은은 뭐냐 물어보는데 기체적 기체.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자, 기체의 양은 T2와 T1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가 자욱해진다는 것들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T2가 더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 자, T3일 때는 이미 평형에 도달한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증발 속도를 3이라고 잡으면 응축 속도도 3이 돼서, 그래서 그 값은 1이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0번. 자, CO2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 CO2도 자욱해지는 것들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고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욱해집니다. 근데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이유는 이때와 이때가 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역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정답이 되겠고, A하고 B는 어떻게 되냐? 요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지금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기체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제 이쪽이 많아지겠죠? 그럼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커야 되는데, A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고. 자, 3T일 때는 어떠냐?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3T일 때는 평형에 도달한 이유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로 날아간다.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 그 속도를 3이라고 잡으면 되겠고요. 그럼 요 지점을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도 3이 되겠죠? 그 값은 1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답은 기역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체 기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화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역시 풀이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냐? 돌아오냐, 날아가냐, 백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설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가설 문제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데,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결론이 옳죠. 그럼 그냥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옳지 않다고 하시면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옳다고 했으면 바로 선지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 CO2의 질량이 변하지 않느냐. 그렇죠? 평형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고체가 질량의 변화가 없죠.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요런 걸잘 풀어야 돼요. 자, T1은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죠.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잡으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다시 팩하는 속도는 1. 그러니까 제가 숫자 두개 갖고 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과 3. 딱그두개 갖고 풉니다. 그럼 그 비율은 3분의 1인 거니까 요건 1보다 작다. 정답이 되겠고. 다음. 자, 이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벌고 10만 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거 아주 기본 선지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4번. 그렇게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2번. 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고체를 넣죠?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욱해진다. 연상. 자욱. 기체로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체는 늘어나는데, 기체가 늘어나는 만큼 이 고체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고체 양이다. 그렇게. 어떤 의미 부여 없이 빠르게 풀어야 돼요. 기체가 자욱해지는 거니까 고체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체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 봅니다. 자, T1일 때는 이런 걸잘 풀어야 돼요. 자,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잡아요. 아직까지는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이 숫자는 1이 됩니다. 그럼 3분의 1은 1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T3과 T4 이런 거는 뭐 그냥 평형에 도달한 이유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같죠, 그죠? 좋아요. 답은 기역 디귿이어서 답은 3번 마킹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거의 한 문제가 거의 막 들숨 날숨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들숨에 하나 풀고 날숨에 하나 풀고. 근데 그러려면 연기가 자욱하다 이런 거 상상. 좋아요. 좀더 가볼게요. 자, 13번. 자, 또 6평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뭘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냐? 고체를 집어넣고 있죠? 그럼 고체를 집어넣으면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고체는 줄어들겠지, 뭐.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기체라는 선지가 있으니까 기체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근데 얘와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이쪽이 이게 점점 늘어나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 ET랍니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여기서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이후인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X는 B라고 해야 돼요. X는 B. 그러면 B는 A보다 큰 거니까 B가 더 커야겠죠? X가 더 커야 됩니다. X가 B니까. 그래서 B는 A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T일 때는 이런 거. 또 선제 나오죠? 나는 1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고 있지 않다라는 건 거짓이 되죠. 이렇게. 자, 이 T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무슨 물어보네요. 역시 이것도 아주 동일한 선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잡고요. 근데 요 스팟은 뭐냐면 현재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3이 되겠죠? 요거는 1이다. 정답.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자, 10월달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능 한달 남긴, 거의 실질적 마지막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데 매번 나와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는 액체고 여기가 기체입니다. 그럼 기체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기체가 자욱해. 사우나 가봤어요? 사우나 가면 기체가 자욱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기역과 T. 이게 좀 아주 독특하네요. 지금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냐면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줬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뒤죽박죽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연기가 자욱하게 풀면 되는데 지금은 막 시간을 뒤죽박죽 섞어놨단 말이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얘하고 얘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얘가 동일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이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대요. 그럼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는데 얘와 얘가 같다는 건 얘는 평형 이유니까 3t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t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쓰시면 되겠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자욱해지겠죠? 그러면 요 기체와 여기 있는 요 기체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역은 얼마냐? 3t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D하고 C를 갖다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야 되냐면 C가 더 커야 되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니은일 때 이미 지금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럼 증발 속도를 3이라고 잡고요. 아직 도달하기 전이니까 1로 잡으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3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 스킬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거짓이죠. 그죠? 좋아요. 답은 기역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자, 지금 보니까 또 역시 같은 얘기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T1, T2, T3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주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T2일 때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때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이후인 거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같다라고 한 문제를 그냥 빨리 겟 하셔야 됩니다. 그럼 B하고 C가 같아야죠. 그죠? 요거는 틀렸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요렇게 비교해 보면 기체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액체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분모값은 줄어들고 분자값은 늘어나는 거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체 양, 더 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는 늘어나야 되겠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더 볼게요. AB의 관계를 물어봤으면 뭐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T1하고 T3를 갖다 물어봅니다. 여기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고, 여긴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이 값은 무조건 1 기준 잡죠. 그죠? 그럼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요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 잡고 돌아오는 속도를 1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얘일 때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자, T1, T2, T3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 이거 독특하네요. 지금 용기가 서로 다르다란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용기가 있고요. 나라고 하는 용기가 있는데
지금 양쪽의 온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좀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간답니다. T1, T2, T3까지 점점점 흘러가는 거고요. 일단 가부터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가에서는 동그라미 T2일 때 평형에 도달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T2일 때 평형에 도달하는 거니까 점점점 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네요. 그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T2일 때 평형이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잠깐 보죠. 자, 가에서는 T2일 때가 평형에 도달하기 전보다, 그렇죠, 연기가 자욱하겠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기체를 갖다 물어보면 이쪽이 더큰 겁니다. 기억은 정답. 요런 식으로 시험지를 요만큼만 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복잡해도 시험지 요만큼만 딱 써야 돼요. 뭘로 풀죠? 연기가 자욱한 걸로 푸는 거예요. 자, 니은 보죠. 나에서, 그럼 이제 푸른 색깔을 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색깔은 T3일 때 이런 선지가 옳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끊임없이 10만 원 벌고 1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자, 그다음에 T2일 때요 스팟을 보란 얘기죠. 그요 스팟에서 첫 번째 실험 가에서는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이 값을 3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3에서 평형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을 뜻합니다. T2일 때. 그럼 어떻게 풀어냈죠? 날아가는 속도, 이번에 위에 있네요. 증발 속도를 3이라고 잡고 이 값을 1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1이고 나에서는 3인 거니까 누가 더큰 거냐면 이쪽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인 선지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막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얼만큼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서로 싱크를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췄다고 채점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복잡하게 맞추면 그냥 안 맞춘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뒤에 문제에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시험지하고 제 시험지하고 좀 비교를 같이 하면서 1과 3, 연기 자욱한 거,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뭐 그냥 완전 이거 5초 컷이에요. 좀더 볼게요. 17번. 자, 역시 9월 평가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공 용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A분의 B입니다. 근데 증발과 응축에 대한 얘기 다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얘기 드네요. 동그라미. 근데 평형에 도달한 스팟을 동그라미를 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율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평형에 도달하면 이 값은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X하고 Y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네요. X, Y 중에서 요 값은 얘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평형에 도달한 이유가 될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아서 1이 될 거야. 요 값은 서로 같게 되겠고. 그럼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그렇죠. 숫자는 딱두개 갖고 씁니다. 1과 3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분의 3으로 놓고 문제를 풀란 뜻입니다. 풀이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 값을 봤다 우리가 뭐라 봤냐면 증발 속도로 본 거고요. 아까 전에 이 값은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응축 속도가 됐죠. 그럼 X는 뭐보다 커요? X는 1보다 크죠. 그죠? 네, 정답. 이거 실제 3이란 뜻이 아니에요.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할 스킬입니다. 자, B에서는 응축 속도냐? 이거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증발 속도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Y하고 Z는 써놨죠. 그죠? 같습니다. 답은 기역 ㄷ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마킹 하시면 됩니다. 어우, 많이 풀었네요. 자, 다음 문제. 18번.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 아까 전 문제하고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는 T1, T2, T3인 거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T2, T3, T4T면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써먹어야죠. 그럼 뭐 써야 되냐? 그렇죠. 연기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평형에 도달할수록 연기가 지금 자욱해질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에서는 ET일 때 평형에 도달한대요. 동그라미. 얘는 이때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이때는 언제 평형에 도달하냐면은 지금 보니까 얘는 이때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평형 이후인 거니까 그럼 이 값은 그냥 B라고 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 얘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여기와 여기는 같은 평형인 거예요.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도 얼마냐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기가 자욱하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가 많아지고

그럼 전체적 배영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1이 됐다는 것은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한번 더. 줄어들어서 1이 됐다는 건 얘는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잠깐 보면 A는 1보다 크다는 선지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대로 확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B하고 C를 갖다 비교해 보면 B하고 C는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되죠. 여기까지. 자, ET일 때요 스팟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 그래서 ET 같은 경우는 가에서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요 값은 1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 평형에 도달하기 전, 그럼 숫자는 딱두 개, 그러니까 3과 1 갖고 푸는 거죠. 날아가는 속도는 3이 되겠고 돌아오는 속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갖다 비교해 보면 이쪽이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인 선지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은 기억이어서 답을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그러니까 요 교재 뭐 특성인 것 같은데 같은 유형을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는지 그냥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하면 이 전체를 아마 보는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자, 19번.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 예를 들어서 20문제다. 저는 이제 그 녹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잘라서 풀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한 날에 딱 몰아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요건 이번 주에 듣고 이건 다음 주 그러면은 인사이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쫙 몰아서 물한잔 먹고 와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갈게요. 19번 갑니다. 자, 표는 부피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값을 줬냐면 C가 B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B는 A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B는 A보다 크다. 이런 느낌. 근데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냐?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변화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에서 얘만 보란 얘기예요. 자, 요거 잘 보란 얘기죠. 기체는 자욱해지는 사우나 가봤어요? 기체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자, ET와 T를 갖다 비교해보면 이때가 자욱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이 됩니다. 자, 니은 보죠. 자, 평형에 도달할 때 얘는 ET 걸렸고, 3, 오래 걸려요. 얘는 오래 걸렸어. 그래서 시간이 얘가 더 오래 걸립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가에서 4T. 요런 거는 그냥 좀 거저 주는 거죠. 4T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평형에 도달한 이유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럼 1은 1보다 크다라는 선지는 뭐 거짓이죠. 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20번. 뭐 종류가 바뀌어도 풀이법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아는 물질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알코올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진공용기에 집어넣고 역시 똑같아요. 얼마에서 평형에 도달하냐면 T2.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예요, 얘. 얘 동그라미. 자, 얘가 기체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언제 평형에 도달했냐면 이제 이때 평형에 도달했고, 자, 문제에서 요런 식으로 T1, T2, T3라 줄 때는 시간이 뒤죽박죽인지 흐름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줄에 좀 좋네요. T1, T2, T3는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체가 자욱해질 거니까 기체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기체가 늘어나죠, 그죠? B값은 A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 자, T1일 때 역시 숫자는 딱두 개, 3과 1 갖고 풀 겁니다. 날아가는 속도는 3으로 보는 거고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1이 되겠죠. 3분의 1은 1보다 작죠. 예, 정답이 되겠고. T3일 때, 뭐 여기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은 x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체크해 봅시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액체분에 무엇이 요 기체가 요 비율이 얼마라고 줬냐면 x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T2일 때 x랍니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T3로 점프 뛸때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값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기체가 자욱해지는 거지만 이때와 이때는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이 값도 변하지 않고 이 값도 변하지 않으니 이 값은 X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X는 X보다 클수 없으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은 끝. 다음. 자, 21번.

뭐 여기서부터 탑승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한번더 드리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T1, T2, T3라고 주면은 시간이 뒤죽박죽인지 흐름인지를 꼭 그것부터 습관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흐름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요 기체니까 자욱해지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지금 문제에서 줬냐면 T2에서. 그럼 여기에서 평형에 도달하면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기체는 점점 자욱해질 거니까 얘는 더 많아질 거야. 얘와 얘는 똑같고. 이게 시험지는 요만큼만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부터 보죠. 자, B가 더 커야 돼요. 정답. 자, T2일 때는 얼마냐? 1이죠. 1. 1. 자, T1일 땐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3과 1. 그거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속도는 3이라고 잡는 거고요. 얘는 1로 잡는 거죠. 그래서 1은 3분의 1보다 크죠. 정답. 자, 용기 내에서 액체.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액체 1을 좀 물어봤어요. 자, T2하고 T3. 아우, 이거 좀 힘이 빠지네요. T2, T3는 사실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평형 이후이기 때문에 액체를 물어보건 기체를 물어보건 사실은 같은 거죠. 정답. 답은 몇 번이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 그냥 5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리을이라고 써볼래요. 리을. 제가 낸다면 요걸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H2 요거 기체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액체로 할까 그냥? 액체로. 근데 T2, T3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요걸 물어보면 T1과 T2를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지. 자, 지금 보면 T1하고 T2는 이쪽으로 갈수록 연기가 자욱하죠? 액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연기가 액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기체가 많아지면 액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이쪽이 많으면 액체는 이쪽이 많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를 잘 보시고 기체가 자욱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한 10번 정도 한것 같습니다. 머리 탁 넣어줄게. 좋아요. 답은 몇 번이었냐면 5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갑시다. 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 있냐면 동그라미 쳐보죠.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개형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첫 번째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 스팟에서부터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건 뭐 거저 주는 거죠.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사실은 요런 선지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요 기역 같은 것들을 조금 편하게 주지만 학교에서는 내신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변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답만 찾지 마시고 요 니은 디귿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친다면 요런 선지 중에서는 뭐 요런 것들, 역시 요 니은 같은 것보다는 기역과 디귿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요 기역은 조금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잠깐 보죠. T1일 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는 3이라고 잡으라고 했고요. 응축 속도는 1.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 보면 요건 1일 수는 없죠. 틀렸고. 자, T2와 T3일 때, 요 지점에서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T2일 때 기체와 T3일 때 기체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서로 분모 분자 같은 거니까 1이라고 해야 돼. 1. 이것도 틀렸죠. 답은 기역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나머지 23번 또 볼게요. 자,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T1, T2, T3라고 주면 이게 시간의 흐름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시간의 흐름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T2에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때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와 같은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이제 요렇게 D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단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연기가 자욱해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액체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T1일 때, 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 놓고, 돌아오는 속도를 1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죠. 정답. 자, T3일 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D긋. 뭐, 이런 게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는 서로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C라는 건 뭐냐면 그통 안에 있는 액체와 수증기입니다. 그걸 다 합치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B 더하기 D를 다 합치면 역시 전체 총 물질의 양입니다.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더 써볼게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럼 요 값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놓을게요. 1.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점점점 늘어나죠?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총합을 4로 맞춰보면 이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럼 합쳐서 3이, 4였죠? 그럼 여기서도 4. 여기서 물, 수증기가 2가 늘어났다는 건 물은 두 칸만큼 감소돼야 되니까 여기는 1.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분의 A인 거니까 이 값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분의 B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인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서로 같을 리가 만무하죠.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요 기억 마킹하시면 되니까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항들은 다 풀어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게 된그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문항을 풀었어요. 많이 풀었는데 전체 23문항에서 앞에서부터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1번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1번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뒤에 가보시면 2번도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진화되기 때문에 앞에 실려있는 최근 기출 문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들이 좀 어렵고, 뒤로 가다 보면 저 5번. 아, 이것도 조금 할 만하죠. 근데 아마 3번 정도에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들은 좀 관심 갖고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보면 8번. 8번. 그런 것들도 오늘 풀었던 것들 중에서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배웠던 거좀 정리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예요. 자, 1번. 첫 번째. 자,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문제에서. 자, 시간이 T, 2T, 3T, 요런 식으로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T1, T2, T3, 요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점점 시간이 흐름이 있죠. 이렇게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심해서 푼다라는 것들을 좀 예민하게 좀 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1, T2, T3가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시간의 흐름 순서인지 아니면 흐름이 아닌지 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흐름이다, 뭐 그러면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흐름이 아니다, 밑줄. 만약에 흐름이 아니라면, 요 T1, T2, T3가 T1, T3, T2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뭐냐면 요 순서를 맞춰줘야 돼. 첫 번째는 요 순서를 맞춰주는 것이 1단계. 이제 2단계, 2번. 자,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갖다가 줄 거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T2가 있고, T3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 값은 무조건 1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지점을 갖다가 비교할 때, 얜 당연히 1이죠. 그죠? 그럼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 얼마일까? 요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안 틀려요. 1과 1? 이거 누가 틀려? 근데 뭘 많이 틀리냐면 요렇게 비교할 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체크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보고 다시 돌아오는 속도를 아직 못 따라잡았으니까 1로 잡아라. 그러니까 다요 숫자 갖고 문제를 풀 건데요. 이 값은 실제로 3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고 1에 비교해서 이게 더 작다라는 것들을 쓸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쓸 겁니다. 반드시 꼭잘 기억하시고 머리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시는 것이 실수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2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풀어야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잘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3번. 세 번째. 자,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고체라고 써볼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요. 여기까지.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융해라 불러요. 융해. 액체가 기체되는 것을 기화라 불러요. 기화. 다시. 기체가,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응축 또는 응결. 써드릴까요? 응결 또는 응축. 이렇게 불러요. 액화라고도 부르지만. 다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응고라 불러요. 응고. 우리가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그죠? 뭐 피의 응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봐야 돼요. 고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승화. 승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승화라 불러요. 다시 기체가 고체되는 것을 뭐라 부르냐? 얘도 승화예요. 자, 이 부분이 이 출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매력적이냐? 얘도 승화고 얘도 승화예요. 그러니까 요건 아이들이 승화라는 말을 두 가지를 뜻한다는 것들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승화 써드릴게요. 승화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가는 것도 승화고, 기체가 바로 고체로 가는 것도 승화예요. 여기까지 승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문제 푸는 게좀 다르면 안 되고,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고체가 기체에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그냥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아간다.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증발하듯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체가 다시 고체로 되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빨간 펜. 자,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는 얼마로 잡을지 제가 3으로 잡으라고 그랬고요. 만약에 평형에 도달했다면 이 값도 3이지만 잘하고 있어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면 이 숫자는 그냥 1로 잡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승화에서 날아가는 속도와 돌아오는 속도를 갖다 만약에 물어보면 이 값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이 값은 얼마보다 커야 된 거냐면 1에 비해서 이 값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바로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4번 이쪽 가보죠. 자, 이런 걸 이제 상태평형이라 부르고요. 예, 녹이는 것들도 있어요. 용해평형에 대한 얘기. 여기 수능에는 뭐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있는 건좀 하셔야 돼요. 어떤 비커에다 놓고, 일단 비커에다 놓고요. 이제 용질을 녹이죠. 용질을 이렇게 막 녹이는데, 이게 과하게 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지랑이처럼, 이야, 이거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지랑이처럼 쫙 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여름에 뉴스를 보면 이 기상캐스터 분이 딱 나와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광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의 열기를 보십시오. 그럼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막쫙 고고해요. 그러니까 용질이 겨우 녹은 거. 아, 이게 표현하기 힘드네요. 용질이 겨우 녹은 거. 요게 바로 뭐냐면 과포화용이에요. 과포화용에. 과포화용에. 그러니까 겨우 녹은 거. 아, 이거 표현하기 힘들어요. 제가 표현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세번 했죠. 그 얘기는 시험지에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지랑이처럼 녹은 거를 여러분 시험지에 구현한다는 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과포화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가 본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충격을 가한다. 이런 말을 주죠. 또는 유리막대로 휘휘 젓는다. 어떤 충격을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과포화에서 얘를 갖다가 그동안 녹아 있었던, 억지로 녹아 있었던 용기를 바닥에 우두두두 쏟아져요. 그래볼까요? 막 쏟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바닥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포화용액이라 불러. 포화용액. 그러니까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평형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과포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충격을 주면 포화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머리 딱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요. 얘는 끊임없이 녹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녹아들어가는 속도를 용의 속도. 그 다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석출 속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10만 원 벌고 10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속도, 녹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지금 서로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했을 때 요걸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 요게 1번, 2번이에요. 과포에 충격을 주면 포화가 된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요 그림에다가 요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어? 요거 2번. 잘 보시고. 세 번째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요 그림만 탁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과하게 녹아있군. 과포화. 땡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과포화는 억지로 녹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쏟아진 건 녹은 게 아닙니다. 녹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절대로 쓸게요. 과포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절대로 과포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지점은 포화니까 잘 기억해라. 요걸 조심하는 거가 3번. 그러니까 용의 평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그림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죠. 여기까지. 공간이 없어서 요 밑에다가 좀 쓸게요. 자, 5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잘 정리할게. 샥. 제가 사라졌었죠? 지우개가 저 있어서 싹 정리를 했어요. 자, 볼게요. 마지막 이제 5번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5번은 뭐냐면 한번 더. 자, 어떤 통에 물을 담아 놓고 막 녹여요. 그럼 용의죠, 그죠? 그 용의인데 바닥에 막 있습니다. 용질 덩이가 막 바닥에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 얘는 녹아들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럼 여기를 포화용액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산더미처럼 있는 순간 아 얘는 현재 포화용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 뚜껑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은 평형을 두개낸 겁니다. 두개낸 거예요. 첫 번째는 녹아드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를 갖다 얘기하는 무슨 평형을 갖다 지금 내고 있는 거냐면 써드릴게요. 용해 평형을 한 문제 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는 끊임없이 날아가죠. 증발 속도가 있을 것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응축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쓸게요. 상평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평형 문제가 두개 나온 거니까 요두 개를 반드시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증발 속도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속도를 응축 속도가 서로 같은 상평형. 한 문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녹아드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같은 용의 평형. 요두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선지가 구성이 될 때는 요거를 기역으로 놓고, 그 다음 요거를 니은이라고 놓고, 또는 디귿이라 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두 개의 평형이 한 그림으로 나온 적도 최근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6번. 6번. 다 배운 것들 한번 정도는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데요. 6번에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예, 수능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 여기 내신에서는 좀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 좀 써놓을게요. 증기 압력이라는 개념을 원래는 화학 2에 나오는데, 이 화원에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잘 나와요. 저도 많이 냈었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증기 압력이 뭐냐면 수증기가 벽을 치는 힘이란 뜻이야. 수증기가 벽을 치는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라 쳐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바로 요때, 바로 그때. 바로 그때의 요 기체의 벽을 치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정확한 정의입니다. 계속 변화가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어떨 때.

평양에 도달할 때입니다. 좀 보죠. 자, 어떤 통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놓고 얘를 이렇게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이게 증발하겠죠. 증발 속도는 3이라고 잡는 거예요. 증발 속도는 3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축하겠죠. 응축 속도 역시 또 응축 속도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응축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응축되는 속도는 그통 안에 기체의 양,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도 빠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속도와 요 속도가 서로 같게 되겠죠? 바로 그때 이 통 안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그통 안에 있는 기체들이 벽을 치는 압력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러면 여기 증기 압력이라 부른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기 압력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힘들죠. 왜냐면 너무 다양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 블라블라블라 이거일 때, 바로 이거일 때그 기체 압력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 압력을 뭐라 부르냐면 증기 압력이라 부른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들은 매우 매력적인 일들이니까 반드시 꼭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하고 준비된 문항도 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게 한 그런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들을 한번 써가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 이제 다음 새로운 테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모의고사 몇 회죠? 8회죠. 1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회예요. 벌써 8회고 이제 9회, 10회, 2회분만 남은 상태죠. 예.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업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받은 성적표도 마찬가지. 아, 내가 전보다 잘했어. 오케이, 좋아. 그런데 항상 그 이면에 우리가 가끔씩은 다른 애 성적은 어떨까? 나보다 잘 받았을까? 나보다 못 받았을까?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타인은 그 타인만의 길이 있는 것이죠. 내 친구가 나보다 뭐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한다? 그건 그 친구의 몫인 거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사회에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스스로의 목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 그 곳으로 향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면은 분명 성공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저는 강조 드리면서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대화 장면에 나타난 면접 유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비야, 어제 면접은 잘 봤니?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면접은 예술 행위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사회적 억압이다라는 측면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즉 세 명씩 나누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면접이야. 세 명씩 나누어서 서로의 어떤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거지. 그럼 무슨 면접이야? 토론 면접이잖아. 여기서 이제 토론 면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면접은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면접이었는데 둘 다 잘 봤어. 뭐야?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즉 직무의 역량에 대해서 보는 면접이죠. 그래서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시문을 통해서. 그래서 정답은 토론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차원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어떤 게임을 하거나 혹은 1박 2일로 등산을 가거나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면접이 바로 다차원 면접이고,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발표 면접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예요. 자, 면접 문제도 매번 나오는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면접 문제 어떤 형태로 나와도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시문이 기네요. 다음 창업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치과 의사였던 창업자는 창업에 대한 열망이 강해 치과 의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과 의사하다가 창업을 했다. 그 말이죠. 벤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해. 요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입학해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 돼서 꼭 한번 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이 한번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 자금도 이제 마련했대요. 창업 교육과 그 다음에 창업 자금도 마련했다. 아,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그리고 은행 간 송금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라는 점을 착안해 이를 간단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했대요. 그래서 은행 간의 송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상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해외 핀테크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맞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대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공공금융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송금을 할수 있도록 하여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이 서비스는 특히 20대와 30대 사용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창업 후 10년이 지난 현재 공공금융은 신용점수 조회, 간편결제, 보험, 투자, 대출 비교, 해외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추가하며 금융 슈퍼 앱으로 발전했습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관련된 앱과 관련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억. 창업의 유형은 일반 창업이다. 일반 창업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우리 무슨 창업이라고 그래? 기술 창업이라고 하지. 기술 창업이다라는 거. 니은 정부기관에서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조달하였다. 여기 나오네. 창업 자금도 마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준걸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다. 자, 디귿.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으로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였다. 맞지? 자신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금융 슈퍼 앱까지 발전시켰잖아. 그치? 기업을 새롭게 설립했지. 자, 리얼. 창업 동기에 의한 창업 유형은 생활보장형 창업이다. 아니지. 생활보장형 창업은 아니야. 생활보장형 창업은 아니다. 라는 거지. 우리가 기술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에 뛰어드는 어떤 벤처기업에 가까운 창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보장형 창업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3번이 정답이라는 거알수 있다.

자, 12번 문제, 창업과 관련된 문제였고,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근로계약 사례에서 위반된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A씨는 대형 호텔에서 2년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 중 그만둘 경우 1,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바로 알겠죠? 어떠한 내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한다든가 내 것을 토해낸다든가 이런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위약금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위약 예정금지와 관련된 거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돼. 근로계약서에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 이러한 돈을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제 1년 후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회사는 1,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위반한 거야? 위약 예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근로계약 조항으로 넣은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약 예정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는 뭐그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위약 예정 금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다 하는 거. 이러한 형태의 문제로 낸다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좀 쉽게 낸다 가정했을 때 A씨 그다음에 또 제시문에 B씨를 넣어. B씨를 넣은 다음에 B씨의 사례를 또 넣겠지. 그럴 때는 이제 A는 위약 예정 금지, B는 뭐 예를 들면 강제 저금 금지와 관련된 내용, 혹은 전차금 상계 금지와 관련된 제시문이 주어지고 A씨와 B씨에 대해서 각각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도 낼수 있어. 그치? 그건 하나지만은 두 개로 해서 뭐 답을 A씨, B씨는 각각 답을 찾는 형태로도 낼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쉽게 우리가 변형해서 문제로 본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 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조정쟁의 조정제도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가 내용 보니까 전국 조종사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자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개입해 쟁의가 즉시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큰 피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거뭐 있죠? 긴급조정이죠. 누가 할수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긴급조정이다. 나와볼게요. 대형 운송회사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된 후 관계기관이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양측이 수락을 권고했고 결국 양측이 이걸 받아들여서 갈등을 해소했대. 이건 무슨 절차라 해? 조정이라고 하지, 조정. 조정이다. 그래서 가는 긴급조정, 나는 조정에 대한 사례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1번, 가는 중재에 해당한다. 가는 중재가 아니라 뭐라고? 긴급조정에 해당한다. 긴급조정에 해당한다. 자, 2번. 가해 결정 권한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아니, 뭐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장관에게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끔씩 출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은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놔두세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본수능에서. 3번, 나의 방안은 조정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아니야. 아니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나는 사측과 노조 측 쌍방이 동의가 없어도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같은 경우는 일방이 신청 가능하지. 가능해. 그치?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 일방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쵸? 일방이. 4번이 정답이네.

조정은 일방이 가능하다라는 거. 쌍방 일방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나를 거쳐야만이 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거는 절차적인 거에 관계없어. 관계없어. 긴급조정인 같은 경우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수 있다. 긴급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많이 드물죠.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어떤 물류 대란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조정하고 중재해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조정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14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15번 문제랑 16번 문제는 우리가 세트 문항이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의 재취업 준비와 관련된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자신의 소질, 재능, 역량을 발휘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직업 생활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써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가 인간의 5단계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제일 1단계가 뭐야? 생리적 욕구예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야. 2단계는 안전의 욕구죠.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 5단계, 가장 최상위 단계죠.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5단계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로 보았다 했으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위의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상위의 욕구가 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알더퍼라는 작자가 야, 욕구가 어떻게 그 하위 단계가 충족돼야만 상위 단계가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다시 또 욕구를 분류한 게 이제 알더퍼라는 또 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자는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하튼 매슬로우는 이렇게 5단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가장 최상위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고 이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3년간 공공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최근 권고사직을 당한 25세 청년 A씨 또한 인간의 5단계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이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였다라는 거예요. 수급 자격자 신청 온라인 교육,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게 되면 이 교육을 가서 받고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도 받아도 돼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15번 볼게요. 위 사례에 나타난 욕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존경의 욕구에 해당한다? 아니죠. 존경의 욕구는 4단계야. 이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야. 왜? 여기서 우리는 가장 높은 욕구라고 했잖아. 가장 높은 욕구라고 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존경의 욕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실현하게 단계이다. 이게 바로 뭐야? 자아 실현 욕구죠. 그죠? 이 문장에 나와 있네. 니은은 답이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최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지. 이건 최상위 욕구고, 생리적 욕구가 가장 하위, 기본적인 욕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한 설명은 니은 하나이다. 정답은 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욕구 단계설은 우리가 교육에서,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 사회 전반에 어떤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 교육을 수강했다에 대한 거예요. 자, 1번. 휴업 급여 수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휴업 급여 어디 나오죠? 고용보험이 아니라 이거는 산재보험이 나오는 거야. 휴업 급여는.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죠. 산재보험이 나오는 거야. 그쵸? 휴업급여는 그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그러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되는 보상급여가 바로 휴업급여예요. 휴업급여 말고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헷갈리지 마. 휴업수당이 있어.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어디? 근로기준법이 나오잖아. 휴업수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거죠. 그 사용자의 기책 사유,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그 휴업을 할 경우 그에 따라서 이제 수당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게 휴업수당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사용자의 어떤 기책 사유로 인해서 문을 잠시 닫아야 되는, 일주일 동안 뭐 닫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일주일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휴업수당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 두개 가끔씩 휴업급여랑 휴업수당을 단어가 혼동돼 가지고 산재보험에서 문제 나올 때 휴업수당이 탁 튀어나오면은 휴업자 들어가니까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는 이걸 필요한 교육은 아니다라는 거. 교육 후 1개월 내 재취업이 실패할 경우 제2수가 필요한 교육은 아니야. 아니야. 신청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받는 거지. 자, 3번. 교육 수강 이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수강 이전에 이걸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교육 수강을 받을 수 있어. 이걸 해야만이 저걸 받는 게 아니라 저 신고 전에도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거. 4번.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4주 안에 제출해야만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이다. 아니라 수강하고 난 다음, 교육 수강하고 난 다음에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온라인도 가능,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으로 구성되고 좀 길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된 단원에 대해서 특강에서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16번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업급여, 휴업수당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자, 16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다음은 산업재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요. 산업재해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금속가공 공장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10년 넘게 고출력 프레스 기계 옆에서 작업해 왔다. 작업장의 소음이 익숙했던지라 평소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고, 사업장은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대요. 최근 김 씨는 청력저하로 병원을 방문했고, 치료 후 완치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애 구급 진단을 받았대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사고를 조사하여 현장의 불안전한 요소를 찾았대요. 불안전한 요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내일에 보게 되면은 사실의 발견에 해당하겠죠. 2단계인. 그 결과 보호구 착용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귀마개 착용 표지판을 부착했다라는 거예요. 부착했다라는 거. 이거 우리는 통상 이제 지시 표지라고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사고의 유형은 반복적인 동작이 아니지. 반복적인 동작이 아니다. 이거는 소음의 노출이지. 저게 소음에서 노출된 거잖아. 노출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2번. 가는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 중 관리적 원인에 해당한다. 가봤더니 평소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어.
이 사고자

불완전한 행동이야. 이 불완전한 행동은 직접적 원인이지, 간접적 원인이 아니라, 즉, 직접적 원인에, 직접 원인에, 직접적인 원인에 우리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 답도 틀렸다. 3번. 나는 장애급여의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형태, 장애급여. 몇 급이야? 9급이야. 이 연금은 연금하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1급에서 몇 급? 7급이야, 7급. 요것도. 1급에서 7급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1급에서 7급이고,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만 받을 수 있어. 일시금만. 일시급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몇 급이야? 9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그래서 일시금이 되는 거지.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없어. 1급에서 7급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다는 하이니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다 봤더니 안전 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사고를 조사해서 현장의 불안전 요소를 찾았대. 요소를 찾는 거니까 2단계인 사실의 발견이지. 여기에 해당하지. 4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5번. 나는 뭐야? 귀마개 착용 표지. 판 부착이야. 지시 표지야, 지시. 지시 표지는 파란색 원형이며 지시 내용은 흰색으로 표현한 안전보건 표지판이다. 이게 바로 뭐야? 지시 표지에 대한 개념이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17번도 이제 여기서 특히 장애급여에 대해서 연금, 일시금 요 부분은 여러분이 좀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간에 이제 출제했던 방식대로 이제 문제 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장애와 관련된 부분, 일시금하고 연금 부분, 이거 지난 회차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죠. 그거에 관련돼서 그때 잘 들었던 학생들은 17번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다음은 노사분규 일치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노사분규 일치 보니까 2024년 12월에요. A기업, 전자부품 제조업 중소기업인의 근로자로만, 즉 A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공공노조는 했어요. 이거는 기업별이지. 기업별 노조에 해당하는 거지. A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다. 내년 임금 인상 협상에서 기본급 7% 인상과 주 12시간 초과 근무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경영 악화의 이유로 교섭에 불응한 상태예요. 자, 2025년 1월이에요. 사측은 일부 조합원에게 조합 탈퇴 시 해외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25년 2월 공공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어요. 신청했고, 조정기간 종료 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생산라인 전면 파업에 돌입했대요. 자, 파업은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공공노조 간부, 정규직 근로자인 공공노조 간부, 단식 투쟁을 병행하였고, 이에 사측은 노조 간부라는 사유로 뭐 했어? 해고했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죠. 자, 2025년 3월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직장 출입에 차단시켰대요. 자, 기억 볼게요. 공공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맞죠?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해요. 그죠? 첫 문장에서 우리가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거알수 있죠. 사측은 2번, 니은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생산 업무에 도급을 줄수 있다. 줄수 없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몇조냐면 43조에 보면은 할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할수 없다. 이렇게 할수 없다예요. 아시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다면 도급 줄수 없다라는 거. 니은 답은 아마 이번 문제 특강에서도 좀 새롭게 나온 부분이니까 그냥 도급 줄수 없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 공공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어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그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맞는 답이에요. 니을, 공공노조 간부의 해고는 부당노동에 해당하므로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부당노동행위 맞다고 생각해서 니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틀린 부분은 어디야? 6개월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하고 부당해고는 3개월이야. 요거 지난 회차 때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아. 부당노동행위하고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그쵸? 근로자 차별. 차별 시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6개월. 그 여기 6개월은 근로자 차별. 즉,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할때 우리가 6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또 하나 뭐 있다? 뭐 있다? 부당해고. 해고. 요것도 3개월이다. 라는 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는 3개월이다. 3개월 기억하라 그랬었죠.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기억하고 티긋. 기억하고 티긋이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6개월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 시정 제도와 관련 있다라는 거. 자, 이제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역시 이것도 뭐예요? 재직자 특별 전형 응시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난 회차, 7회차에서도 이거 거의 거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성인학습자 대학 응시 사례 안내. 김 씨는 40세 제조업체 근무하네요.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세모세모 평생 교육원에 등록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계 설계과 동일한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대요. 그래서 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게 되는 거죠. 자, 해당 평생 교육원은 시도 교육감이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로 기계 설계 과정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따라 편성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음 했어요. 김 씨는 자,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계 설계 관련 직무 능력도 함께 향상시켰대요. 이후 김 씨는 이 교육 이수 이력을 바탕으로 네모네모 전형을 통해 마름모 마름모 대학교의 공학계열 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했대요. 즉, 우리가 재직자 특별전형의 어떤 조건에, 응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야? 평생교육 시설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기억. 40세 이상 학습자인 경우 만학도 전형으로만 응시 가능하다? 아니야. 만학도 전형도 있지만 이 전형, 재직자 특별전형도 응시가 가능하죠. 자, 니은, 위 사례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위 사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아니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과정에 이제 부합되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야. 이거 산업수요 맞춤형, 즉,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아니지. 자, 디귿,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하는 형,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합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야. 디귿이 맞는 답이지. 요 내용이 사실은 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거잖아. 내용만 딱 봐도 제시문을 그냥 요약정리한 거야. 디귿이. 그죠? 정답은 디귿 하나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직자 전형 나와서 그런데 정말 좋은 전형인 것 같아요. 예. 저희 학교 학생들도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 인서울대학교에 좋은 대학들을 많이 진학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몇 가지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오해라기보다는 좀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직자 전형이 별도로 이제 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도 있는 반면에 기존 학과에서 수시 전형에서 재직자 전형으로 그 인원의 일부를 뽑는 학교도 있어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자 전형도 한 번쯤은 특성화고 다닌 학생이라면 고민해보고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면 취업을 먼저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비도 좀 벌고 생활비도 좀번 다음에.

좋은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대학 나와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 좋은데, 대학원 가서 여러분들이 석사, 그냥 박사까지도 쭉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생 교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신장해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자기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특성화고 출신이죠. 특성화고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범대를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 하지만, 어때요? 선생님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 박사학위도 두 개나 받았죠. 그래서 경영학 박사이자 교육학 박사학위를 두 개나 받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죠. 제가 EBS에 2018년 그때쯤에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교육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했고 노력해왔죠. 그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면서 스스로를 성장해 나간다면, 선생님 나이 쯤 됐을 때 선생님보다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거 정말 하다 보면 재밌어진다라는 거. 공부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예. 그 맛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교육부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 발표. 최근 정부는 청소년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AI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즘 들어 더 많이 강조하고, 저희 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방안은 정부의 신뢰성과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질문의 역량 강화, 그다음 창의적 활용을 위한 교육, 윤리적 태도의 함양 등의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말 AI를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AI가 나온 결과치가 절대적이지 않거든. 어쩌면 그게 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가 문제를, 시험 문제 등을 갖다가 실제로 AI에 놓고 한번 돌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5개나 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다예요. 나온 거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와 함께 AI 윤리교육도 강화되어 AI가 작성한 과제물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지침이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AI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발전의 속도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 신뢰해서 그거를 갖다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검증하고, 그 가장 또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직접 읽고 그 책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AI에 의존하지 말고. 탐구 보고서 쓰라고 하니까 AI 가서 돌려서 이거 제출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스스로가 좀, 자성적으로 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 볼게요. AI가 제시하는 정보는 대부분 정확하기 때문에, 땡! 그죠? 정확하,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장려하고 있다? 아니지. 대부분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내용 AI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 활용 역량보다 AI 모델 설계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죠. 제시문에서는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AI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AI 활용 생성물의 출처 표기를 강조하는

관련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출처 표기. 명확한 출처를 표기하도록 지침. 이건 디귿은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니을 볼게요. 생성형 AI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지므로 비판적 평가 및 질문 역량 강화 교육이 핵심이다. 라고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바로 디귿하고 니을이 정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해결해 봤고,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오히려 굉장히 여러분 그본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바로 노동쟁의 조정 절차예요. 이거 특강책에 나와 있죠. 특강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특강책에 그 보시게 되면은 19강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19강에. 19강에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화 자료네. 144쪽. 그러니까 특강 교재 144쪽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 특강 할 때도 얘기했고요. 완성, 문제 우리가 풀이할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놔둬라. 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또 21강부터 23강 사이에 우리가 고난도 문항 따라잡기 할 때, 그때 한번 더 언급할 수 있어요. 그때도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쟁의 조정 절차, 굉장히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답지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셨죠? 먼저 조정부터 보도록 하죠. 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제 교섭이 결렬되게 되면 조정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업이 있고 공익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회사는 다 일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반 사업과 조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1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조정은 10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성심했을 경우에는 이제 조정 성립되면 여기서 바로 끝나지만은 10일 동안 이제 연장이 가능하죠. 그죠? 일반 사업인 경우. 특별, 즉,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 또 다시 한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정 불성립되게 되면은, 사후 조정,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동쟁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잖아. 파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은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쌍방 또는 일방이 이제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쌍방 일방 다 가능해. 그 다음에 중재 신청 같은 경우는 중재, 요 중재는 요쪽으로 이제 쭉 오는데, 자, 쌍방이 신청해야 돼요. 근데 단협,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일방이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협에서 우리가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일방이 신청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면 중재는 일방이 신청 가능하다. 자, 중재가 되게 되면 중재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요거 잘 기억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며칠간? 15일간. 뭐하고 좀 여러분이 같이 봐야 하면 좋겠냐면, 긴급조정이에요. 긴급조정. 자, 긴급조정 비교해 볼게요.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30일간 금지가 돼. 그러니까 제시문에 긴급조정일 경우에는 우리가 30일간 쟁의가 금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재일 경우에는 15일간 금지된다는 거, 요거를 두개꼭 기억해 놔두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비교해서 내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재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거나 중재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복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일 이내에 중노위에다가 재신 신청이 가능하다. 중노위에 이제 재신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다시 여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교재 내에서 볼 때는 요 중재위원회 중재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까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조정은 조정안이 성립이 되게 되면 양쪽 다 오케이 하게 되면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중재는 중재 제정이 되는 순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다시 정리하면 조정일 경우에는 쌍방이 수락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조정 성립이 되게 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중재는 쌍

쌍방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즉 중재가 제정해, 중재가 가게 되면 자동으로 중재 제정이 되게 되며 되거든요. 그렇게 중재가 제정이 되게 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고난도 문항으로 잘 출제되는 부분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긴급조정. 긴급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쟁의회의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거 기억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긴급조정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 그 당사자 일방 쌍방이 이제 중재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절차 걸치게 되고 중재 절차 걸치게 되고 여기에 불복 시에는 똑같이 이제 이것도 15일 이내 소송을 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부분들, 그다음에 중재, 그다음에 긴급 조정. 지금까지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그동안에 좀안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용자 위원,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구성, 사용자 위원이 있고요, 근로자 위원이 있고요, 공익위원 각 1인이야. 각 1인. 사용자 위원 한 명, 근로자 위원 한 명, 공익위원 한 명이야. 자, 반면에 중재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이 있다 없다? 없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이건 뭐하고 똑같다면 조정에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요것도 낼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부분. 중재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조정의 절차를 거칠 때 조정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요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낼수 있고, 중재가 되게 되면은 15일간 쟁의행위 금지한다. 요 부분. 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긴급조정이면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부분 중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난도 문항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도 문항에서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 맞다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문항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도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공부해서 잘 맞히는데 쉬운 문제를 틀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일수록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지 말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원별 핵심적인 내용,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해 나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소화해 나가라.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지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려다가 쉬운 문제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로 데미지가 크거든요. 남들 다 맞는데 혼자 틀려봐. 얼마나. 내가 틀리는 거는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어.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본 수능에 딱 시험 보러 갔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어려운 거야.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도 완벽하게. 그다음 시간 안배. 제가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안배를 잘해라. 왜냐하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제시문이 길어지고, 제시문을 그냥 단순하게 된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여러 번 꼬이는 문제들 형태로 지금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시간 안배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요소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0: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험을 내가 본다고 했을 때 문제를 제시문을 딱 읽고 문두를 읽고 제시문을 딱 봤을 때 바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평가 요소를 확실하게 빠르게 이해한다면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해서 여러분의 좋은 성적을 받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 2 강의를 맡게 된 남철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50강이에요. 50시간 동안 올림포스라고 하는 이 교재를 넘어서 미적분 2를 정말 이 하나의 강좌에 올인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보고 오시면 강의를 여러분 또 들은데 매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 2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에서는 빠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마 내신 때문에 이 강좌를 듣겠다라고 오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뭐 수행평가 이런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런 게 있죠. 수능에는 빠졌지만 이공계열 가는 친구 중에 우리 수시에서 수리논술을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 2 기하 이런 과목들이 반영되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난 미적분 2 학교에서 그냥 가볍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논술을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개념까지 파고들어야지 이런 게 궁금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50강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 하나로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수열의 극한 개념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사. 미적분 2는요,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단원이 3개예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수렴과 발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미적분 2의 첫 번째 단원에 시작이 될 텐데 이 친구 자체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중단원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림포스 교재까지, 문제까지 다 끝나게 되면 급수라는 단원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쭉 함께 우리 유형 확인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수열의 극한을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그렇죠. 이 미적분 2는 대수와 미적분원을 알아야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수라는 과목의 3단원이죠. 3단원에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수열이에요. 이름이. 자, 그리고 미적분원입니다. 미적분원에 뭐가 있죠? 1단원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여러분 공부했을 겁니다. 자, 이거 안 배우고 지금 왔다. 네, 미안하지만 강의를 소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 수열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수열의 극한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이제 단원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수열의 극한 내용이 어렵지 않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fx가 어떻게 될까? x가 어떻게 됐을 때 fx가 어떻게 될까? 이게 함수의 극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혹은 x의 절대값은 커지면서 음수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작아질 때,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러한 상황일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수단원에서 수열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수열 an, a1, a2, a3. 그렇죠?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 수열이 뭡니까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죠. 그럼 수열이 뭡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수 교과서를 딱 펴보시면, 하나하나 항들을 나열해. 어떤 규칙을 갖고 나열해. 그게 이제 수열이야. 수열. 나열했으니까 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1을 집어넣어 F1, 2를 집어넣어 F2, 3을 집어넣어 F3.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다. 이게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수열에 뭘 물어봤습니까? 극한을 물어봤어요. 그럼 수열의 극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자, 여기서는 X지만 여기서는 N이 되는 거잖아요. N이 한없이 작아질 수 있습니까? N이 특정한 값이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n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딱딱 끊어진 자연수. 뭐만 가능하다? 한없이 커지는 것만 가능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이두 가지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한없이 커질 때 배웠던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그대로 수열의 극한에 똑같이 복붙 반복이 된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 확실하게 이거 두개 알고 있어요. 하면 앞으로 3시간 동안 제가 개념 쭉 얘기할 건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얘가 n자리에 1을 집어넣고 n자리에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n-1, 자, an 플러스 1, n이 한없이 커지면 도대체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첫 번째,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배웠으니까, an이 특정한 값이거나 혹은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요때 이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리엔테이션 혹시 안 듣고 온 친구라면 학습 자료실 한번 보세요. 학습 자료실을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선생님 개념 노트 올려놨거든요. 출력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써보면서 좋아요. 자,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 또 기호로 이것도 여러분 극한을 표현의 기호이고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이 친구가 극한값이 알파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수렴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에 또몇 가지 이그젬플을 공부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필기 개념 노트를 보시면 제가 이그젬플을 첫 번째 이그젬플을 n분의 1을 넣었어요. n분의 1. 자,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공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나열해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 2분의 1, 그렇지, 3분의 1, 4분의 1, 4, 5분의 1, 6분의 1, n분의 1, n이 한없이 커지면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어떻습니까? 그렇죠. 분자는 1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어. 0으로 수렴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열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가 이제 n분의 1이라고 하면 좀 차이점이 있죠. 함수의 극한에서 fx라고 했어. 그럼 x분의 1을 그려야 돼. x분의 1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x분의 1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온 게 아니고, 점, 점, 점. 이산적인 그래프.

나온 거 어려운 말 썼죠. 네. 점, 점, 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래프. 아, 얘를 봤더니 얘가 어디 한 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0에 한 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아,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 이 친구의 극한값은 0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책, 옛날 교육과정 이름을 썼네요. 미적분원으로 바뀌었죠. 미적분원에서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략 같은 게 아니에요. 왜? 선생님, 얘 n분의 1은 n이 커지면 1000분의 1, 만분의 1, 0은 안 되잖아요. 그치? 0은 안 되지. 근데 왜 등호예요? 아니지. 0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극한 값이 무엇이니? 극한 값이 0과 같아. 왜? 리미트라는 기호를 썼잖아요. 리미트라는 기호 때문에 얘가 완벽하게 등호다. 극한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0과 일치한다. 이렇게 기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개념 노트에 또 다른 이그젬플 가볼게요. bn. n 플러스 1분의 n. 자, 이것도 한번 직관적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면, 자,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 자, n 플러스 1분의 n. 자, 어떤 느낌이에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와 분자가 비슷해지죠. 1000분의 999. 1을 양의 수로 말하는 거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그림을 그려본다면 사실은 n 플러스 1분의 n은 x 플러스 1분의 x,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점근선 y는 1이 생긴다라는 거, x 이퀄 마이너스 1이 생긴다라는 거,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이게 n자리 0을 집어넣는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 되는 자연수니까 x 플러스 1분의 x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들을. 그래프는 점들을. 예. 어디 향해 가는 거야? 1을 향해 가는 거야. 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n 플러스 1분의 n은 극한 값은 1이구나. 자, 여러분, 노트에다 이렇게 같이 필기를 하면서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example, 2라고 하는 친구. 이거 뭐야, 선생님? 2는 그냥 숫자잖아요. 아우, 2. 이거 뭐야? 2를 계속 나열해. 당연히 2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리가 y 이퀄 2 상수함수인데 수열에서는 뭡니까?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점을 찍는다는 거. 아,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구나. 수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은요. 선생님,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적분 1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발산이다 라고 말을 하죠. 수렴하지 않는 경우. 자, 발산의 종류를 우리가 나눠서, 아, 이건 이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올림포스 교재도 그렇고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산에는 한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N을 우리 교재 아마 N, EN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네, EN. EN. 자, 원래 Y는 EX 위에다가 점만 찍는 거죠. 2, 4, 6, 8. 어떻습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구나. 얘를 밑줄 친 거예요.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씁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또 기호를 표기하면 이걸 또 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극한값이 아닙니다. 발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요. 마이너스 n제곱. 이런 이거 이그젬플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위에 점이 찍히는 거죠. 점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뭐라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n제곱,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마지막.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선생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은 사실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3을 집어넣으면 1이고. 위아래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특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아. 가까워지지 않아. 이 경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동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진동은 발산의 한 종류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음수의 거듭 제곱하면 그냥 진동하는 거 아니야?
자,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자, 우리가 점을 찍어볼까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그 폭이 줄어들면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하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수렴과 발산입니다. 기본 개념. 네. 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대입해서 관찰하거나 그래프 점점점 찍어 보니까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알것 같아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매우 훌륭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나아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미적분 원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 다 했던 개념이네.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요거 다 했던 개념이야. 그럼 얘나. 자,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fx. 극한값이야. 이렇게 극한값. 이거 배웠다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알파. 똑같아. 개념이 똑같아.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다함수. 연속 함수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근데 이 수열은 점, 점, 점, 점. 이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 예를 들어서 봐봐요. fx가 코사인 2πx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랑 매칭해서 똑같은 수열 코사인 2πn을 생각해 보세요. 자, 코사인 2πx라고 한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 예, 주기가 1인 함수겠죠. 코사인 2π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네. 뭐예요? 진동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발사가. 근데 수열로 생각을 하면 n이 1일 때 여기, n이 2일 때 여기, n이 3일 때 여기. 1. 점이 찍히죠. 1로 뭐합니까? 수렴하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라고 보면 안 돼.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수렴과 발산.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죠. 정확하게. 함수의 수렴과 발산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벽해! 조금 더 가보죠. 자, 한 걸음 더! 개념 플러스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나 예, 어떤 뭐 개념서나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도 좀 우리가 볼수 있는데 AN이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럼 그 중에서 특정한 부분 수열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일부 항을 찾았어. 그리고 걔를 쭉 나열해. 그럼 걔도 수렴할까? 이런 질문이고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A1, A2 계속 나열을 합니다. A3, A4 이렇게 나열해요. AM-1, AM+1, AEM-1, 자, AEN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근데 얘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러면 여기서 내가 홀수 번째만 A1, A3, AEM-1, AEM+1, AEN+3 이렇게 나열해도 알파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AA2, AA4 이렇게 짝수 번째만 쭉 나열해도 마찬가지로 알파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수렴에 맞아. 예스. 예스라고 그랬고 티를 없었네요. 트루. 참입니다.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AA EN-1 또 알파로 수렴하고 AA EN 또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은 얘네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니? 이거는 조금 약간 이게 낚는 질문이지, 낚는 질문. No! False!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네. 둘다 같은 곳으로, 즉, 똑같은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같은 곳을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따로따로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할 수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A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진동하는 수열이잖아. 발산하는 수열이에요. 수렴이 아니야. 그런데 홀수 번째를 뽑아. 여기다 홀수를 2n-1제곱. EN-1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거고, AN,

마이너스 1의 2n 제곱. 짝수니까 1이지. 1로 수렴하네. 아, 얘는 1로 수렴해.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 각각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만 an도 수렴해.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수렴과 발산. 교과서에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이거 안 나와 있는 것 같죠? 딱 네모박스 개념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막 교과서마다 구성은 다른데 뭐 생각해 보기, 생각 넓히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학생들이 두 학생이 막 나와서 대화를 해.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서로 막 질문을 던지고 네, 그런 내용이 심화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내신에도 물론 합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논술에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자, 수렴과 발산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 예제, 유제 이런 걸 이제 풀기 전에 극한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수렴과 발산 중에 뭐겠어? 수렴입니다. 맞아요. 수렴이 궁금한 거고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거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성질이 바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두 수열 AN, BN이 각각, 자 여러분 빈칸 수렴하고 라고 쓰시면 돼요. 수렴, 첫 번째 밑줄 수렴, 수렴. 각각 수렴하고,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해. AN의 극한값이 알파이고 BN의 극한값이 베타야. 베타야.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AN과 BN을 더했어. 더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더해서. 자, 근데 얘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게 되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쪼개서 붙일 수가 있구나. 요게 바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지. 미적분원에서 봤지. 미적분원에서 어떤 주제로 봤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과 똑같다.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야. 증명 어떻게 합니까? 대학과정이다. 대학과정. 네, 대학과정. 이 극한에 대한 증명은 대학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풀 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그짐플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AN 더하기 BN.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 역시 수렴하고 따로따로 리미트가 붙어서 극한값 역시 각각 계산이 가능하다. 자, 마이너스는 뭡니까?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썼을 때는 항상 책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복부호동순 혹은 복호동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동순. 내가 플러스를 썼을 위에 걸 썼으면 위에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만약에 내가 앞에는 이렇게 쓰고 뒤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복호동순 이런 말 썼어. 그럼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인 거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인 거예요. 이 말을 붙였으면. 그럼 안 붙이면 어떻게 돼? 안 붙이면 네 가지 경우가 다 되는 건가?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쓰진 않죠. 좋아요. 자, 두 번째. 실수배. 10배 AN. 상수, 실수. 자, C가 바깥으로 나온다. 10배 알파.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해보시면 아우 선생님 수업해보면 학교에서 이제 이런 진도를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뭘요? 쓰는 걸 귀찮아하고. 예. 근데 미적분투는요, 정말 다른 과목이 비해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필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귀찮더라도 내가 머릿속의 개념을 구조화하고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정석스럽게 쓰세요. 예. 그래서 네. 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쓰시라고. 리미트가 따로따로 뭐합니까? 붙겠죠? AN 곱하기 N이 뭐 안 들어갈 때? BN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마지막 4번 옆에다 쓸까요? 선생님 왜 4번만 노란색으로 써요? 네, 조건 때문에. 자, BN분의 AN이야. 그럼 얘는 선생님, 리미트 따로따로 분모에도 붙고 분자에도 붙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선생님 분모는 베타로 수렴하고 분자는 알파로 수렴하네요. 맞아요. 근데 왜 노란색으로 썼을까? 우리가 분수를 썼어요. 나

가눗셈을 썼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죠. 예.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경우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우리 함수에 대한 성질과 같다. 자,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뭘요? 각각 수렴할 때만,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실수배하고 분모 0할 때 나눴을 때 각각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거 왜 이럴 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이런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an이 n이야. 얘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야. 이둘 더하면 뭐야? 1이야. 1은 수렴해. 근데 얘네들 각각 수렴해? 아니지, 발산하잖아. 둘다 수렴할 때만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거나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풀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n분의 1 곱하기 자, 3 더하기 n분의 1. 우리가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정도는 1초 컷입니다. 1초 만에 답이 보이겠지만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그짐플을 갖고 온 거예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해. 2는 그냥 2로 수렴해. 3은 그냥 3으로 수렴해.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해. 아, 리미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붙는 거지.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어. 그럼 얘가, 자, 실전에서 이렇게 풀이 과정으로 쓰진 않겠지만, 개념상으로는 따로따로 붙는 거예요. 그럼 얘도 0으로 가. 얘는 0으로 가. 리미트가 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수렴하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2 빼기 0 곱하기 3 빼기 0, 2, 3은 6이었던 거지. 근데 보자마자 2, 3은 6이야. 이 근거가 어디 있다? 근거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요. 그런 극한값 구하는 연습을 이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바로 문제풀이로 가기 전에 개념 플러스 한 걸음 더. 이거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뒤에 이제 예제, 유제 이런 거 풀면 알게 될 거예요. 아니, 2초 컷이 문제야. 답을 구하는 거는. 하지만 미적분투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수학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미적분투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없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이공계열 가는 친구 특히.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이 수학을 도구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빠른 계산법에 대한 근거를 쭉 선생님이 심화 개념으로 한 걸음 더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1번부터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메모 있습니다. 거기 적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좀 이따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이야. 얘가 0이야, 극한값이. 그럼 an의 극한값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보자마자. 2야, 2, 이거. an 빼기 2가 0이니까 an은 2. an이 2가 아니고 an의 극한값이 2야. 이거 왜? 왜? 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1초 만에 다 대답해, 2라고. 그냥 질문하지. 왜? 이걸 답변할 수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만 만나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곱 가지, 지금 앞에 지금 네 가지만 나와 있지만, 일곱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가겠습니다. an 빼기 알파가 0이면, 0으로 수렴하면, an은 왜 알파로 수렴합니까? 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그렇다. 그럼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왜 그러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두 수열을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어. 그러면 얘가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야. 아, 0으로 수렴하는 수열. 그러니까 알파도 사실 수열이라고 볼수 있지. 알파. 걔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an은 거기 아래 여러분 메모에 쓰시면 돼요. 자, an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an 마이너스 알파는 자, 어디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알파로 이제 수열로 보는 거죠.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알파는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해. 따라서 따로따로 리미트가 붙으니까 0 더하기 알파로 an은 수렴해. 즉, 알파로 수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실전에서 보자마자 1초 만에 푸는 게 맞지, 당연히. 그때 뭐 문제 보고, 아, 이거 이래서 이래.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빠르게 답을 찾되, 근거는 설명할 수 있을 때 빠른

마이너스 BN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합니까? P로 수렴해요.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알파로 수렴해요. 따라서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각각 따로따로 리미트 붙어서 P-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이런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3번. ANBN이 P로 수렴해. BN은 Q로 수렴해. 자, ANBN과 BN을 이용해서 AN을 만들자. 자, 어떻게 만들어? 이제 조금 빠르게 가도 되겠다. 자, ANBN을 BN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분자는 P로 수렴하고 분모는 Q로 수렴해.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내가 노란색으로 썼잖아, 4번은. 그렇죠.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 조건이 딱 있지. 이렇게 딱 아름답게. 어, 선생님 그 0 아니라며. 어, 얘도 0 아니라며.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4번. 자, 이번엔 질문이죠. 합이 수렴하면 각각 수렴할까? 자, 아까 제가 스포를 했네요. 네, 뒤에 나왔는데 좀 참을걸. 네, NO! FALSE! 왜? 아까 했잖아. AN 더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얘네가 수렴, 각각 수렴할 때 얘가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지금 아주 쉽게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 여기다가 이렇게. 각각 지금 다 발산하는 경우인데 더하면 1로 수렴한다.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5번. 자, 이거 5, 6, 7번은 왜 하냐?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내신 단골 문제. 아, 제가 이런 걸 다 말씀드립니다. 강의에서. 수능에서 빠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학교 시험 문제를 내야 돼.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 5등급제로 여러분 등급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난도 있는 걸 내겠죠, 당연히. 그럼 생각이 필요한 문장을 낼 것이고. 옛날에는 이런 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미적분투가 과거 2015에서 미적분인데 수능 마지막 선택 과목에서 계속 문제가 나왔을 땐 이런 게 안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나왔던 거라고 몇십 년 전에. 충분히 내신에서 낼 수가 있는 거야. 기억 리엔딩은 합답형 문장으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99% 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갑니다. 얘네 둘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합니까? 자, 그럼 고민해야지. 어, 각각 수렴하는 두 친구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있네. True. 참, 맞아요. 왜? 자,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AN에서 AN-BN을 빼면 BN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통으로, 얘가 통으로 베타로 수렴하면 이 친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6번. 자, AN과 AN, 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할까? 어, 이거 선생님 앞에 했던 건데? 그래? 자, BN은 AN, BN을 AN으로 나누면 된다며. 그죠? 자, 이거 P로 수렴하고 얘가 Q로 수렴하면 자, 얘는 뭐야? P분의 Q로 수렴하는 거 맞다며. No. False. 아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조건이 없어. 어? 이 조건이 지금 안 붙어 있어요, 여기. 그 우리가 보통은 참일 때는 증명을, 거짓일 때는 발레를, 이그젬플을. 발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레를 만든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어떻게? 0으로 수렴하는 친구를 만드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친구를. 0으로 수렴하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BN을 AN에다 곱해서 수렴하는데 BN은 발산하는 친구가 사실 딱 보여, 이렇게. 아, AN, BN은 둘을 곱했으니까 1, 1로 수렴해. 얘는 N분의 1, 0으로 수렴해. 그런데 BN은 발산해. 얼마든지 얘들을 보고 만들 수 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발산하고 AN 더하기 BN이 0으로 수렴하면 자, 수열 BN은 발산할까? 자, 이건 직관적으로도 사실 판단하면, 이게 시험 문제야. 증명이 아니야. 그러면, 발산에 더했는데 0으로 가. 그 얘도 왠지 발산해. 만약에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 근데 전체가 0으로 가. 그 얘는 음의 무한대로, 물론 얘가 0으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음의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예. 네. 참입니다. 자, 그 얘에 대한 증명을 학교 시험에 낼 가능성은 매우 적죠. 하지만
이걸 만약에 물어보면, 이건 수리논술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증명하는 거 이거 증명 명제할 때 예, 간접 증명법 비유법 쓰는 거예요 비유법 비엔이 수렴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가정의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자 수렴한다라고 비엔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AN 더하기 BN이 0으로 수렴하니까 AN은 AN 더하기 BN 마이너스 BN이 돼서 만약에 BN을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얘가 0으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AN이. 근데 AN이 뭐라 그랬어? 여러분, 발산한다고 했지. 모순! BN 수렴한다는 가정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한 겁니다. 예. 자부심을 가셔도 돼요. 가지셔도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관련된 이야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유형 1입니다. 우리 교재 8쪽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래요. 예, 5초 컷이 5초 컷. 예, 5초 컷. 선생님 왜 5초 만에 못 풀어요? 예, 설명하잖아, 지금. 1 더해서 5야. 이거 4로 수렴하겠네. 이거 4 수렴해. 2, 4, 8, 10. 아, 요거 2. 4, 2, 4, 2, 8. 아, 5초 넘었네요. 미안. 자, 수정. 20초 컷. 20초 컷. 답 8. 끝. 시험이라면 저도 이렇게 풀어요. 빨리 답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4 더하기 1, 5고, 2, 4, 8. 2 더하면 10. 맞네. 8. 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이게 객관식이 아니야. 눈수령이야. 아니면?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이거 왜 8이니? 그러면 이거 4 이거 아니지 원리를 설명하라는 얘기지. 물론 문제 이렇게 풀지만 그러면 이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여러 가지. 아까 수열의 편장 기본 성질. 자 이게 왜 4야? 아까 설명했잖아.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AN의 극한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수열은 어디로 수렴해? 5로 수렴해. 얘는 1로 가. 5 빼기 1로 수렴하겠네. 아, 4로 수렴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네. 아니면, 이 과정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면, 이 뒤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얘를 CN이라고 치환하는 거야. 치환했더니, AN은 CN-1이야. CN이 5로 수렴해. 그러니까 얘는 5 빼기 1이니까 4로 수렴하겠지. 얘랑 똑같은 거야. 원리가. 얘가 CN이니까. 보이면 한 번에. 안 보이면 치환을. 보이면 식변형, 안 보이면 치환을. 자, 그러면 AN이 4로 수렴해요. 그럼 BN은 어떻게 됩니까? BN은 두배 AN 더하기 BN 마이너스 두 배의 AN이 되겠네. 얘는 10으로 수렴하고, 얘가 4로 수렴하니까 얘는 8로 수렴하겠죠. 10 빼기 8, BN은 2로 수렴하겠네. 이것도 안 보이면 얘가 DN이야. 그럼 BN은 뭐가 되는 겁니까? dn-2배의 an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물론 답은 보자마자 8이지만.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유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bn에 대하여 an-bn이 3이고요. 5배 an 더하기 4배 bn이 6입니다. an분의 bn 더하기 15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요. 자, 시험 문제야.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이게 논리적 근거 없이는 잘못된 풀이긴 하죠. 왜냐면, AN, BN을 그냥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버려. 다 그렇게 풀 거예요, 대부분. 그럼 얘가 뭐예요, 여러분? 4알파 마이너스 4베타가 10이니까, 빼면, 알파는, 맞나? 아, 더하면, 9알파는 18. 알파는 2. 그럼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5, 2분의 14, 정답 7, 끝. 눈수령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답만 맞은 거예요. 선생님, 이 풀이가 왜안 됩니까? AN이 수렴, AN, BN이 각각 수렴한다라는, 원래 이 구조는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수렴한다라고 가정해놓고 풀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답안이라는 거지. 답을 찾는 데는 빠르지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면 되지. 단, 눈수령이거나 누군가 여러분께 이 문항에 대한 것을 질문했을 때
설명해야죠. 자, 식변형이 안 보이는 문제야, 잘. 여러분 해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해설에 식변형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식변형이 잘 안 보이면 치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환. 그래서 얘를 CN이라 하자. CN이라 하자. 그리고 얘를 DN이라 하자. DN이라고 하자. 그럼 CN은 3으로 수렴하고 DN은 6으로 수렴해. 얘를 이용해서 나는 AN을 찾을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몇 배합니까? 4배 하는 거죠. 4배 AN. 네. 4배 BN. 얘가 4배 CN이야. 그리고 5배 AN, 4배 BN. 얘가 DN이야. 그래서 위에 거에 아래 거 더하게 되면, 자, 9배 AN이 4배 CN 더하기 DN이야. 따라서 AN은 9분의 4 CN 더하기 9분의 1 DN이에요. 그런데 CN이 어디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해. 따라서 9분의 4 곱하기 3. 시어레크레나 기본 성질에 의해. 9분의 1 곱하기 어디입니까? 6이에요. 9분의 18. AN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2로 수렴하겠네요. 이런 거라. 그래서 아마도 해설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걸 찾기가, 이거 어떻게 찾아? 9분의 4에 AN-BN 더하기 9분의 1에 5배 AN 더하기 4배 BN.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N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썼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을 거라고? 치환 통해서 찾으면 돼, 안 보이면. 이게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 있는 풀이지. 물론 실전에서 답을 빨리 찾기 위해 알파벳 해놓고 계산해도 되지만. 자, 이어서 BN입니다. 그럼 BN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 BN이 자, 넘기고 계산하면 AN-CN이 되는데 지금 AN이 극한이 2야. CN의 극한은 뭐였습니까? 3이었네. 따라서 BN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풀이 과정 보여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화살표 왜 써요? 리미트를 안 붙였기 때문에 화살표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등호 쓰잖아요? 예, 등호 쓰면 안 돼요. 예, 등호 쓰면, 네. 예, 이거 또 모니터링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EBS 강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EBS 강의 다, 또 선생님들이 저 하나만 이게 막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강의를 기획하기 위해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또 그중에 이걸 또 검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삑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온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다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5 극한값 정답은 7이다. 자, 우리도 뭘 공부했습니까? 수열의 수렴이 뭡니까? 발산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수렴입니다. 그러면 그 수렴할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럼 이제는 뭐할 거야?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어떻게 계산할래?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했던 얘기예요. 어디서요? 미적분 원에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무한대물의 무한대꼴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개념. 얘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거 여러분 미적분 원을 셌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로 쓰진 않고요. 여러분 그 개념 필기 노트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수별로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그젬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보자마자 이제 미적분원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보자마자 뭐야 이거? 1초 컷 3이에요, 3. 자, 그런데 왜 3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정석이 뭐라고요?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창인 n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그랬더니 0으로 가고 0으로 가요. 그래서 자, 1 더하기 0분의 3 더하기 0, 1분의 3, 극한값 3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전에서는 보자마자 뭐예요? 아, 1분의 3이구나. 1분의 3이구나. 그래서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아, 분모의 차수와 자, 여러분 필기노트에 채우시면 돼요. 분자의 차수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n에 관한 다항식 형태의 수열의 극한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1분의 3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더하기 n분의 3n 마이너스 1.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쓸게요. 똑같은 걸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공부한 친구는 분모는 2차고 분자 1차니까 분모가 더 빨리 커져. 0으로 수렴합니다. 맞아요. 근거 있는 설명이에요. 별도로 할거 없어. 자, 그런데 만약에 정석적으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자면,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눈수렴평가에서 이거 다 이걸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선생님 이제 학교에서 수리눈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만약에 눈수렴인데 그럴 일 없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평가 시험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 치자. 예. 뭐이 문제가 됐든 이 문제가 나왔다 치자 해놓고 옆에 10점.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지 사실. 그래 5점. 5점. 100번 양보해서 5점. 아니 보자마자 3인데 왜 이거 어떻게 해? 만약에 2점 내지는 1점 그럼 나 같은 경우 그냥 3이라고 쓸 거야. 근데 5점이야. 그 이거 써야지. 뻔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지. 보통은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라 그래서 도형 가지고 뭐 삼각형의 넓이, 곡선의 길이 안 되겠죠. 그건 나중에 보니까 뭐 선분의 길이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서 일반항을 구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극한값 계산. 이 과정에서 이걸 보여줄 필요는 없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얘만 단독으로 말도 안 되게 이런 배점을 갖고 나온다면 써줘야 되겠지. 그때그때 다르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분모의 최고차. 이것도 보자마자 원래는 0이지만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랬더니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 1 더하기 0분의 다 0. 0.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경우에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또 맞춰 써야죠. n 플러스 1분의 2n 제곱 더하기 3n.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자가 더 빨리 커져.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끝.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쓰자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0으로 수렴해, 1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해, 한없이 커져. 분모는 1로 가는데 분자가 한없이 커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따라서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지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 이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지. 상당히 쉬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고요. 보통은 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계산이. 이 계산은 이미 여러분이 미적분원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쪽. 유형 2번. 자, 이제 이런 게 나왔어. 네.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분자 몇 차? 1차, 2차. 3차 최고차항만 보는 겁니다. 최고차항만 이렇게. 아, 24n3제곱 더하기 몇 n제곱 더하기 얼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뭔 계산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정답 12급. 상당히 간단하죠. 오늘의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 이제 대놓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할 얘기가 없지. 분모 분자 2차 2차 3분의 12. 정답 4. 1초 컷. 만약에 누군가가 이유를 물어본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풀이를 설명한다.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의해 4.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수열의 수렴과 발생 이런 거구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이런 거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은 이런 거구나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러 가지 계산된 상황.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기하 자부심 강국선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보고 왔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기하는 기하다, 우리 자료실에 있는 자료 보고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기하는 기하다,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다, 뭐 기하가 기하지 그게 뭔 소리예요? 이 기하라는 과목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수학 과목이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르죠. 이 단원 제목처럼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기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어떤 그 뭐 이렇게 대수적인 이야기들, 그럼 어떤 함수학, 그래프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하는 중학교 때 했던 그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연계돼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했던 그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1학년 때 잠시 손을 좀 놓았던 그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기하에서 좀 힘들 수 있어. 그럼 그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복습을 하냐 해서 선생님이 이 고등학교 기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를 쫙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한 강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쫙 압축한 거 선생님이 꾹꾹 눌러 담았어요. 한번 잘 가져가가지고 우리 기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밑바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첫 번째, 보충자료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는 기하다 첫 번째 페이지 삼각형의 성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성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뭐예요? 삼각형의 이등, 등변, 아니, 그러니까 이등이 아니라 두 개의 등변, 변의 길이가 같다. 즉,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너랑 너랑 각의 크기가 같다. 어떻게 증명했었죠?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직각 요 한 변 여기 같아지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너랑 너랑 각의 크기가 같고,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길이가 어떻다? 같다. 해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여기서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요 성질. 요거를 기억해 두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기하라는 과목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는 바로 보다 요 선을 그려줘라.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은 도형 문제를 푸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은 그냥 무조건 얘를 그리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수직이등분이 되면서 이 길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도 눈에 보이고요.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서 이 선을 그려서 도움이, 이 선을 그리는 게 쓸모 없었던 적이 한 천 문제를 풀면 한 문제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보면 무조건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려서 중점으로 떨어진다, 수직으로 떨어진다, 요거 기억해 두자고요. 알겠죠? 해서 이런 삼각형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등분이 되는구나. 얘가 이렇게 옆으로 와 있을 때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이등분이 되는구나.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리고 출발해라. 알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은 요거를 무조건 그리고 보세요. 알겠죠? 약속. 약속. 할 수 있죠? 예, 무조건 그리고 봐요. 첫 문제를 풀면 999문제 이상은 얘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넓이의 비율.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얘와 얘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다라고 한다면은 삼각형의 두 삼각형이 뭐가 똑같아? 높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넓이, 높이다. 라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너가 같으니까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도 몇대 몇? m 대 n이 된다. 요거를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응용을 해서 얘처럼 생긴 도형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얘가 몇대 몇이면은 m 대 n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m 대 n이죠. 그리고 요큰 삼각형과 큰 삼각형도 m 대 n이에요. 그럼 이큰 삼각형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 ms. 요쪽 큰 삼각형을 ns라고 불러주고 작은 요 삼각형을 내가 mt라고 불러주고 요 삼각형을 nt라고 불러준다면은 요 부분 얘와 얘는 ms에서 mt를 빼주니까 m의 s-t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ns에서 nt를 빼주니까 n의 s-t죠. 그럼 비율은 역시 몇대 몇? m대 n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대 이것이 m대 n, 이것 대 이것이 m대 n인 것까지는 우리가 금방 눈에 잘 들어오는데 여기서 잘못 찾는 게 누구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율도 몇대 몇?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를 눈에 담아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재 1쪽에다가 텍스트로 써놨죠. 뭐 BD 대 잠깐 이렇게 눈으로 살짝 봐요. BD 대 DC는 S1 더하기 S2 대 어우 선생님이 이거를 교재에다 넣는 거니까 텍스트로 써준 것뿐이지 우리는 이 기하 도형에 대한 이야기할 때 모든 이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항상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써놓으려고 그냥 써놓 예의상 써놓은 것뿐이야. 이 텍스트로 BD 대 DC는 S1 더하기 S2 대 S3 대 S4 이러면 내가 문제 풀때못 써먹는다고. 내가 뭐 해줘라? 그림으로 눈에 담아가라. 해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큰것대큰 거, 이것 대 이거다. 요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S1 대 S4는 S2 대 S3다. 요것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것 대 이거는 S2 대 S1, 이것 대 이거는 S3 대 S4. 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순서를 바꿔 새기겠네요. 이것 때문에 이것 대 이거는 S2 대 S1, 이것 대 이거는 S3 대 S4 해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로 나와 있는 요 식들을 그림에서 기억을 하자. 아,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그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면은 이런 이걸 응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데다가 써먹을 수 있느냐? 예시로 그림 하나만 그려볼까요? 삼각형이 요렇게. 우리가 이제 기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삼각형에서 내부에 한 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내부에 한점 P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각 꼭지점에서 그 내부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서 요런 식의 우리가 도형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율을 보면은 이것 대 이것의 비율 하나 있죠? 이것 대 이것의 비율 둘, 이것 대 이것의 비율 셋, 이것 대 이것의 비율 넷, 이것 대 이것의 비율 다섯, 이것 대 이것의 비율 여섯. 여섯 개의 비율 중에서 두 개만 알면은 나머지를 예를 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가 2대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해봐. 그리고 너가 1대 2라고 주어졌다고 해봐. 그럼 6개의 비율 중에서 2개의 비율을 지금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비율들을 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건데, 중학교 수준으로 어떻게 적당하게 넓이를 세팅하는데, 계산을 좀 편하게 잡는 거는 보통 이제 좀 조그만, 작아 보이는 삼각형을 먼저 세팅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2대 3이니까 요쪽의 넓이를 내가 2S라고 불러주고, 요쪽의 넓이를 3S라고 불러줘 볼게요. 이렇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넓이가 몇 S야? 5S야. 그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1대이니까 얘가 5S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는 5S 대 10S가 돼야 되겠죠? 얘는 10S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2대 3이니까 10S 대 요만큼의 넓이는 또몇 S가 돼야 돼? 15S가 돼야 될 거예요. 2대 3, 10S 대 15S. 그럼 얘가 15S인데 또 1대이니까 여기의 넓이가 5S와 10S의 넓이로 쪼개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얘가 5s고 15s니까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은 5대 15가 되어서 1대 3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럼 10s를 1대 3으로 쪼개주면은 요 녀석의 넓이는 2.5s와 7.5s로 쪼개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2.5s 대 5s예요. 2.5 대 5는 몇 대면? 1대 2. 1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되고 얘와 얘의 비율은 3s 대 15s예요. 3대 15니까 1대 5의 비율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 대 이것은 5s와 5s예요. 5대 5니까 1대 1의 비율을 가져요. 그럼 봐요. 2대 3과 1대 2 하나만 가지고 1대 3, 1대 1, 1대 2, 1대 5를 다 찾아낼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6개의 비율 중에서 2개의 비율을 알면 나머지 비율을 그냥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쓰는 표현 끄적끄적 된다. 그냥 적당히 넓이를 끄적끄적 대다 보면은 나머지 길이들의 어떤 비율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벡터 단원에서 종종 이도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유용하게 벡터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복잡하게 힘들게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을 그냥 중학교 도형만 가지고 손쉽게 길이비를 턱 길이비가 나오면 그다음에 벡터의 어떤 내용 가지고 문제를 손쉽게 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싹 지워보고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비율 찾는 거한 번만 복습해 봐요. 한 두세 번만 연습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등적 변형. 말은 되게 어려워요. 등적 변형. 근데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평행선이 있어.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 평행선이 이렇게 좀 삐뚤었냐? 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2차 도전.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두 점에 대해서 이삼각형의 넓이와 이삼각형의 넓이와 이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어때? 같아요. 그쵸. 왜? 밑변이 공유된 상태에서 높이가 모두 떴더니깐 평행하면은 같으니까 세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은 거죠. 등적변이라는 것은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이쪽에 두점 있을 때 한쪽 지점 이렇게 옮겨주어도 여기 점을 자꾸 이렇게 쭉 끌어 옮기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게 쉬운 내용이죠?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에서 좀 넓이를 구할 때, 얘의 넓이를 구하기는 까다로운데, 얘의 넓이를 구하기는 좀 쉬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의 넓이를 가지고 얘의 넓이를 대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평행선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평행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려면은 이 변의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평행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도 같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랑도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밑변을 예로 하고 높이를 예로 해줘도 되고, 밑변을 예로 하고 높이를 예로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기가 좀더 쉬워지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특히 평행선이 삐뚤어 있을 때잘안 보여. 연습해둬야 된다. 해서 요렇게, 아, 평행선이 있고 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머리를 붙잡고서 쭉쭉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면 넓이가 똑같구나. 요런 것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 등적 변형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활용되는 것들만 선생님 지금 압축해서 타이트하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직각 삼각형에서의 닮음 해서 보시면은 거기도 여기도 우리가 보충교재 1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뭐 AC의 제곱은 AH 곱하기 HB 어쩌고저쩌고 막 텍스트로 썼는데 텍스트로 기억하시면 절대 기억 못한다. 그림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닮음에서 나온 성질은 뭐냐? 지금 여기서 요쪽 각을 내가 알파라고 불러주고, 그럼 요쪽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불러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90도가 되면서 너도 알파, 너도 베타가 되면서 쪼만한 삼각형,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이 뭐가 돼? 닮음이 돼버려. 그래서 그 닮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을 증명했던 거죠. 하나만 해보면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누구의 제곱? AC, 누구의 길이? AC의 길이. 빗변의 길이는 큰 삼각형에서 AB에 해당하는 거고,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AH에 해당하는 것은 큰 삼각형에서 직각과 알파에 해당하는 거, 직각과 알파에 해당하는 거 AC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비례식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래주면은 AC의 제곱은 누구? AH에다가 AB를 곱한다. 뭐 요런 식의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해서 너와 너가 닮음, 너와 큰 삼각형이 닮음, 너와 큰 삼각형이 닮음 이런 걸 가지고 얘네들이 얘기하겠다는 거고 얘를 텍스트로 기억을
하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기억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은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B라고 잡아주자, 요 녀석의 길이를 뭐라고 잡아주자, A라고 잡아주자, 요 녀석을 내가 X라고 잡아주자, 요 녀석을 Y라고 잡아주자, 요 녀석을 내가 C라고 잡아주자, 요 녀석을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그림으로 기억하기 전에 얘네들을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B의 제곱은 X 곱하기 C. 그 다음 A의 제곱은 Y 곱하기 C. 그 다음 H 제곱은 X 곱하기 Y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두 개의 식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이 X 대 Y는 XC 대 YC. 똑같이 C를 곱해줘도 비례식이 성립하죠? 근데 XC랑 YC가 각각 뭐예요? B의 제곱 대 A의 제곱이야. 해서 X 대 Y는 요거 제곱 대 요거 제곱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가 돼서 AB랑 CH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그림, 선생님 교재에 써놓은 걸 AC, AB, AH로 쓴 것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럼 뭐 이거 텍스트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림으로 보자고요. 요 녀석을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B제곱은 요거 제곱이죠. 직각삼각형. 자, 따라해. 이렇게. 자, 펜 내려놓고 이렇게 따라해. 이렇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B제곱은 요거 제곱은 뭐 곱하기 뭐? X 곱하기 C.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 곱하기 이거다. 마지막, 그 다음에 A제곱은 이거 제곱이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또. 그럼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쵸? 약간 이렇게 이거 제곱은 이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 곱하기 이거. 막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예. 근데 H제곱은 요거 제곱은 이렇게 두개 곱한 거. H제곱은 요 제곱은 이렇게 두개 곱한 거. 그럼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렇게 두개 곱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곁다리로 요 정도까지 비율을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제곱 대 요거 제곱. 눈으로 담으라고요, 눈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 뭐예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일명 뭐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요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했었죠. 해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요 선분의 길이들을 뭐 그때그때 닮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생이 됐어. 내가 고등학생인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뭐 B 곱하기 뭐 코사인 어쩌고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식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끄적끄적대면 나오는데 뭘 사인을 찾고 코사인을 찾고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그냥 눈으로 그냥, 예를 들어 여기가 5야. 여기가 뭐 1이야. 그럼 여기서 얘는 5의 제곱은 뭐1 곱하기 얼마? 25가 되겠네. 그냥 끄적끄적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뭐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우리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정말 많이 쓰이는 친구.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요 왼쪽의 친구는 정말 많이 쓰여요.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인데,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 여기서 얘를 연장을 해주게 되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두 직각삼각형이 뭐냐면은 닮음이야. 그럼 여기서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은 여기서 높이 대 높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조만한 직각삼각형 두 개가 또 닮음이 되면서 요 높이 대 높이는 요두 개에서 빗변과 빗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아. 그래서 결론을 기억을 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정말 많이 쓰인다. 정말 많이 쓰인다. 그림을 눈에 담아라. 여기다 선생님이 AB 대 AC는 BD 대 DC, CD다. 이걸 텍스트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림을 눈에 그냥 쏙 집어 넣어라. 알겠죠? 얘는 뭐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의 한 선분을 이렇게 연장해서,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외각이라고 불러요. 요 녀석은 내각이라고 부르죠.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데,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자주 쓰이는 편은 아닙니다. 거의 보기는 힘들기는 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 증명 과정에서 어떤 도형의 어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하나 정도 보자. 뭐냐면은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AD와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각이랑 요각은 뭐로 같으냐면은 엇각으로 같고요. 평행선이니까 너랑 너는 동의각으로 같아요. 근데 각이

능 무사니까 너랑 너랑 같아. 근데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네. 이등변삼각형이면 무가 돼? 이등변삼각형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행선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되잖아. 그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너랑 너랑 같으니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된다. 해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는 우리가 자주 쓰이는 평가지는 아니라서 결론을 기억할 것까지는 뭐, 아, 얘가 정말 자주 쓰이는 유형 공식인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아, 요런 식으로 평행선을 그려서 이등변삼각형을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여기 각이 두개 같을 때 요런 식의 아이디어 발상이 있구나 정도를 한번 정도 연습하고 넘어가면 얘는 충분합니다.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자주 씁니다. 알겠죠?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형님 피타고라스 형님이 나오죠. 중학교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등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약간 좀 어우, 여기는 나의 길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도형 뭐 정말 뭐 없습니다. 예, 그죠? 계속 똑같이 쓰, 계속 정말 우리가 계속 수능 보는 날까지 많이 쓰이는 그 형님 피타고라스 정리 뭐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에 같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다. 얘를 우리가 이제 활용해 주자라는 거죠. 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첫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요. 그림을 보시면은 정삼각형이 요렇게 생겼어. 결론을 저기다 쓰고 옆에다 그림을 그릴까요? 정삼각형이 요렇게 생겼어요. 정삼각형, 정세모. 한 변의 길이가 A야. 그럼 여기가 60도야.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너도 이등변삼각형 중점에 떨어지게 되면서 너는 2분의 1의 A가 되고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다? 2분의 루트 3의 A가 되는 거다. 60도, 30도, 90도.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죠. 그럼 높이가 2분의 루트 3A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a, 높이를 2분의 루트 3에 a를 붙여주어서 4분의 루트 3에 a의 제곱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많이 쓰이는 친구죠. 4분의 루트 3에 a 제곱이다. 요 정도는 우리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죠?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공간 도형을 갑니다. 직육면체요. 이제 우리는 결국 기하에서 공간 도형도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직육면체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새 모서리의 길이를 뭐라고?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 여기의 길이를 C라고 해준다면은 요 녀석의 길이를 얘기를 할때 내가 얘를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이어주면은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얘를 직관적으로, 이거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뒤에 공간 도형에서 왜 너가 직각삼각형인지를 엄밀하게 설명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직육면체면은 요 부분 잘라줬을 때가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에 해당한 녀석은 루트의 요거 제곱,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요거,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해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의 a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에 더하기 c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는 세 모서리 길이가 모두 a인 직육면체니까 AAA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 루트 3에 A가 되겠다라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정사면체. 이 중요하다라는 게 결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공간도형. 우리가 이제 기하에서 공간도형이라는 단어를 학습할 때 가져야 할 마인드. 그 녀석 우리가 처음으로 연습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뭐냐면은 정사면체의 높이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한다면은 정사면체를 좀 요만하게 내가 그려볼게요. 그럼 정사면체 A, B, C, D에 대해서 높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정사면체는 요 꼭지점에서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도달할까? 무게중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고 이렇게 이어주게 되고 이렇게 이어주게 되었을 때요 직각삼각형 A, B 여기를 뭐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A, C, A 프라임.
AD, A프라임이 모두 빗변이 같고 여기 높이로 같고 직각이 되는 합동인 삼각형 세 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B, A프라임, C, A프라임, D, A프라임의 길이가 같아져요. 같기 때문에 외심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서 하게 돼. 외심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은 내심이자 무게중심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게중심에 떨어져?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 이 무게중심의 느낌 살리기 위해서 G라고 불러줄게요. 여기서 얘는 정삼각형에서 여기다 수선해발려면 여기에 중점에 떨어지게 되겠죠.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은 요 AMD라고 하는 삼각형을 뜯어낼 겁니다.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려지게 되죠. A, M, D요.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어디에 떨어진다? 무게중심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길이들 한번 보면은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잡았단 말이지. 그러면 너의 길이가 A면은 M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뭐야? 정삼각형의 높이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2분의 루트 3의 A거든요.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연습하게 될 이야기, 무게중심이면은 얘가 2대1로 내분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 GD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 2분의 루트 3A에다가 3분의 2배를 해주게 된 꼴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약분해버리면 너는 뭐다? 3분의 루트 3의 A라는 길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정사면체의 높이 요 녀석은 요 녀석의 길이인데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 H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누구 제곱에서 A의 제곱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의 제곱 3분의 1의 A의 제곱을 빼준다. 그럼 얘는 루트 속에 3분의 2의 A가 된다.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3분의 루트 6의 A가 된다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사면체의 높이를 3분의 루트 6의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반화된다라기보다는 지극히 그 안국선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인데 나는 이게 은근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계산 미스를 6분의 루트 3, 3 루트 3분의 6 이게 은근히 많이 헷갈려서 선생님은 얘를 루트에 3분의 2의 a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좀덜 헷갈리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어쨌든 개인 취향이고 중요한 얘기는 결론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요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간 도형 단원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공간 도형 단원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게 2차원 종이로 만들어진 시험지에 내가 3차원 입체 도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서 2차원 문제로 끌고 오면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끌고 오면은 평면 도형의 문제가 되면서 좀 해볼 만하단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선생님이 공간 도형 단원 수업할 때 엄청나게 강조할 이야기가 됩니다. 해서 공간 도형에서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가 되게 지금 중요한 순간인 거고 그 결론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쏠쏠하게 유용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사면체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사면체 결국 삼각 뿔인 거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높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3분의 루트 6의 a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분의 루트 6 약분하기 편하게 아까 저기 했던 것처럼 루트 3분의 루트 2의 a로 바꿔버리면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3, 4, 12분의 루트 2의 a의 세제곱이 되겠다. 해서 정사면체 부피 12분의 루트 2의 a의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얘네 정도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까먹어도 우리는 그때그때 이걸로 금방 걸 수가 있거든. 얘는 좀 기억을 해두자. 은근히 쏠쏠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까지 얘기를 하면은 삼각형의 기본적인 성질들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담아봤어요. 그럼 이제 삼각형, 역시 삼각형인데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외심, 내심. 삼각형에서 이세 가지 심,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이제 우리가 문제 계속,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게 돼요. 대수에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도 계속 활용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문제 푸는데 많이 쓰이거든. 무게중심부터 보자고요. 무게중심의 정의부터 보시면은 세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이 뭐더라? 삼각형이 있으면은 이 꼭지점에서 이 대변의 중점을 이은 게 중선이에요.
그럼 이쪽 꼭지점에서도 이 대변의

중점을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생각해봐. 이쪽 점에서 이쪽 대변의 중점을 이으면 얘가 아마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야. 직선인데 한 점에서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삼각형의 새 중선을 그려보면은 언제나 이게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엄밀하게 증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까지,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할까 봐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더라. 왜냐고? 아이 그냥 그래. 아이 그냥 넘어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결론만 가져가자고요. 한 점에서 항상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밑변의 길이가 1대1이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몇대 몇? 1대1.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1대1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1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세 개가 똑같이 3등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점이니까 너랑 넓이 같아요. 또 중점이니까 너랑 넓이 같아요. 또 중점이니까 너랑 넓이 같아요. 즉, 이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 중선에 의해서 나눠진 6개의 구역의 넓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성질. 이쪽 선을 봤을 때 얘와 얘가 몇대 몇? 넓이의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 중선은 꼭지점과 요 중점을 몇대 몇으로 1대 2로 나눠준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성질이죠. 정말 많이 쓰이는 성질이고 우리가 좀 전에서도 활용을 했었죠. 그쵸? 꼭 기억해둬야 될 성질이다. 요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은 무게중심은 충분합니다. 외심. 외심의 정의를 보시면은 외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중선의 교점이었죠? 외심은 수직이등분선, 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요. 여기도 내가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또 거짓말처럼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지. 그 녀석의 외심의 정의입니다. 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정의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너를 이어주게 되고 너를 이어주게 되고 너를 이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한변 같고 또한변 같고 가운데 끼인 각이 90도로 같은 SAS합동이 되면서 너네 둘이 합동이 돼요. 마찬가지로 너네 둘이 합동이 됩니다. 그럼 너네 둘이 합동이니까 너랑 길이가 같고 너네 둘이 합동이니까 너랑 길이 같으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뭘 그릴 수가 있어? 원을 그려줄 수가 있어. 이것이 외접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외심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외접원의 중심이에요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외심의 성질인 거예요. 성질인 거예요? 성질인 거예요. 성질인 거예요. 외심의 정의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로 새 꼭지점까지의 거리 같아서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요라고 말하면 뭐 아주 틀린 대답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외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수직이등분선상에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시라고.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얘를 기억을 한다고요. 그냥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만 하면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등분이 된다라는 게 빠릿빠릿하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정의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외심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접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은 무슨 관계?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여기 각의 크기를 알파로 했을 때이 각의 크기는 몇 배다? 두배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 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 삼각형 중에서 특히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그려보면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여기 나와요. 즉,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빗변의 중점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주면 얘도

길이가 같다.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두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 말인즉슨 이 빗변의 중점에서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이 길이가 모두 다 같다. 해서 이제 우리는 원이 그려지지 않아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어졌을 때 너도 같다라는 요 그림을 눈에 담아두자고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을 눈에 담아야지 텍스트를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이 그림을 너랑 너랑 너랑 길이가 같구나. 이 그림을 눈에 담아두자. 너네 셋의 길이 같다. 은근히 잘 활용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너랑 너랑 너랑 길이 같아. 그럼 이렇게 이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역으로 증명도 할수 있어요. 너랑 너랑 같으니까 얘 알파 알파면 여기 2알파. 베타, 베타면 2베타. 2알파랑 2베타 더하면 180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 얘기할 수 있거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면 되겠다. 외심에서는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의 세 개의 심 중에서 마지막, 내심이요. 내심은 얘기할 게 앞에 두 개보다 좀더 많은데, 내심의 정의부터 보시면은,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외심은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여기에 각을 이등분해주고, 여기에 각을 이등분해주면 교점이 생기죠? 여기에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지. 그 점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서 내가 새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빵빵빵 내려주게 되면은, 직각삼각형, 빗변, 한각이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 마찬가지로 두 삼각형은 합동.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 같고, 합동이기 때문에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 같아. 그래서 얘 각의 표시를 다르게 표시합시다. X로 표시할까? 그럼 너네 셋의 길이 같으니까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있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원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내접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심은 정의를 얘기하면은 각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그 내심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내접원을 그려줄 수 있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성질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외심에서는 이쪽의 각이 이쪽의 각의 두 배였었는데 내심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나요? 할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요만큼을 이어줬을 때 각이등분선이니까 너를 알파 알파. 너를 베타 베타, 너를 감마 감마라고 한다면은 알파의 두 배, 베타의 두 배, 감마의 두 배를 해서 2알파, 2베타, 2감마를 더해주면은 내 각이가 180도가 되어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해주면은 90도가 되어요. 근데 요만큼의 각인 각 BIC는 180도에서 뭘뺀 거냐? 요 삼각형에서 베타랑 감마를 더한 걸뺀 거야.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가 90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180에서 90을 빼주면은 90 더하기 알파거든. 근데 알파라는 게요 각이 얼마야? 절반이야. 그럼 얘는 90도 더하기 2분의 1의 각의 BAC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 즉, 이 각의 크기는 90도에다가 이 각의 크기의 절반을 더한 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자주 쓰이진 않아. 자주 쓰이진 않아. 그럼 뭐하러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외심에서는 저런 성질이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얘와 얘의 각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내심에는 없을까? 혹시나 혹시 실수로 생길까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내가 각을 세팅을 해서 네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식을 계산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한번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손으로 써봐라. 이걸 한번 써본 거랑 안 써본 거랑은 많이 다르다. 알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고등학교 기하에서 많이 활용될 만한 이야기들을 더몇개 얘기를 해보면은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라 요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BC라고 한다면 높이가 모두 다 R이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되면서 저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2S가 된다. 똑같은 식을 굳이 나눠서 표현한 이유는 뭐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뭘 가지고 넓이

넓이를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뭐다? 넓이를 매개로 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혹은 문제 주어진 조건으로 구할 수 있었다라면은 그 넓이를 알고 세변의 길이라면은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요게 기본이라는 거지. 그러면 세변의 길이만 만약에 알고 넓이를 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느냐?

밑변, 높이, 나누기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대수에서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학습하고 나면은 요 한쪽 각에 대해서 내가 이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코사인 값을 알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면서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2분의 1의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로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넓이를 알고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아는 거니까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매번 반복하자니 어때?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을 공식화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헤론의 공식 되시겠다. 이 녀석은 중학교 귀화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대수에서 학습하는 친구죠. 헤론의 공식 뭐야? small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불러준다면은 저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속에 small s에 s에서 a를 빼고 s에서 b를 빼고 s에서 c를 빼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헤론의 공식. 좀 전에 얘기했었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 세변의 길이를 알때 그걸 가지고 사인 값을 찾아준 다음에 2분의 ab 사인 세타로 넓이를 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 방에 공식화해 놓은 친구죠. 얘를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세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세변의 길이가 4, 5, 6, 뭐 이런 식이면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세변의 길이가 3에 5에 2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봐. 그럼 세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복잡한데요, 선생님? 이때도 헤론의 공식 쓰면 현명할까요? 해볼까요? 스몰 s를 먼저 계산해보면, 셋을 더해, 2로 나눠. 그럼 얘는 4 플러스 루트 5가 돼요. 8 플러스 2루트 5에서 2로 나눠주니까. 그러면은 저 s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 요거 루트 벗겨주고 루트 속에 있는 것만 써주면 되겠죠? 스몰 s, 4 플러스 루트 5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은 4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4 플러스 루트 5에서 3을 빼주게 되면은 루트 5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4 플러스 루트 5에서 5를 빼주게 되면은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숫자였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 합차 공식이 되면서 16에서 5를 빼주면 11, 5에서 1을 빼주면 4가 되면서 44가 되죠. 그럼 여기서 S는 뭐가 돼? 2루트 11이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헤론의 공식을 우리가 대수단원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학습하고 좀 심화 과정으로 얘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그 증명 과정을 대수 공부할 때한 번은 꼭 해보라고 선생님이 권장하거든요. 왜냐? 이 증명 과정이 이렇게 계속 합차 공식의 인수분해 공식으로 증명이 돼요. 합차 공식을 가지고.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헤론의 공식을 쓸때 웬만하면은 합차 공식으로 계산이 찹찹찹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해서 숫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어도 겁먹지 말고 그냥 찹찹찹 계산해 봐라. 무리수가 한개 정도 있을 때까지는 헤론의 공식을 계산이 유용합니다. 쓸만해요. 근데 이제 두 개까지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기서 항이 세 개가 돼버리면서 계산이 좀 복잡해. 해서 하나 정도까지 무리수가 한개 정도 있을 때까지는 헤론의 공식을 과감하게 써줘도 괜찮다. 라는 그런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심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내심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A, B, C에 대해서 내심의 내저번에 의해서 이렇게 접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똑같이 X라고 불러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동이니까 너와 너의 길이를 똑같이 y라고 불러줄 수가 있고요. 너와 너의 길이를 똑같이 z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그럼 x 더하기 y는 c가 되고 x 더하기 z는 b가 되고 y 더하기 z는 a가 되면서 얘네들을 내가 쪼물쪼물 연산을 해서 다시 한번 x 더하기 y가 c가 되고 x의 y가 c죠. y 더하기 z가 a가 되고 z 더하기 x가 b가 되면서 셋을 더해주고 2로 나눠주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면서 여기서 x를 구해봐라 하면 y 더하기 z를 넘기면 되죠. 근데 y

0: 더하기 Z가 뭐야? A잖아.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Y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돼. Z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은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되더라. 해서 이 꼭지점에서 네 저번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때세 변의 길이 중에서 두 개를 더하고 하나를 빼서 2로 나눈다. 인 건데 이렇게 들여다봐요. 어떤 걸 마이너스 붙여야 될지 헷갈리기가 너무나 딱 좋죠.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X는 여기 있잖아. X가 C 속에 들어있죠? B 속에 들어있죠? X가 없는 걸 빼라. Y는 A 속에 들어있죠? C 속에 들어있죠? B에 없죠? 없는 걸 빼라. Z는 B 속에 들어있죠? A 속에 들어있죠? C 없잖아. 없는 걸 빼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직각삼각형의 경우 우리가 내접원을 그려주었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조금 더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스페셜하게 구할 수가 있겠다. 왜? 여기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의 길이랑 같으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2분의 A 더하기 B에서 R, A, B, C 없잖아. C를 빼준다로 할수 있겠죠. 즉, 좀 전에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기본 디폴트는 뭐라고요? 넓이를 매개로 하는 건데, 직각삼각형의 경우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심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사각형의 성질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자고요. 사각형의 성질. 우리가 사각형, 네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한 쌍의 대변이 평이하면 사다리꼴, 두 쌍의 대변이 평이하면 평행사변형, 거기서 모든 각이 같으면 직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 같으면 마름모, 둘다 성립하면 정사각형이었죠. 그럼 기본적으로 사다리꼴부터 보시면은, 사다리꼴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친구가 그려져? 이 친구가 그려져. 등면 사다리꼴.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돼요.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긴 것도 사다리꼴이에요. 그죠? 평행하기만 하면은.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다리꼴 하면 머릿속에서 얘가 떠오르는데 고정관념은 갖지 말자. 근데 결국 시험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온다며. 그럼 여기서 등면 사다리꼴에서 이런 그림이 보이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그려야 될 선이 두개 있어. 첫 번째. 대각선 둘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수선의 발을 이 중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여기에 중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요 그림 많이 활용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활용되는 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합동이 되면서 너와 너의 길이가 같다. 요두 가지 선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 그림이 나왔는데 이 선들 중에서 하나가 안, 이두 가지 선이 다안 쓰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 항상 얘네들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야. 여기가 5야. 그럼 여기가 3이니까 너네 둘이 얼마로 1, 1로 쪼개지겠죠? 너가 6이야. 너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로 쪼개지겠어? 3, 3으로 나눠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등변 사다리꼴이 보면은 이 그림을 언제나 기억하자. 그리고 평행사 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고 여기에 있는 두 각이 합이 180도가 되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으면서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되는 것까지 똑같은데 직각으로 수직 이등분이 되고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같으니까 얘네의 길이가 모두 다 같고 정사각형은 둘다 성립하고 요런 대각선의 성질들 정도 기억하시면은 선생님이 기하에 필요한 중학교 과정이었던 도형 이야기를 진짜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거예요. 알겠죠? 정말 타이트하게 선생님이 담아놨습니다. 꼭 복습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술술 설명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복습하고서 우리 본격적으로 다음에 기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클로징 멘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1강을 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1강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래 1강 딱 틀었을 때 가장 의지랑 열정이랑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을 30강 끝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바로 덮지 말고 선생님이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거를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눈에 보는 프리뷰로 먼저 보고 기출문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보는 프리뷰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상업이 크게 교재로는 1강, 2강, 3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1강 경제활동의 요소가 바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강이 상업의 중요성, 3강이 경제발전과 환경 파트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파트를 보면요. 우리가 5개념 기출분석을 했을 때 그 작년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영역을 본다면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계속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경제활동의 요소에서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강이에요. 경제활동의 요소는 교재 기준 1강입니다. 강의 기준 똑같지만. 자,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총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어야 되는 건 이 3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경제활동. 일단 경제활동이 뭘까?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배울 거고요. 그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 그리고 경제활동은 도대체 어떤 대상물들로 경제활동을 하는 걸까? 그게 바로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해야 되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왜 해야 되냐면 너무 인간의 욕구는 너무너무 큰데 그거에 대해서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상업경제 이 과목을 인강을 튼 것도 사실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해야 될 거를 다 기회비용을 따져서 선택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경제학적인 원리에서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합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약간 색깔로 표시를 했죠. 주체와 객체 기회비용 표시를 했잖아요. 그 표시한 거는 이 위에 기준에 선생님 아까 봤던 그 수능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출제된 내용을 좀 포인트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만 공부한 내용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수능에 출제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까먹지 않고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제활동이 뭔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하고 어떤 걸로 하는지 배워야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경제활동의 의미는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이 재화나 용역은요, 제가 앞으로 생산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생산물.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생산, 분배, 소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순환을 한대요. 여러분, 순환이 뭐죠? 순환. 서로 돌고 돌면서 역량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위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경제활동의 유형 세 가지가 이미 의미에 담겨져 있거든요. 뭘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분배, 소비가 각각 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매칭시켜 볼게요. 첫 번째, 재화나 용역. 뭐라 그랬죠? 생산물이라고 했죠? 이 생산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 뭘까요? 그렇죠. 얘는 생산. 에 유형에 해당합니다. 생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뭐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갔다가 편의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편의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먹을 것들, 음료수, 먹을 것들이 막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생산되어 있는 재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지출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것 자체도 소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경제활동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활동을 할까요? 우린 소비활동을 주로 합니다. 소비활동.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분배겠죠, 분배.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생산과 소비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분배라는 개념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주고받는 걸 분배라고 한대요.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뭘까요? 우리 앞으로 계속 등장할 단어거든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뭔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이 생산 요소를 여기다가 적을게요. 기본적으로 노동. 우리 노동 필요하죠. 생산하려면 사람들의 이런 노동력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토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자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 토지, 자본을 대표적인 생산 요소라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기업에게 우리가 노동력도 제공하고 토지도 제공하고 뭐 이런 자본 투자도 하고 이런 걸 제공해요. 그럼 열심히 그걸 활용해서 열심히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만들겠죠. 그럼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을 분배라고 하는데 그 주고받는 대가를 뭐라 그러냐면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토지의 대가는 지대라고 표현하고요. 자본의 대가는 이자나 배당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 요소를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가는 임금 지대 이자 형태로 우리가 분배가 된다. 그 서로 주고받는 활동을 분배라고 한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 유형을 배웠어요. 그럼 경제활동이 생산 소비 분배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주체입니다. 주체. 어떤 주체들이 하는지 볼게요. 총몇 가지 주체가 있죠? 네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외국입니다. 일단 우리 이네 가지 주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가게에 속합니다. 가게. 보통 가게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냐면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 경제라고 불립니다. 소비 경제. 여러분 소비 왜 하죠? 우리 아까 편의점 예시로 들었지만 거기 가서 뭘사 먹는 거왜 하죠? 어떤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이 효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만족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을 때 만족감 먹고 싶어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뭐 옷이 있어요? 그럼 옷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 만족감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왜 한다? 목적의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배웠습니다. 그럼 기업은요, 어떤 걸 하냐면요, 생산을 해요. 주로 생산.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생산활동을 합니다. 근데 생산활동 왜 할까요? 무상으로 하지 않죠. 뭐를 위해서 하냐면 기업은 이윤, 돈을 벌기 위해서 해요. 이윤의 극대화. 우리 무상으로 생산해서 막 제공하고 이런 거 아니죠. 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경제는 기업이다. 자, 세 번째 정부. 정부는요, 다 해요. 생산도 하고요, 소비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낸 생산물 소비도 하고요, 생산도 하거든요. 어떤 걸 생산할까? 어떤 건 제공할까요? 보통 사회 간접자본, 공공재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우리가 뭐 집에 가다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면 어둡지 않고 가로등도 켜져 있고 막 신호등도 막 유지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안전 장비들을 제공해 주는 정부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생산 활동입니다. 공공 이익의 극대화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외국. 외국은요,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경제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국제 경제라고 부른다.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빈칸을 여러분 뚫어놨어요. 빈칸은 선생님이 중요한 키워드를 쓰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선생님이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여러 번 강조해서 키워드를 잘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어떤 용어를 배울 거냐면 가게랑 기업을 우리는 합쳐서 민간 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책에 다 있지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민간 경제. 민간 경제 주체가 두 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계랑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는요, 사실 정부 단독으로 공공경제란 용어를 써요. 그런데 민간 경제와 우리가 정부까지, 공공경제까지 같이 해서는 국민경제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국민경제. 자, 그럼 외국까지 들어오면요, 좀더 커지겠죠? 국제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 경제, 그리고 국민경제 용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뒤에서 이따 기출을 풀어볼 건데 기출에서 분명히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자, 그럼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깊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경제활동의 주체는 순환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순환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막 돌고 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민간경제 주체 두 주체 있다고 했어요. 누구? 가게랑 기업. 그대로 나오죠. 가게는 소비를 주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을 주체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노동, 토지, 자본, 노토자 뭐라고 했죠? 생산 요소라고 했죠. 생산에 필요한. 그거를 기업에게 제공을 하면 기업은 우리에게 뭘 주죠? 임금, 지대, 이자라는 걸 주죠. 선생님이 아까 이 활동을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이
노동토지 자본을 서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무슨 활동? 우리는 분배활동이라고 배웠어요. 분배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을 얻어요.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판매 수입을 얻잖아요. 그거를 재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이러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정부한테. 근데 우리도 세금 내요. 그쵸? 우리도 이런 소득의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걸 받으면 이 중에 일부분을 또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운영하면서, 아까 말했던 공공재나 아니면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엄청 주고받는다. 서로 순환하고 있다. 어디 한쪽이 딱 막히면 제대로 순환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린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도 소비 주체로서 사실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잘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까지 가게 되면 외국이 같이 들어가요. 수출과 수입, 아까 말했던 무역을 통한 국제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순환 과정인데, 우리는 이 민간 경제를 한번더 확대해서 볼 거예요. 이 확대 그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확대 그림, 민간 경제. 자, 경제활동의 주체 순환 과정 안에 민간 경제 면세 확대해서 갖고 온 그림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이렇게 뒤, 두 개로. 자, 위에는요,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생산물이 주인공이 되는 시장,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두 번째는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 계속 나오죠. 뭐라고 했죠? 생산에 필요한 것들,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밑에 시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부터 볼 거예요. 생산물 시장. 근데 생산물에 선생님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재화나 용역 서비스 있다고 했어요. 그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 음료수 이런 걸 생산해서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이 이 생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일까요? 필요로 하는 수요자일까요? 그렇죠. 공급자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요, 생산물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자.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자. 공급을 해줘요. 누구한테? 가게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실물의 흐름이 이렇게 가죠. 생산물 시장에. 이걸 누가 구입하죠? 가게가 구입해요. 배고프니까 사 먹잖아요. 이쁘니까 옷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요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상으로 얻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이 화폐의 흐름, 이 점선 표시가 대가에 대한 판매 수입이 기업에게 가는 흐름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물 시장 말고 여러분, 이제 주인공은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아까 말했지만 가게가 노동력 같은 거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생산하려면 이 노동력 필요해, 자본 필요해 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기업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됩니다. 수요자.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장이 우리는 생산 요소? 그렇죠.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각각의 입장,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민간 경제 주체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경제 활동들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생산. 뭔가 새롭게 물건을 만들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데, 여기 생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대요. 얘는 생산입니다. 지금 생산 활동에 대한 그림이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했고요. 그럼 이걸 소비해야죠. 누가 소비하죠? 가게가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화나 용역을 수요, 소비하는 거, 얘가 바로 소비. 자, 마지막 분배 남았습니다. 분배 어디 있죠? 분배는 생산 요소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생산, 소비, 분배가 이 그림 안에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주고받기 때문에 경제활동 주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의 순환

가정 우리 그림으로 봤고요. 경제활동의 주체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용어 중심으로 반드시 끝나고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객체를 봐야겠죠. 우리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지 배웠어요. 이제 누가 하는지. 이제는 경제활동 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뭘까를 배울 겁니다. 이 객체라는 말은 좀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물,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용역. 이두 가지 묶어서 선생님 아까 생산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재화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뉩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 걸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부터 볼게요. 자, 희소성 유무에 희소성은 굉장히 경제학에서 중요한 용어죠. 희소하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되게 값지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용어의 풀이대로 본다면 사람의 욕구는 너무 무한한데 그에 비해서 뭐야? 자원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얻어야 되는 재화는 경제재라고 하고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자유재는 희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가를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자유재입니다. 그래서 경제재, 여러분,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수 있는 것들, 옷, 뭐 먹을 거 이런 건 당연히 경제재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게쭉 둘러봤을 때 보이는 물건들 있죠? 거의 다 경제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대가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리모컨이나 이런 분필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재에 해당합니다. 모든 물건들 거의. 그러면 이 자유재는요,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공기 많이 마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공기. 그다음에 우리 나가면 햇볕 쬐수 있죠? 그런 햇빛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자유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소성 기준으로는 경제재와 자유재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 사용 목적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목적으로 쓰는 재화야, 그럼 소비재가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난 이거를 새롭게 생산할 거야. 예를 들어 이거 사서 뭐 새로 제조한다던가, 가공한다던가, 재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대표적으로 커피 머신, 예로 들면, 선생님 집에 있다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커피 머신을 샀어요. 그건 선생님의 만족감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소비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커피 머신을 카페 사장님이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카페 사장님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커피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증대시킬 만한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는 생산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재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 목적인지 생산 목적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 재화 간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관계요. 이 관계는 혼자서 맺을 수 있나요? 혼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관계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게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재화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동일한 효용이에요. 이 효용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만족감. 내가 만족감은 똑같은데 경쟁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라이벌 관계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목마를 때 콜라 먹고 싶어요. 마트 갔는데 콜라 다 떨어졌대요. 재고가 없대요. 그럼 우리 대신 뭐 사죠? 비슷한 탄산감, 비슷한 시원함을 줄수 있는 사이다를 사잖아요. 그 콜라와 사이다가 대표적인 뭘까요?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자, 대체재는요, 서로 없으면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재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를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지만, 뭐 교재에는 버터와 마가린,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와 소고기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예요. 얘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짝꿍이에요. 같이 있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같이 소비할 때 효용, 만족감이 더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실 때 디저트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고기 먹을 때쌈싸 먹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보완재죠. 아, 보완재. 선생님 답을 말해버렸네요. 보완재. 서로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재라고 합니다. 같이 사용할 때 만족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는. 자, 근데 세 번째는요. 사용상 서로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같이 사용하나 따로 사용하나 만족감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필이랑 햄버거. 약간 이런 관계죠. 딱 들었을 때,

무슨 관계지? 약간 물음표가 떠오르는 그런 관계 있죠? 그런 게 바로 독립제입니다. 독립제. 서로 너무 독립되어 있어요. 같이 사용하나 따로 사용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독립제. 자, 마지막.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결속력 있게 딱 묶인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합제. 결합되어 있어. 결합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타이어, 바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타이어와 자동차 결합제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같은 거. 여러분 핸드폰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충전기 필요하잖아요. 그 충전기와 핸드폰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결합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는요,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재랑 보완재는 특히 오늘 뒷부분에서 배울 수요와 공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 나야 수요와 공급에서 여러분이 아 그때 배웠지라고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 용역은 서비스예요. 여러분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데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으로 나뉩니다. 우리 이 상업 경제에서 직접과 간접이란 용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금융에서도 나오고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해 두시면 뒤에서 아 그때 직접 용역, 간접 용역 비슷하네라고 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직접은요. 중간에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뭐가 중간에 끼는 게 없이. 하지만 이 간접 용역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 실패하면 설명하면 바로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 상호작용이 바로바로 되죠. 선생님이 이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바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바로 직접 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EBS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이 녹화가 되고 여러분 탑재가 돼서 여러분이 보잖아요. 중간 매개체가 있죠. 간접 용역입니다. 그 중간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고 여러분 교재에는 뭐 보관이나 운송 이런 걸로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간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의 객체였어요. 여러분 경제활동의 객체. 우리 경제활동의 의미가 뭔지, 유형이 뭔지, 그리고 누가 주체가 누군지, 그 대상이 뭔지, 객체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합리적 선택이 있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 기억나시죠? 세 번째 키워드 뭐였죠?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매 순간 하고 있는 게 사실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용어로 좀 정리하는 게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배우기 앞서서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희소성이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왜 하냐면요, 희소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아까 표현했었지만, 사람의 욕구 너무 큰데, 그거에 비해서 뭐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희소한 가치가 생기는 거,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후회를 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 두 번째는 편익입니다. 느낌이 오죠, 이미 여러분? 기회비용은 뭔가 비용 같은 거고, 편익은 뭔가 만족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기회비용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뭔가 하나를 선택하죠.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면 그 포기해야 되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걸 기회비용이라고 배웁니다. 이 명시적, 자, 명시적. 이게 명시라는 뜻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용이 지출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을 딱 하면 바로 내 지갑,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암묵적 비용 여러분 어때요? 암묵적이야.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죠? 암묵적 비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비용으로 환산한 거죠.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를 우리가 비용을 표현을 해서 화폐적 가치를 표현을 해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산출할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편익은요? 편익은요, 쉽게 말해서 만족감 있죠. 우리가 어떤 걸뭐 소비하고 선택한 만족감을 얻잖아요. 그거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한 걸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기회비용은 최소화로 하고 편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최대로 해야 되죠? 이 최대로 해야 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순편익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순편익. 편익이긴 편익인데, 앞에 순자가 붙어요. 공식이 편익에서 뭘 빼냐면요. 기회비용을 뺍니다. 자, 만족감에서 내가 포기한 가치, 가장 큰 가치 기회비용을 빼요. 그럼 얘가 순편익이 양의 값, 플러스 값, 양의 값이 나오면, 아, 나 합리 선택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의 값이 나오면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합리 선택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익이 크고 비회비용이 작은 거를 좀 어렵게 공식화 표현한 게 순편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경제 원칙 세 가지입니다. 자, 최소 비용의 원칙 뭘까요? 당연히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거 다 하고 있을 걸요. 여러분 옷이나 뭐 신발이나 원하는 브랜드 많잖아요. 그런 거 사고 싶을 때다 물건이 똑같은데 사이트가 달라요. 근데 할인 쿠폰을 많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거기서 구매하겠죠? 당연히 다 정품이고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은 효과가 다 똑같은, 내가 만족감이 똑같을 때, 효용이 똑같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하는 거 선택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 자, 그럼 최대 효과는 뭘까요? 얘는 다 비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효과가 높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뭐 2만 원짜리 마라탕을 먹으러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A 가게, B 가게가 있을 때, A 가게랑 B 가게 똑같이 2만 원이고, 비슷하지만, A 가게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해요. 그리고 B 가게는 똑같은 2만 원 주고 먹지만, 맛도 비슷하지만, 뭔가 위생적이지 않고 불친절해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다 비슷하다면, 효과가 비슷하다면, 아니, 비용이 똑같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A로 가겠죠. 당연히 서비스 좋고, 그런 친절한 데로 갈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최대 효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최소 비용이랑 최대 효과 원칙은 이미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최대 잉여는요. 효과도 다르고 비용도 다를 때예요. 둘다 달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최대 잉여, 제일 많이 남는 거를 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효과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런 편이 남는 것들 있죠. 그게 가장 높은 데를 가자. 그런 높은 데 선택하자라고 보는 게 최대 잉여의 원칙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다 다를 때 우리는 세 번째 최대 잉여의 원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고 경제원칙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로 합리적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수요와 공급으로 가면 첫 번째 우리 1강의 개념이 모두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5개년, 6개년을 봤을 때는 단독으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6월,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금융이랑 무역을 배울 건데요. 그 금융 파트 배울 때 환율의 개념이 나와요. 환율의 개념에서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환율 나갔을 때, 환율에서 배웠을 때, 아, 그때 배웠 썼지라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 첫 번째 수요. 수요의 개념을 먼저 볼 거예요. 수요는요, 소비자가 어떤 재화된 용역을 뭐 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사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 수요가 높아.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싶어 해. 구매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을 배울 거예요. 상품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수요 법칙이고요.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이런 수요 곡선입니다. 자, 수요 곡선의 점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치킨을 예시로 들 거예요. 우리는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수요자 입장입니다. 우린 치킨을 먹는 사람이에요. 치킨이 보통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쪽 P, 여기가 수량이에요. Q. 만약에 2만 원일 때, 보통 2만 원일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 먹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수량을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치킨이 갑자기 4만 원으로 늘었어요. 두 배가 됐어요. 한 마리에. 그럼 여러분, 물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으면 그걸 먹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치킨 그냥 옛날에 이거 두 마리 값인데 그냥 피잖아. 뭐 다른 거 먹자. 그 사람들이 다른 거를 수요를 하려고 가거든요. 치킨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예를 들면 뭐 100개, 절반으로만 떨어진다면 100개 이런 식으로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수요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가격에 원하는 그런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P에 따라서 이 수량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학에서는 이 X 요인에 따라서 Y 값이 나오잖아요, 결과값이.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이 수량이 달라진다는 것만 조심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연결해, 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거 무슨 모양이죠?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떨어지더라. 라는 그림이 완성된다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 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밑에 부분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사 먹죠? 내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치킨 값이 만약에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똑같은 치킨이. 그럼 사람들이 치킨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죠. 더 많이 먹죠.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 수요량이 증가.

합니다. 화살표 모양이 어때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반비례 역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걸 바로 디곡선,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공급곡선은 그럼 반대겠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할 때도 수요곡선이 이동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수요의 변동이라고 해요. 수요량의 변동이 아니고 수요의 변동입니다.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요량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이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냥 그대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는다던가,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떨어진다던가. 그래서 D2는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D1은 수요가 반대로 가는 상황이죠. 감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보기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은 증가하는 것만 한번 해볼 거고, 감소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혼자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요가 증가해요. 인구수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증가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킨값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먹겠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수가 증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치킨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선호도가 상승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치킨을 되게 먹고 싶어요. 뭐 매체나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그럼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세 가지거든요. 그 선생님이 세 가지를 따로 밑으로 정리했어요. 자, 대체재, 보완재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 재화에 아까 기준 나눌 때 관계에 따라서 종류 네 가지 배웠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 나왔습니다. 대체재는 아까 라이벌 관계라고 얘기했고요. 보완재는 아까 짝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같이 쓰면 효용이 높아가는 짝꿍 같은 관계. 자, 대체재 가격 여기 어떨 때이 치킨, 선생님 치킨이라고 해서 예시를 들게요. 이 치킨의 수요가 올라갈까요? 이 치킨의 수요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킨을 많이 사람들이 먹으려면요. 이 반대되는 대체재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자 해볼까요? 피자? 그럼 피자가 대체재예요. 라이벌 관계라고 해볼게요. 그럼 피자의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피자의 수요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반대로 우리가 치킨의 수요가 올라가죠. 그럼 피자의 수요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재 가격, 이 피자의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피자를 안사 먹고 대신 치킨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완재 볼게요. 여러분, 보완재는요, 짝꿍이라 그랬죠? 얘는 아까 화살표가 수요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그 보완재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만약 치킨에 짝꿍이라고 해볼게요. 뭐 짝꿍이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짝꿍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콜라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콜라라고 했을 때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콜라의 가격이 하락해야 사람들이 콜라도 많이 먹고 뭐 같이 먹을 만한 뭐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하겠죠? 이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그좀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체재 보완재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소비자가 미래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예상했을 때. 치킨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4만 원이 된대. 이런 뭔가 소문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떡해요? 4만 원 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똑같은 치킨이라면.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대 라고 예상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빨리 먹어야 되니까 구매 욕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미래 상품 가격이 예상했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다 반대죠. 여러분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교재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수요 봤고요. 이제 공급 봐야 돼요. 공급. 자, 공급 반대입니다. 공급은요. 어떤 재화나 용액을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가 아니고 이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판매하는 입장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치킨을 사 먹는 수요자 입장이었잖아요. 이제는 치킨을 파는 사장님 입장이 돼야 돼요. 입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치킨 소재로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과 공급의 법칙 볼게요. 상품의 가격 변동이 있으면, 치킨의 가격 변동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공급량도 변동한다. 그래서 얘도 점의 이동 나타나고, 점의 이동을 연결하니까 이런 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아까랑 다른 모양이죠. 우리가 똑같이 2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 정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에 대한 거래량이 100개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치킨값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4만 원으로 팔린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많이 팔고 싶지 않나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량이 2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럼 만약 6만 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했더니 어떤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우상향하는 S곡선, 비례곡선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곡선입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공급법칙은 뭐냐? 가격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변하는 건데 이것도 화살표 모양을 볼게요.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량 증가해요. 더 많이 팔고 싶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치킨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럼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내 노동력은 또 똑같은데 가격을 더 적게 받아야 돼요. 이익이 덜 남잖아요. 공급량 감소해요. 팔기 싫어요. 판매하기 싫어요. 이 화살표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서로 비례 관계다. 그래서 점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 이걸 바로 S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곡선, S곡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모양들과. 선생님이 아까 가격 이외의 조건을 봤잖아요. 수요 법칙에서. 그래서 이 공급도 가격 이외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선의 이동으로 볼 거예요. 자, 공급의 변동. 아까는 공급량의 변동이었잖아요. 이제는 공급 자체의 변동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변경되는 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아까도 점의 이동이 아니라 자체.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기준이라면 공급이 증가한다면 S2, 공급이 감소한다면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S1의 그림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어떤 요인들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급자 수가 증가해요. 만약에 주변에 치킨 가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생산 기술이 어떻게 될 때? 높게 될때 내가 더 많은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기술이 발달되고 좋아지면.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생산에서 또 나왔어요. 생산 요소. 우리 아까 배웠죠? 노동, 토지, 자본 가치,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됐을 때? 하락했을 때 하락하면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 더 많이 하나요? 아니죠. 완화됐을 때더 많이 하죠. 정책적 지원이 확대됐을 때더 많이 하죠. 공급이 증가하죠. 자, 마지막. 이 공급에선 여러분이 이 정도만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공급자가 미래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예상했을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만약에 치킨을 내가 기대로 2만 원에 팔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만 원으로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지금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판매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내가 상품 가격이 하락을 예상했을 때 지금 빨리 팔기 위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 사장님 치킨집의 사장님 입장이 돼보면 빨리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급 이외에 따라서 선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거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그래프입니다. 일치. D곡선과 S곡선이 일치해요.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균형점.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여러분이 지금 사 먹거나 뭔가 구매하고 있는 시장 가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장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균형점이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란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과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진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치킨이 그대로 2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4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균형 거래량이 이만큼 있었는데 치킨값 오르면 사람들이 수요 안 하죠. 우리 안사 먹고 싶거든요. 그 수요가 떨어져요. 그리고 공급은 늘어나요.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 됩니다. 공급자들이 더 재고가 많이 남아요, 치킨이. 그럼 어떻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 공급을 빨리 팔려고 막 경쟁합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점으로 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사 먹고 싶어 하겠죠? 그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쭉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기가 싫어요. 안 팔아요. 그래서 이만큼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자들, 치킨을 만 원에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경쟁해요. 그럼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자연적으로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다? 균형점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이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공급자간끼리 판매 경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점으로 온다. 이거 똑같아요. 서로 수요자끼리 초과 수요일 때막 경쟁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국은 피점으로 온다. 일치하는 시장 가격에 맞춰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시장 가격 결정. 우리가 시장 가격, 우리가 지금 사 먹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 다 이런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경제학적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 한눈에 보는 파이널 볼게요. 오늘 우리 세 가지 키워드 배웠어요. 우리 되게 한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활동이 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세 가지 배웠습니다. 경제활동 유형 생산, 소비, 분배 우리 배웠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분배. 우리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래서 그 분배활동이라고 했고요. 주체, 객체 중요하죠. 우리가 주체 누가 하느냐.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 더 배웠죠. 가계나 기업은 민간 경제, 정부까지 하면 국민 경제, 외국까지 하면 그렇죠. 국제 경제. 이렇게 용어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배웠어요. 가계는 소비를 해서 효용을 목적으로 하고 소유가 극대화를 위해서 하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뭘 하죠?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지 어떤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 순환 과정 서로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우리 큰 그림 두 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민간 경제가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달라진다까지 배웠죠. 그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객체 배웠어요. 재활용 역인데 재활은 특히나 종류가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희소성 기준에 따라서 경제재, 자유재,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재, 생산재, 마지막 관계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라이벌이면 대체재, 같이 쓰면 보완재, 아예 서로 관련이 없으면 독립제, 무조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제,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은요, 우리 삶에 늘 있는 상황,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의 경우, 우리는 뭐랑 비교해야 된다? 얘랑 편익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커야 된다? 편익이 훨씬 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원칙 세 가지 배웠고요. 결국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수요와 공급. 수요 곡선, 우리 공급 곡선 배웠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에 따라서 점을 쭉 이동했더니 여기가 가격, 여기가 양, 공급량, 이런 모양, 뒤곡선이 됐고요. 반비례. 수요, 공급 곡선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수량도 올라요. 비례 곡선이, 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둘이 일치하는 이 지점이 바로 시장 가격이다. 그래서 여기는 초과 공급, 여기는 초과 수요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쨌든 일치하는 지점으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진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복잡할 수 있어요. 너무 1시간 안에 3가지 영역을 배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해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와 관련된 기출 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풀이를 보기 전에, 먼저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이를 듣는 게이 강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따라 보지 마시고, 반드시 멈춰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 들어보세요. 자, 이건 2023년 수능 1번이에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공기를 통해 알수 있는 재화의 성격 변화래요. 재화. 경제활동의 객체, 우리 재화 배웠잖아요. 기준 막 나눠서 배웠던 거. 그 중에 어떤 건지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재화 종류 나온 게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일단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영국의 세모세모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기를 담았대요. 여러분, 공기. 원래 공기 선생님 아까 예시 들었잖아요. 아무리 마셔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죠. 이거 자유재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공기를 병에 담은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공기는 500ml 용량이 병에 담겨 병당 25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대요. 25파운드. 원래 이거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공기인데 이거를 실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던 공기가 환경 같은 이런 요인 때문에 재화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음 보여준다. 우리가 선생님 아까 예시를 뭐 공기, 햇빛 이런 거 예시 들었지만 진짜 이런 시대에 올수 있거든요. 나중에 공기 귀한, 이렇게 깨끗한 공기가 귀해지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재화의 성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재화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재화의 성격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희소성 유무에서 자유재에서 그렇죠. 경제재로 바뀐 예시입니다. 선지를 찾아볼게요. 선지에서 자유재, 5번이죠? 자유재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제재, 희소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지죠. 1번 문제였어요. 2023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제시문 속에서 키워드를 가져와서 매칭시키는 게 보통 수능에서 요구하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2025년도 이제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연계 문제라서 사실 여러분이 멈춰놓고 잠깐 풀어도 선지 디귿 이유를 못풀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연계 문제를 물어봐요. 이렇게 한 단원에서만 풀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1단어, 예를 들어 뭐 1강, 그다음 뒤에서 나오는 금융, 뭐 유통,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배운 경제 주체와 이 전자상거래 유형 뒤에 판매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0: 15단, 15강, 16강 이 정도에서 배우는 이제 판매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을 연계해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기역 니은 정도 풀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일단 그림에서 A는 효용의 극대화를, 효용의 극대화 느낌이 오죠? 이 경제 주체 중에 어디죠? A? 그렇죠. 가계잖아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소비하고 구매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윤의 극대화. B는 이윤의 극대화래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뭘 하죠? 생산하는 주체. 그렇죠. 얘는 기업입니다. 기는 기업. 자, C는 공공이익의 극대화래요. 그럼 어디죠? 아, 누구죠? 얘는 정부예요. 그럼 A, B, C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찾아내야만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저거를 모르면 바로 주체 못 찾겠죠, 우리. 그 다음에 가, 나는 경제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유형이다. 이 가와 나는 디귿, 리을, 선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B와 C는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 자, 민간 경제 또 배웠어요. 뭐였죠? 가계랑 기업이었잖아요. 가계랑 기업 보니까 A랑 B인데 B와 C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생산물 시장에서 A는 생산물을 소비하고 B는 생산물을 공급한다. 여러분, 생산물 시장, 아까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위에 그림. 그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소비하는 건 누구죠? 가계고 생산물을 공급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계, 얘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맞죠? A는 가계, B는 기업. 맞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제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디귿. 이제 디귿, 리을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전자상거래 유형. 가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 참고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설명을 하면 전자상거래 유형은 경제 주체 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C가 등장해 커스터머. 커스터머는 이제 개인을 의미하고요. 가게, 기업은 비즈니스 B라고 표시하고요. 정부는 가버먼트라고 해서 G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뭐 B2C, B2G 이런 식으로 두 경계 주체를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C는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C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고 정부 24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부예요. 통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았다. 그럼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가는 지금 가계랑 기업을 얘기하고 있죠. 서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고요. 자, 나에 해당하는 사례는 세모세모 기업이 얘는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그리고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도 정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이랑 정부 간의 관계 유형을 물어보는 건데, 나는 기업이랑 정부 간의 관계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주체랑 전자상거래 유형 연계된 문제 수능 실전 문제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시면 아, 조금 나중에 판매 배울 때 그때 배웠었지라고 조금 감이 더 확실하게 올 겁니다. 자, 오늘 1강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배워 봤습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1강이 가장 파이팅이 넘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책 덮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야 2강, 3강, 4강, 5강 이어 갔을 때 여러분이 공부에 탄력이 붙어서 계속 복습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복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개념 강의 끝나면 끝날 때 이제 명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1강의 첫 번째 명언은요. 첫걸음을 떼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입니다. 여러분 이미 1강 스타트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즐기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미 변화가 시작됐을 겁니다. 직업탐구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하지만 이 상업경제라는 과목의 학습의 재미를 느껴보면서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2강 두 번째 이제 경제 활동의 이해 끝났기 때문에 요소 끝났기 때문에 상업의 중요성, 상업이 뭔지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마음과 또 열심히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30문항 예습하는 거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6회의 앞부분, 발음 철자 어휘,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한 문항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아주 오랜만에 발음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해서 이렇게 밑줄이 많은 철자에 지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스페인어의 특징 있는 철자들은 지금 다 밑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특징 있는 철자들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항을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는 기본적으로는 생긴 대로 발음하면 되는 좀 발음이 용이한 언어에 속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몇 가지 특징 있는 철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철자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세 같은 경우는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뀝니다. 그죠? 다르게 발음이 되는데요.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까, 꼬, 꾸 해서 쌍기역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모음 에, 이가 온다면, 자, 그럴 때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세, 씨 해가지고 요 발음은 뭐 번데기 발음 혹은 편하게 S 발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발음은 철자 모와 발음이 같은 거죠? 맞아요. 세따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있는 자음, 세를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있는 철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해가 있습니다. 해도 세와 마찬가지로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게 발음되죠. 그래서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오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음되나요? 맞아요. 가, 고, 구 해서 기역 발음이 되고요. 뒤에 모음 에, 이가 온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발음이 히, 히 해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나게 됩니다.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게 강한 히읗 발음이고요. 자, 히의 발음은 철자 이것과 발음이 동일합니다. 뭐와 동일한가요? 맞아요. 호따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자, 이게 있었고, 세 받고, 해 받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있는 철자 하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맞아요. 엑기스가 있죠. 자, 엑기스 같은 경우는 발음이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발음은 이제 크스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예시 단어를 들어드리는데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시면 돼요? 엑사멘 해서 앞에 음절 기역 받침 그리고 뒤에 음절에 시옷 자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엑사멘. 자, 요거를 바로 크스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발음은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엑기스.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 단어의 첫 글자로 엑기스가 올 때, 자, 그때는 어떤 발음이 난다? 예, 그때는 편하게 S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포노. 자, 요런 것들이 그 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명입니다. 자, 일부 지명에서 호따와 같은 강한 히읗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발음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의 대표적인 특징 있는 철자 하면은 세, 헤, 그리고 엑기스를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외에 예를 들면 기출이 되었었던 부분을 보면은 엘의 발음 있죠? 자, 엘의 발음은 단어 첫 글자에서 그리고 중간에 연속해서 올때 이럴 때는 르르 하고 떨어지는 복합 진동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또 우리 처음에 영어에 익숙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스페인어에서는 배와 우베의 발음이 같다. 예,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영어의 H죠? 스페인어로는 아체라고 하는데 이 아체는 어느 경우에도 발음되지 않는 무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철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앞 철자에 포함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가는 살아있죠. 자, 이거. 예전엔 체라는 독립된 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에 편입이 됐고요. 발음은 그대로 음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읓 발음 납니다. 그래서 꼬체 이런 것들이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에이에라는 독립된 철자였는데 요게 이제 엘레로 편입이 됐죠. 엘레로 편입됐으나 그렇지만 역시 음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모음 아, 에, 이, 오, 우가 올 경우 발음은 야, 예, 이, 요, 유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 예,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스페인어 철자 발음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발음 정리를 해봤으니까 1번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한 단어씩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보시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셋다가 왔죠? 따싸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번데기 발음 혹은 편하게 S 발음해 주시면 되고. 자, 옆에 있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맞아요. 비시클레타 해서 역시 번데기 발음 혹은 S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되네요. 서로 발음이 같습니다. 따싸는 잔이란 뜻이고, 비시클레타는 자전거란 뜻이고요. 자, 이 자전거 그냥 비시라고도 표현 많이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발음이에요? 헛다에다 밑줄이 쳐져 있네요. 강한 히읗 발음입니다. 그래서 호가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강한 히읗 발음이 되고요. 선수란 뜻이죠. 자,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얘는 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실까요? 맞아요. 랭과 해가지고 기역 발음이 됩니다. 두 개의 발음은 다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세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뒤에 모음 아가 왔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까바이요 해서 쌍기역 발음이 나고 말이란 뜻이죠. 자,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얘는 에와 만났네요. 그러니까 깔세딘 해서 세따 혹은 에스로 발음이 됩니다. 양말이란 뜻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에키스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얘는 크스 발음입니다. 엑스트랑헤로라고 읽죠. 외국인이란 뜻이 되고요. 뭐 외국인, 외국인이 다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역시 엑기스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발음할까요? 얘는 메히코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강한 히읗 발음이 돼서 역시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지명에서 히읗 발음, 강한 히읗 발음 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메히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텍사스 있죠? 그거를 떼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오와 만났네요. 그래서 프리고 리피코가 되죠. 기역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해가 에와 만났습니다. 그러면 헤오그라피아 해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지리란 뜻입니다. 얘는 냉장고란 뜻이고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에서는 계속 1번 문항이 강세 문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발음으로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또 혹시 몰라요. 발음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발음이라는 건그 언어의 기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철자 문항이죠. 그래서

인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항이고요. 지금 빈칸은 3개가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면은 A가 doctor, usted dice que tengo gripe, 에가 붙었네요. 선생님, 뭐, doctor, 박사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의사란 뜻도 있고, 박사란 뜻도 있고, 네,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생님, 꽤 이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제가 땡고 뭐겠어요? 뭘까요? 그리페가 되겠죠. 그리페가 무슨 뜻인데요? 독감이란 뜻입니다. 제가 독감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porque me duele la espalda también 이라고 묻죠. 근데 왜, 자, dolere 동사 쓰였네요. 어디가 아프다란 뜻이죠. 근데 왜 también? 역시 또한이란 뜻이니까, 자, 왜 여기도 제가 아픈 거죠?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신체 부위를 뜻하는 어휘가 들어올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걸 봤을 때는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역시 빼가 들어와서 에스팔다 하면은 등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왜 등도 아픈 거죠? 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Si tiene gripe. 자, 당신이 독감에 걸렸으면 puede sentir dolor en otras partes del cuerpo. Cuerpo는 몸이란 뜻이죠.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고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gripe, espalda.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빼가 돼서 몇 번이 정답?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철자 문항 한번 같이 봤고요. 자, 이제 3번부터는 어휘 문항이 될 텐데요. 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항을 풀때 항상 이 선택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아, 뭐에 관한 걸 묻고 있는 거구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지금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마마, 엄마, hoy no tengo ganas de comer 라고 하죠. 자, 일단은 ganas de comer. 자, 요거와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고르시는 건데요. 일단 이 구문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tener ganas de 동사 원형.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하기를 원하다란 뜻이에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래요? 오늘은 아니란 뜻이에요. comer, 먹다란 뜻이죠. 먹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entonces tómate solo la sopa. sopa는 수프를 얘기하는 거죠. 아, 수프만 먹으렴. 그럼 수프만 먹으렴. 수프라도 먹으란 얘기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떼네르 가나스테 동사 원형 요 구문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밑줄은 가나스테 꼬메르에다가만 밑줄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알면 바로 답은 나오는데요. 가나는 의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스테 꼬메르는 뭐겠어요? 먹을 의욕이란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식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식욕이란 뜻을 갖고 있는 어휘를 고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에 삐냐는 파인애플을 얘기하고요. 2번에 뿌리싸는 급함을 얘기합니다. 베비다는 음료란 뜻이고요. 꼬미다 음식, 아페티토. 자, 얘가 바로 이제 식욕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어라는 표현을 할 때, 부엔 아페티토라는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Me voy a comprar un 그다음에 빈칸 nuevo de snowboard라고 얘기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가 모두 다 뭘로 구성이 됐어요? 명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살 거라는 거예요. 나살 거야. 스노우보드 새 무엇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el que tengo ahora ya está muy viejo 라고 하죠. 자, ahora,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ya 하면은 이제 뭐 이미란 뜻이죠. 이미 estar viejo, 낡았어, 매우 낡았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매우 낡았으니 새로운 스노우보드 새뭘 살까요? 장비를 사야겠죠. 네,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뜻을 가진 어휘를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primo 하면은 요거는 사촌이란 뜻이죠. 그리고 2번에 equipo 하면은 얘가 바로 장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라는 뜻도 있고 팀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비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3번에 deporte는 운동이란 뜻이고, 4번에 ejemplo 하면은 예란 뜻이죠. 본보기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por ejemplo라고 하죠. 예. 자, 5번 soltero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미혼을 얘기합니다. 미혼. 그럼 기혼을 뭐라고 할까요? casado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러니까 이력서 같은 거쓸때 그런 거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솔테론지 까사돈지. 이거 남자일 경우고 여자라면 솔테라 까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휘 문항의 마지막 문항이 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가 뭐라고 하냐면, Qué bien tocas tanto el piano como el violín 이라고 하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문을 보셔야 되냐? 어떤 구문 보셔야 돼요? 맞아요. Tanto como. 이 구문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출제가 종종 되기도 했었습니다. 동등 비교와 묶어서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럼 많이 오답이 나왔었는데요. Tanto A como B 하면은 이 구문의 뜻은 뭐예요? A도 B도란 뜻입니다. 자, 제가 요거는 수특 때도 설명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예요? A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가르 동사는 여기서는 연주하다란 뜻으로 쓰였겠죠. 기본적으로 만지다란 뜻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뒤에 악기가 나오면 그때는 연주하다란 뜻으로 쓰이죠. 그거 말고 뭐뭐 차례이다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뭐 당첨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어찌됐던 뭐래요? 너 연주 잘한다.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라고 이제 감탄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비가 고마워 하면서 La verdad es que sé tocar bastante bien el violín 이라고 하죠. 자, 사베르 동사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사베르 동사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뭐 할줄 안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실은 내가 bastante bien이에요. 자, bastante 같은 경우도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둘다 가진 대표적인 어휘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보고요, 요거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꽤잘 연주해. 사실 내가 바이올린을 꽤잘 연주해. 그렇지만, 나의 모는 es el piano. 피아노야. 나의 뭐겠어요? 문맥으로 보면,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혹은 내 특기는 피아노야. 자, 요런 식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 특기라는 표현을 몰라도 충분히 유추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택지에서는. 자, 뭐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4번의 fuerte가 되는 겁니다. 자, fuerte는 특기란 뜻도 있지만, 또 형용사로서 센, 강한 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4번의 fuerte가 됩니다. 자, 나머지 뭐 라도는 옆이란 뜻이겠고, 본토는 뭐 점, 그죠? cuenta는 계산 혹은 뭐 계산서란 뜻으로 쓰이고, valiente 하면은 이제 용감한 혹은 뭐 용감한 사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bastante 같은 경우에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둘다 가진 대표적인 어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였는데, 만약에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거 하나만 해보자면, 정원에, 꽤 많은 꽃들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바스탄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뭐뭇이 있다 하면은 I 쓰시면 되죠. Hay bastantes flores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꽤 많은 꽃들이 있다. 자, 어디에? 정원에. En el jardín.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뭘또 설명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처럼 형용사로 쓰였다면, 꾸며주는 명사의 성수 일치시키셔야 하고요. 지금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화 없다라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표현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esta mañana mi hermana ha tenido un niño 라고 있어요. 자, esta mañana 뭐 오늘 아침 혹은 뭐 오늘 오전 편한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Mi hermana 내 여자 형제 뭐내 누이가 ha tenido un niño니까 아이 남자 아이를 가졌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Ya tengo un sobrino. 이제 소브리노는 조카란 뜻이죠. 나도 조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felicidades 축하해. A quien se parece?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구문도 알아두셔야 돼요. parecerse a 해서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수칙에서 parecer 동사 정리하면서 뵀었는데 자, 요거는 뭐뭐를 닮다란 뜻이죠. 뭐 누구와 닮다란 뜻도 있고요. 아무튼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랑 닮았어?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아기 누구랑 닮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게이. 나는 게이야인 것 같아. 란 뜻입니다. 자, 뭐예요? 이거 뭐 하나씩 보셔야 되죠. 선택지 1번 보시면 Está listo. 하면은 이거 뭐예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아니고요. Estar listo.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죠. 자, 2번은 뭐예요? Es muy guapo.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해. 3번, duerme muy bien. 아주 잘 잔다고 생각해. 4번, tiene dos años de edad. 2살이라고 생각해. 라는 뜻이고요. 나이가 2살이라 생각해. 자, 5번은 tiene los ojos de su madre. 자, 눈을 가지고 있대요. 엄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6번 문항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해서 답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 부분에서 한두 문항 계속해서 합답형 문항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요 합답형 문항이 처음 의사소통에 도입이 됐을 때는 좀 난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문항을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A가 por fin, mañana viajamos a Berlin 이라고 하죠. por fin, 무슨 뜻이에요? 마침내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라는 표현을 할 때, por fin 말고 또 어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종종 나와요. al fin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finalmente.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침내란 뜻이죠. 마침내 내일 우리 베를린으로 여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El avión sale a las tres, no? 라고 하죠. 아비온,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3시에 떠나지? 그렇지? 안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Cómo? 뭐, en el aeropuerto. aeropuerto는
공항.

이란 뜻이죠. 공항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메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A의 답을 보니까, ¿Qué te parece a la una en la parada de taxis?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Qué te parece?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택시 파라다니까 택시 승강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택시 승강장에서 1시 어때? 라고 하니까 perfecto. 너무 좋아. Hasta mañana entonces.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B가 뭘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만날까? 우리 언제 어디서 볼까?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 표현을 이제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우리 이건 너무 많이 해서. 그죠? ¿Cómo quedamos? 그죠? 어떻게 우리 만날까라고 물을 때 항상 나왔었던 표현이고. 혹은 뭐, encontrarse를 사용해서 ¿Cómo nos encontramos?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와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보면 A 같은 경우는 debes 하면은 너는 너를 보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뒤에 te quedas conmigo 하면은 너 나랑 머물 거지 뭐 머무르지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와 D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8번 문항입니다. 광고문이네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꽤긴 광고문입니다. 자, 일단은 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Este verano viaja en tren por España 라고 했습니다. Este verano 하면은 올 여름이란 뜻이죠. 자, 올 여름에 스페인을 여행하세요. 자, 뭘 타고? 기차를 타고 스페인을 여행하세요. 그래서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라는 표현을 할때 전치사 n 뒤에 교통수단 어휘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al pueblo, a la ciudad, a la costa, a la montaña. 자, 뭐예요? 시골로, 도시로, 해안으로, 산으로. 그다음에 a dónde vas este verano? 이올 여름 어디에 갈 거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지금 아와 논데가 떨어져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썼었던 때가 있고요. 많이 요즘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아와 논데 사이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 논데 이렇게 띄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붙여졌죠. 요즘은 붙여진 걸 거의 항상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논데 어디로 올 여름 어디로 갈 겁니까? Viaja en tren al mejor precio. 자, 그래서 뭐예요? 기차로 여행하세요. Al mejor precio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최고의 가격으로. 자, 그렇다면 최고의 가격은 여기서 최고는 가장 높은일까요? 아니죠. 최저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저가로 기차로 여행하세요. 자, 하면서 단지 솔로니까 단지 30유로부터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demás, 자, 게다가, si entras ahora en nuestra página web, 자, si,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지금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 자, 웹페이지 주소는 이렇고요. 어떻게 할수 있대요?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hasta 뭐뭐까지, 이란 뜻이죠. 뭐래요? 70% menos니까 덜, 이란 뜻이죠. 70%까지 덜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Por tus billetes. 당신의 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네요. 그리고 또 C입니다. 또 뭐뭐 한다면. 자, ¿Quieres descubrir las grandes ciudades de España? 자, 여기까지 일단. Grandes ciudades니까 이제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페인의 대도시를 찾길 원하신다면, 자, 누구와 찾길 원하냐면, 우리 기아스니까 기아는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이드들 중한 명과 스페인의 대도시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찾고 싶으시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No tienes más que dejarnos un mensaje. en la web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밑줄을 어디다 치셔야 되냐면 tener más que 여기 할게요. 동사 원형. 자, 이거 뭐예요? 뭐뭐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no tienes.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dejar 동사는 남

남기다란 뜻이죠. 우리에게 남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메시지. 웹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만 남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싼 기차표는 70유로이다. 아니고요. 가이드 신청은 웹페이지에서 한다. 세 번째, 웹페이지에서는 항상 70% 아니고요. 대도시가 종착역인 기차표는 할인율이 크다. 웹페이지에서 기차 출발 시간을 알아볼 수 있다. 다 아니죠? 몇번 정답? 그렇죠. 2번이죠. 가이드 신청은 웹페이지에서 한다가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뭘까요? 일단 A가 뭐라고 하냐면 sabes que 하면서 이제 너 que 이하를 알고 있니? 아니? 라고 묻는 거죠. que 이하가 뭐냐면 Fabián va a regresar a su país para siempre. 자, para siempre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파비앙이 영원히 그의 나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이제 A가 물어봤어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B가 반응을 했겠죠. 자,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뒷문장을 보시면 Pero si lleva más de 10 años viviendo aquí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뭘 보셔야 될까요? 어떤 구문을 보셔야 되죠? 기간 표현 구문을 먼저 보셔야 되죠. 네. 우리가 기간 표현할 때 예바르 동사 쓰는 거 기억하시죠? 예바르 동사 뒤에 지금 현재 분사가 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마스테. 뭐뭐가 넘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지 10년이 넘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에소 디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알맞지 않은 것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비앙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자, 1번 엔세리오? 정말?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 가능하죠? 자, 2번 노메 디가스. 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역시 이제 놀람의 표현 가능하고. 3번 게메 디시스. 뭐라는 거야? 역시 놀라서 말하는 거고. 4번에 네 또다스 포르마스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무튼 어쨌든 이란 뜻이에요. 5번에 노멜로 보에도 그레 난 믿을 수가 없네. 자, 그래서 1, 2, 3, 5번은 모두 다 놀람의 표시고요. 4번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라파엘의 직업으로 알맞은 것은?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라파엘이네요. 자, 먼저 여자가 얘기합니다. 라파엘, 너 운이 좋다. 왜냐면 항상 일하잖아요. 어디서? 정원에서 항상 일을 하다니 오, 진짜 운이 좋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encantar 동사가 나왔네요. 자, encantar 동사는 gustar mucho입니다. 매우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도 나무 사이에 있는 걸 엄청 좋아해 라고 이제 부러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파엘이 뭐라고 하냐면 Sí, a mí también. 나도 그래. Me gusta mucho cuidar los. 자, los는 árboles를 말하는 걸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돌보는 걸 무척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파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지금 선택지가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하르디네로, 정원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 뭐 가수, 간호사, 선생님, 요리사. 자, 요거에 해당하는 어휘 다들 아시죠? 자, 가수는 뭐예요? 가수는 그렇죠. 칸탄테고요. 간호사는 엔페르메로, 엔페르메라. 선생님은 프로페소르, 프로페소라. 그죠? 그리고 요리사는 코시네로, 코시네라.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직업 어휘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

구워줄 수 있는 것은 자 밑줄은 naturalmente. 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것만 봐도 답은 바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ablo me ha vuelto a decir otra mentira라고 했어요. 자, 여기선 일단은 현재 완료형이 나왔고요. 또 하나 요걸 보셔야 돼요. Volver a 동사 원형. 자, Volver a 동사 원형 무슨 뜻인가요? 자, 요거는 다시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파블로가 나에게 otra mentira. mentira가 뭐예요?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 다시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es mejor no creer nada de lo que dice. 자, lo que 절 기억하시죠? 뭐뭐 하는 것이죠. 뭐래요? 뭐 하는 게 낫겠어? 말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낫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naturalmente 라고 얘기해요. 자, naturalmente는 당연하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Yo hace ya bastante tiempo que no le creo nada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기간 표현이 나왔네요. 자, 기간 표현 구문 보이시죠? 아세 게입니다. 그쵸?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 라는 뜻이죠.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은지 꽤 많은 bastante tiempo네요. 형용사로 쓰였네요. 꽤 많은 시간이 됐어. 나도 걔안 믿은지 걔를 전혀 믿지 않은지 꽤 많은 시간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골라볼까요? 자, duramente, 그럼 뭐 힘들지, suavemente, 뭐 부드럽지, difícilmente 하면 뭐 어렵지, perfectamente, 완벽하지, 뭐 이런 뜻이고요. effectivamente, 자, 이게 이제 당연하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자, 두 사람 대화를 하는데, 자, 남자가 먼저 뭐라고 해요? 아이 otro palacio del siglo. 자, 이거 뭐예요? 17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siglo는 세기란 뜻입니다. 저기 17세기 다른 궁이 있어. Lo visitamos? 방문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Lo는, 그렇죠. palacio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뭐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Pagar la entrada. entrada는 여기서 이제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지불할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말레 라펜나 있잖아요. 자, 요게 말레 라펜나 하면은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뭐 뻔한 얘기인 거고요. 자, 5번에 세그롭게 떼고 우스다 하면은 세그롭게, 세그라멘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너 마음에 들다란 뜻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대화가 꽤 긴데요. 자,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En qué puedo ayudarlo?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Quería información para un amigo. 여기까지. 자, información 하면은 정보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정보를 원합니다. 한 친구를 위한 정보를 원한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게이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Quiere aprender español이라고 했으니까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 친구를 위해서 information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묻냐면 empieza desde cero 라고 묻죠. 자, 보세요. cero가 뭐예요? cero는 0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desde cero 직역하면 뭐예요? 0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나요? 0에서부터 시작하시나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제 비가 뭐라고 하냐면, bueno, habla un poco de español 이라고 하죠. un poco de,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불가사한 명사가 오죠. 스페인어를 조금 할줄 알아요. pero muy poco. 근데 진짜 조금이요. Creo que lo ha estudiado solo unos meses. 자, lo는 에스파뇰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래서 아, 단지 솔로니까 단지 몇 개월 스페인어를 공부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뭐라고 하냐면, De acuerdo.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코스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Pues nosotros tenemos un curso de 80 horas. 자, 여기까지. 자, 우리는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뭐가 있냐면, curso니까 과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80 horas니까 80시간 과정이 있습니다. 아, que, 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관계사로 해서. Empieza el día 2 de marzo라고 했어요. 자, 오랜만에 날짜 표현이 나왔죠. 자, 이거 몇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3월 2일이죠. El día 2 de marzo니까. 그래서 3월 2일에 시작하는 80시간짜리 과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Los estudiantes tienen clase 4 horas al día de lunes a viernes라고 했어요. 자, 학생들은 4 horas니까 al día가 나왔네요. 자, al día 하면은 하루에 란 뜻이죠. 하루에 4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de a 또 보이시죠? de a는 from to입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이 있습니다. Creo que para una persona que no habla muy bien español es lo mejor. 라고 하죠. 스페인어를 매우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 같아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B가 뭐라고 하냐면, ¿Y cuántos estudiantes hay en la clase? 라고 하죠. 뭐예요? 수업에 quantos estudiantes니까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A가 como mucho son 10 estudiantes por clase. 수업당, 자, como mucho 이 표현은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는 최대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업당 10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Muy bien. 아유, 좋네요.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Pues le comunico esta información a mi amigo. 자, le는 뭐, 누구예요? A mi amigo를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게요. Y si le interesa, él la llama dentro de unos días. 관심이 있으면 그가 전화할 겁니다. 자, dentro de가 나왔네요. 자, dentro de는 무슨 뜻이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 표현에서의 dentro de니까 뭐뭐 후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가 되겠죠? 며칠 후에 전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긴 대화문은 다 끝났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의 총 인원은 몇 명인가? 몇 가지 유형의 강좌가 운영되는가? B의 친구는 스페인어를 할줄 아는가? A가 추천하는 강좌는 언제 시작하는가? A가 추천하는 강좌 하루에 몇 시간 진행하는가? 자, 다알수 있지만 몇 가지 유형의 강좌가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항입니다. 됐죠?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자, 두 사람 TV를 보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el equipo, 자, 여기서 equipo는 팀이에요. 앞에서는 장비란 뜻으로 나왔었죠? 여기서는 팀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equipo nacional이니까. 국가대표 팀이

엄청 잘해. 근데 봐봐. No aprovecha su buen juego. 자신들의 훌륭한 경기에서 이득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 Aprovechar에서 이득을 내다. 아,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어. 이득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 Yo también lo creo.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제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이제 풀수 있는 문항이 되는데요. 이 aprovechar 동사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요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죠. 뭐. Sacar partido de 하면은 요게 바로 이득을 얻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구문입니다. 그래서 모르셨을 것 같고요. 네, 오늘부터 아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뜻이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냥 다음 문항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항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건데요. 자, Busco habitación. Empiezo compartido en Barcelona 라고 있습니다. 자, busco habitación이니까 방을 구하는 거네요. 아, 방 구합니다. 자, 바르셀로나에,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Piso compartido 하면 이거는 share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hare 아파트에 방을 구합니다. 자, hace 5 días 해서 요 hace는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는 전이란 뜻이에요, 전. 그래서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올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제 쭉 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Hola, me llamo Mario.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마리오입니다. Soy de Costa Rica. 저는 코스타리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세르 대 용법 나와 있고요. Tengo 25 años. 저는 25살이고, soy cocinero, 요리사입니다. Soy limpio, amable y tranquilo. 저는 깨끗하고요, 상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tranquilo니까 뭐, 차분합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estoy buscando. 현재 진행형이죠. 자, 저는 지금 방을 찾고 있습니다. Para entrar a vivir el 1 de julio. 자, 1 de julio니까 7월 1일이겠네요. 7월 1일에 이제 입주할 방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mejor lo más pronto posible 해서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죠. lo más pronto posible는 되도록 빨리, 가능한 빨리란 뜻입니다. 가능한 빨리면 더 좋, 차라리 뭐 가능한 더 빨리면 좋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si me lo permiten, 자, 허락해 주신다면 Quiero llevarme a mi gato. 제 고양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요리사, 코시네로 나와 있고요. 거주할 곳을 찾는 거 맞죠? 방을 찾고 있는 거 맞고요. 코스타리카인이 작성했다. 코스타리카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답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입주를 원한다. 허락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6회 앞부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6회를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30번 문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강부터 30강까지 저와 함께 수능 특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예정인데요. 자, 1강부터 30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는 20강까지로 형성되어 있죠. 근데 30강까지냐? 왜? 내용과 그다음 문제 풀이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에서는 내용하고 일부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예를 들면 1강, 2강, 3강은 그대로 나갈 거예요. 1강에서 배운 내용과 문제 풀이. 근데 문제 풀이에서 다는 못풀 거다. 시간 관계상. 그 2강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1강, 2강, 3강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모아서 4강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뭐 예를 들면 5번까지 물고 풀고 그다음 6번부터는 아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한꺼번에 풀겠습니다라고 얘가 얘기할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모아서 한꺼번에 풀어준다. 왜 이거 나머지 걸안 풀어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작년에도 수능 특강과 완성 시간에 제 강의를 잘 들어라. 그리고 강의 중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그 부분을 체크해서 더 집중적으로 본 학생들, 예. 작년에 저한테 감사하다 편지도 오고 고맙다고 편지도 오고 만점 받은 학생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은 강조할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듣다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강의가 끝날 때쯤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수능 출제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다라고 다시 한번 또 짚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예. 나머지 반은 저와 함께 같이 끝까지 완강하면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할때 거리가 가장 긴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방에서요, 현관까지예요. 예. 이 추운 겨울날 방에서 현관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현관 나가면 뛰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끝까지 가야잖아요. 작년에 수능 특강 완강률을 봤더니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 수강자 중에 10%가 채안된 학생만이 완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하는 거, 예, 아셨죠? 완강합시다. 알죠?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일과 직업, 그다음에 직업의 가치와 가치관, 직업 생활의 의미와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1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요 근무의 유형. 그 중에서도 뭐 선택적이다, 뭐 탄력적이다, 이 근무용.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근로기준법과 연계해서 같이 꼭 봐야 되고 굉장히 수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업 가치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 부분이 가장 이 1강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두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한번더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하고, 문제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우리가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1강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시문을 잘 읽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특강 문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란 뭐냐?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모두 총칭해서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중에서 직업이라는 건 뭐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면서 뭘 받아? 보수를 얻는 일을 우리가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에는 요건 네 가지가 있어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이 있어야만이 직업이라고 할 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의 요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일 중에서도 직업이 속하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 것들이 직업이다. 그래서 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더큰 범위고 직업은 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직업의 특징으로 보면은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맞죠. 그다음에 개성의 발휘라든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 노동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분담된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축약해서 직업의 요건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이네 가지의 직업적 요건이 있다. 직업의 요건이 있다라는 거. 계속성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 매월 등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하면 그건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경제성.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보상으로 인한 경제적 거래가 우리가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써요?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뭐 월급이 어떻다라든 뭐 시간급이 어떻다라든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는 거 이건 뭐는 이런 거는 직업이라 할수 없는 거죠. 자, 윤리성.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도박을 전문적으로 해서나 한다. 이건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활동들이 있죠.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들. 예를 들면 이자라든가 뭐 주식 배당, 임대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산의 수입을 얻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금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우리 연금 같은 거 가입하게 되죠. 그 나중에 연금을 받잖아요. 이러한 연금에 의한 수입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마, 경륜, 복권 이런 걸 통해서 받는 이제 배당금이라든가 주식 투자의 어떤 시세 차익. 내가 뭐 A라는 회사에 뭐만원 주고 주식 샀는데 2만 원이 돼가지고 그만 원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주식 투자해서 벌어들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뭐 예적금 인출, 보험 수취 뭐 이런 것들 금융자산의 매각으로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적금에 가입했고 만기가 돼가지고 찾았어. 이게 직업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거. 뭐 자기 집에서 가사가 아닌 집이 사업장일 수는 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집을 이제 사업장으로 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그냥 가사 활동,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로 전념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분류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다음 교육기관에서 재학하면서 학습,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기타 뭐 봉사, 무급으로 봉사하는 일, 그다음에 법률 위반 행위라든가 법률에 의해 강제 노동 이런 것들.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그 사병으로 군대 가거나 혹은 그 사병으로 가는 대신에 뭐 단기 부사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선생님 직업군인이 있잖아요. 그쵸? 직업군이 있죠. 근데 그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아예 내가 직업으로서의 군인으로서 택했을 때는 그땐 직업이 될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들. 예를 들면 사병으로 갈수 있지만은 뭐 대학에서 뭐 ROTC 장교라든가 그러면 이제 보통 뭐 2년 반 동안 가서 장교 생활하고 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무복무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내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군 장교로 생활한다. 그 장기 신청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제 군인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면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불법 도박 이런 것들, 사기, 밀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이제 요거를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제시문을 주어지고 제시문에서 이제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음 제시의 조건에 맞는 직업에 해당하는 뭐 사례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사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검사에서 보면 9가지 항목, 직업 가치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밑에 사회 공헌, 성취, 경제적 보상, 일과 삶의 균형, 자기 개발, 자율성, 사회적 인정, 직업 안정, 그다음 변화 지향. 그래서 요그 고용24에 가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여러분 해보면은 할수 있어요. 회원가입한 다음에 이제 로그인하고 하면은 그 검사를 통해서 나오면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 형태로 쭉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아 성취 쪽에 그래프가 좀 길게 나오고 사회공헌은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느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치관 검사. 그럼 그에 따라서 관련된 직업들이 이렇다라고 제시까지 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 참고야 참고.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건 이제 참고사항.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직업이구나. 물론 이 다른 것에서도 우리가 뭐 느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소방관에서 성취를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냥 아 이렇구나 라 정도만 이해되고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 가치 설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가 제시가 되고 그 사례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찾는 문항 형태로 출제 가능해요. 그렇게 낸다는 거야, 출제를. 그래서 요 내용, 사회공헌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인가, 성취란 무엇인가, 경제적 보상이란 어떤 건가, 이 개념, 여기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잘 봐라. 근데 요 가치 요인 제목만 봐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짐작이 되잖아. 굳이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아, 사회 공헌이라는 것은 뭐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 단어 안에 이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9가지 정도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9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직업 가치의 종류야. 9가지. 그쵸? 직업 가치의 종류인데, 요거랑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게 바로 뭐냐? 직업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직업 가치와 직업 가치관이 같이 나와. 문제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총칭해서 다음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관과 가치를 별개로 외우기보다는 같이 혼합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건 뭐야? 행동의 어떤 목표 및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개념을 의미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업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자신만의 뭐야? 믿음이라든가 신념 체계를 우리가 직업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직업 가치에서는 경제적 보상이겠죠. 그에 맞는 직업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의 유형을 좀더 세분해서 본다면은 직업과 관련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재적 직업관이냐, 외재적 직업관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가끔씩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는 다 출제돼. 요거는 다 출제돼요. 요거 다 출제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되 요것만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직업 가치들이 이 안에 포함돼서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내재적 직업관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개인이 얻게 되는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라는 거야. 뭐 어떤 성취라든가, 그다음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직업관에 해당하겠죠. 외재적 직업관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보상이겠지. 급여를 많이 줘서나 거기 그러한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외재적 직업관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 위치에 따라서 생계지향이냐, 소명지향이냐,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이냐, 아니면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생계지향이라는 건 뭐야?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직업관을 말한다. 라는 거. 두 번째, 소명은 신의 어떤 소명.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그 직업을 내

우리가 갖는 그런 것들은 직업관을 갖는 것들이 소명지향이다라는 거. 다음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고 보는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라면 이 정도의 직업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을 가져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건좀 탈피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 이거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발현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직업관을 우리가 자아실현적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여기에 제시문에 이 내용들이 제시문 안에 녹아서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직업과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된다라는 거.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중심적이냐, 집단 중심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중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역할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혼자 하는 일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중심적 직업관이라고 한다면 집단 중심적 직업관이라는 것은 집단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그 형태의 직업을 내가 원한다면은 집단 중심적 직업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업 목표에 따라서 결과지향이냐, 과정지향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결과지향이라는 것은 직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설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뭐야, 얼마만큼 도달해왔는지를 중시하는 목표 도달에 굉장히 중시하는 직업관이 결과지향적 직업관이고 과정지향적인 것은 어떤 목표의 성취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만큼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를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정당한가 그거에 과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직업관이 과정지향적 직업관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적주의적 직업관과 귀속주의적 직업관이 있는데 업적주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성취,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가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동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업적주의적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업적주의적 직업관이라고 할수 있고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라는 것은 성별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 즉 개인의 어떤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서 직업에 선택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을 우리가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빵집을 계속 해왔어. 그럼 자동스럽게 나는 그냥 아그 빵집을 이어받아야 되나 가업승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이제 좀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면은 귀속주의적 직업관이 되겠지. 그런데 남자니까 여자니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직업관이 바로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업생활의 의미, 직업생활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의 중요성,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스스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예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생계 유지, 그죠? 생계 유지. 그다음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가치 실현, 그다음에 개인 위치에 대한 어떤 결정, 자아 실현, 소속감 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반면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분담한다든가, 사회 유지 발전에,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직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아마 여러분 교재, 이렇게 보조단에 잘 나와 있는데, 매슬로우 하게 되면은, 욕구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매슬로우가 제시돼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가장 하위의 욕구, 가장 상위의 욕구거든요. 가장 하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보게 되면은 하위 단계

단계가 충족돼야만이 상위 단계로 간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꼭 하위 단계가 꼭 만족해야만이 충족돼야만이 그 상위 단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꼭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욕구라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한 학자가 이제 알더퍼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욕구를 좀 군집화해 가지고 야 그건 이 욕구부터 생길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매슬로 욕구 위계 이론 5단계인데 그래서 가장 하위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는 거 가장 상위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라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요게 직업 가치와 연계시켜서 출제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이론이 있구나라는 것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용어, 교재 나와 있는 용어들이 좀몇 가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중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뒷부분 가면은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관련되면은 요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볼 거예요. 그냥 여기는 용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자, 직무라는 것은 직업이 유사한 업무들의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단위다. 유사한 업무의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직무라고 한다라는 거. 주로 이제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질 업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직능하게 되면은 사전적 용어로 본다면 직능하게 되면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직능이라 그래요. 그럼 직능 수준 이러면은 직무 수행하는 능력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직능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직능 유형이라는데 요때 사용하는 직능은 조금 다른 거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어떤 유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수행하는 일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직능 유형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용어에서 보면은 조금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NCS 부분에 가가지고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그때 학습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 더 중요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너무 집착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직업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분류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가 있어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뭐냐면 국내 산업 및 직업의 구조의 변화 추세 및 직무와 직무 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야. 이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국내 산업 전반과 직업 구조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직업 분류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다. 자, 우리가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 다음 아까 NCS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NCS의 분류 체계의 어떤 토대가 된게 바로 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즉 NCS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가 된게 바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분류되어 있고 이 대중소세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분류 체계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NCS 분류 체계에 가서 이거 구체적으로 더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아, 그냥 요 정도만. 아, 이 NCS라는 것은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기초가 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게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요거 세세분류까지 뭐다 알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NCS를 개발하는 데 어떤 기초 토대가 된 직업 분류구나라는 거. 그럼 NCS는 뒷부분에 가서 하나의 단원으로서 깊게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부분이 수능 출제에 굉장히 많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직업생활의 의미와 다양성 중에서 홀랜드의 직업, 여섯 가지 직업 유형. 아마 여러분
1학년 때 이제 홀랜드 검사를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대부분 1학년 때 이제 홀랜드 검사를 많이 하죠. 이 홀랜드 검사에 의해서 직업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어디에 내가 더, 가까운가? 이 크기의 빈도가 나오겠죠. 육각 모형이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면, 아, 이쪽에 더 내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은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관습형도 뭐 낮게 나왔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아, 그럼 나는 현실형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홀랜드의 6가지 직업 유형이고, 아마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이거를 검사했었다라는 거, 기억 안 나요? 했어요.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하기 때문에. 자, 홀랜드의 직업 유형에 따른 어떤 일과 성격 관련된 직업들을 같이 보게 되면은, 먼저 현실형. 현실형이라는 것은, 이곳 들어가기 전에, 이 홀랜드의 유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가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 과정에서 의해서 개발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교과서들이 예를 들면 12종의 교과가 있다. 과목이 12종류의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다 하면은 최소 60, 50%, 40, 50% 이상이 다뤄져야만이 그걸 출제로서 이제 많이 그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능과 연계하기 때문에 특강에서 제시된 것은 출제할 수 있어요. 그간에 이제 많은 빈도가 약해서 출제가 많이 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현실형. 현실형은 기계나 도구, 사물을 조작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고 사물을 다루고 실행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을 이제 현실형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내가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난 현실형에 가까운 거죠. 그와 관련된 직업들은 뭐 응급구조사라든가 통신장비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탐구형이에요. 탐구형. 탐구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고 특히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일을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에는 창업 컨설턴트, 그 다음에 뭐 로봇공학 기술자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탐구형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 예술형. 예술형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일,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 만화가, 미용사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직업이 바로 예술형이다라는 거. 사회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타인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을 사회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객실 승무원이라든가 스포츠 트레이너 그다음에 뭐 다문화 언어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형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진취형 같은 경우는 타인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과 그다음에 과제나 목표를 설정해주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게 바로 진취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광고 및 홍보 사무원이라든가 증권 중개인,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진취형. 애널리스트는 뭐 탐구형에도 좀 가까울 수 있겠네. 증권 중개해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 스포츠 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진취형에 가깝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직들이 보면은 진취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관습형. 관습형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 즉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일을 많이 해요. 자료나 정보를 다루는 활동들을 주로 한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 보게 되면 관습형이 좀 가깝죠. 그렇죠? 그다음 행정 사무원이라든가 보험 계리사 이런 사람들이 관습형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여섯 가지 유형. 그간에 이제 수능 출제에서는 좀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유형에 따라서 일의 성격 이거 이 일의 성격이지만 사실은 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일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은 뭐 충분히 여섯 가지만
공부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매년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다양한 근무 형태예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시간제 근무라는 것은 풀타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제 근무라고 할수 있고, 재택근무, 어디서 일하는 거?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재택근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혹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일을 하는 형태의 근무가 바로 원격근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유형의 다양한 명칭들이 있죠. 그 여러분 특강 교재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또 사이드에 보면 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유형들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근로기준법에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출제에서도 굉장히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 어떤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탄력적이냐, 선택적이냐, 우리가 구분할 때 기업이 중심이 되느냐, 혹은 근로자가 중심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신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업무의 시각과 종료 시각, 일일 근로시간을 뭐, 자율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근로자 중심이지. 그치? 반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얘는 주로 어떤 특정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해서 증가시킨다든가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3월 2일날 계약을 하죠. 그러면은 문구류 막 노트라든가 연필이라든가 뭐 볼펜이라든가 언제 많이 사? 2월 달에 많이 사잖아. 방학 때 우리 많이 사죠. 그죠? 3월 초까지 이렇게 많이 사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판매하는 기업에서 언제 생산이 이루어져야 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생산량, 판매 많이 할걸 예측해 가지고 엄청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하루 8시간이 아닌 그거보다 좀더더 늘려서 시간을 늘려 가지고 그 시기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누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내용만 잘 기억해도 제시문에 나왔을 때, 아,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책에다 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령이에요. 법령의 내용을 여기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잘 실어놨어요, 책에. 작년에 이게 교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설명했었거든요. 자,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주 단위의 탄력 근로, 그 다음에 3개월 단위 탄력 근로, 그 다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 요세 가지로 구분해서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2주 단위 탄력 근로 같은 경우는 취업 규칙에 따라 특정 주의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이죠.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지만 어떤 주는 요거야. 48시간은 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주든지 간에 48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반면 그다음 3개월 단위 탄력 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더 길게 3개월까지 평균해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까지 더긴 기간 동안 평균해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때 특정 주, 일하는 특정 주 있지. 그 주에 최대 52시간, 특정 날엔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뭐야?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야. 그다음 초과 근무로 연장해서 근로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거든. 그두개 합하면은 뭐야? 52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특정 날, 내가 뭐 수요일이다. 수요일이면 12시간까지, 그것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에 52시간까지 가능한데 그걸 평균해서 법정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야? 40시간이야.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6개월, 3개월 추가 6개월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 똑같아.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어떤 주든지 간에 뭐 48시간 넘길 수 없다는 거. 이건 2주 단위 탄력 근로고. 3개월 그 이상부터는 52시간, 특정 날에 12시간.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된다면 요건 낼수 있을 것 같아. 적용 제외. 이거, 이거. 만 15세에서 18세면 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아. 이거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놔 또. 탄력적이든 선택적이든 15세에서 18세 미만. 그다음에 임신 중인 어떤 요거는 해당 없죠. 임신은 15세에서 18세 미만 근로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충분히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다는 거. 요거 요게 중요한 거지. 기본 원칙. 기본 원칙. 자, 그런데 여기 교재에 없는데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시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일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 그랬어.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일일 8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없는데 일주에 40시간을 넘기면 뭘 줘야 되냐면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야. 연장근로 가산금을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거.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추가. 추가하게 되면은 하루 내가 일했으면 그날 특히 월요일 날좀어 길게 일했어. 그랬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일할 까지의 이 간격 인터벌이 11시간 이상 확보돼야 돼. 11시간 이상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 8시까지 일했으면은 그 다음 날즉 11시간이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 출근해야 되는 거야. 요두 가지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이 메모해 놔두면 좀 도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근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또 이제 근로기준법 가게 되면 요와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다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근로시간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넘어가고 나중에 문항으로 나오거나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배울 때더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교재로는 6페이지가 되겠네요. 1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일과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A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무급으로네. 자원봉사자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A씨는 대학의 수의학과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자, 졸업 후에 동물원에 취업한 A씨는 수의사로서 아픈 동물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며 지내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의사로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주말에는 유기견 입양 훈련 상담 활동도 적극 참여하여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봉사활동은 금전적인 보상이 없으므로 일이 될수 없다? 일은 맞아. 뭐가 될수 없는 거야? 금전적인 봉사가 없기 때문에 직업이 안 되는 거지. 일은 될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쌓을 때는 대학생이라는 직업으로, 아니지, 대학생 자체는 직업할 수 없다. 학업을 하는 도중에는 이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학업을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대학을 다닌다든가 이런 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틀린 답이다라는 거. 수의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함으로 직업이 되지 당연히. 그치? 경제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그치? 이렇잖아. 그치? 디귿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니을 유기견 입양을 위한 상담 활동인 경우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므로 일 되지. 이거는 직업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ㄹ은 되잖아. 그지? 그래서 ㄹ도 맞는 답이다. 그 정답은 디귿하고 ㄹ. 5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총칭해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직업이라는 것은 일자한 요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요건 네 가지 있었죠. 계속성, 그 다음에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정답은 5번이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진로계획 발표에서 찾을 수 있는 학생 A의 직업 가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저는 용접 기술을 배우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접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더욱 깊이 익혀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젊은 기능인들이 최고 기술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 용접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뿌리 산업의 발전을 기여하고 싶습니다. 용접은 국가 핵심 산업의 필수 기술이며, 저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재심을 나타나 있는 직업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뭐 성취가 나와 있죠. 그쵸? 이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가서 내가 대회 나가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하는 이런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 스스로 개발하고 있지. 더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즉 자기 개발이 나와 있다는 거지. 직업 안정, 어떤 직업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이런 맥락의 어떤 문장은 없죠. 그 다음에 급여를 많이 받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 맥락의 제시문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요거는 제시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시문만 우리가 잘 파악해도 직업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업의 요건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이다. 답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직업의 요건 봤더니 나와 있네. 아예 개념으로 다 제시가 됐어. 이네 가지 요건. 즉, 직업으로 볼수 있는 사례는 몇 번이냐? 이게 그 문제야. 그죠? 경제성, 계속성, 사회성, 윤리성이 포함해서 우리는 직업의 요건이라고 다할수 있는데, 1번. 자,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는 생활. 이거 아니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 이건 직업이라고 할수 없다.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지, 이게. 그지? 자, 2번.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한다. 이것도 직업이라고 할수 없다. 앞에서 우리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에 나와 있었죠. 3번. 계약에 따라 타인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를 돕는다. 계약에 따라. 자, 가사라는 일을 하기 위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근로계약이겠지. 그러니까 결국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타인의 집에 방문해서 가사를 도와. 그럼 뭘 받아?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고, 그치? 이런 거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가장 적절한 사례는 바로 3번인 거지. 4번, 5번 볼게요. 직장에서 정년퇴임 후 연금을 수령한대. 연금 수령 아니라 그랬죠.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대학 재학 중에 입영하여 군 복무.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한다? 이거는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했죠. 결국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A씨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직업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직업 상담가가 이제 이야기하였는데, 자, A씨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죠. 저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보수와 같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 풍요로운 삶과 사회적 지위에 필요한 지위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보수로 가장 대표되고 있는 이 외부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외적 가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외적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외적 직업 가치관,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대되는 게 뭐예요? 내적이죠, 당연히.

0: 내적 직업 가치관이 상대적 개념인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일 자체에서 성취감을 얻는다. 요건 어디에 해당돼?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2번, 직업 활동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3번,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전한다.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전하는 것도 어떤 능력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하는 거죠. 4번,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라는 거. 즉,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 외적 직업 가치관에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급여와 수당보다는 업무에 대한 즐거움. 그 업무 자체에 즐겁거나 보람이 있다라고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거 역시 뭐야?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직업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심리적 가치를 의미하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즐거움, 보람, 그 다음에 성취감, 자아실현,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직업 가치관의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외적 직업 가치관이라는 것은 수단적인 어떤 가치다라는 거예요. 수단적인 가치, 그다음 보수, 명예,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직업 안정,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한다. 그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고, 이 단원에서 1강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 한다면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문제 풀어봤던 직업 가치와 직업 가치관,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그어 여섯 가지, 아홉 가지 하고 그다음 직업 가치관에 표로 나와 있는 그 부분 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근무 유형 중에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 부분은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가능하면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지나 내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수능을 위한 기초 쌓기 수능 빌드업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1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강은요,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통합적 관점은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반드시 아마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빌드업 강의이긴 하지만 이 한강을 들으면은 수능 문제도 내신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큼 대비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1강이라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1강이라고 내가 너무 막 과도하게 움츠러지지도 마시고요. 1강 내가 듣고 나면은 충분히 개념도 문제도 다 풀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통합적 관점은 이런 거야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통합적 관점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통합적 관점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림인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자, 지금 여러분 이런 속담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속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자, 우리 그 속담과 비슷하게 지금 코끼리를 한 사람은 코만 만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코만 만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코끼리는 뭔가 뱀처럼 생겼어라고 오해를 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코끼리의 커다란 다리만을 만졌어요. 그럼 누군가는 코끼리는 그냥 뭔가 통나무처럼 생겼어라고 오해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어요. 아, 그러면은 코끼리는 굉장히 뾰족하고 딱딱한 동물이야 라고 오해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코끼리가 상아만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리만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큰 귀, 꼬리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코끼리라고 하는 곡물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쉽게 여러분 통합적 관점이에요. 즉, 통합적 관점이라는 거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코끼리를 사회 현상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서 바라볼 때 제대로 코끼리를 볼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사회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우리는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강의 중요한 주제, 통합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 여러분들이 꼭 먼저 눈에 익혀주세요.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랑 한번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합적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공부할 거예요. 미리 나와 있죠? 눈에 익혀두고 머리로 넣어둡시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 네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요, 이네 가지 통합적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살펴본 다음엔 바로 이어서 통합적 관점 문제풀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막 운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녁으로 선택한 메뉴가 뭐였냐면은 햄버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먹고 나서 촬영을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1강 이렇게 통합적 관점으로 만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햄버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내가 친구들하고 자주 먹으러 가는 햄버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 음식 안에서도 통합적 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선생님이랑 통합적 관점 배운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6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사건들 사이에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현대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과 엮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과거의 사건이 더더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현재 사건들은 상호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연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 미래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걸 알려면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서 살펴봐야겠죠? 이걸 우리는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시간적 관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은 그래서 현상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에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요 선생님이 그렸던 내용이 다 밑에 특징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회현상의 과거 뿌리를 찾아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겠죠. 왜? 현재의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인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결정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인과관계로 파악해서, 여러분, 인과관계는 원인, 결과예요. 과거의 것들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사건들이 결과가 되니까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반성하고 관찰하는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 지속적인 변화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걸 우리는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적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역사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의 신문, 당시의 사진,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현재와 비교 분석하는 걸 우리는 바로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점 네 가지 공부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공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딱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공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반 교실, 내 방,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공간적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는 장소라든지 지역. 공간적 관계라는 거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소라든지 지역이라는 말은 익숙해요. 뭐 이거를 안 들어본 친구들은 없죠? 그런데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원이라든지 혹은 물건, 때에 따라서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정보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를 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석유 같은 거예요.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이요.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빌드업을 저맨 끝에 단원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석탄, 석유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자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간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관점을 바로 공간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요, 현상이 발생한 지점의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특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오늘 불고기 버거를 먹었어요. 불고기 버거를 먹었는데, 이거를 공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힌두교를 주로 믿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소를 신성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 안에 불고기 버거라는 소고기로 패티를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패티가 야채로 뭔가 반죽을 한다라든지 닭고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햄버거 패티로 이 고기를 활용하지 않아요.

바로 돼지고기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돼지고기가 금기시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지역에서는 닭고기라든지 소고기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회현상, 문화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공간과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정한 현상이 지표면 위에서 어떻게 분포하거나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 규칙성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나라에 놀러 갔다?

추워지기 때문에 긴 팔에 얇은 옷을 입었다는 거겠죠. 또한 바람이 많이 불고 흙이 막 날리는 기후이다 보니까 창문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러한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의 특성이 있구나라고 공관적인 특성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역 간의 물자, 정보, 사람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공간적 연결성을 분석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이라든지 석유의 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공간적 불평등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라든지 생산 규모가 큰 기업이 대도시 인근에 모이는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공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관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관점 4개 배운다고 했어요. 시간, 공간. 이제 우리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은요,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살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요. 근데 학교에 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레드레드 걸으면 안 돼. 나는 멈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교통제도 법 이라고 하는 규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내가 만약에 학교 가는 길에 배고파서 편의점에 들렀어요. 편의점에서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오면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지불해야 돼요. 이건 우리는 경제제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사회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요, 사회현상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다양한 제도, 법률,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을 바로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한 개인은 혼자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와의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냐면요. 그렇다면 어떤 구조와 어떤 제도가 있는데?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연결시켜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삶이 사회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 법,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또한 구성관계의 갈등, 협력 관계의 틀과 사회적 권력, 자원 배분의 불평등한 구조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들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도적으로 해결하자, 법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라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 제도, 법률,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는 걸 사회적 관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관점 몇개 배운다고요? 네 개. 공간, 시간, 사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관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여러분들의 교재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바로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윤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늘 여러분들은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등등을 계속 고민하고 반성하고 관찰해야 돼요. 이걸 쉽게 우리는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은요, 사회현상을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거를 윤리적 관점이라고 해요. 도덕적 가치 이런 건 너무 어려운 표현 아니고요. 성실, 뭐 배려, 정의와 같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쉽게 도덕적 가치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규범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요두 글자 떠올려 주세요. 기준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적어도 이 선은 지켜야지, 이 기준은 넘어가면 안 되지라는 걸 우리는 바로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윤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했었죠. 옳다, 그르다, 바람직한가 등등에 대한 잣대를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잣대가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같이 끄덕끄덕 할수 있는 잣대들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것들이에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받아야 돼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끄덕끄덕 하면서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인 여러 가지 원칙들, 이거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주면은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할까? 혹은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할까? 예를 들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선이라든지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 나침반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방향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전체 공동체의 선을 넘는 거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라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윤리적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울 통합적인 관점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같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례를 주고 이 사례가 어느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찾아보세요라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문제 풀어보면서 응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밑에 나와 있는 자료 탐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탐구의 내용이에요. 통합적 관점으로 본 출산율의 반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막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앞으로 통합사회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볼 거예요. 이렇게 표도 볼 거고요. 때로는 그래프도 볼 거고요. 때로는 신문 기사도 볼 거고요. 때로는 지도도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는 항목이 나왔다? 그럴 때에는 표 그래프의 맨 밑에를 보세요.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해요.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2020 1년에서 2022년, 그리고 2023년으로 갈때 조금씩 조금씩 떨어졌다가 2024년에 올랐다가 2025년에 아마도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조금 오른 수치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0.8명대 초반에 진입해서 0.8명대가 붕괴돼서 역대 최저치가 기록되었다가 9년 만에 반등을 이루었다가 다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라고 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어떻게 따져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건지 이제부터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의 교재에는 오른쪽에 글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에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한 현상은, 쉽게 올라간 현상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네 가지 관점. 제일 첫 번째, 시간적인 관점을 한번 봅시다. 복습. 시간적 관점이 뭐였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였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구로 미뤄진 혼인 집중과 1990년대생이 부모 세대에 진입한 결과입니다. 라고 과거에 있었던 코로나19의 사건과 비교해서 인과관계를 살펴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적인 관점은 뭐였더라? 그렇지.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였죠. 주거 지역이 개선된 곳에 회복세가 나타났다라고 장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또 어떤 관점? 그렇죠. 사회적 관점에서는 복습, 제도, 법률,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30대 후반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구조가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는,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 규범 내에서 판단해 보는 거. 출산을 단순히 인구 증대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환경을 책임감 있게 조성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네 가지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얘기해 드릴 거예요.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해볼 작업은 뭐냐면요. 앞에서 봤었던 햄버거. 자, 이제부터는 이 햄버거를 한번 통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다시 해보자. 얘들아, 통합적인 관점 뭐 있었어요? 그렇지. 제일 첫 번째, 시간적인 관점 있었고, 두 번째, 공간적인 관점 있었고, 세 번째, 사회적 관점 있었고, 네 번째, 윤리적 관점 있었습니다. 물론 각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방향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햄버거를 오늘 저녁으로 먹었어요라고 하는 사회 현상 안에는 이네 가지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씩 연습해 봅시다. 시간적인 관점 복습.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과연 햄버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그 계기는 시간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의 연습,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햄버거 안에 내용물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건왜 그런 걸까? 또한 여러분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도 각 우리나라 특산물들을 활용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마늘, 뭐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활용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어떤 특산물이 나오길래 이러한 특산물을 활용해서 햄버거의 재료로 쓰는 걸까라고 장소, 지역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걸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은요? 사회적 관점에서 햄버거가 무슨 제도랑 관련되어 있나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죠. 여러분, 햄버거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아까 살짝 힌트 줬다? 나 같은 경우는 식당에 들를 시간이 없었어. 근데 햄버거는 진짜 빨리 나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것도 있어. 또한, 혼밥을 할 때, 물론, 고깃집에 가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혼밥하기 제일 쉬운 메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조,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햄버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많이 판매하죠.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판매하다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상업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사회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윤리적 관점이에요. 자, 우리 윤리적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햄버거를 포장이었어요. 뭐가 생겨요? 쓰레기들이 생겨요. 햄버거 포장지, 뭐 예를 들면 컵, 빨대, 이런 것도 등등이 생깁니다. 햄버거 한번 먹었을 뿐인데 너무 일회용품이 많이 활용돼. 일회용품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일회용품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뭘까? 그 햄버거 먹을 때 일회용품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볼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햄버거 사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해라고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사회 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의 오른쪽에 밑에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통합적 관점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지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사회 현상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통합적 관점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이네 가지를 이제부터 문제 풀어서 분류해 볼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우린 지금 빌드업이잖아요. 수능이랑 친해지기 위한 단계들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따라오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아,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스텝 1. 1번.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 자, 우리 문제 풀때 오늘 처음 만난 거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 여기. 갑을의 관점은 시간적인 관점, 윤리적 관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좁혀줬어. 너무 친절하게. 네개 중에 둘 중에 하나야. 각각 맞춰봐.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노인소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형태와 노인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처한 상황의 뿌리를 알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것도 중요해. 근데 나는 노인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실천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연습이 되시나요?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갑은 어떤 관점일까요? 그렇지. 과거에서 현대로 오는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기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을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맞췄다, 맞췄다 하지 마시고요. 각각이 어떤 관점에 대한 설명인지를 한번 찾아야지 연습, 수능과 친해지기 위한 빌드업이 될수 있습니다. 1번, 갑의 관점은 사회 현상을 제도나 법률 등 사회 구조적인 틀 안에서 분석하는 건 개인은 혼자 살지 않고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는 사회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현상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과정을 추적해서 현재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바로 2번이 시간적 관점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지리적 위치와 장소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는 건? 그렇죠. 바로 공간적인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을의 관점은 윤리적 관점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건 시간적인 관점이었죠. 을의 관점이 아닌 갑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5번. 얘들 요거 잘 봐봐. 결국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선지 중에서 하나로 등장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의 관점을 유기적으로, 얘들아, 유기적 뜻이 뭐냐면은 서로서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미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종합하는 것은 객관적 통찰력. 통찰력이 뭐냐면은 현상을 꿰뚫어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통합적 관점 배웠어.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꿰뚫어보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저해하는 거 아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에 2번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기역과 니은에 나타난 관점이라고 나왔어.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시, 공, 사, 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들어갑시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뭐가? 법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대. 즉, 개인과 사회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 구조, 법률 관계에서 살펴보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사회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법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지.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전에 이웃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추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니은은, 그렇죠. 바로 윤리적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 기역, 니은으로 나눴으면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시간적 관점 안 나와 있고 사회적 관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2번, 지리적 위치와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는 공간적 관점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3번, 니은에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관점이 나타난다. 니은이 아니라 기역에 나타나고 있었죠. 4번, 도덕적 가치.

와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는 윤리적 관점이 4번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봐봐. 이렇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기업과 니은에 나타난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지. 동시에 고려하는 거는 사회현상을 꿰뚫어 볼수 있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전문가 가불병정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동그라미 지역에 대형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면서 찬성과 반대 논란이 일고 있대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 가불병정이 이렇게 내놓았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그라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사적 흐름을 분석합시다. 라고 갑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죠. 을은 쇼핑몰 입지 예정지의 지리적인 특성과 뭐 예를 들면은 그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는지, 큰 학교는 있는지, 뭐 다른 백화점은 있는지 등등이라든지 혹은 주변 교통망에 미칠 공간적 영향을 파악합시다라고 공간적 관점에서 을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은 대형 쇼핑몰 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률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합시다라고 사회적 관점. 마지막,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가치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라고 하는 가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정의로울지 한번 기준을 고민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요,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바라볼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1번,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사실,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정말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통합해서 봤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신속 빠르게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2번, 과거의 사례와 달리 미래의 기대 수익만을 측정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과거에 어땠는지 역사적 흐름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다양한 관점을 분석해서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4번, 특정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독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 공, 사, 윤, 네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지역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자고요? 아니죠. 그 주변의 지리적인 특성, 주변 교통망도 살펴보자 그랬으니까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텝 1의 마지막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업과 니은에 나타난 관점,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 국가인 투발루는 국토가 잠길 위험에 처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분석했대요. 그렇다면 기억은 시간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전 지구적인 해류의 흐름과 각 지역의 해안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소와 지역적인 특성을 탐구하는 거니까 공간적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시간적 관점, 니은은 공간적 관점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바로 2번. 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스텝업 문제 네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각각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문제가 길어졌어요. 개념을 적용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밑줄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지금 어떤 관점인지 먼저 찾아야 돼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대요.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 즉,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상승해 왔는지 역사적인 과정과 농작물 수확량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기역은 그렇죠. 시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겠죠. 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작 가능한 지역이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간적 분포 변화가 필요해라고 공간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귿,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것도 국제적인 약속이잖아요. 국제적인 제도고 법률이고. 또한 국내 농업 지원의 법률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즉 사회적 관점입니다. 마지막, 인류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 사회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도덕적 책임과 정의의 관점,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무엇인지 찾았으면은 이제부터 이 내용들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번.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탐구하는, 아니죠, 시간적 관점이 드러났죠? 기역에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시간적 관점? 애초부터 틀렸죠. 공간적 관점. 이 관점은 과거와 현재의 위기를 비교하는 것. 이건 시간적 관점이었는데, 니은은 공간적 관점인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사회적 관점에 해당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중요한 것. 뒤에 내용도 맞아요. 이 관점은 사회의 구조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이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번과 5번 산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시간적 관점에 해당하며, 아, 여기서부터 틀렸네. 리을은 윤리적 관점에 해당이 됐던 거였죠. 윤리적 관점은 인류 생존권에 대한 개념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아니죠,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과거와 현재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는 건 시간적 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나타난 관점을 통합하기보다는이라고요? 통합해야죠. 분리하면 안 되고요. 유기적으로 서로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할 때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뭐라 그랬지? 꿰뚫어 볼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우리 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지방 소멸 현상이에요. 가불병정의 관점이고, 우리 앞으로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잘 보자 그랬죠? 시, 공, 사, 윤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 볼게요. 과거 산업화 시기 인구 이동의 흐름과 현재 저출생 추이를 비교해서 지방 소멸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야 돼. 그렇죠.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을, 인구 감소가 지방의 경제 기반 약화와 교육,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돼. 여러분, 혹시나 시간적 관점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공간적 관점이겠지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구조적 틀에서 봐야 돼라고 하는 거니까 사회적 관점입니다. 자,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별 인구 밀도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돼라고 장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병은 바로 공간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마지막 정 봅시다. 지방 소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와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고민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라고 보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불병정이 어떤 관점인지 찾아봤으면은 1번부터 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특정 현상의 시대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1번, 옳은 설명이죠?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2번, 을의 관점은 제도, 정책,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걸 탐구한다. 그렇죠. 2번,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봅시다. 위치, 장소, 네트워크 등 공간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공간적 관점, 병이 말했으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관점은 보편적 가치나 규범에 비추어서, 규범 뭐라 그랬죠? 쉬운 표현으로? 그렇죠. 기준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삶의 질 문제나 세대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보편적 가치나 규범

기준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해야 돼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4번 윤리적 관점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 볼까요? 의병의 관점을 제외하고, 아니 그러면은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병의 관점이니까 어떤 관점? 공간적인 관점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내용들? 값과 정, 시간과 윤리적인 관점만 가지고 파악할 때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을과 병거 빼면 돼요? 안 되죠? 갑, 을, 병, 정의 관점을 모두 다 종합해야지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건 정답 스텝 2의 2번에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개념 적용하지 단계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 3. 바로 실전 빌드업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들은요, 실제로 수능에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겁먹지 않고 풀수 있을 만큼 이제 실력이 올라왔어요. 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분명히, 수능과 친해지자 그랬는데 한 걸음 멀어졌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 밑에 설명에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보세요.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기 기간에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은 합계 출산율이 2015년에서 2023년으로 갈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출생아 수가 줄어들겠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출산율이 떨어지겠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수 있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 발전에도 위축이 될수 있겠죠. 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도권 인구 변화가 2015년에서 2024년 오히려 더 늘었대. 그럼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더더더더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방소멸 위험 지역 비율. 이거 뭔지 모르니까 밑에 거 볼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에서 39세 여성의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서 인구학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약 57%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각 관점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 과거 산업화 시기의 인구 이동 흐름과 지표 2, 그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지표 2 어디? 수도권 인구 비중의 변화에 변천 과정을 연계해서 산업화 시기의 인구가 공장들이 모여있는 수도권으로 도시로 모이고 모이고 모였겠죠? 이 당시 상황과 수도권 인구 비중의 변화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건 시간적 관점에 들어갈 겁니다. 니은, 공간적 관점. 지표 1랑 지표 3은 공통점이 뭐예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점점점 몰리니까 지방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 지역들이 많아. 라는 게 지표 2와 지표 3의 내용이었죠. 둘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지방 소멸 위기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사회적 관점입니다. 지표 1의 현상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문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법적인 대안들을 검토하는 건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1과 지표 2를 활용해서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밀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수치상 예측해 보는 건 윤리적 관점에 해당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은 윤리적 관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리을은 주로 공간적인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서 한번 배울 건데요.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 국가들의 자본, 기술, 그리고 원주민, 이주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력이 결합해서 형성된 농업 방식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열대 기후 지역에서 커피, 카카오, 천연 고무 등의 상품을 대량 재배하고 생산물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수출이 돼요.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독점하고 현지 노동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공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공정무역 운동이 전 세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각 관점에서 파악해 봅시다. 시간적 관점. 플랜테이션 농업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되었고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시간적 관점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죠.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2번. 열대 기후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 선진국 자본 기술 특등의 특정 지역에서 결합해서 나타나는 농업 경관을 분석하는 것,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는 공간적 관점,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사회적 관점, 다국적 기업의 무역 체계나 불평등한 시장 구조처럼 사회적 장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 사회적 관점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윤리적 관점,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의 이익 극대화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장의 원리를 철저히 따른다. 선생님, 이거 윤리적 관점이니까 이러한 가치를 따르는 거, 윤리적 관점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신에 이 윤리적 관점이 제대로 된 관점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결국에 제대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선진국에 매우 싸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럼 그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받지 못하니까 공정무역 운동이 있어야 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장의 원리를 철저히 따른다라는 거는 오히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윤리적 기준에 맞는 가치가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돼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치만 보고 기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5번. 통합적 관점은 플랜테이션의 역사, 시간, 지역, 공간, 무역, 제도, 사회, 노동의 가치, 윤리적인 관점을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옳은 설명이 된다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통합적 관점 머릿속에 이제 딱 넣어두셨나요? 그이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은 2강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 박민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선생님의 인생 문구 같은 게 있는데요. 인생 전체는 느슨하게, 그러나 매일매일은 성실하게, 이런 문구를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인생 전체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 있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 교재의 1강을 딱 펴고 강의를 들으려고 딱 책상에 앉은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 선생님하고 오늘 통합과학의 반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 1강의 과학의 기본량과 측정, 핵심 개념 선생님하고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 걸쳐서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자연에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규모라고 해요. 규모. 그래서 이제 뭐 원자, 분자 같은 아주 작은 규모가 있겠죠. 그런 작은 세계를 이제 미시세계라고 하고, 우주, 천체 이런 거는 태풍 이런 건 좀 큰 규모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작고 큰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에서는 7개의 기본 양을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기본 양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유도량을 또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과학의 기본 양 7가지가 뭔지, 그리고 국제 단위계 SI의

에서 택하고 있는 단위, 기본 단위가 뭔지는 제일 첫 번째, 우리 통합과학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암기 방법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길시온이야. 길시온. 김씨 아니고 길씨야. 그래서 길시온이라는 이제 사람이요. 그 해녀가 뭐 잡으러 이제 바다에 나가는 거를 뭐 하러 나간다 그러죠? 물질하러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길시온이라는 해녀가 이제 물질하기 전에 광에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이제 챙기는 거예요. 길시온이라는 해녀가 물질 전에 광에 가서 재료를 챙긴다. 기본량 7가지. 자,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의 기본 단위는 우리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시간의 기본 단위 여러분 세크, 초입니다. 초. 그다음 우리 온도. 온도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도씨, 섭씨를 많이 쓰지만 과학의 기본량에서 국제 단위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켈빈이에요. 켈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질량이라 그래서요. 기본 단위로 몰을 씁니다. 1몰 이렇게. 몰. 그다음에 이제 질량의 기본 단위는요, 여러분. 이거는 킬로그램이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질량의 그 국제 단위계 단위가 그람이 아니고요.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도씨가 아니라 그랬죠? 온도의 기본 단위? 도씨가 아니고 켈빈이다. 이런 거좀 많이 그 낚시선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전류라는 이제 기본량의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광도의 기본 단위로는 칸델라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과학의 기본량 일곱 개를 정하고 이게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단위예요. 빈출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량은요, 다른 기본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도량은 이 일곱 개의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물리량입니다. 유도해냈다. 기본량을 조합해서 유도해낸 유도량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위가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기본량은 뭐냐? 그러면 길이인 거죠. 그렇죠? 부피는 세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속력은 우리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 들어봤죠? 이거는 그러니까 길이랑 시간이라는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유도량이 되겠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역시 길이랑 시간이라는 기본량을 사용을 했죠. 힘은 F는 MA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M은 이제 질량이야, 질량.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이고요. 이 A는 이제 가속도예요. 그래서 얘는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이제 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단위 부피당 세제곱미터 그리고 질량 킬로그램. 그래서 밀도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여기다가 이제 단위 면적이니까 제곱미터. 이게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제 유도량들 선생님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 세계, 미시 세계를 표현을 하려면 뭔가 단위 앞에 접두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이렇게 큰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킬로, 메가, 기가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작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하는 접두어로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세계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메가 하면 10의 6승. 킬로. 이건 여러분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킬로미터는 몇 미터예요? 킬로가 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000미터인 거야. 그쵸? 킬로는 10의 3승. 그 다음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3의 배수 단위로 3, 6, 9.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접두어들이야.
1: 나 우리가 이런 그 기본 양들을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수치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측정을 하기 앞서서 이거 한 대략 한 10cm 정도 되겠는데? 자로 한번 재볼까? 이렇게 10cm 정도 되겠는데? 라고 어림하는 거죠. 어림을 해서 그 측정에 알맞는 측정 도구를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측정 표준이라 그래서 측정 방법, 측정 도구, 측정 단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측정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 표준을 사용함에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자연의 여러 뭐 빛, 소리, 열, 이런 걸 이제 신호라고 하고요. 그 신호를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이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신호를 일단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의 빛,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소리, 이런 것들, 이런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런 다양한 자연의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를 이용하여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광 센서, 온도 센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센서의 역할이 뭐다?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야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인 수치를 갖고요. 디지털 신호는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연속적인 신호입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는 이걸 저장하는데 용량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데 좀 용량이 많이 들어서 이제 디지털 신호는 이진법으로 표현하거든요. 0과 1만 사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면 뭔가 그 저장 용량이 확 줄어들어서요. 저장하고, 가공하고, 편집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전송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순간 뭔가 정보의 왜곡,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도 뭔가 정보를 가공하고 공유하고 전송하는 데는 디지털 신호가 더 유리하고요.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신호들은 다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그 1강의 핵심 개념들을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좀 정리합시다. 일단 첫 번째, 과학의 7가지 기본양을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기본양하고 유도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측정을 하죠. 자연 세계의 어떤 신호들을 측정을 하는데, 자연의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뭐다? 그렇죠.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데, 그 신호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 장비에서 이제, 처리되는 정보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서 뭔가 불연속적이고, 그렇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용량이 적게 들고, 공유하고 전송하는 데 훨씬 편리하고요. 이걸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핵심 개념입니다. 자, 핵심 개념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8페이지입니다.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같이 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표는 수소 원자와 지구와 달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대요. 여러분, 수소 원자는 굉장히 작은 세계죠. 그쵸? 미시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구나 달은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쵸? 거시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들을 보면은 수소 원자의 지름을 나타내는데 약 0.1 나노미터라고 돼 있죠. 나노. 아까 배웠는데 나노가 10의 몇 승이었지? 맞아.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으로 갈수록 밀리,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는 이제 작은 세계를 나타내는 이제 접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달의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약384 곱하기 10의 6승. 10의 6승은 우리가 이제 접도로 나타낸 뭐였지? 메가미터라고, 메가라고 변환할 수 있어요. 10의 3승, 6승, 9승을 단위, 접도어는 킬로, 메가, 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세계, 거시세계. 네,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공간 규모는 가가 나보다 더 커요? 아니지, 나가 크죠. 그쵸? 그리고 이런 거, 주어 서술어 잘 봐야 돼요. 가가 크냐?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니은. 가는 미시세계, 작은 규모의 세계, 나는 거시세계, 큰 규모의 세계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기억을 바꿔 쓰면, 10의 6승 미터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꿨죠? 우리 킬로는 뭐였어? 10의 3승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10의 3승 대신에 킬로를 쓸수 있으니, 뭐가 낫냐면, 384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이제 10의 3승은 킬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공이 하나 빠졌다. 그치? 이렇게 써야지. 384, 그 다음에 000km. 이렇게 돼야죠. 그쵸? 이거 아니고. 384,000km로 바꿔 쓰는 겁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 그리고 단위, 접두어,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학생 ABC가 앙부일구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한 측정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기본 양을 측정할 때요. 예전에 이제 해시계. 그래서 해에 의해서 해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고 그런 이제 해를 이용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했다면 과거에는 그랬다면 현재에는 이제 세슘 원자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거든요. 굉장히 정밀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의 시간 측정 방법입니다. 학생 A 가볼게요. 앙부일구가 빛의 속력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나요? 아니에요. 태양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 길이 차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A 설명 틀렸고요. 다음 B. 시간을 측정하는 최소 단위는 나가 가보다 작죠. 그렇죠. 굉장히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B 맞습니다. 학생 C. 나에는 정밀 측정 기술이 활용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에 오면서 점점 이 측정 기술이 발달해지고 좀더 측정이 정밀해졌습니다. 정답은 4번 BC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다음은 측정과 어림에 관한 실험이다 그랬습니다. 학생 A가 10초의 시간을 측정하는 연습을 실시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A는 시계를 볼수 없도록 하고 A가 버튼을 눌러서 10초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 때 버튼을 다시 눌러서 어림하는 거죠. 아, 이 정도면은 10초겠다 하고 이제 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 B는 그때 시계에 표시된 시간을 기록을 한대요. 우리가 이제 시계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측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 A가, 아, 이 정도면 10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이죠.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의 초는 국제 단위계에 해당한다. 우리 시간이라는 기본 양을 표현하는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는 세크, 초가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나에서 A가 시간을 가늠하는 것을 어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정리한 핵심 개념 중에 어림, 측정 표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어림 맞고요. 다음 디귿. 시간에 대한 측정 표준은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우리가 측정 방법, 도구, 측정 단위, 이런 걸 통칭하는 말이 측정 표준이에요. 그래서 측정 표준을 설정함에 따라서
뭔가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일관된 기준, 이런 걸 이제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은 5번. 기역니은 디귿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기역선지에서 이 초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의 기본 단위가 맞냐라고 묻는 선지 나왔잖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쌤하고 7개 기본량 단위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길시온이라는 해녀가 물질하기 전에 광에 가서 여러 가지 챙긴다 그랬습니다.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질량, 전류, 광도. 이게 이제 7개의 기본 양이 되겠습니다. 단위 좀 한번 써볼까요? 길이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네, 미터예요. 킬로미터 아니고 여러분, 미터예요. 근데 여기 질량의 기본 단위 있죠?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사람들이 이제 킬로그램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서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킬로그램을 질량의 기본 단위로 설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간 뭐죠? 기본 단위? 네, 초, 세크입니다. 그다음에 온도 여러분 도씨 아니고 뭐죠? 네, 켈빈이고요. 물질량 몰, 전류 암페어. 광도, 칸델라 해가지고 7개 기본 양과 그리고 국제 단위계에서 설정한 단위 한번 잘 이번 이 3번 문제 복습하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4번. 그림 가는 물리량의 일부와 단위. 쌤 지금 방금 정리해 준 거야. 온도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켈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 물질량은 기본 단위 뭐? 그렇죠, 몰입니다, 몰. 그래서 이제 온도, 길이, 질량, 물질량 말고 뭐 시간, 길시온, 그 다음에 물질 전, 전류, 광에 가서 광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이제 기본 양이고요. 여기 이제 밀도라고 돼 있는데 밀도는 7개의 기본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도는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유도량이에요, 유도량. 근데 이제 밀도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세제곱미터고 단위 부피당 그리고 질량. 질량의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이라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의 물리량은 기본량이다. 그렇죠. 가는 기본량, 나는 유도량입니다. 기역 맞고요. 기역은 몰이다. 그렇죠. 물질량의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는 몰입니다. 맞고요. 나의 밀도는 가의 온도, 길이, 질량을 이용한 유도량이다. 유도량은 맞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간 기본량 좀 한번 찾아볼게요. 킬로그램이니까 질량 들어갔고요. 여기 미터 들어갔으니까 길이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온도에 관한 켈빈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온도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기본 양과 그리고 그 기본 양을 조합해서 만든 유도량에 관한 문제고요. 특히 이제 디귿같이 이 유도량을 표현을 할때 뭘, 어떤 기본 양을 이용했는가 이런 거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기본 단위들.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뭐죠? 초, 세크.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 광도의 기본 단위는 칸델라 해서 7개의 기본 양과 그리고 국제 단위계에서 설정하는 기본 단위들 암기해 주시고요. 이런 밀도 혹은 뭐 힘, 아니면 또 압력 이런 유도량이 나왔을 때그 각각의 유도량에서 어떤 기본 양을 사용하고 있는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 기역니은이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 그림 가는 어떤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저장하는데 용량이 적게 들어서 편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그림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소리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이 소리는 이제 자연계를 이루는 신호로서 아날로그 신호고, 센서의 역할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발생해요.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때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주기를 좀 짧게 짧게 해가지고요. 많은 정보를 좀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디지털 신호로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저 아날로그 신호로 완벽히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 거야. 이미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 디귿. 가의 신호는 나의 신호보다 저장 전송하기에 좋아요? 아니야. 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고 저장하는 데 용량이 많이 들어요. 근데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고 이진법으로 딱딱 0, 1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훨씬 정보의 뭐 저장이라든가 전송에 유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신호가 더 좋다 그랬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6번. 그림은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조도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조도계 안에는 센서가 있어서요. 빛이라는 이 자연계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이진법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화면에 빛의 세기가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수치가 화면에 표시되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빛은 아날로그 신호이다. 네, 빛, 소리, 열, 이런 자연계의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조도계에는 광 센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빛 광자거든요. 이 센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자연계의 아날로그 신호를, 자연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조도계에는 광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빛의 세기를 감지하죠. 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조도계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이 아날로그 신호가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고, 이 불연속적이라는 건 0과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돼서 이 화면에 이렇게 수치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그림 가는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것을 나타낸다. 지금 5번이랑 상당히 좀 문제가 비슷해 보이네요. 기억은 디지털 신호 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진수, 0과 1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가는 연속적인 수치를 가집니다. 아날로그 신호고요. 나는 딱딱 끊어지는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차이는 이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수치다.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수치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자연을 표현할 때는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쵸?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장하는데 용량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데 너무 용량이 많이 드니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정보에 손실이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디지털

통신으로 변환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거나 정보를 저장하는데 용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한번 이렇게 변환이 되면 이 디지털 신호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원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변환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자연계의 대부분의 신호, 뭐 빛, 소리, 열 이런 자연계의 대부분의 신호는 연속적이죠. 그렇죠. 자연계의 신호가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현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계의 대부분 신호는 가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네, 기억 맞고요. 니은. 컴퓨터에는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어요? 그렇지. 기억의 형태, 이진수 형태로 정보가 저장.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계는 다 이진법으로 우리가 정보가 저장돼 있다 보니 저장 용량을 조금 확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데좀더 유리해졌고요. 다음 디귿.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하기에 유리한 것은 가와 같은 형태요? 아니죠. 나와 같은 디지털 신호가 정보의 저장이라든가 전송이라든가 공유하는데 유리합니다. 왜? 용량을 적게 차지하니까.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입니다. 가와 같은 형태 다 했으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현대 문명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영상과 소리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의 장점이 바로 디지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했다가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딱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법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공유, 전송이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여러분,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네, 다음 나아가 볼게요. 지능형 교통 체계로 수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한다. 예, 정보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형태로 바꾼 것을 이제 정보라고 합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는 영상과 소리를 수집하는 센서 역할한다. 아, 여러분 이거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 선지에서 센서는 맞아요. 우리 스마트 기기에 센서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니까 아, 스마트 기기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영상과 소리를 다 센서로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정확히 구분을 하면 이 카메라는 영상을 수집하는 센서인 거죠. 그쵸? 소리를 수집하는 센서는 마이크가 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대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에는 영상과 소리를 수집하는 센서가 있다. 그럼 당연히 맞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카메라는 그랬기 때문에 카메라는 영상을 수집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거고 소리를 수집하는 센서 역할은 카메라가 아니고 뭐다? 마이크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니은. 니은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가 이제 교통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지역에 지금 어디에서 사고 나고 어디서 길이 막히고 이런 대량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통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의 저장이나 전송이나 공유가 훨씬 유리한 거죠. 전송이나 공유가 유리하다.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했잖아요.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기 때문인데

이 디지털 신호가 연속적인 신호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디지털 신호는 0, 1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고 불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 1 개념 다지기 8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떤 문제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기본량, 유도량의 단위들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5, 6, 7, 8번은 다 내용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가, 디지털 신호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센서의 역할이 뭔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스텝 1 문제들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10쪽에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그림 간은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 도구로 손바닥 사이의 거리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모습이래요.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아, 이 정도 이제 1미터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 나는 고대에 측정 단위로 사용한 큐빗을, 이 큐빗이요. 그 피라미드 만들고 이럴 때요. 여기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이거를 1큐빗이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피라미드도 만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쵸? 좀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길이를 측정하는 어떤 단위였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 이제 기본 단위로서 미터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다. 다는 제한 속도를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로 안내하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장비이다. 얘도 이제 빛을 이용해서요. 차량의 속도를 측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80km per hour를 넘지 말아라라는 이제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거는 기본량이에요, 유도량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도량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어떤 시간과 그리고 이제 길이라는 이제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의 기본 단위, 국제 단위계에서 측정하는 기본 단위가 이 아워인가요? 아니죠? 시간의 국제 단위계는 뭐예요? 거기서 측정하는, 거기서 선정하는 이제 단위는 세크입니다. 초입니다. 초. 그리고 이제 길이는 미터고요. 이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빛을 이용해서 1미터라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죠. 여러분, 지금 이 표준화된 측정 단위, 그래서 이제 길이를 의미하는 미터.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나를 기준으로 다리의 길이를 표시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리의 길이를 동일한 길이로 인식합니까? 아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쵸. 부정확합니다. 약간 부정확하고 점점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점점 측정이 정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측정 표준을 설정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이제 동일한 단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연구자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단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어요? 큐빗으로 측정했어? 아니지. 단은 가와 같이 이제 빛을 이용해서 차의 속력을 측정한 거죠? 나가 아니고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측정할 때 과거에는 큐빗,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빛을 이용해서, 그리고 미터라는 측정 단위를 이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네, 1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 그림 가와 나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의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고,

뭔가 이제 자연 그대로 좀 표현할 순 있지만 저장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기기에서 이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신호는 0, 1이라는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되면서 불연속적인 수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 왜곡 이런 게 일어날 순 있지만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나면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전송하는데 용량이 적게 들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다는 뭐냐면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모습인데 하드디스크 표면에 있는 산화철 가루가 전류가 흐르는 헤드를 지나면 정보에 따라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생님 물어볼게요.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저장되는 건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되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선지 푸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지로 가볼게요. 기어. 가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네, 연속적이죠? 아날로그 신호 맞고. 니은. 나는 가에 비해 신호의 편집이나 저장이 어렵다? 아니죠. 우리 디지털 신호가요. 정보의 편집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전송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유리합니다. 공유에 유리하다. 왜? 용량을 적게 차지해서. 그래서 어렵다 그랬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다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예요? 네, 디지털 신호. 나와 같은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 3 실전 빌드업 가볼게요. 여러분, 실전 빌드업 문제는요, 옆에 출처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수능을 조금 예상해 볼수 있게 해주는 스텝입니다. 스텝 3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그림은 어떤 지역에 초미세먼지 정보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지금이 좋음인지 보통인지 나쁨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게끔 기준을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측정을 한걸 보니까 이 단위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부피의 단위죠. 단위 부피당 저 초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는 접두어로 10에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10에 마이너스 3승 밀리, 10에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에 마이너스 9승 나노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단위 부피당 12 마이크로그램이면 어디에 속하는 거야? 12는 여기 속하지. 아,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다? 좋음 상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측정을 해서 어떤 측정 표준을 통해 나타낸 거죠. 선지 가볼게요. 농도는 여기 농도, 단위는 이거.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 더 어때요? 네, 여러분, 이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라는 게곧 유도량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유도량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농도는 기본량이다라고 물으면 틀린 거야. 우리 기본량에는 7가지가 있고요. 길시온이라는 해녀가 물질하기 전에 광에 간다. 여러 가지 이제 챙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질량, 전류, 광도. 이게 이제 기본량이고요.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유도량이라는 건이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농도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기본량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그램 있으니까 뭐 질량, 그다음에 여기 미터 있으니까 뭐 길이. 그래서 이제 농도는 길이와 질량이라는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국제 단위계에서 설정하는 단위도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할까요? 길이는 뭐 미터, 시간은요? 초, 세크, 온도는요? 도시 아니고 켈빈. 물질량은 몰입니다. 몰. 그다음에 질량은 여러분 그람 아니에요. 질량은 킬로그램입니다. 전류는 기본 단위 뭐? 암페어. 광도는요? 칸델라 해가지고 7개의 기본 양과 그리고 국제 단위계에서 인정하는 단위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요. 네, 다음 니은 갈게요. 16시 기준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이게 숫자가 12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좋음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초미세먼지 농도는 측정 표준이 활용된 예이다. 네, 맞고요. 여러분, 이 측정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서 측정 방법, 측정 도구, 그리고 측정 단위. 이거 하나 딱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지금 이런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측정 표준입니다. 그래서 측정 표준을 활용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네. 선지는 디귿 맞는 선지라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2번. 그림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뭔가 그 시간, 1시간 단위로 뭔가 정보를 처리하고 있고요. 딱딱 끊어지죠?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조금 느낌이 왔겠지만 이 디지털 우량계에서 처리하는 거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건 디지털 신호고 이 자연의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 디지털 신호로 바꾸려면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 디지털 우량계 안에는 센서가 있다. 이런 선지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선지 한번 가볼게요.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값은 연속적이냐? 여러분, 연속적이라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이게 지금 딱딱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해서. 그쵸?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딱 이걸 유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평균한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화면에 나타나는 측정값은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자연의 대부분의 자연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 그렇지. 센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야 디지털 신호로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요.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다. 어때요? 디귿. 여러분, 아날로그 신호가 좀더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장이나 전송이 좀 어렵고요.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나면 뭔가 용량이 적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뭔가 저장이나 전송에 더 유리해요. 선생님이 손상된다고 했는데, 손상은 언제 되는 거냐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그 변환할 때, 정보의 왜곡,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한번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고 나면, 이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저장, 편집, 전송 이런 게 훨씬 유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정보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는 뭔가 저장, 전송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손상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보의 왜곡이나 손상을 좀더 줄이려면 여기 1시간이 아니고 뭐
초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좀 나타내면

0: 그러면 좀더 정보의 왜곡이 줄어들겠죠? 그런 노력도 할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오늘 수능 빌드업 통합 과학의 1강 같이 해봤습니다. 1강의 제목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기본양, 과학의 기본양과 측정이라고 해서 7개 기본양들, 그리고 국제 단위에 측정하는 단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기본양에서 유도된 물리량을 이제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정리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측정, 어림, 측정 표준, 그리고 신호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다. 센서의 역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이제 개념 정리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스텝 1, 2, 3 문제들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강 내용 잘 복습하고요. 선생님과는 2강에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녁히 계세요.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좌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이 11번째 만남이죠. 자, 오늘은요, 그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친구들 교재 5강부터 9강까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못 풀어봤던 수능 실전 문제풀이를 오늘 다 모아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제를 다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강의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으로 선생님 강의만 보면 우리 친구들의 것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5강에 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면 다음은 컴퓨터 부품인 방열판 제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제품 개발에서 방열판 시제품을 적층형 3D 프린터 가공 방식으로 활용해서 구조 설계 검증을 진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원자재를 확보를 이렇게 일괄 구매해왔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요소들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적층형 3D 프린터 가공 방식, 얘는 일괄 구매야. 자, 그리고 재료의 외력을 가해서 영구 변형으로 원하는 외형을 성형하였다라고 돼 있어. 이거 뭐죠? 이거. 자, 얘는 소성 가공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부품 조립은 구리 열관을 사피하고 팬을 나사로 고정하여 결합하였다. 그 다음 제품 완성을 추려보면 생산 제품 수량 전체를 테스트 장비에 연결해서 검사하였다라고 됐으니까 얘는 전수 검사의 깰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제품 개발은 시제품을 조각하든 깎으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자, 조각하든 깎으면서 하는 거는 얘는 뭐야? 얘는 절삭형이기 때문에, 자, 어때요?

있는 거라. 얘는 적층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원자재 확보 단계에서 도입한 구매 방식은 외주에 해당한다. 외주. 일괄 구매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협력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일괄 구매했다. 협력 업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주가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부품 가공 단계에서 활용한 방식은 주조 가공에 해당한다. 소성 가공이죠. 자, 영구 변형으로 주어진 재료의 외력을 강해 땅땅땅 때려서 영구 변형으로 그 외형을 이렇게 가공하는 거. 성형하는 게 소성이면 주조는 뭐냐? 주조는 금속 재절을 주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주조였어. 들린 보기. 자, 그다음 제품 완성 및 출하 단계에서 전수 검사 방식을 활용했다. 이거는 전수 검사가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땡땡 기업 소개 자료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예,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이거 볼게요. 기업의 소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가를 보면 얘는 뭐 어떻게? 교량이야. 그럼 얘에 관련된 공업은, 아, 얘는 건설이다. 건설 공업이다.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나는 컨테이너 선이다. 자, 그럼 얘는 뭐죠? 선박을 만드는 거니까 얘는 조선 공업이다.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개 보면. 얘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건설 현장의 장비와 인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사물 인터넷이야. 자, 여기도 볼까요?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해서 조선소 내 장비와 자재의 위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대. 얘도 사물 인터넷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통신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1번 볼게요. 땡땡 기업은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에 해당한다. 건설공업도 있고 조선공업도 있어. 이두개다 중공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땡땡 기업의 주요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여기는 교량이던 컨테이너 선이던 어쨌든 얘는요 비내구재가 아니라 내구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린 답지. 그다음 3번 볼게요. 가해 주요 제품 생산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어때요? 건설 공업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 수입이라고 공부했죠. 반복적이지 않은 제한된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프로젝트 기간 안에 생산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답지. 그다음 4번 볼까요? 나의 주요 제품 생산은 계획 생산 방식보다 주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자, 조선 공업은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조선 얘는 주문자, 선주의 주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맞는 답지. 그다음 5번. 가, 나의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에 IoT 기술을 활용하였다. 어때요? 맞는 답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자, 9번과 10번 세트의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품 설명 자료의 일부래요. 자, 이렇게 생긴 휴대용 공기청정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외부를 신소재 그래핀으로 코팅 처리해서 항균성과 그다음 내구성을 강화하였다라고 해서 그래핀이 들어가서 그래핀. 자, 그다음 기존 헤파 필터 대신 신소재 그래핀 필터를 적용해서 더 높은 정화 능력을 제공했다. 그래핀이 이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자, 항균 작용까지 있는 거구나. 자, 그다음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을 보면 특허도 취득했고 실용신안권도 취득했구나. 그다음 인증획득 현황을 보면 NEP야. 자, 우리는 NET, NEP 다 배웠습니다. NEP는 New Project, 아니 Product 해갖고 얘는 신 제품 인증이었어. 신제품 인증. 그죠? 신제품 인증. 그 다음 수출 계획을 볼까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럽연항 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시장. 얘는 CE 인증을 획득한 거죠. 자, 그 다음. 분기별 생산 계획 수립 후. 자, 분기별 생산 계획을 수립한대. 제품을 미리 대량 생산하는 거야. 생산 계획 수립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거.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되겠죠. 계획 생산.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자, 우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있고, 지식재산권 안에는 산업재산권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신지식재산권도 있었어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자,
그럼 볼까요? 모두 산업재산권에 해당이 되는지, 자, 모두 볼까요? 특허와 실용 신안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년보기.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제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소비재에 해당한다. 어때요? 자, 이거.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재가 맞죠. 자,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획득한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이다.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우수한 굿 리사이클드 제품 품질 인증 GR 인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GR 인증이 여기에 없죠. 신제품 인증, NEP 인증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제품에 사용된 신소재는 그래핀이었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일정한 온도에서 스스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특성.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기억을 한 거지. 형상, 기억, 합금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우리 앞에 제시문에는 그래핀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수출 계획에 따른 인증과, 자, 그 다음 생산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유럽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 인증 크게 네 가지 공부하셔야 되죠. 자, 유럽에 진출할 거야. CE 인증. 미국은 UL. 그 다음 중국은 CCC. 일본은 PSE 인증. 그래서 이네 가지만 공부하자. 네 가지만. 자, 유럽이니까 CE 인증이죠. C인증, 그 다음 얘는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E와 계획 생산, 미리 생산 계획에 따라서 효율 예측을 하고 대량 생산하는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관련된 제품과 제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랑 함께 다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6강에 관련된 겁니다. 6강. 자, 6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신제품 개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장 분석을 봤더니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징이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이야. 인증 현황을 봤더니 전자파 적합성 기준 충족 후 KC 인증을 획득했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ISO, IEC를 획득했대. ISO, IEC. 자, I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국제표준이라 한다. 선생님이 ISO, IEC, ITU. 같이. 세 가지. 여러 가지 국제표준이 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는 국제표준. 요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수출 전략을 볼게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집중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 시장 진출. 이게 수출 인증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얘는 UL이다. UL. 자, 그럼 볼까요? 수출을 위해서 획득한 인증은 C 인증이다. 이 C는 유럽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님.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따라 획득한 인증은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KC. KC는 국가통합 인증이 맞죠. 맞는 보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이 13개 정도 됐었어. 그 13개를 일일이 개인이 맡으려면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하자.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KC다. 그게 바로 국가통합 인증이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걸 알아야 우리 소비자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정 강제 인증이자,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적합성 평가에 따라 획득한 인증은 이게 바로 ISO, IEC야. 얘는요, 국제표준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하나 더 있네요. 저 여기 볼게요, 또. 자.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 산업표준 대분류상의 기계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거 보면서 알수 있어. 자, 요거는 정보예요. KSX는. 그래서 선생님이 KS 뭐요 정도는 알아두자 했는데 여기 수능 실전 문제에 X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둘까요? 자, KSX는 정보에 관련된 거다. 이거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계는 뭐냐? 기계. 기계는 B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님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6번이에요. 6번.
20번. 다음 땡땡 기업의 제품 개발에 대한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 후속 모델에 적용될 배터리에 관해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사원 A가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의 안전성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 요거 선생님이랑 표준에서 단체 표준 요 정도는 외워볼까라고 했던 거. KAA. 이거는 단체 표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체 표준. 자, 그다음 B는 경쟁사의 서비스 부분을 분석해서 만족도 향상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C는 기존 차량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규격을 통일하였습니다라고 됐습니다.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규격을 통일했다. 자, 그럼 기억볼게요. 사원 A가 언급한 인증은 지역 표준에 해당한다. 틀리고 어디에 해당한다? 단체 표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표준은 선생님이 유럽 규격. 요거 하나는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이해. 자, 이거 아시겠죠? 요거. 자, 그다음 내용 볼까요? 사원 B는 표준화의 효과 증. 자, 이거를 만족도 향상 매뉴얼에 만족도 누구 만족이야? 소비자 만족이죠. 자, 소비적 측면의 효과 증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맞는 보기. 국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D급. 사원 C는 표준화의 특성 중 호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규격을 통일해서 원활하게 연동하는 게 바로 호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 그 다음, 릴. 개발 중인 부품이 적용되는 공업은, 자, 개발 중인 부품이, 여기는 배터리야. 이게 적용되는 공업은 뭐죠? 이 배터리는 자동차 공업에 적용이 되죠. 자, 얘는,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야. 자, 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공업이다. 어때요? 선생님 얘기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규모를 크게 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적어진다. 그래서 한대 만드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두 대, 세 대, 1,000대 만들수록 단위당 생산 단가가 작아지겠지. 왜? 그 고정 비용 있잖아.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 공업의 큰 특징. 자,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국제, 회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SO를 다수 인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 여기는 볼까요? LNG 선박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관해서 ISO 표준 제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LNG가 얘가 뭐예요? 액화천연가스였죠. 액화천연가스. 이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 협약을 준수함과 동시에 대체 연료 선박 분야에서 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우리나라가 준수하고자 하는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가 뭐를 준수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해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 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이거의 주범 물질은 뭐죠? 바로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협약이 있어.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서.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였어. 그런데 교토의정서에서 만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협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파리 협정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규제를 통해서 광화학 스모그의 직접 원인 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 자, 뭔가를 규제를 한대. 자, 이 규제야. 이거 규제. 근데 이거 황산화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황산화물을 위한, 이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있어. 황산화물.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랑 오염 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황산화물이냐. 그리고, 질소산화물이냐에 따라서, 자, 황산화물에 관련된 이 원인 물질로 생기는, 예를 들어, 이두 가지는 산성비도 생길 수 있지만, 스모그로 따지면, 얘는요, 유황스모그라고 합니다. 유황스모그. 원인 물질이야. 자, 황이니까, 황. 그 다음, 얘는 질소산화물은 낮에 굉장히 많이, 오존과 함께. 그래서 얘는요, 광, 빛광, 낮에. 광화학 스모그 원인 물질 이거 선생님이랑 오염단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광화학 스모그에 직접 원인 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는 유황 스모그인데 틀린 보기. 자, 그다음

세무세무원이 제정한 표준이 적용되는 대체 연료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게 LNG야. 여기에 대체 연료는 LNG 같은 게 천연, 자, 얘 같은 천연,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화석연료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재생에너지는 8가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이것들, 해양, 수력, 그리고 바이오 폐기물. 8가지 쓰면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되는 공업은 종합조립공업으로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조선공업이잖아. 조선은 종합조립공업이 맞죠? 맞는 보기. 자, 종합조립공업에 우리 두 가지 공업 기억하셔야죠?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두 가지 꼭. 그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신청한 해외 인증은, 신청한 해외 인증 볼까요? 다 여기 PSE라고 되어 있어. 수출 인증 관련된 거야. 이건 일본이죠? 중국은 CCC, 유럽은 C, 미국은 UL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해외 인증은 일본 수출에 필요한 인증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니은. 신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며, 자, 신제품이 뭐냐? X선, 인공지능 기반의 X선 보안 검색 장비야. 어쨌든 얘는요, 굉장히 오래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에 해당이 된다.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품에는 CT가 뭐냐면 문화 콘텐츠 기술이야. BT는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이야. 정말 요것들이 들어갔는지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생산품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X선 보안 검색 장비인데 이 특성을 봤더니 X선을 이용한 보안 검색 장비로서 위험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반 검색으로 위험 물품에 대한 자동 판독 기능이 탑재됐다. 생명공학 기술이나 예를 들어 뭐 이런 영상, 미디어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획득한 국내 인증이 바로 이거야. NEP 신제품 인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끝까지 봐야 돼. 이거는 기출 형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나 또는 기존 기술이 있어. 이거에 요거 봐야. 이거에 적용해서 실용화한 제품에 부여하는 거다. 어디에 하는 거냐? 제품에. 그럼 제품 맞잖아요. 프로덕트 and EP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는 리을의 조합이 몇 번?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강의 문제 풀었고요. 이번 이제 7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강. 자, 7강입니다. 6번. 다음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설팅에 재고 관리, 작업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출하 관리.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들을 다뭐 이렇게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자, 그다음 1번부터 볼게요. 재고 관리에서. 재고 관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고 관리에서. 재고 비용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고 품목의 중요도와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하는 기법. 이거는 그냥 정의 그대로야. 선생님이랑 구매 자재 관리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떤 건 A등급, 어떤 건 B등급, 어떤 건 C등급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분류하냐면,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는 게 바로 ABC 재고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ABC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맞는 답지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생산 관리에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야. FMS 한번 볼까요? 자, 유연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볼까요? 생산 관리야.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학적 설계, 구매, 주문 처리, 계획, 통제 등 모든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통합 관리한다. 이거 뭐야?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 공장 자동화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야. 유연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 FMS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그 다음 3번 볼까요? 작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합리화의 원칙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전문화냐, 단순하냐, 그 다음 표준화냐. 요거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작업 관리 보면, 작업 관리. 제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작업 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배제해서 간소화한다. 이건 뭐야? 이거는 단순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화, 전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4번 볼게요. 품질 관리에서 대밍의 사이클이 바로 뭐였죠? PDCA였어. PDCA 나오는지 볼까요? 순환 과정.

품질 관리에서 보면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이거 뭐야? 다섯 개 단계.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거 식스 시그마죠. 그죠? 데밍의 PDCA 사이클은 계획, 그다음 두 실행, 그다음 얘는 검토 조치의 과정이었어요. 순환 과정.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얘랑 얘를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도 틀린 답지 5번 볼까요? 출하 관리에서 유선 식별 시스템. 유선 식별 시스템? 이런 건 없었죠. 무선 식별 시스템이야. 무선. 어떤 거? 자, RFID가, 자, 이게 무선 주파수에 의해서 나의 아이들이 읽는 거. 전자 태그. 무선 식별 시스템이지.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지죠.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 내용으로 옳은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과 8번 세트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7번과 8번 생산 관리 개선 계획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 그럼 7번부터 볼까요?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보고서를 통해서 자, 그럼 이 생산을 볼까요? 생산. 자, 문제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조치 사항이 있어. 조치.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관리가 이렇게 뭐 어떤 문제점이 나왔어. 이게 특성 요인도잖아요. 피시본.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생산으로 자, 구매, 생산,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게 뭐야? 자, 이 모든 전 과정에서 낭비를 제거하는 경영 방식. 이게 바로 깡마른 미국의 경영 방식. 린 생산 방식에 해당했죠. 린 생산 방식. 자, 그다음 인력 볼까요? 작업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냐? 되게 잘하는 부서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품질 볼까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시험, 분석, 검사, 측정 방법을 적용해서 품질을 관리한다. 이게 바로 방법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방법표준. 자, 크게 세 가지 표준이 있죠. 전달이냐, 또는 제품이냐. 이 표준 중에서 얘는 방법에 관련된 표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억.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린 생산 방식 도입했다. 맞는 보기죠. 그다음 니은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디귿.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 표준이 아니라 방법 표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은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달은 제품의 형상이라던가 치수라던가 품질 요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7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몇 번? 3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 보고서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도표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죠? 생선 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시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정확한 이름을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 한다. 그쵸? 이거 기억해야 돼. 특성 요인도. 그래서 자, 이 생산성 저하의 원인들이 뭔지 우리가 딱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요인, 그다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특성 요인들. 우리 품질 관리 도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작업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선후 관계. 예를 들어서 작업 C 같은 경우는 작업 A가 끝나야 할수 있고, 그리고 작업 D 같은 경우에는 B와 C 작업으로 맞춰서 이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같이 받아서 조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뭐야? 이게 바로 퍼트에 해당이 되겠죠. 퍼트.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성 요인도와 퍼트에 해당이 돼서 3번, 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교량 건설 현황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땡땡 기업의 대표가 교량 건설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자, 여기 보면 자재 팀장이 필요한 자재 중에서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싱을 하는데 외부 전문 업체에다가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일부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활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총무팀장 볼까요?
자, 교량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한 것은 유동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 유동자본이냐, 아니면 고정자본이냐, 요거 차이. 자, 유동자본은 움직이는 거야. 그쵸? 움직일 동, 이거. 그 다음 고정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본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교량의 경우, 1회의 대규모 공사이므로 이에 적합한 공정을 선정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1회. 어떤 제한된 기간 안에 대규모 공사. 맞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뭐라 그래?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한된 기간 안에 반복적이지 않은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 보통 건설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생산 방식 선정한 공정의 종류는 프로젝트 공정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기억과 니은. 그리고 또 리을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땡땡 기업에 해당하는 공업은 지금 보면 이거 교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얘는 건설공업이야. 건설공업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건설공업의 가장 큰 특징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격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 8강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자, 1번입니다. 다음은 교육 이벤트 관련 광고 문자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땡땡진흥원 교육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격증 교육과정 인강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00명에게서 무료로 지원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교육 대상을 볼게요. 공업 분야의 관리직 재직자 또는 본원의 품질 경영 기사, 필기 실기 준비생이야. 관리직과 기사 준비생. 자, 그 다음, 이벤트 참여 방법을 볼게요. 자, 여기를 봤더니,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추천 코드 공란에 무엇을 입력해라. 근데 그 무엇이 뭐냐면, 무결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량품을 100만 개 중에서 3개에서 4개 이하로 낮추는 기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얘는 식스 시그마죠. 식스 시그마, 이게 뭐냐면, 식스 시그마. 이렇게도 쓰고, 시그마가, 통계적 특정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99.9999 뭐 66까지 적합 품목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적합 품목이 99.99966까지 나오려면 예를 들어 100만 개를 생산한다면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이하더라. 100만 개면 3개에서 4개 이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측정 단위 ppm으로 얘기하면 3.4 ppm이었어. 선생님 요거까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추가 교육 과정 선택이 ERP 담당자 교육입니다. 자, ERP는 뭐죠? 전사적 자원 관리야. 자, 이 전사적 자원 관리 어떤 거다? 자, 각자의 자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선생님이랑 생산 정보 시스템에서 공부했어요. 회사에서 영업 부서도 있고, 영업 부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구매 부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생산 부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하나에 통합하는 거야. 그걸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그래서 ERP라고 했습니다. ERP. 자, ERP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교육 대상자 중에서 재직자의 직무는 제품이나 생산 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직무가 뭐냐면 관리직이었어. 관리직. 근데 여기는 뭔가 이거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연구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간인 정의 특정 분석 개선 통제의 단계별 활동에 따라서 이 다섯 개 단계가 요거 그대로잖아. 근데 요즘은 이거 어떻다? 이 단계를 섞어서 문제를 나온다. 그죠? 이 단계가 맞게 나오는지, 이 단계를 정확하게 외웠는지, 그거를. 자, 통계적 기법을 정의하는 통계적 기법이죠. 식스 시그마 기법에 따라서 통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선택 가능한 교육 과정은 생산, 영업, 재무 등 기업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ERP가 전사적 과잉 관리,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 디귿. 그리고 또 리을 하나 더 있네요. 리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대상자의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은 볼까요? 기사야.
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이

이 기사는 기능사를 취득 후몇년 있어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년 있어야 되는데,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3년 이상입니다. 3년이다. 그래서 얘가 들림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2번 보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A는 TQM이야. 그래서 이 TQM이란 뭐냐면 품질 관리에서 쓰임이라 공부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 토탈이야, 토탈. 퀄리티. 그러니까 토탈, 종합적, 품질, 매니지먼트. 이게 경영하는 거, 경영. 종합적 품질 경영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B는 식스시그마이다. 그래서 쓰임이 통계적 측정 단위를 활용한 식스시그마 100만 개 중에 3.4ppm 이하. 3개에서 4개 정도 불량품 이하로 나오게 하는 거. 그쵸. 무결점 운동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A와 B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함으로 평가되는 생산 혁신 활동의 종류의 스티커를 떼어서 담단에 붙이는 거래요. 요게 높은 곳들에 붙이는 거야. 자, 그럼 가을 보면 뭔가 별, 이거를 붙였어. B는 식스시그마.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식스시그마고, 자, 얘는 TQM이야. 여기에 식스시그마가 붙었어. 그럼 특징으로. 근데 이게 선생님이 맞다라고 했으면 식스시그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봐야 돼. 100만 개당 약 3개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나의 담란에는 실행 단계는 PDCA 사이클, 이거는 품질 관련된 거, 품질. 품질. 자, 품질입니다. 품질, 순환 과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거야. 자, 품질을 관리하는 것 중에, 자, 어때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품질을 경영하는 거 안에 이거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맞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식스시그마 들어갈 게 아니라, 자, 여기는 TQM인 이 마름모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다의 교사의 평가에는 이게 맞는지 보는 거예요. 품질 분임조 조직 운영이야. 품질 분임조 자발적으로 뭔가 품질을 통해서, 예를 들어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 중에서 우리 품질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자발적 소모임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엔 그건 뭐야? 종합적 품질 경영 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교사의 평가는 맞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펜나 이목 분이 표시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은 섬유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략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재직자 교육 형태가 OJT다 있어. OJT인지 OPJT인지 확인해 봐야 돼. OJT는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OPJT는 벗어나서, 현장을 벗어나서 어떠한 연수원에서 집체 교육 하듯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기 보였어. 디지털 장비 실습이 가능한 학습 공간을 별도로 설립해서 외부 위탁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오프제이티에 해당이 되죠. 오프제이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는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은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봇 자동화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운동화 생산 첨단 장비와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다양한 제품을,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유연하게 제조하는 자동화 생산 체계, 유연 생산 시스템 FMS가 맞죠?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까요? 전략 1에서는 전략 1이라고 돼 있어요. CRM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고객 니즈에 맞는 마케팅을 시행했다. CRM이 고객 관계 관리였어.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 통합해서 고객의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게요. 패션쇼 이렇게 하고 있어. 패션쇼는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주는 인간 친화형 실감 영상 기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홀로그램.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정의 선생님이랑 첨단 기술에서 공부한 겁니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과제에 대해서 모두 정답으로 응답한 학생 찾는 거야. 정답으로 응답한 학생. 자, 그럼 볼까요? 이게 맞는지, 맞으면 O, 틀리면 X야. 자, 그럼 이거 볼게요. 품질 분임조는

내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뭔가 작은 소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 분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공업일반에서 소모임이란 말이 나오면 품질 분임조밖에 없다. 알겠죠? 품질 분임조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정 OS 활동에서 OS는 OS야. 청소에 관련된 거야. 정리, 정돈해서 청소를 하면 청결해지고 습관해야 된다. OS 맞죠? 자, 맞는 답지. 3정은 뭐야? 정품, 정량, 정위치. 그대로 외웁시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린 생산 시스템은 구매, 생산, 관리 등 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낭비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린이 미국의 경영 방식인데 이렇게 이 관련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제거하는 경영 방식이죠. 맞는 보기. 그래서 모두 다 O로 체크한 E가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공장 자동화 사례이다.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인 땡땡 기업은 생산 및 공정 과정에서 작업 일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 수기 방식은 작성자에 따라 각자 다른 양식을 사용하므로 표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 관리 등을 실행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무엇을 도입한 거야? 여기서부터. 생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 관리 등을 실행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 요 내용.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 MES. 제조 실행 시스템. 이거 그대로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거를 도입해서 제조 공정의 오류를 개선해왔대요. 자, 술을 만드는 과정의 설비마다 QR코드를 부착하고 전 공정에 풀프루프 기능을 갖춘 장비를 채택해서 설계 및 제조 오류를 방지하는 안정적인 표준화 공장을 완성하였다. 풀프루프는 우리 기계의 산업안전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건데 풀프루프는 풀이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거. 사람이 하다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바로 풀프루프라고 해당이 되죠. 풀프루프입니다. 자, 그 외에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제품의 보관, 입출고 등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장 자동화인데 보관도 하고 입출고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야. 자동 창고 시스템이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도입한 생산 시스템은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FMS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린 보기. 그 다음 니은 구축한 시스템은 공장 자동화의 자동 창고 기능을 가진 시스템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사람이 기계를 잘못 취급하더라도 이게 바로 풀이야. 풀. 어리석은 행동.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막는 거야. 프루프. 이걸 풀프루프 기능이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정지하는 거는 베일 쉐이프고 얘는 사람이 관련된 거야. 풀프루프.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요 강의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강. 자, 다음 산업체 온라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것. 그쵸?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주력 제품 A 제품에 대해서 이 기업이 벤처 기업으로 지정도 됐고 ISO 9000을 인증도 획득했대. 그리고 가공 분야를 볼까요? FMS 유연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했고 그리고 물류 분야를 보면 제품의 보관, 입출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자, 그다음 품질 분야 볼까요? 비파괴 검사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 제품 전체 수량에 대해서 결함을 검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 볼게요. 가공 분야에서는 가공 이거야. 유연 생산 시스템 FMS를 구축하였다.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가 이겁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 그 자동 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뒤로 볼까요? 자, 품질 분야의 제품 검사 방법은 샘플링 검사에 해당한다는데 여기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결함을 검사했기 때문에 전수 검사에 해당이 되죠. 전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벤처기업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교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소득세 이런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5번 볼까요? 2025년에 품질 관리 및 품질에 관련된 그러니까 품질에 관련된 국제 인증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의 품질인 9000에 관련된 앞에 9000 시리즈 ISO 9001 인증 어때요? 이것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인 옳지 않은 것 3번 샘플링 검사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기업별 혁신 사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기자가, 각 회사에서 적용한 혁신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A 기업의 대표가 건물을 매입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기업 대표 볼까요?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해서 공장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했어. 자, 그다음 여기 보면 C기업 대표는 조립 라인에 적응 제어 로봇을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에요. 자, A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고정자본에 해당한다. 건물은 뭐야? 고정자본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유동자본이냐? 고정자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얘는 고정되어 있어야 건물이 없어지지 않아.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무형자본이냐 유형자본이냐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고정자본에 해당되고 얘는 또 형태가 있을 유형자본에도 해당이 됩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 B기업은 공장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에너지를 활용하였다. 태양광은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그 다음 신에너지 3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 지열, 풍력, 그 다음 해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8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이겁니다. 자, 신에너지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림 보기. 그 다음 디귿 C기업은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 제어야,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로봇을 도입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9번이에요. 자,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A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업은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입자 기술을 적용한 필터 방식 공기 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 10억분의 1미터. 이거는 1나노미터야. 그래서 결국에 얘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거야. 그죠? 나노 기술. 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전 부문에 걸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했다. 경영이 아니라 품질 토탈, 퀄리티, 관리했다. TQC 기법, 종합적 품질 관리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제품의 안정성과 오존 발생량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 제품에 대해서 머리 인증을 획득했다. KC 인증을 획득했다. 이거는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국가통합 인증, 법정 강제 인증이야. 또한 생산 현장에는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을 도입해서 이건 뭐야? 무인 반송차 A, G, V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SQC 기법을 적용하였다. SQC가 아니라 TQC죠. SQC는 통계적 품질 관리야. 그래서 요거 품질 관리에서 스미랑 공부하는 건데요. 그대로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종합적 품질 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생산 현장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 이런 거 없어. 여기 제시문에 무인 반송차. 그래서 무인 반송차를 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묻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때요?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무인 반송차 AGV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제품 필터 방식에 적용한 기술은 NT에 해당한다. NT가 맞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리을.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을 획득하였다. 뭐를 보고 할수 있어요? KC 인증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그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기출 문제만 확인하면 우리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금방 아, 공업 일반이 이래서 조금 뭔가 공부하기가 편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3단원 시작을.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의 세 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만나볼 텐데요. 우리는요, 고전을 좋아하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가라는 타이틀을 빼고 고전이라고만 얘기하면 클래식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죠. 고전은 고리타분한 어떤 정전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전은요, 사실 오래됐잖아요. 오래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읽는 게 바로 고전입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인 뭔가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해요. 평균 신장도 점점점 바뀌죠. 평균 수명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많이 변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건 없어, 이게 진리야,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부처님 말씀에다 토를 좀 달게요. 안 변하는 거 조금 더 있던데요, 부처님. 인간에게는 변함이 없는 어떤 것이 있던데요. 철학자는 본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심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를 테죠. 시인과 소설가는 어떤 인간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안심을 줍니다. 아, 저는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탄생했죠. 하나는 라면 먹고 갈래? 하고 또 하나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입니다. 사랑 변해요. 저도 사랑해봤는데, 연애해봤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랑 변하는데? 너도 지금 변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뭐가 안 변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잊지 않겠다, 굳은 맹세를 해도 한참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인간한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이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천년 전에 고전시가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마음에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제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삶에 가장 진하게 남는 거, 바로 슬프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허난설원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허난설원은 당시로서는

보면은 조선시대 때 여성이 아무리 양반집 규수라고 해도 여성이 한문 공부를 하는 것은 집안에 허락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이 누나인 이 허난설은이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요절을 합니다. 죽을 때 자기가 쓴 시문을 다 태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허균이 누나를 몹시 사랑했거든요. 남은 것들을 모아서 허난설원의 문집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이 지우려고 했던 그런 한시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비통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곡자라는 시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곡자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한다, 통곡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허난설원에게는 첫애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병으로 잃어요. 곡자, 지난해 귀여운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보내네. 서러워라 서러워라 광릉 땅이여, 봉분 둘 나란히 마주하고 섰구나. 백양나무엔 쓸쓸한 바람, 도깨비 불만 무덤 둘레 희미하게 비치네. 지금 두 아이가 딸하고 아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엄마가 두 아이 봉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전을 잘라 넋을 부르노라, 맑은 물 올려 재를 지내네. 너희 넋 동기간인 줄 부디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쫓아 사이좋게 놀아라. 비록 뱃속에 악이 있다만 그 아인들 잘 자라기 어찌 바라랴.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며 피눈물로 울음소리 삼키노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가 두 아이 무덤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이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황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황대사는 허난설원이 쓴 작품이 아니고 중국 당나라의 한 태자, 장회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현이 쓴 시입니다. 장회태자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측천무후예요. 권력욕이 어마무시했던 여성이죠. 그런데 이 측천무후가 첫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황대사라는 이 시를 쓴 이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황대 아래 오이가 열렸어. 열렸는데 첫 번째 오이를 따갔네. 두 번째 오이 따가는구나. 세 번째 오이도 따갈 거구나. 네 번째 오이도 따갈 거야. 자, 이때 자기 형제가 넷이 있었거든요. 이 오이 네 개 다 따가는, 죽임을 당하는 오이 네 개. 이 오이 네 개가 본인들 형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아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를 비판하는 시예요. 어머니가 나를 죽일 거야. 우리 형제를 오이 네 개처럼 다 따갈 거야. 죽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허난설원이 갖다 쓸 때 왜 이걸 갖다 썼을까요? 황대사는 나쁜 어머니에 대한 시입니다. 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금방금방 다 따가버리는 나쁜 어머니예요. 자식을 잘 못 지킨, 제대로 아이들을 건사하지 못한 나쁜 어머니야 라고 하는 자책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며 피눈물 흘린다라는 구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열이 나거나 어디 다치면 엄마는 막 자책을 해요.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얘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아예 잃어버려서 무덤에다 묻고 난 허난설원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실제로 뱃속에 있는 저 아기, 허난설원은 저 아이를

잃어버려요. 허난처럼 본인도 2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런 슬픈 운명, 슬픈 인생사가 이 시에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장이 토막토막 끊기는 아픔이라고 해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해요. 이 비통한 마음이 과연 허난설언만의 것일까요? 저는 500년, 1000년을 넘어서 자식 잃어버린 모든 어미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만 비통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다 비통합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비통의 크기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임금님을 님으로 보는 그런 시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시는 님처럼 사랑하던 주군을 잃고 주군을 잃어버린 다음에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서 김인후라는 사람은 신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시제가 탁월하여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유명한 신동으로 자란 김인후를 임금이 불러서 자네 우리 세자의 스승이 되어주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옆에서 같이 자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세자하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 세자의 스승이었던 김인우는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왕이 바로 인종이었거든요. 1545년 조선의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1년도 못 돼서 8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자, 김인우는 인종이 사망하자 그 다음 왕에게 자기 관직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다 끊어냅니다.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해서 성리학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그 마음을 적은 시가 바로 유소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유소사란 그리움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음, 이런 뜻입니다. 님의 나이 30을 바라볼 때 내 나이는 서른하고 여섯이었죠. 새 단꿈이 깨기도 전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떠나간 님아, 내 마음은 돌이라서 구르질 않네. 세상사 흐르는 물 잊혀지련만 젊은 시절 해로할 님을 여의고 나니 눈 어둡고 머리 희고 이가 빠졌죠. 슬픔 속에 봄, 가을 몇 번이던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살아있어요. 백주는 옛날처럼 물가에 있고 고사리는 해마다 돋아납니다. 오히려 부럽네요, 주나라 왕비. 주나라 왕비는 생이별을 했기 때문에 만난다는 희망이 있으니 나는 사랑하는 님, 주군하고 완전히 사별을 했어요. 죽어서 이별했습니다. 우리는 만난다는 희망이 없어요. 기다리면 그분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아요. 절망의 노래죠. 나는 세월이 흘러도 죽지 못해 살아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가졌던 슬픔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낙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되어 온 어떤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자식을 읽은 허난설언의 절절한 마음, 님과 같은 임금을 잃은 절절한 신하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보셨는데요. 이번에 보실 시는 자신의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비통한 시입니다. 아내하고 사별한 남편이 쓰는 시를 도망시라고 해요. 이 도라는 것이 서러울 도, 슬플 도라는 한자입니다. 망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인데요. 어떤 이제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도망이라는 단어에도 보입니다.
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왠지 근엄할 것 같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고 한데 아내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도망시 중에서 정말 탁월한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입니다. 추사 김정희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세한도가 떠오르죠. 세한도의 특징은 굉장히 차가운 겨울에 뭔가 메마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라있는 소나무하고 뼈대만 남은 것 같은 어떤 집을 굉장히 건조하게 좀 그려놨거든요. 거기 감정이 풍부하게 익힌다기보다는 아, 저 사람의 지사, 뜻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세한도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추사 김정희가 이런 시를 썼어? 감정이 굉장히 끓는 시를 썼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작품 한번 보시자면 월하 노인을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다음 세상에서 당신과 내가 바꿔 태어나 그때는 나는 죽고 당신은 천리 밖에 살았으면 좋겠다. 왜? 당신이 이 나의 슬픈 마음을 알도록. 월하 노인은요 사람과 사람의 그러니까 청색실과 붉은색실을 연결해서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의 신입니다. 월하 노인이 이렇게 끈을 묶어주면 두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다 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해. 다음에도 나와 그녀가 태어나게 해줘. 근데 내가 그녀로 태어나고 그녀가 나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를 남겨놓고 그대가 죽었잖아? 이 마음을 겪어보지 않으면 당신은 모를 거야. 그때는 내가 먼저 죽을게. 당신은 살아.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너도 한번 겪어봐. 라는 겁니다. 이게 원망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어. 내가 그만큼 당신을 잃고 가슴이 아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었어요. 아내는요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건사하면서 가장 남편도 없는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혼자 유배 온 추사 김정희한테 지금처럼 전화로 너의 아내가 위독해 와 지금 죽었어 빨리 와 장례 치르게 이런 연락이 왔을 리가 없죠. 아마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인편으로 오는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미안하고 그다음 안타깝고 슬펐겠죠. 고생고생한 아내 임종도 지키지 못한 추사 김정희가 아내한테 보내는 헌사이자 사랑의 소네트이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아주 오래전부터 견뎌온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슬픔은 조금 작아집니다. 큰 슬픔 앞에서 내 슬픔은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더 견뎌볼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하면 고전 시간은 맨날 우는 얘기냐? 도망갈 거야. 나 이런 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더 달콤달콤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한테 바뀌지 않는 게 슬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에 빠지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 천년 전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을 시는 홍랑의 시조 맷보들 골라꺾어입니다. 이른 넘으신 어머님이 이 시를 가장 잘 외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본인을 이 홍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저희가 써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일하게 외우는 시조가 홍랑의 맷보들 골라꺾어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의 한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으니 할머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맷보들 가려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말이 참 예쁘지 않아요? 가려서 꺾었대요.

맵버들은 그냥 산에 막 자라는 그냥 야생 버들인데 그 중에서 예쁘고 예쁜 것만 꺾어서 님의 손에 보낸대요. 쥐어주지도 못해요. 보내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님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래요. 님하고 어떻게든 가깝게 가고 싶어요. 내가 님 옆에는 못 가도 내 대신 보내는 이 사랑의 징표는 주무시는 그 사적인 공간 창 밖에 심어두세요 라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새잎이 얼마나 조그맣고 이쁩니까. 그 이쁜 걸 보면 나인가 하고 여겨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 홍랑하고 이 시를 받았던 사랑의 대상하고는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깔려 있어요. 홍랑은 함경도의 관기입니다. 관청에 딸려있는 이제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홍랑이 함경도의 기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 고죽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옵니다. 둘 다 시를 잘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고죽 최경창이 홍랑을 두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홍랑은 관기기 때문에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최경창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산길에서 최경창을 보내면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홍랑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고죽 최경창이 50도 못 돼서 사망을 하거든요. 둘이 연애했던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홍랑은 고죽 최경창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심요사리처럼 무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홍랑 여자의 사랑이 참 지독하다, 절절하다 싶은데 이때 임진왜란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이 홍랑이라는 이 여자는 고죽 최경창의 시를 챙겨갑니다. 원고를, 글 쓴 거를 싹 챙겨서 보따리에 메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최경창의 그 문집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이 여자의 공로예요.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홍랑 어르신이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연애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고전시가의 연애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게 누구냐? 전설이 된 레전드의 이름 황진입니다. 황진이는요 굉장히 문제적이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황진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조로 굉장히 많이 접했지만 이 사람은 캐도 캐도 볼매다,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웹소설의 어머니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까 싶거든요. 선계약 후연애, 선결혼 후연애 이런 모티브가 웹소설에 좀 유행을 하는 한 가닥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계약 연애를 선구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황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세양이라는 사람한테 한 달 계약 연애를 제시를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만 연애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한 달 만에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시조는 황진이 어저 내일이야라는 시조입니다. 읽어보면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겠느냐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중의적 표현의 시다. 어느 부분이 중의적,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냐면요, 네가 나보고 있으라고 했으면 내가 갔겠냐, 너를 떠났겠냐. 근데 네가 나를 가라고 해놓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건 나도 몰라 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내가 그 남자한테 가지 마세요 했으면 그 남자가 안 갔을 텐데 네가 보냈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워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이 바보 황진이야 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진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뭔가 뭐 청산이 벽계수야 이런 시조를 쓰고 뭐 서경덕하고 같이 뭐 송도 삼절이라고 불렸고 이런 유명한 얘기들은 우리 알잖아요.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조선에 황진이가 있다면요, 중국에도 황진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진이,

이 설도는요, 중국 당나라 장안에 살고 있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자, 황진이는 서경덕을 사랑했다고 하죠. 설도라는 시인은 원진이라는 시인을 사랑했습니다. 황진이가 연인을 사랑하고 설도가 연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설도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가 춘망시라고 하는 네 숫자리 한시입니다. 김억이라고 하는 1930년대 우리 시인이 번역을 해요. 춘망사라고 안 하고 동심초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아서 한글 시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한 그 시에 노래를 얹어서 우리 유명한 동심초라는 가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동심초라는 것은 그 세 번째 수에 나와 있는 공결 동심초라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아내 될 사람하고 이제 신랑 될 사람하고 사주 단자를 청색실하고 홍색실로 이렇게 묶는데 이 묶은 매듭을 동심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결혼할 거야라는 겁니다. 근데 당나라 여류신 설도는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뭔가 인연을 더 맺고 싶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풀립으로 동심결을 맺고 있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곡을 김옥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난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의 가곡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사임당이 쓴 시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 여류시인 설도가 쓴 것이다 라고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어요. 홍랑도 그렇고 황진이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고전시가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몇백 년 후에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같은 곳에서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노래와 시의 가사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1000년, 500년 이런 시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거,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슬플 때 좀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걸으면서 헨젤과 그레텔이 마치 빵 조각이나 아니면 돌덩어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걷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그냥 걸을 때보다 나무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물소리가 들리는 곳을 걸으면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나무하고 물은 저를 위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어머니의 품에 들어왔다. 이곳은 나를 안아줄 태초의 장소, 내가 태어났던 그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찾는 마음 중에 하나로 오늘은 시성 두보의 시를 볼 텐데요. 이분은 뭔가 고생의 아이콘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우선 벼슬에 나가는 나이가 좀 늦었고요. 겨우겨우 벼슬에 올려서 이제 하급 관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록산에 난이 터집니다. 난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가족은 이제 탈출을 시켜요. 본인도 이제 피난을 갈 수 있었는데 나는 관리야. 이곳을 지켜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도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어요. 누가 뭐 밥을 잘 챙겨주기를 하나요? 가족이 옆에 있기를 하나요? 고생고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봄날에 멀리 바라보며 라는 건데 자연과 대비

다윗은 이 불쌍한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십니다. 도성이 깨졌어. 도성이 깨어져 산과 강만 의구하고 성 안에는 봄이 왔으나 초록만 우거졌다. 봄은 이 파타이 난 줄 모르고 돌아왔어요. 초목은 우거졌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봄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흰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서 도무지 비녀조차 못 이길 지경. 내가 얼마나 지금 빈궁하고 안 좋은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고요. 머리숱도 빠졌어요. 비녀를 끼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란에 힘들어하는 나의 신세를 읊은 춘망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고전시가에서는요, 시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활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발상이에요. 시인들은 자연을 활용,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요. 아, 봄이 왔구나. 그리고 거기에 기댑니다. 마음을 기대요. 자연은 내가 내 마음을 의탁할 곳.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인생사의 반대 지점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로 성혼이라는 시인의 말 없는 청산이요라고 하는 시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태라는 것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도다. 값이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밝은 달도 임자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명월은 주인이었구나 본다고 해서 누가 혼내거나 너 저거 봤으니까 돈 내 이러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흰머리 생기면서 아프지 않고 늙고 싶습니다. 제 이 시조가 바로 저의 노년에 대한 워너비 시조입니다. 또 한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촌에 눈이 오니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인 돌길마저 눈에 묻혔다. 살인문을 열지 말아라. 누가 나를 찾겠는가. 밤중에 떠있는 한 조각 밝은 달이 나의 벗인가 한다. 이 시는요, 옛날 500년 전에 쓴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왜 좋을까요? 저는 가끔 깨똑이 마비됐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이 전산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떴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면벽하면서 쉬고 오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신음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네요. 전화를 잠시 꺼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CF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고전시가를 아주 여러 편을 봤습니다. 우리의 고전시가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중에 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슬펐고 나도 슬프다. 슬픔의 계보를 찾아보는 건 우리 슬픔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요. 우리가 사람이고 유기체고 포유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술 문명이 바뀌는 대로 우리 몸이,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빨리 진화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요. 어플도 아니고 우린 앱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진화하지 않는 마음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진화를 거부하는,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떤 이유를 고전 시간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가능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50대가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입학 동기가 한 1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냥 서로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잘 지냈니? 반갑다? 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하면서 사는 친구죠. 그 입학 동기 중에 한 명하고는요, 그거보단 훨씬 가깝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저랑 살아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부부관계에 둘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V 같이 보다가 중간에 약간 선전 보느라고 시간이 떴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대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값 빼주고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돈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 둥지 중요구는 자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크면 좋죠.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이제 돈 들어갈 일 끝났다. 근데 막상 그 방을 보면 왠지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원비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얻을 때도 아이들이 크니까 방 다 각자 줘야 돼서 방 하나라도 더 있는지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고통스러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막 자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왠지 서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난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할 게 있어요. 나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나만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삶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녀가 독립하는 그날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

경험이 될 거예요.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내 삶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글로 다 투자했는데 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오히려 내 자식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떠나네?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터지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실을 맞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실을 내 자리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과잉 통제 함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한테 올인했던 게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냐 집착이냐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진로에 감섭해요.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소개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서 한 열몇 장을 붙여놨대요. 만나지 말 것, 마음에 안 들음, 어떤 친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것. 알고 봤더니 소개팅 하는데 뒤에 몰래 와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통제하는 게 본인 존재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역할을 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건 거예요. 이걸 과잉 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과잉 통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망쳐요. 성인이 된 자녀라면 자율성을 원해요. 모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항변하죠. 아빠도 항변하죠. 이거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놔달래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끙차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에도 들여다봤다가 옆방에도 갔다가 한참 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엄마 그 자리에 있나 보고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불렀다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다시 자기 돌아가서 블록으로도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참 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돌아오는 충전소 있죠. 요새 그 로봇 청소기 보니까 자기가 한참 일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 자리 돌아가서 충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50대 부모의 역할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떠나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기지인가? 내가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처럼 돌아왔을 때 우유를 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은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또 징징 울면서 일로 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받아주면 돼요.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거죠. 저도요, 사실은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불안해요. 막 걱정되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저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이 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흔히 농담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15년이에요?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가 좀 줄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난 20몇 년 동안 대화의 주제가 돈과 자녀에 국한되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시부모 문제였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크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 둘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둘만의 알콩달콩했던 20대 초중반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는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감정 계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정 계좌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말,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하는 칭찬의 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어저께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이런 작은 관심. 이게 입금이고요. 비판, 무시, 방어, 그리고 경멸. 이게 출금인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간다 그랬는데 왜 다리미질 안 해줬어? 더 심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감정계좌의 출금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감정계좌에 입금되는 게 훨씬 많고요. 불행한 부부일수록 출금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공감해주는 말, 칭찬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왜 하냐 그러겠지만 부부니까 그걸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영화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아주 예쁜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여행지에서 만나서 그 하루 돌아도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사랑을 막 알콩달콩 시작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비포 미드나잇이란 영화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중년 부부가 됐는데 대화하다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막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정말 철학적이고 예쁜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녀 얘기,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아주 밑바닥을 까는 사랑 확인 얘기, 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밀한 부부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대화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 감정 알잖아요. 그 감정을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부드럽지만 솔직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 대화거든요. 그 진짜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의 공동 루틴은 퇴근함과 동시에 아이 같이 목욕시키는 게 공동 루틴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30분 같이 걸으세요. 주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내리고 토스트 한잔 구워서 커피 한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작아도 돼요. 뇌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발 좀 고마워하세요. 배우자한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뭐밥 차려주는 게뭐 어때서? 좀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 맞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서로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사실은 나도 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직장에선 별일 없었지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배우자한테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반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좀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서로 반말만 하면 존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한 6대 4, 7대 3의 비율로 섞었어요. 예의 지키려고. 가식적이라고요? 부부 사이 원래 남이에요. 적당한 가식이 있어야 예의도 지키고 그게 더 좋은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저희 부부도요,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지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합니다. 답은 아마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데도 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이별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멜머니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고 싶어요. 친구한테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우리 롤러스케이트장에 갈래? 친구의 대답은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클릭.
1: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2: My mom won't let me.
1: Why don't you ask her?
2: No w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 3개 있어요. 우리 나의 방법 길.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문장 보기 전에 빈칸 먼저 채우고 시작할게요. 우리, 나는 I, you, 너는 you, 그리고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두 명, 세 명, 네 명 다 될 수 있죠. 우리는 영어로, 그렇지, we. We예요. Why don't we는요. 뭐뭐 하면 어때? 뭐뭐 할래? 이렇게 제안하는 말로 let'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가자 하면 let's go to a roller skating rink 할 수도 있고 이렇게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Why don't we는 우리 뭐뭐 하면 어때? 이런 뜻이거든요.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가면 어때? 갈래?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은요. roller skating. 이게 롤러스케이트잖아요. rink가 바로 이렇게 우리 뭐 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는 이런 경기장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넓은 장소를 rink라고 해요. 또는 그냥 roller rink라고 해도 roller skating rink인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갈까 했더니 여자애가 좀 시무룩해. 우리 엄마는 허락 안 하실 거야 였어요. 우리 엄마라고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사실은 우리? 아니죠. 내 엄마잖아요. 나의 엄마. 그렇지. My mom이에요. My mom won't let me. Won't 기억나요, 친구들? Won't.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나온 말, let은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허락해주거나 뭐뭐 하게 해주는 거고 me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won't 안 하실 거야. Let me. 내가 let 뭐 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Let me go to a roller rink죠. 롤러스케이트장 가게끔 나를 내버려 두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뒷부분을 다 계속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는 거,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는 거 여러 번 말할 수 없으니까 반복이 되는 건 영어에서 생략을 하고 let me까지만 딱 끊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My mom won't let me. 우리 엄마는 나 허락 안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Why don't you ask her? 자, why 또 나왔죠. Don't you. 뭐뭐 하면 어때? Ask her. 그녀에게 물어보면 어때? 즉, 그녀가 누구예요? 엄마. 엄마께 한번 물어보면 어때? 부탁드려보면 어때? Why don't you ask her?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No. 방법이랑 길 이런 게 바로 way거든요. No way는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약간 포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No way. 아니야. 절대 안 될 거야. 시무룩한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조금 길다.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이 긴 문장에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뜻을 전달하는 거. 오, 왜 안 해가 아니라 뭐뭐 하면 어때잖아요. 근데 원래는 왜 안 하는 거냐잖아요. Why don't를 강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가는 거. Go, 어디에 가는지. Roller skating rink. 그러면 이렇게.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할 수 있어요? 기니까 좀 어렵죠, 친구들. 손 하면서 해봐요.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그렇지. 이렇게 높낮이 살려서 여자의 대답 우리 엄마는 허락 안 해주실 거야. My 우리 엄마 mom 안 해주실 거야. Won't let me 이렇게요. My mom won't let me. 친구들도 My mom won't let me. 그렇지.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남자애가 한 번 더 물어보죠. 엄마께 여쭤보면 어때? 부탁하면 어때? why don't는 강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부탁하다, 요청하다, 물어보다, ask를 강조해요. Why don't you ask her? 친구들도 why don't you ask her? 마지막, 절대 안 될 거야. No way. 둘 다 강조. No way. 좋아요. 이제는 우리 리딩 기억하면서 앱을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 친구, 그리고 씬 17. 17번째 대화 함께 해 볼게요. 듣고 리듬 살려서.
2: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0: 리듬 들었죠?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2: My mom won't let me.
0: My mom won't let me.
2: Why don't you ask her?
0: Why don't you ask her?
2: No way.
0: No way. Well done.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죠. 대화 속에 한 문장 뽑아서 말해보기. 오늘은요,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여기 동작 넣어서 말해볼게요. 대화 속에서는 why don't you ask her? 그녀에게 물어보지, 그래. 엄마께 여쭤보지, 그래. 였죠. 동작 넣어서 더 많이 도전해봐요. 일어나지, 그래. Why don't you? 좀 일어나라. 그쵸? Wake up 또는 get up 둘 다 할 수 있어요. 몸을 일으키는 거. Why don't you get up? Why don't you get up? 좀 일어나 느낌이 있죠? 이건 어때요? 잠자리에 들지 그래. 그러니까 자러 가라는 거죠. Why don't you 잠자리에 들다. 그냥 자는 거면 sleep이지만 잠자러 가는 거니까 그렇지 go to bed가 되겠죠. Why don't you go to bed? Why don't you go to bed? 마지막, 피자 먹지 그래. 피자 먹지 그래. 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막 고민하고 있어. 피자 먹지 그래. 그러면 피자를 먹다를 쓰면 되겠죠? Why don't you? 그렇지. Have pizza. Why don't you have pizza? 이렇게 제안을 해본다.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자, 즉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제안하고 권유하는 표현들 배워봤어요. 우리 뭐뭐 할까? Why don't we?도 할 수 있고요. 너 뭐뭐 하지 그래? Why don't you?도 있었다는 거. 둘이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도 기억해요. 그리고 앱에 우리가 클릭하지 않은 다른 답 눌러서 말하기 연습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물리학적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약점을 낱낱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업그레이드 같이 시켜드릴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열심히 지금 약점 공략 1, 2강 잘 따라왔고 이제 3강째 들어갑니다. 그렇죠? 1, 2강에서는 돌림인 파트에 대해서 샥 배웠고요. 이제 바로 들어갈 포물선 파트 들어갑니다. 포물선은 3강을 통해 걸쳐가지고 아주 다양한 상황 통째로 분석해 볼 겁니다. 상황별로 분석할 건데 그 상황별로 분석하는 좋은 도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가볼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 도구에 대한 학습이 조금 부족했다면 우리 수능 특강에서 쌤이 실전 개념 특강에서 평균 속도, 변이 벡터, 그렇죠? 그리고 속도 벡터 이런 방법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포물선 운동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다. 그렇죠? 가장 기본 형태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바로 동시 출발, 동시 도달 상황,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통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균 속도를 통한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변위 벡터, 즉 중력을 잠깐 생각하지 말고 변위 벡터를 그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평균 속도는 또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기하적인 방법을 위주로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이 쌤이 왜 그런 강조를 하냐면 문제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방법만 푸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시야를 넓혀야지만 문제를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왜 효율적인 방법을 강조하냐? 우리가 푸는 수능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돼. 맞죠? 극강의 효율을 발휘해야 돼요. 빨리 풀 건 빨리 풀고 시간 투자할 건 시간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풀어 넘길 거나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려면 다양한 방법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기하적인 해석 방법인데 그 방법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있다가 문제 풀 거지만 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상가감수 더 센 정리를 향한 통한 방법도 하나 배울 거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 좀 알려드릴 겁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실전 개념 특강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방법도 나옵니다. 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보시면 우리 이번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다. 그렇죠? 자, 그림과 같이 원점 O로부터 높이가 4D인 점 P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자연화시켰죠. 그리고 놓는 순간 X축상의 X는 3D 그리고 Y축상의 4D 여기서 동시에 빡 발사했습니다. VB, VC로 발사했죠. 이때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BC는 각각 포물선 운동을 하여 세 물체는 Q점에서 동시에 만난답니다. 동시 출발, 동시 상황이래. 그렇죠? 이때 물어본 게 뭐냐면 VB분의 VC, B의 속력분의 C의 속력의 비율이 얼마냐? 요거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봐봐. 물론 우리가 평균 속도라든지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기하적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근거는 뭐냐면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쟤도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변위, 이 변위 벡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 등속도 벡터랑 플러스 2분의 1AT제곱, 즉 가속도 벡터, 이 두 변위 벡터의 합이 전체 변위를 결정하거든. 이해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벡터를 그어서 우리는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B를 이제 볼 건데 B의 등속 운동 벡터를 그어봅시다. 잠깐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물체를 쏘았을 때 그냥 쭉 올라가겠죠.

마치 얘도 슉 갑니다. 중력이 없다면 A는 내려올 일이 없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BC도 마찬가지 중력이었다면 슉 올라가겠죠. 자, 이때 요 벡터의 크기가 뭐냐면 VB, B의 속도 곱하기 시간 t만큼의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 VC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도 VC 곱하기 t, 즉 C의 등속 운동 벡터에 의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결국은 같은 시간 운동했기 때문에 속도 B, 이 속력 B는 요 벡터, 이 등속 운동 벡터의 길이 B와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등속 운동 벡터고, 그럼 이때 이 세물체의 가속도 운동 벡터는 요거죠. 가속도 운동에 의한 변이 벡터가 요거고, 따라서 이것이 2분의 1 GT 제곱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와 C와 A의 전체 변이, B의 변이는 요것이 변이 벡터고, C는 요게 변이 벡터고, A는 이 가속도 벡터 자체가 변이 벡터가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거리를 구해 봅시다. B가 이동한 요 거리는, 자, 3, 4, 따라서 얼마지? 이 거리는 얼마죠? 5D, 5D, 5D. 오케이. 자, C를 볼까요? 이 거리는 4, 4 얼마죠? 루트 32D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VB분의 VC? 오케이. VB분의, VB는 5분의, 자, 루트 32. 루트 32는 얼마죠? 자, 4, 46이죠. 따라서 4, 루트 2죠. 4 루트 2. 따라서 5분의 4 루트 2로 고르시면 되겠다. 5분의 4 루트 2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따라서 이 스텝으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일단은 변이 벡터를 등속 운동 벡터와 가속도 벡터로 표시해 보고요. 그리고 이 B와 C의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를 비교해서 속력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깐 중력을 생각하지 않고 벡터, 기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심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고, 요거를 또 우리 이 문제만 풀면, 오, 다른 것도 그렇게 되나?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포물선 파트에서는 진짜 다양한 상황을 다 정리할 겁니다. 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좋아. 자, 이 상황 봅시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모 나오면 6모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수평면과 비스듬하게 동시에 던져진 물체 AB는 포물선 운동에서 전피해서 만납니다. 오케이. 만나죠? 이때 P에서 AB의 속도의 연직 성분은 각각 0이다. 아, 속도의 연직 성분 0이란 말은 A와 B가 여기서 무슨 지점이다? 최고점이다.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좋아. 이때 A와 B가 던져진 순간부터 만날 때까지 수평 이동 거리는 각각 2D. 그리고 얼마다? D고요. P의 높이는 얼마다? D다. 요게 나와 있다. 그치? 자, 이때 VA분의 VB가 얼마냐? A의 속력분의 B의 속력, VA분의 VB가 얼마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같이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쭉 던져봅시다. 그러면 얘는 등속운동할 거기 때문에 쭉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등속운동 벡터가 그려지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등속운동 벡터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슉 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물체 둘은 여기서 만나게 될 거고,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 얘가 VAT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된다? VBT가 될 거고요. 이때 가속도 벡터는 이것이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가 되겠죠. 얼마?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얘 크기가 2분의 1 GT 제곱. D도 2분의 1 GT 제곱이죠. 최고점으로부터 물체가 다시 이제 반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최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똑같이 얼마다? 2분의 1 GT 제곱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D면 얘도 D겠네. 정말 중요한 성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실전 개념 특강에서 이미 정리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 등속 운동 벡터를 그렸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높이는 최고점까지 높이의 정확하게 두 배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냐면 2D가 되겠죠. 2D. 따라서 2D분의 2D네. 그럼 얘는 지금 45도란 소리겠죠. 이렇게 각도도 이해할 수 있겠네. 아주 편리합니다. 해서 우리가 배웠던 변이 벡터를 이렇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VA와 요 VB의 비율을 구하려면은 요 등속 운동 벡터 크기 비교를 하면 되겠지. 이 크기 비가 결국은 속력 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좋아. 따라서 이 VBT 크기는 얼마냐? ED와 ED의 제곱의 합이다. 그렇죠? 2는 4, 루트 8이다, 그치?

따라서 VAT는 얼마다? 루트 8D가 되겠죠. VBT 갑니다. VBT는 요거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건데,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는 4, 1. 따라서 루트 5D겠죠. 얼마? 루트 5D. 따라서 VBT가 얼마냐면은 루트 5D가 되겠네. 판단되죠? 자, 이제 VA분의 VB이기 때문에, 아, VA분의 VB는 루트 8분의 루트 5구나. 루트 5죠. 자, 요거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얼마다? 4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가볍게 찾아주면 되겠다. 굳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쓰기보다는 이렇게 변위 벡터로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이 연습해 두시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4분의 루트 10 정답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재밌는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 벡터적인 해석 방법이 요 문제, 이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포물선 운동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동시 출발, 동시 도달하는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 이렇게 가볍게 풀었고, 자, 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요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또 되게 좋은 문제인데, 요것도 우리가 한번 변위 벡터, 중력을 잠깐 생각하지 말고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물체 A를 수평면과 45도의 각으로 속력 V로 던진 순간, 물체 B는 수평면과 45도의 각으로 어떻게 속력 부위로 점퀴를 슉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던지겠죠? 그리고 A, B는 각각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평면상 R점에 같이 도달합니다. 아, 동시 출발, 동시 도달 상황 명심하시고, 그리고 A가 최고점 A를 지나는 순간, 오케이, 엄청난 조건이 주어졌다. A가 무슨 지점? 최고점. A가 최고점인데, 이 최고점 A를 지나는 순간 B는 점 B를 지난답니다. 자, 최고점이란 소리는 전체 시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인 거죠. 맞죠? 자, P에서 최고점, 최고점에서 R. 따라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둔다면 전체 시간은 2T가 되겠지. 이렇게 최고점까지 간다? 전체 운동 시간의 절반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케이, 이때 A와 B 사이 거리. 이 사이 거리를 구하랍니다. 요 사이 거리. 자, 이 사이 거리가 얼마냐? 지금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이제 탁 물어봤죠. 간단합니다. 오, 아주 또 재밌는 기하적인 성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등속 운동 벡터만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를 쏘게 되면은 슉 가서 이게 만나겠죠.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A도 쏘게 되면은 슉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쯤 가서 가겠고, B도 슉 와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될 텐데, 가속도가 있는 순간 이제 요것이 뭐가 된다? 가속도 벡터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VAT. 아, VT죠. VT. 얘도 VT. 맞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한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맞습니까? 자, 이 길이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체 시간을 봤을 때 A와 B가 지금 이동한 거리가 이동해서 합쳐진 거리, 전체 거리가 요만큼이죠.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정확하게 절반이 요겁니다. 맞죠? 왜냐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전체 시간의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절반 시간 동안, 또 어디? 요 거리도 딱 절반 시간인 거죠. 그럼 또 똑같은 시간 지나면 더 가서 이만큼, 또더 가서 이만큼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 거리, 요 거리는 딱 전체 시간의 절반만큼 이동한 거리가 될 거고, 자, A와 B가 지금 VV로 발사했기 때문에 상대 속도의 크기가 2V래, 그렇죠? EV 곱하기 전체 시간이 ET일 때 만날 때까지, 최고점까지 갈때 시간은 T이기 때문에 EV 곱하기 T가 어디? 여기 A와 B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즉, 요 거리 플러스 요 거리나 A, B 사이 거리나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걸 구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요 시간 T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T. 어떻게 찾을 거냐? 시간 t는 또 등가속도 운동 가지고 활용하면 돼. 자, 얘를 v로 발사했는데 45도의 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연직 방향 속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v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간 구하는 방법, 델타 t, 즉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g분의 델타 vy, y 방향 속도.

변화량인데 y방향 속도 변화량의 최고점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v겠다. 그렇죠? 따라서 2g분의 루트 2v입니다. 이지하다. 그렇죠? 이지한 문제입니다. 이거 간단해. 따라서 결국은 a와 b 사이 거리는 t초 동안 얘들이 가까워진 거리. 그럼 전체 시간 2t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까워지고 t초 동안은 요만큼 가까워져. 또 나머지 t초 동안 이만큼 가까워져. 그래서 t초 동안 가까워진 거리 이것만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p와 q 사이 거리는 2vt인데 2vt는 얼마냐? 2v 곱하기 2g분의 루트 2v가 되겠다. 그럼 2 없어지고 g분의 루트 2v 제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구해줍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그렇죠? 해서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2, g분의 루트 2v제로. 아주 이지한 문제다. 이지한 문제니까 이지가 나왔죠. 그런 겁니다. 해서 이 문제 잘 풀어주시고 기하적인 성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라. 아시겠죠? 좋습니다. 해서 또 우리 기출 문제, 재미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너무 중요한 빗면 위에서 발사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빗면 위에서. 와, 이게 잘 익혀두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것 같아요. 단서가 있죠? 잘 익혀두시면. 아시겠죠? 해서 정말 삶아서 딱딱해질 때까지 정말 잘 익혀두어야 돼. 정말 잘 익혀둡시다. 자, 빗면 위에서 A와 B를 발사시켰을 때 어떻게 기하적인 성질을 활용할 것이냐? 자, 이 문제 상황은 이래요.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45도인 경사면 위에 점 P에서 P가 있죠, 여기. 물체 A와 B를 동시에 발사하였더니 B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아, B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가 되었다? 0이라는 거겠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가 만났습니다. 오케이. A는 경사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며 발사되었고 포물선 운동했고 B는 경사면을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이때 문제는 뭐냐?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요것이 이 문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이 단계들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스텝 1 갑니다. A와 B의 운동을 등속 운동 벡터와 가속도 운동 벡터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갑니다. A는, 이때 등속 운동 벡터는 또 중력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쭉, 그대로 등속 운동 하겠지. 이렇게 뻗어갑니다. 무한히 뻗어갑니다. 쭉 갑니다. 이게 등속 운동 벡터, 그쵸? 그리고 A의 가속도 운동 벡터가 이거죠. 이게 가속도 운동 벡터. 쭉. 이거죠, 이거. 이게 VAT, A의 등속운동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요. 가속도운동 벡터가 바로 이거죠. 얼마? 2분의 1GT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꼭 명심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해를 연장시켜 봅시다. 빗면을. 자, 그러면 이 A의 가속도운동 벡터를 빗면 방향 성분으로 한번 내려 봅시다. 자, 수직선을 그어서. 얘를 빗면 방향 성분으로 뚝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얘가 45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마다? 45도가 되겠죠. 자, 얘를 빗면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이런 벡터가 만들어져요. 와,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크기는 2분의 1GT 제곱이 얼마? 사인 45도 성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얼마? 2분의 1G 사인 45도 곱하기 얼마? t제곱. 즉 결국은 요 중력 가속도에 의한 벡터, 요 변이 벡터의 빗면 방향 성분은 빗면 위에서 가속도에 의한 변이 벡터로 바뀌어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B를 딱 발사했는데 얘가 만약에 중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등속 운동 벡터와 이 가속도 운동 벡터가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딱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이게 B의 운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볼까 한번. B는 만약에 중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B의 등속 운동 벡터는 쭉쭉쭉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게 B의 등속 운동 벡터야. 이게 바로 얼마? VBT의 등속 운동 벡터가 되겠죠. 이게 가속도 운동 벡터가 되어서 결국은 B는 어디까지 밖에 못 가냐? 여기까지 밖에 못 가요. 그래서 B는 결국은 이렇게까지 밖에 못 가는 결과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조금 더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합니다. 자, B의 변이 벡터. B의 변이 벡터. SBB의 변이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B의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 VBT. 그리고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 방향이 반대죠. 뺍니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g 사인
45도 곱하기 얼마? t제곱. 요거, 요거. 요거를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서 기하적으로 보면은 요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빗면의 중력 가속도에 의한 요 변이 벡터를 빗면 방향 성분으로 바꿔버리면은 빗면 방향에서의 가속도 운동에 의한 변이 벡터가 되겠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속도 운동 벡터를 비교했고요. 세 번째, 이 기하적인 정보를 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요. 너무 중요합니다. B가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0이 되었죠. 평균 속도는 2분의 V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력이 없다고 한다면 평균 속도는 그냥 그대로 V죠. 즉, 가속도 중력이 없다고 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이 거리의 두 배만큼 올라갈 겁니다. 왜? 지금은 속력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를 얼마? 1이라 둘까요?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45도기 때문에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다. 오케이. 와, 너무 아름다워.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구해주자 하는 겁니다. 빗면 위에서. 오케이? 우리 문제 기출문제 보다 보면 빗면 위에서 뿡뿡뿡 발생이 많이 나오거든. 그때 이 가속도 운동에 의한 거를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정말 심플하게 풀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물리가 심플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도 축을 회전시켜가지고 평균 속도로도 풀 수 있어요. 맞습니까? 풀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기하적인 성질을 활용하는 것도 알아두면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아시겠죠?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어. 해서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기하적인 성질로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것도 우리가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지. 그냥 보면 재미없고 같이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합시다. 해서 기출문제를 쌤이 또 가져왔어요. 여기에 자 18번 문제 보인다 그쵸? 오케이. 이번에 또 작년도 기출문제죠. 평가원이 아닌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7월 학력평가 1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인 빗면 위에서 오케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물체 A, B를 각각 점 P에서 오케이 수직인 방향으로 속력 V로 쌌고요. 그리고 R에서 빗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속력 2V로 동시에 던지는 순간 빗면을 내려오던 물체 C가 점 Q를 얼마로 지난다? VC로 지납니다. 오케이 이때 A와 B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Q점에서 만나는 순간 여기서 만난대요. 포물선 운동 해가지고 만나는 순간 C는 어디를 지난다? R점을 지난답니다. 이때 VC가 얼마냐? 와, 이걸 물어봤어. 물체가 3개가 움직여, 3개. 물체가 움직이는 3개. 맞죠? 물체 3개가 움직이는 3개.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기하적인 해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자, 지금 A와 B를 발사했더니 Q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A부터 가봅시다. A의 변이 벡터는 등속 운동에 의한 변이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는 요거 되겠죠. 이렇게 슈 이겁니다. 자, A, B도 마찬가지. B도 등속 운동에 의한 변이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B의 변이 벡터. 그리고 만나고 나서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C는 가속도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건 찾아야 돼, 이제부터. 이거를 찾아야지만 C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잘 봐요. EV, 즉 B의 속력 EV인데 EV의 속력으로 T초 동안 갔을 때 요 변이 벡터의 크기를 편의상 얼마로 둘 거냐면 2라고 둡시다. 그냥 숫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 A는 속력 V로 등속운동, T초 동안 등속운동 했을 거기 때문에 VT 1이라 둡시다.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0도기 때문에 얘가 60도, 60도. 그럼 얘는 30이겠죠. 아, 얘가 지금 30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30인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30이면은 요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보니까 30이네. 어? 요구의 코사인 30 값이 1이네. 맞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아, 루트 3분의 2가 됐구나. 따라서 요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 2분의 1 GT 제곱이 될 거니 이건 얼마다? 루트 3분의 2라는 크기를 가질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얘가 30인 상황에서 얘가 루트 3분의 2인데
요거의 쌓인 30 성분, 요거죠. 요거의 쌓인 30 성분인데, 요게 쌓인 30 성분이 될 건데, 요건 얼마냐면, 2분의 1 G 사인 30 곱하기 t 제곱이 되겠죠. 요 크기가 얼마냐면 요거의 2분의 1이겠죠. 사인 30이니까 얼마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얼마? 1이니까 3분의 루트 3으로 둡시다. 3분의 루트 3. 오케이. 따라서, 빗면에서 가속도의, 빗면 방향 가속도에 의한 변위 벡터가 3분의 루트 3이구나. 이 크기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C도 마찬가지야. 이제 C가 빗면을, 빗면에서

네? 그럼 이 밑에 P에서 R까지 거리는 얼마냐면은 2, 1, 루트 3이겠죠. 루트 3. 맞습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3이구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Q로부터 R까지 거리는 얼마냐면은 3분의 루트 3, 요는 3분의 3이죠. 그럼 3분의 1을 뺐기 때문에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아, Q에서 R까지 거리는 얼마다?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너무 중요한 거잘 보셔야 돼요. 이때 3분의 2 루트 3은 Q에서 R까지, 즉, C가 움직이는 전체 변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지. 자, 다시 갑니다. C가 움직이는 전체 변이 벡터의 크기, C, 요거죠. SC. 얘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오케이? 얘는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얼마? 자, VC 곱하기 T.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 플러스 얼마? 2분의 1 G 사인, 아이고, 사인 30T 제곱.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 자, 이걸 두 개로 쪼개볼게요.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는 이미 우리가 구한 바가 있어. 얼마? 3분의 루트 3. 아,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구나. 그럼 얼마를 더해야지만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3분의 루트 3이겠죠. 따라서 VCT, 즉 VC가 C, C의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물어본 게 VC를 물어보았네? 자, 봐봐요. EV일 때 변이 벡터의 크기가 2야. 그러면 VC일 때는 3분의 루트 3이라네? 그럼 VC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3V가 되겠죠. 3분의 루트 3V, 다른 말로는 또 루트 3V겠죠? 따라서 얼마? 1번입니다. 이렇게 변이 벡터를 이용해서 찾아주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축회전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그치, 평균 속도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기하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다, 그렇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꼭 연습하시고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7월 학평 문제 하나 풀었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자,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 바로 2025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고, 요것도 우리가 변이 벡터를 활용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던 물체 A가 점피를 속력 VA로 지나는 순간, 아, 여기를 VA로 지나는 순간, 물체 B를 경사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점 Q에서 수평면에 대해 45도의 각으로 VB로 쏘았다. 오케이. 이때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포물선 운동을 하여 경사면 위에 점 R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어. 이때 PR의 높이는 각각 UHH이고 Q에서 R까지 B의 수평 이동 거리는 얼마다? 3H다. 좋아요. 이때 VA분의 VB를 구하라. 또 속력 B를 구하라네. 속력 B를 구하라는 순간 바로 생각이 들어야지.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자. 그거가 생각났으면 너무 잘한 거고요. 자, 그거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또 약속한 대로 잘 가봅시다. B가 또슉 던져지게 되면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등속 운동할 거죠. 이렇게 슉슉슉슉 갑니다. 슉 갑니다. 갔어. 그럼 이 등속 운동 벡터와 이 가속도 운동 벡터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편의상 우리 H를 1이라 주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럼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1이겠죠. 자, 45도의 각을 이루기 때문에 3, 얘도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면 돼. 오케이. 쉽죠? 그러면 B에 의한 등속 운동 벡터는 3, 루트 18이다. 그렇죠? 루트 18이니까는 3 루트 2가 되겠네. 오케이. 아, B의 등속 운동 벡터에 의한 변이 벡터의 크기가 3 루트 2구나. 딱 체크하시고 두 번째, 이제 A의 운동을 갑니다. A는 지금 이렇게 내려올 건데 A의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요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의 빗면 방향 성분을 찾아주셔야 돼. 빗면 방향 성분을 찾아가지고 바로 이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의 크기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얘가 지금 2분의 1gt 제곱인데 요거의 빗면 방향 성분을 구하고자 하니까는 이 각을 세타로 뒀을 때 우리는 이 사인 세타를 알아야 돼. 자, 얘가 세타라는 것은 얘가 지금 얼마다 세타라는 거죠. 자, 사인 세타는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루트 10입니다. 루트 10.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죠. 아,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은 루트 10분의 1이야. 즉,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건데, 그럼 잘 봐요. 얘가 세타인 상황에서 얘가 2야. 그럼 2의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10분의 루트 1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5분의 루트 10이겠죠.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2분의 1 g 사인 세타 곱하기 t 제곱만큼 크기가 될 건데, 요것이 바로 얼마다? 2 곱하기 10분의 루트 10이기 때문에 얼마? 5분의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가 되겠다. 빗면 방향의 가속도 운동, 빗면 방향의 가속도에 의한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A는 요 빗면 방향의 가속도에 의한 변이 벡터와 A의 등속 운동 벡터의 합이 요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를 잘 봐요. A의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는 요거죠. 요거. VAT. 요거.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는 요거죠. 요거. 이 합이 바로 이 전체 벡터입니다. 요 전체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루트 10이죠. 맞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갑니다. 루트 10은 A의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 VAT 플러스 A의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 얼마다? 5분의 루트 10. 그럼 얘는 얼마죠? VAT는 얼마지? 5분의 4 루트 10입니다. 바로 구했네. 오케이? 따라서 VA분의 VB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VB는 이미 구했다. 그쵸? B의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가 3루트 2. A의 여기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가 5분의 4루트 10. 그럼 VA분의 VB를 구하려네. 이렇게 되겠죠? 자, 3루트 2 곱하기 4루트 10분의 5가 되겠네. 자, 루트 10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5니까 하나 없어지고, 그쵸? 루트 5를 또 유리화시키면 5분의 루트 5니까 요거 약분되고 위에 루트 5를 올리면 되겠지. 따라서 얼마다? 4분의 3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아주 깔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4분의 3루트 5,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문제고, 이렇게 또 변이를 쭉쭉 그어가지고 중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등속 운동 벡터 구하고, 등속 운동 벡터 구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벡터를 빗면 방향 성분을 딱 구했을 때, 이 벡터는 빗면 방향의 가속도에 의한 변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다. 요거 잘 체크합시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요 방법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빗면 위에서 발산 문제 나왔을 때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진짜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오늘의 마지막 상황을 배울 텐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쌤이 되게 다양한 방법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수능 특강, 실전 개념 특강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거가 들어가 있어. 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이 상황. 세 번째 약점 공략이죠. 뭐냐면, 빗면 위에서 단독으로 발사했을 때에 대한 운동을 해석해야 돼. 자, 상황은 이래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빗면 위의 점 P에서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빗면 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Q점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빗면 위의 점 O점에 도달합니다. 이때 빗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는데 P와 O를 잇는 이때 직선 위의 점 S에서 거리가 뭐 L 대 3일이 돼요. 우린 여기서 딴 거는 문제에서 구하진 않을 거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고 갑시다. 뭘 구할 거냐면, 첫 번째, 탄젠트 세타. 이걸 구할 거야. 우리가 구할 거는 첫 번째,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자, 요거가 우리 수능 특강에서 빗면에서 단독 발사된 문제에서 이미 물어본 바가 있어. 뭐냐면, 자, 빗면에서 물체를 혼자 쐈을 때 주로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뭐 시간비도 물어보고 하겠지만 그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특히 탄젠트 세타, 빗면과 이루는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을 물어볼 때가 있고, 두 번째, R쯤에 도달했을 때 연직 방향 속도에 대해서 수평 방향 속도가 얼마냐, 즉 연직 방향 속도 대 수평 방향 속도의 비율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얘가 도달했을 때 여기서 쭉 내려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값. 요 값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뒀을 때 우리는 또뭘 물어볼 거냐면은 탄젠트 세타 프라임을 구해볼 겁니다. 즉 수평 방향 속도분의 연직 방향 속도가 얼마냐, 이거를 알아봐야 돼요. 해서 여러 가지 탄젠트 값을 물어보지만
빈면에 혼자 딱 발사했을 때 이런 걸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속도 벡터를 해석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상가감수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해볼 거고, 세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두 방법은 2와 3는 쌤이 그 수능 특강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해서 꼭 한번 잘 점검하시고요. 속도 벡터는 우리 익히 많이 배워본 거긴 하지만 한번 더 점검 차원에서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 속도 벡터 그릴 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 해서 속도 벡터를 잘 그리려면 변위 벡터를 그린 다음에 변위 벡터를 한번더 연장시키게 되면 그게 속도 벡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변위 벡터는 이겁니다. 슉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는 슉 이게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얼마냐면은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T 등속 운동에 의한 벡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여기서 이 가속도 운동에 의한 벡터가 2분의 1GT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벡터를 한번더 연장을 해봐. 어떻게? 얘 똑같은 벡터를 곱하기 2 해가지고 한번더슉 연장해 봅시다. 슉 아래로. 연장했을 때, 자, 조금만 그릴게요. 연장했을 때, 그럼 요거의 곱하기 2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2분의 1 GT 제곱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GT 제곱이 나오는데,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면 GT 곱하기 T입니다. 자, GT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 곱하기 T. 맞죠? 즉, 이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곱하기 t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을 말하는 거지. y 방향의 속도 변화량. 맞습니까? 속도 변화량 곱하기 t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 여기서 이 속도 변화량에다가 t만큼 실수배한 거구나. 그럼 속도 벡터랑 기하학적 정보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속도 곱하기 시간 t, 속도 변화량 곱하기 t 해서 변위 벡터를 그린 다음에 이 가속도 벡터를 한번더 연장시키게 되면 이게 바로 속도 벡터랑 정확하게 기하학적 정보가 일치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쭉 그어줘. 쭉 긋게 되면 이게 바로 속도 벡터 그림 완성이다. 오케이? 자, 이때 여기서 이 변위 벡터에 해당되는 요게 뭐냐면 바로 평균 속도 벡터겠죠? 전체 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죠? 왜냐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 벡터. 전체 운동 시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벡터가 되겠죠. 해서 이 시간과 이 시간이 같습니다. 해서 이게 평균 속도 벡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해볼 것이냐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이게 세타라고 하면은 뭐가 세타냐면은 이 끼인각의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것. 그러면 얘가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도착했을 때의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도착했을 때. 즉, 전체 시간이 흘렀을 때. 자, 전체에 걸린 시간을 ET라고 둔다면 이 속도 벡터는 전체 E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의 속도 벡터가 되겠고, 요 평균 속도 벡터는 얼마? 시간 T만큼 흘렀을 때의 속도 벡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전체가 되게 되면은 평균 속도 곱하기 2를 한게 전체 이 X축이라고 한다면은 X축 방향의 속도 벡터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숫자 세팅 들어갈게요. 자, 편의상 이 발사할 때의 속도를 루트 3이라고 둔다면, 자, 얘가 30도이기 때문에 얘도 30도죠. 자, 그러면은 요 크기, 이 평균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면 1이 됩니다. 1. 오케이? 1이 돼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다시 말하지만 전체 시간의 절반이 흘렀을 때의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요 방향, X축 방향의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얼마? 2. 자, 그리고 요 도착했을 때의 속도 벡터는 이 X축 방향 속도 벡터 플러스 Y축, 즉 루트 3으로 발사했으니 그대로 루트 3으로 그대로 도달하겠죠. 루트 3. 요거. 이거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 속도 벡터와 이 속도 벡터의 합이 여기서 이 벡터가 되겠다. 그러면 세타가 이거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3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으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속도 벡터를 활용해서 탄젠트 세타 구해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거야. 이제 우리가 뭘 구해보고 싶냐면 이거야. 뻘점에서 수평 방향 속도분의 연직 방향 속도, 즉이 탄젠트 세타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릴게요. 이겁니다. 요것분의
이거를 그릴 건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즉 딱 아울점에 도달했을 때 수평 방향 속도 분의 연직 방향 속도 요거 이거를 지금 세타 프라임이라도 쓸때 탄젠트 세타 프라임 요거를 구하고 싶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때 각도를 보면은 여기서 이 각에서 요것이 지금 30도임을 알았어. 자, 얘가 30이면은 뭐가 30이냐면 이렇게 쭉 도달

그랬을 때요 각이 30이죠. 얘가 30이기 때문에 요 각이 30. 그러니까 이게 얘가 세타기 때문에 얘가 세타야. 자, 그래서 두 개를 쪼갭니다. 지금 이렇게 도달했을 때 얘가 30도고 얘가 지금 세타인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이미 구했습니다. 그렇죠?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3을 구했고요. 탄젠트 30은 얼마냐면은 얼마지? 루트 3분의 1. 오케이. 3분의 루트 3이 그림이 알아요. 루트 3분의 1 합시다. 압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요 전체, 즉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30이죠, 이거? 30입니다. 30.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30이 탄젠트 세타 프라임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활용해 봅시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얼마? 탄젠트 세타 더하기 30도기 때문에 자, 탄젠트 삼각 함수 공식 1마 탄탄 탄풀탄 기억날 겁니다. 미적분 하는 친구들. 따라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얼마?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분의 두개 더해 얼마죠? 인 3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분의 오케이. 정리하면은 6분의 5 루트 3 오케이. 따라서 2 올라가게 되면은 6하고 한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3 되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 루트 3이 되겠다. 요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수평방향 속도분의 연직방향 속도입니다.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 구해주면 너무 좋고 두 번째 방법, 이제 세 번째죠. 스텝 3로 가봅시다. 평균 변화율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평균 변화율.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중요한 건데 요건 쌤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때 여기를 P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편의상 Q점이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포물선 운동을. 자, 이때 물체가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고 이렇게 운동한다고 했을 때 자, 이때 이 물체에 우리는 기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때 기울기는 이 물체의 탄젠트 세타값, 이 물체의 여기서 운동 방향 속도 벡터의 기울기는 또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뭐냐면 수학에서 평균 변화를 따르게 되면 요거와 이거의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 임의로 S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의 속도 벡터가 있겠죠. S점이라 합시다. 자, 이때의 속도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이때의 탄젠트 세타, 이 평균 속도라 둡시다. 이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는 요거 출발할 때의 속도 벡터의 기울기와 도착했을 때의 속도 벡터의 기울기의 평균값이 돼요. 즉,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 2분의 탄젠트 세타의 출발할 때의 속도 벡터 기울기. 탄젠트 세타죠. 플러스 도착했을 때의 속도 벡터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 도착. 요거는 탄젠트 세타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의 속도 벡터의 기울기,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 공식이 되겠고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접근합시다. 자, 왼쪽 그림으로 가서 출발할 때의 각도를 봅시다. 출발할 때는 지금 수평 방향과 이루는 각은 얘가 30이고 얘가 30이기 때문에 얼마로 출발한다? 45도로 출발하죠. 아, 60으로 출발하죠. 자, 얘가 90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30, 30, 60으로 출발하고 따라서 탄젠트 60은 루트 3. 오케이? 출발하고요. 그리고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오케이? 그리고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우리가 알고 싶은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 식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너무 중요한 식이 되겠는데 포물선 운동일 때 성립합니다. 등이 포물선 운동일 때이 수학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적용해 봅시다. 2분의 출발할 때 속도 벡터는 탄젠트 60.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탄젠트 60. 따라서 얼마? 탄젠트 60은 루트 3. 플러스 도착했을 때는 탄젠트 세타 프라임인데 지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도착. 요거는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가 지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30도입니다. 30도인데 음수 방향이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구하면 돼. 도착했을 때가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은 세타 프라임으로 표시했다, 그렇죠? 따라서 요거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자, 3분의 2가 되죠?

넘어가면 3분의 3, 3분의 2, 3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줘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을 이용한 방법. 요거는 상가감수 덧셈 정리를 이용한 방법. 아시겠죠? 따라해야 돼. 너무 좋아요. 자, 참고로 이 평균 변화를 이용한 방법은 이 상황뿐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와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와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이셋중두 개만 주어지면은 어떤 상황에도 다쓸수 있습니다. 해서 다음 강에서 쌤이 요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셋중두 개가 주어지는 상황을 또 따로 분석했어요. 그때 이 평균 변화를 가지고 많이 풀어볼 겁니다. 해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폼을 쓰는 동할 때 출발 속도 벡터의 기울기와 이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있을 때 이때 평균 변화를 따르면 이때 평균 속도 벡터의 기울기, 요거는 출발과 도착 속도 벡터의 기울기의 평균값과 같다. 이게 평균 변화를 수학에서 나오는 식이다. 그렇죠? 요거를 활용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상가감수 덧셈 정리를 이용한 식 하나 기억해 주시고, 속도 벡터 그리는 것 연습 안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빗면에서 단독 발사했을 때는 각도 정보를, 즉 탄젠트 세트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요 빗면과 이루는 각들, 그리고 수평면에서, 즉 연직 방향 속도와 이 수평 방향 속도의 관계, 아시겠죠? 이거 우리 수특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수평 방향 속도분의 연직 방향 속도 비가 얼마냐 해서 한번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점검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걸 만들려면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 이번 약점 공략 3, 4, 5강이 포물선 강의인데 이 포물선 문제에서 쌤이 이 방법들을 계속 적용할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시되 여러분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물알이 퀴즈 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갑니다. 중력 가속도에 의한 변이 벡터의 빗면 방향 성분은 빗면 위에서의 뭐에 의한 변이 벡터의 크기와 같을까요? 빗면 위에서 등속 운동 벡터의 크기와 같을까요? 빗면 위에서의 가속도 벡터에 의한 크기와 같을까요? 자, 이거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쌤하고 소통해가면서 또 좋은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쌤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케이?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23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단원 3단원 지구촌과 해운업, 우리 대단원 3단원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기출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시설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중에 기본시설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이만, 교통시설, 계류시설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는 선박 선회장과 그 다음에 항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외곽시설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게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방파제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항내 정원도를 위해서 설치되는 외곽시설이 방파제다. 자, 이만교통시설은 철도, 도로, 교량이 있겠고요. 자, 계류시설, 선박,

계류줄에 계산줄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두는 시설이 계류시설이죠. 그래서 암벽, 물량량, 장교, 부장교, 돌핀, 개선 부표가 계류시설, 선박 접 이한 시설에 해당되겠고요. 이 계류시설도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싯돌을 보면은요. 항로가 있고요. 이 항로는 항 내에서는 부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연 부표와 우연 부표로 우연의 측방 표지로 항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 모양이 있는 곳이 묘박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안쪽에 정원도를 유지해서 설치해 놓은 게 방파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파제이고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암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방조제는 조류의 흐름을 차단해서 항내의 조류의 흐름을 약화시켜주는 게 방조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항만 시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식도 자체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 된 때가 있었고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에어리어가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하역 시설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이는 요기를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프런. 그래서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레일 위를 움직일 수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에이프런이 되겠고요. 자, 마셜링 야드라는 것은 자, 선적 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공간을 마셜링 야드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것을 스토리지 야드 또는 컨테이너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컨테이너 야드 CY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은 하나의 컨테이너가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의 화물을 동일 성격의 화물과 또는 동일 목적지별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채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CFS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마셜링 야드, 에이프런, 컨테이너 크레인 등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은 기본 운임, 할증 운임, 부대 운임, 추가 운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할증 운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기본 운임이라는 것은 운임 요일에 표기된 품목별 운임을 말하고 중량 또는 용적의 단위로 표시한다. 주로 운임 톤의 기본 운임률을 곱해서 산정하는 게 기본 운임이 되겠고요. 자, 할증 운임은 유류 할증료, 유가 변동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가 유류 할증료. 그다음에 부피라든지 또는 길이에 의한 할증료가 용적 및 장척 할증료가 되겠고요. 최하 할증료라는 것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혼잡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선박이 제때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최하 할증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받고자 하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통화 할증료고요. 그다음에 중량 할증료라는 건 무거운 화물을 화주가 맡겼을 때 선사에서 그 무거운 화물을 실을 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른 화물과 혼합 적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중량 할증료고요. 이 밖에도 수혜주의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환적 할증료, 특별운항 할증료 등의 할증료의 운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해서 주요 장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선박에서 컨테이너선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장비죠. 이걸 우리가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장비들 중에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설비로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 굉장히 답지나 보기 선택지에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트랜스포 크레인은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정리하는 하역 설비인데요.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며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야드 하역 장비에 비해서 가장 높게 화물을 쌓을 수 있다. 5에서 7단까지 쌓을 수 있고요. 제한된 야드 면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자, 스트레들 캐리어는요, 암벽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거나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스트레들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동성은 좋으나 길이 방향으로 3단까지밖에 쌓지 못한다. 3단 1열 정도가 적재 가능하여 야드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주요 사용되는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복합 운송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특정 화물을 육상 또는 해상, 내수, 항공, 철도, 도로 운송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 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 구간을 일괄 운송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해상 복합 운송은 주로 선박과 도로, 선박과 철도를 두 개의 운송 기능을 합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두 개 운송을 합친 것을 해상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합 운송의 요건은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합 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 운송 계약과 단일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전 구간의 책임을 다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한다. 다양한 운송 수단이 이용되는 거죠. 뭐 항공이라든지 또는 선박이라든지 또는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 운송인은 운송 전 구간에 대해 단일 운임의 청구권을 갖는다. 각각의 운송 수단이 다 틀리다라고 해서 각각의 운임을 받는 게 아니고 전 구간에 대해서 단일 운임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래서 복합운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아, 그 다음에 다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원유 운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운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비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과 원유 세정 작업 또는 원유 세정 장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운송할 때는 탱크 내를 항상 비활성 가스로 채워서 비활성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탱크 내에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비활성 가스 시스템이다. 자, 화물 탱크 내에서 불활성 가스, 주로 순수한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 등을 공급하여 유증기로 인한 탱크의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비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다. 자, 원유 세정 작업이라는 건 뭐냐? 유조선의 양화 작업 시에, 그러니까 원유의 일부를 고압 분사해서 선창에 붙어 있는, 자, 원유의 특징이 끈끈한 거죠.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아무리 퍼낸다고 해도 선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선창에 있는 원유까지 전부 다 하역을 시켜야지만이 하역량이 늘어나겠죠. 그러한 방법을 쓸 때, 원유를 고온으로 좀 가열한 다음에 고압으로 선창에 쏘게 되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창에 붙어 있는 원유의 잔류물, 슬러지를 씻어내는 작업을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말씀드린 듯이 이너트 가스 설비와 함께 운용이 되어야 한다. 자,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선박이 LNG 선박이죠.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선박입니다. LNG 선박은 크게 탱크의 형태에 따라서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모스 방식 같은 경우는 독립된 탱크를, 외부에서 제작된 독립된 탱크를 지지대 위에 올려놓고 이 안에 액화천연가스를

탱크를 채운 다음에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구형 탱크, 선체와 독립적이다. 멤브레인은 원래 선창에다가 방열 처리를 해서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할 수 있게끔 운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열자재로 만든 탱크 선창에 밀착한다. 액화천연가스의 특징은 원래 가스니까 기체인데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162도씨 이하로 낮추게 되면 기체인 게 액화됩니다. 액체로. 그러면서 부피는 6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액화시켜서 운송하는 게 기체 상태로 운송하는 것보다 600배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62도씨 이하를 항상 탱크 내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모스는 LNG 화물의 중량과 압력 직탱이 가능하고, 멤브레인은 탱크 내병의 인바급 때문에 수축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모스 방식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 그 다음에 멤브레인식의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스 방식은 내압이 강하여 안전성이 우수하고 슬로싱에 안정적이다. 자, 액체가 흔들렸을 때, 액체가 탱크 내에서 흔들렸을 때, 그 흔들렸을 때 탱크 벽면에 주는 충격을 슬로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슬로싱은 원통인 원형인 탱크가 직각인 탱크보다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죠. 분산시키니까. 그래서 슬러시 충격이 안정적이다. 선창 내에서 검사나 보수가 가능하고 탱크 내부에 열 침입이 감소된다. 단점은 선창의 공간 이용 효율이 적다. 이외에는 선박이 아무리 많은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탱크 내부에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창의 공간 이용 효율이 저하된다. 반면에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선창 전체를 화물창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스보다는 선창의 공간 이용률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선창의 공간 이용률이 우수하다. 자, 구상 탱크 상부가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선방 조종성이 저하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선창의 이용 공간 이용률이 우수한 게 멤브레인이죠. 화물의 수축에 의한 변형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 선박 건조비를 감축할 수 있다. 외력의 영향을 최소화. 선박 조종성이 우수하다. 선박 조종성은 모스형보다 멤브레인형이 우수하다. 이중 선체 구조가 불가피하고 탱크 외부로부터 검사 보수가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스형과 멤브레인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3단원 간략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기출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항만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상왕 등도는 부항 격포항에서 위도를 거쳐 100길로 4시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섬으로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오른 섬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섬은 우리나라 서해 중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하는 영해의 기점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시작함을 알리기 위해 북서쪽 절벽 아래에 태극기가 부착된 첨성대 모양의 영해 기준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왕 등도항은 항만법에 따라 가로 지정되었으며, 자, 가는 이러한 항은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니까 지방관리항은 아니겠죠.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항해하는 항만이다. 그리고 태풍과 같은 기상악화 시 주변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을 찾는 문항인데 국가관리 연안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크루즈 관광에 대한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세트형 문항인데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문항 한 문항과 이 문항을 보면 위 기사에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보완한 계류 시설로 오른 것은 우리 항만 계류 시설에 대한 문항이네요. 자, 계류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자, 크루즈선 유치에 적극적인

네모세모 씨는, 네모네모 씨는 지난해 지방양산청장 요청하여 수심이 12m인 부두에 대형 선박이 접안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항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바다 방향의 해적까지 수직의 벽으로 만든 계류 시선을 보완하였다. 자,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바다 방향에서 해적까지 수직 벽으로 만든 계류 시설. 암벽이죠, 암벽. 암벽입니다, 암벽.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돌핀은 우리 몇 개의 기둥을 박아서 거기에 선박을 계류시키는 걸 얘기라고요. 자, 잔교는, 연약 지반이 약한 곳에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마루처럼 이렇게 덮은 다음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시설이 잔교고요. 자, 부잔교는 뜰 부자죠. 상자형 부유체를 띄워놓고, 물에 띄워놓고,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게 부잔교가 되겠고요. 개선부표는 부표에 개선줄을 연결해서 선박을 접안시키는 게 개선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암벽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인공 구조물이 속하는 항만 시설의 분류로 옳은 것은? 자, 땡땡항은 고려 이후 호남 지역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운영되던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땡땡항은 1899년 개항 이후 군대적인 항구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인공 구조물인 뜬다리 부두가 만들어졌다. 뜬다리 부두, 아까 뜰 부자 쓴다 그랬죠. 부두니까 뜬다리 부두, 부장교입니다. 부장교. 부장교. 이 구조물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여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바닷물의 수위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다리와 콘크리트 부유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며, 콘크리트 부유체는 선박의 접안시설로 이용된다. 그래서 콘크리트 상자형 부채를 띄워놓고 부유체와 육지는 다리로 연결시켜서 물이 들어올 때는 올라가고 물이 빠질 때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나라 서해안에 자주 사용되는 계류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항만시설, 계류시설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해상 운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국내 A선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국내 A선사, 일본의 B선사, 대만의 C선사가 체결한 공동 운항 서비스 협정으로, 자, 컨테이너 운영하는 선사가 여러 선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서한 12개, 미주 동한 4개, 북유럽 6개, 지중해 5개, 중동 3개의 정기 노선을 제공해서 약 360만 TU 이상의 선복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우리 제시문의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20피트 컨테이너 360만 개를 운송할 수 있는 선복량이라는 것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또한 각 선사는 이러한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항로 및 선박 공유를 함으로써 운송 서비스의 안전적 운영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은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컨테이너 운송은 화물 운임표를 작성하여 테라프를 작성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정한 항로를 공표된 일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항한다. 정기선 형태로 운항한다. 컨테이너선은 거의 대부분 다 정기선 형태로 운항을 한다. 곡물, 광물 등 대량의 단일 산적 화물 운송을 주 목적으로 한다. 컨테이너를 주 목적으로 하죠. 틀린 선택이고, 선택지고,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해운 시장 관련한 뉴스이다. 이 상황에서 해운 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로 오른 것은 할증 운임.

과 관련된 문항인데 제시문에서 어떤 할증운임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최근 땡땡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원유와 관련된 거네요. 원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 유류 할증료죠. 유류 할증료. 유류 할증. 자, 설상가상으로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세모세모항에 많은 선박이 입항하면서 하역 작업이 지체되어 선박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선박이 제시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선박 가동률이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기선 해운회사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하기에 화주에게 할증료를 부과한다. 두 번째는 선박 가동률 저하에 따른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체화 할증료죠. 그래서 유류 할증료와 앞부분은 유류 할증료, 뒷부분은 체화 할증료, 기억과 디귿이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중량은 무거운 화물일 때 부과하는 할증료. 통화 할증료는 운임비에 통화에 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죠. 자, 이 문항은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항에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 사장이 확장하고자 하는 시설, 가나로 오른 것은, 자, 다수의 화주가 의뢰한 소량화물. 다수의 화주가 의뢰한 소량화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 소량화물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이죠. 물동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필요해 봅니다. 우리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 중에 소량화물을 모아서 보관했다. 같은 목적지별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죠. 조작장을 확장합시다. 그리고 선박 적부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를 하역 순서대로 정렬해 쌓아두는, 자, 하역 순서대로 쌓아두는 곳을 마셜링 야드라고 얘기하죠. 마셜링 야드. 그래서 앞쪽 가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나는 마셜링 야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의 키포인트는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풀 컨테이너 노드로 요도의 작업을 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셜링 야드는 하역 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공간을 마셜링 야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항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 리액션 문항이네요.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 가 나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해상운송에 관심이 많은 A군은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조사 결과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은 가나 부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는 기본 운임, 기본 운임. 그다음에 나는 할증 운임이 되겠죠. 할증 운임, 할증 운임. 자, 그중에서 기본 운임은 운임 요일표 테라프라고 얘기죠. 테라프에 공시된 품목별 운임에 해당 화물 중량 또는 용적을 계산해서 정한다. 자, 나는 화물 한 개의 부피나 길이가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선사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할증운임이죠. 부대비용으로는 터미널 화물 처리비, 부두 사용료, 서류 발급 등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래서 가는 기본 운임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본 운임에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사용료가 포함된다.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사용료는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 나에는 할증 운임에는 용적 및 장척 할증료가 있다. 맞는 얘기죠. 부피가 큰 화물을 맡겼을 때 또는 길이가 긴 화물을 맡겼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할증 운임이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할증 운임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할증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말 연시 기간에 화물량 급증으로 인한 화물을 실을 공간이 부족하다. 선복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선박 용선료 상승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가 부과될 예정에 참고하십시오. 자, 성수기 때 선복 부족에 따라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 운임은 성수기 할증료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할증료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본 운임에 포함된다. 따로죠. 별도입니다. 화주가 선사

신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화주가, 선사가 청구하면 화주가 지급하는 게 할증운용비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시행률은 800달러고요. 40피트 컨테이너당 800달러.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시행률은 400달러입니다. 두 배네요. 세 배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은 이제 벌크 화물선, 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학생은 땡땡항만공사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VLCC급인 가가 항구에 도착해 화물을 양하고 다시 출항하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볼수 있었다. 이 선박의 화물은 땅 속에서 뽑아낸 후 정제하지 않은 흑갈색의 물질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황, 질소, 산소 화물들이 섞여 높은 점성의 액체 혼합물이다. 뭡니까? 원유죠, 원유. 제시문에는 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체 유출 시에는 심각한 오염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억, 화물 선적 전에 화물창을 불활성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너트 가스 설비, 이너트 가스 설비를 이용해서 불활성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화물 선적 후 래싱 용구로 화물을 고정시킨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비가 래싱인데, 이거는 목재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죠. 화물창의 형태에 따라 무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거는 LNG 선박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선택지 기억만 정 선택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다음 사업 계획서에서 알수 있는 전용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화력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위한 부두 확장을 통해 전용선의 선석 확보가 필요하다. 재화 중량 톤수 15만 톤급 이 선석이다. 자, 취급 화물은 어떤 거냐? 비중이 1.1에서 1.4인 광물이다. 석탄이죠, 석탄. 석탄. 보통 흑색이며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을 보이고 탄면에 광택이 난다. 석탄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기억, 양화 작업 시 화물창에 원유 세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대량으로 운송한다. 맞는 산적 화물선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현측에 지주를 세워 기둥을 세우고 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한다. 목재 운반선이죠. 목재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죠. 가연성 가스가 선착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해치를 열어서 표면 통풍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석탄 운반선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대학성능력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해상에 설치된 항만 시설에 대한 글이다. 자, 땡땡 앞바다에는 다섯 개의 작은 인공섬이 떠 있다. 이 인공섬은 지름 12.5m, 높이 4.3m의 원통형 철제 구조물인 부위로 바다 위에 뜬 상태로 닷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해상 계류 시설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개선 부표죠. 개선 부표입니다. 이걸 개선 부표라고 얘기하죠. 개선 부표. 개선줄에 의해서 선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이 계류 시설은 홀수가 깊은 VLCC가 수심이 얕은 부두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한계 내 일정 수심이 확보 동작에 설치되어 계류를 가능하게 해준다.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오일. 원유죠. 원유 운반선입니다. 원유 운반선은 개선 부표에 개선시켜서 그 다음에 이 사설은 계류한 선박과 연결된 수상호수로 화물을 받고, 그러니까 호수로 원유를 받는다는 거죠. 받아서 육지까지 옮긴다. 이를 3, 4km 길이의 해저 송유관을 통해 다시 육지와 저장시설로 보내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제시문에 나와 있죠.

개선 시설 중은 개선 시설은 중에 하나인 개선 부표, 그다음에 원유 운반 선에 대한 내용이죠. 윗글에 나타난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선체와 독립된 구형의 화물창을 가진다. 모수형이죠. 이거는 LNG 선박에 대한 내용이고요. 화물창의 온도를 초저온 상태로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LNG 선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물창의 폭발 방지를 위해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화물의 일부를 화물창 내에서 고압 분사하여 세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원유 세정 장치가 원유 운반선에는 설치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윗글 가에 해당하는 항만 시설은 개선 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화물창 방식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영하 162도씨를 견디는 화물창. 자, 영하 162도씨면 LNG를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림만 보더라도 구형의 독립된 탱크가 아니기 때문에 멤브레인 방식이죠. 멤브레인 방식입니다. 그림 속 LNG 운반선 화물창 방식은 멤브레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멤브레인 방식의 포인트는, 화물창의 키포인트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이 거의 없는 아주 얇은 임바급을 사용했습니다. 임바라는 말이 불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바급을 사용했다. 선체 형상에 맞춘 화물창으로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다. 선창 전체를 LNG를 쓸수 있는 화물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억. 선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거는 모수형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선택지고요. 구형 형태의 화물창보다 슬로싱의 영향이 작다가 아니고 크다입니다. 크다. 크다. 슬로싱은 모수형이 더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화물창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멤브레인 방식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화물창에 가해지는 화물의 압력과 중량을 선체에 분산시키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선창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선체에 전달돼서 분산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LNG 선박 중에 멤브레인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하역 설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 나타난 컨테이너의 하역 설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컨테이너 하역 방식 중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과 셰시 방식이 있는데, 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은 컨테이너 장치장 내에서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쌓아 올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샤시 방식은 컨테이너를 샤시 위에 실은 상태로 에이프론과 컨테이너 장치장 사이를 이동하는 방식이 샤시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은, 자, 가는 에이프론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인다. 자, 트랜스퍼 크레인이, 자, 에이프론에 따라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셰시 방식은 이동을 위해 야드 트랙터가 필요하다. 셰시를 하나의 셰시를 그 위에 컨테이너로 올리고 이거를 끄는 야드 트랙터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과 셰시 방식은 모두 컨테이너를 3단 이상으로 다단적재할 수 있다. 셰시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밖에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 선택지는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마찬가지로 하역 설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다음 2026학년도

적재 가능할 것, 컨테이너 장치장 CYE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일 것, CYE에 따라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트랜스퍼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자, 무인 이송 장비는 바닥에 깔린 신호선에게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에이프런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게 가가 되겠죠, 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장치장 CI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게 나입니다, 나.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크레인, 나는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그래서, 가, 나에 해당되는 하역 설비는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AB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방식에 대한 사례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컨테이너의 터미널에서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가로 양하여 에이프런에 있는 나 위에 올려놓는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뭘로 양하합니까?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양하죠.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되겠고요. 크레인에 양하여 에이프런에 있는 나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상태로 견인된다. 견인돼서 에이프런에서 CY, 컨테이너 장치장까지 이동하는 것은 샤시죠, 샤시. 나는 샤시가 되겠고요. 자, B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마찬가지로 가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에이프런 지면에 내려놓으면, 양하해 놓으면 그 컨테이너를 가가 집어 올린 상태로 컨테이너 장치장까지 이동시킨 후 지면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뭡니까? 다는 땅에 내려놓으면, 에이프런에 내려놓으면 그걸 집어서 CI까지 움직이는 거, 스트레들 캐리어죠. 다는 스트레들 캐리어다. 들 캐리어. 자,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크레인은 에이프런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컨테이너 크레인은 에이프런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되는 선택지 또는 답지입니다. 자, 나의 이동은 샤시의 이동을 위해 야드 트랙터가 필요하다. 견인할 수 있는 트랙터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는 스트레들 캐리어이다. 다는 스트레들 캐리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정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운학과 정보 분야의 문항이네요. 기출 문항이네요.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선박 자동화 시스템 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등 항해사님, 저희 선박의 화물 적화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선박에서는 가의 시간별 선적 화물량과 선박 평형수, 발라스트 워터의 조절량 등을 예측하여 입력해 보면서 화물 적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선박의 복원력, 트림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선박 자동화 시스템이 뭐냐? 하역 의장. 선박을 싣고 내릴 때 선박의 안전을 계산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화물을 얼마만큼 실어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하역의장 자동화 시스템이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군요. 그럼요. 하역의장 시스템은 실제 화물 선적 중에서 선박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선형품의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재고 관리 시스템이죠. 화물의 중량 초과 적재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하는 목적이죠. 자, 해저 장애물을 감지하여 좌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좌초 예방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충돌 예방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포트미스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여 그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을 설명하는 매뉴얼의 일부이다. 이 매뉴얼에서 알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자, 선박의 우리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조타실 또는 브릿지 또는 휠하우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조타실의 조타기의 모양입니다. 조타기의 모양. 그래서 조타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제어용 노브가 있습니다. 자, 자동 제어 모드는 자동 제어용 노브를 돌려서 자동 제어용 노브를 돌려 일정한 값을 설정하면 일정한 값이라는 것은 요 침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설정 값에 따라 자동으로 타각을 제어한다. 그래서 125도로 맞춰 놓으면 선박이 125도 조금씩 움직이지만 결론은 125도 방위각 125도의 침로를 따라서 운항을 한다라는 거죠. 수동 제어 모드는 이걸 수동적으로 놓으면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타수가 직접 수동으로 타각을 제어한다. 조타를 돌려서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죠. 조타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죠. 조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자, 선박의 트림을 유지할 수 있다. 선박의 트림은 길이방향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해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소나를 이용한 내용이죠. 틀린 선택지가 되었고, 선체의 복원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그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박의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조타기를 통해서 선박의 침로,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조타 제어 시스템이죠. 4번이 맞는 내용이죠. 선박의 주기간의 분당 회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엔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문항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선박 운항 자동화 시스템의 기대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무세무연구소는 선박 운항 완전 자동화에 필수적인 자동 계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선박의 굵은 밧줄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선박을 부두에 계류시켰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했다. 기존에는 계류에 개선줄을 던져주게 되면 끌어가지고 그거를 볼라드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진공 흡착 패드와 유압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선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두에 계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뭐를 이용해서? 진공 흡착 패드와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선박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붙인다라는 얘기죠. 자, 선박의 침로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거는 조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박에 공급되는 전력을 안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전력 제어 시스템. 계류사기 끊어져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류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공 흡착 패드와 유압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물의 적 양하에 따른 횟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여그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항해 중에 해저 장애물을 감지하여 좌초를 예방할 수 있다. 좌초 예방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 계류 시스템에 의한 기대 효과는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일기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오늘은 드디어 세무세무항에 정박했다. 상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그동안 계속된 운항으로 정비하지 못한 주기간을 정비해야 했다. 1등 기관님께서는 주기간의 운전 시간을 확인하여 정비 시기가 도래한 연료 분사 밴부를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비에 앞서 1등 기관사님께서 교체할 연료 분사 밸브의 노즐 팁과 패킹에 애비품 수량을 파악하라고 하였다. 애비품, 선박에 가지고 있는 비품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였다. 자, 나는 선형품 창고를 직접 뒤지지 않고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애비품 수량을 쉽게 파악하였다. 예전에는 애비품 수량을 수기로 작성했는데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느냐, 재고가, 선박의 재고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재고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재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15번에 사용된 자동화 시스템은 4번 재고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우리 3단원에 대해서 핵심 개념 정리와 그다음에 기출 문항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23강이었죠. 23강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해준 수험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요. 자, 선생님과 수능 특강부터 그다음에 수능 완성까지 함께 달려온 모든 수강생들이 본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준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23강 완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가

서있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성장하려는 사람을 돕는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여러 조직 리더 및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상사는 빼놓을 수 없는 직장인의 중요 관심사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상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내 300여 개 기업 대상의 자플래닛 데이터 10만 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데이터 10만 건 전체에서 상사를 언급한 양은 약 3.5%가량이었고요.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언급 빈도수는 240건에서 12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기업 단점이라는 열에서요, 특히 상사에 대한 언급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능함, 실력 없는, 배울 게 없는 등의 표현이 상사와 함께 쓰였는데요. 머지않아 미래에 유능한 인공지능 관리자가 등장한다면, 과연 직장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사의 역할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리더가 있겠는데요. 리더는 조직의 전략 방향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매니저는요, 단순히 업무와 목표를 할당하고 과정을 확인하며 때로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구성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자료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의적 지능에 가깝고요.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사회적 지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직과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방향에 따라 이를 배분하고 진척 정도를 확인하며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은 단순 인지처리 능력으로 가능하므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수월한 영역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효과적으로 업무를 배분, 평가, 보상하는 매니저 역할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앞으로 관리자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공지능 상사의 모습이 바로 배달 서비스 추천 배차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우아한형제들의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인공지능 추천 배차는 배달원의 위치와 이동수단을 고려해 배달 주문을 배정합니다. 인공지능 추천 배차는 배달원에게 일거리를 주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며 다음 배차를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조직에서 상사가 구성원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부여하는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우아한 형제들은 실제로 인공지능 추천 배차를 이용해 배달원 사고가 약 47%가량 감소했고 배달 시간도 감축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버 역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운전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미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직장의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를 볼수 있으며, 이에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 상사가 조직을 관리하는 미래 역시 가까운 신뢰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만을 우선하는 인공지능 상사의 면모는 치명적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적화된 시간과 동선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달원분들은 쉼 없이 운전하고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바로 문제는 알고리즘이 구성원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그들의 몸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엔 든든한 비서가 생긴 기분이었으나 AI가 제시하는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이 시간에 완료해 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었다는 체험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수평적 조력자인 줄 알았던 AI가 사실은 배달을 지시하는 수직적 관계의 상사였던 거죠. 결국 인공지능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문제가 제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라클과 퓨처 워크플레이스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는 인간 관리자를 더욱더 선호하는 이유로 45% 이상이 공감을 뽑은 바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면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는 역량 역시 관리자에게 매우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관리자에게는 그러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더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성과평가인데요.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요. 성과평가 주체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가

밝혀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드백 만족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평가 주체를 몰랐을 때는 AI의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더 높았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성원들에게 더욱더 높은 만족도를 줬다는 점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요, 평가 주체가 인공지능임을 밝혔을 때, 아, 나는 AI는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피드백 수용성이 확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피드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고 수용한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AI가 주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피드백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인공지능이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저 멀리 앞에 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조직 내 인공지능에 의한 관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현재 관리자에게 이런 말은 일자리를 뺏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에게 연초에 업무를 배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부여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었는데요. 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인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구성원 육성에 정작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현재 관리자가 맡은 단순 반복 업무를 덜어낼 수 있고요. 리더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직원이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리더의 역량이자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결국 미래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려는 노력이 바로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요. 인공지능 상사 역시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배분하게 됩니다. 물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활용되는 재료와 결정 근거는 사람의 개입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피드백을 줘서요, 구성원들의 신체적 컨디션과 애로사항 등을 이해시키고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리자 역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이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료로서 함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사결정 원칙을 조직, 리더, 인사부서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요. 결정 과정 역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업이 가능하고 최선을 다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이 관리할 조직의 미래는 우리가 인지했든 혹은 인지하지 못했든 꽤나 각박해 와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 저항과 두려움이 공존할 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물결이자 방향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만 5천 명 이상의 인사관리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인사관리협회 컨퍼런스에서 2023년을 제2의 빅뱅이 시작한 한 해라고 지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깊숙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로 자연스럽게 우리 옆으로 온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우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성장하려는 사람을 돕는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여러 조직 리더 및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업에서도 AI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채용하고 보상하고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용에 있어 단순히 서류 전형을 스펙과 학점 등 기타 평가 총점이 높은 사람을 뽑았다면요. 이제는 훨씬 더 다양한 요인과 복잡한 조합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나 평가, 승진과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로 미래에 일을 잘할까라는 문제에 답해야 하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타 알고리즘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설명하면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특성을 컴퓨터가 모델링해서 그와 비슷한 특성의 사람을 채용하고 보상하고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탁월한 리더, 핵심 인재의 특성에 대해 데이터와 사례로 이야기해보고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인사 이슈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타고난 리더, 즉 핵심 인재와 일반 인재는 무엇이 다를까요? 최근 다양한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학습 민첩성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조직 내에서 적응해야 할 이슈도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들의 고민 주제가 바로 첫 번째, 학습 민첩성을 가진 리더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학습 민첩성을 키워줄 것인가? 에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 가능하다, 개발 가능하다와 같은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학습 민첩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요.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우리 조직에 더 많은 핵심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학습 민첩성 중심으로 선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낼 잠재력 있는 리더, 즉 핵심 인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인 동시 출현 단어 기법으로 핵심 인재의 특성을 파악해 봤는데요. 즉 핵심 인재와 일반 인재가 동일한 과제를 수행했을 때두 집단 간 업무 수행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본 것입니다. 인사 의사결정에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했고요. 이 중에서 핵심 인재는 약 33명, 일반 인재는 약 105명이었습니다. 우선 핵심 인재와 일반 인재의 주요 강점을 살펴봤는데요. 일반 인재에 비해 핵심 인재의 차별적 특성으로 사람 관리 역량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시 출현 단어를 분석해서 어떠한 맥락에서 강점들이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그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핵심 인재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시스템적 사고, 전략 기획,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등의 역량이 골고루 관계를 맺고 그 중요도 역시나 비슷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 핵심 인재는 주어진 과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전략과 사람을 함께 활용해 해결해 간 것입니다. 반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인재는 특정 역량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핵심 인재들의 강점으로 사람 관리 역량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기존 여러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인재의 차별점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배우는 학습 민첩성도 중요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문제 상황에 전략과 사람 관련 테마를 골고루 활용해서 조직과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역량도 갖추고

키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더 나은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 구글은 2009년 산소 프로젝트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조직의 산소와도 같다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는데요. 구글의 인사혁신연구소 내부에 구성된 프로젝트 옥시젠 팀은 1년 내내 직무평가, 직원 설문조사, 관리자 평가 및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받는 관리자들과 최저점을 받는 관리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했는데요.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를 구글의 전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후 산소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는 2010년도부터 관리자들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일을 잘하는 탁월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코치 되기. 두 번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안 하고 동기부여 및 권한 위임하기. 세 번째, 팀 멤버 개개인의 성공과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표현하기. 네 번째, 생산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기. 다섯 번째, 좋은 커뮤니케이터 되기. 구체적으로 잘 듣기, 정보 공유하기 등이 있고요. 여섯 번째, 팀 멤버들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주기. 일곱 번째,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기.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팀에 조언해 줄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스킬을 가지고 있기. 구글이 발표한 8가지 리더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일만 잘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력치를 최대화하고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낫 오피니언은 구글이 사람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과 의견에 기반해서 사람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으로 인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채용 때 리더의 밝은 면 외에 어두운 면도 측정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5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한 A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A사는 10년 넘게 경력 사원을 채용할 때 후보자의 인지 능력, 성격 등을 주요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이야기할 때 보통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기업에서는 주로 성실성, 호감성, 외향성과 같은 밝은 면만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밝은 측면의 성격이 조직 정합성과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데 유효하다라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개인이 가진 어두운 측면의 성격도 그 영향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령 타인을 통제하고 행동을 조작하고자 하는 마키아벨리즘이 있고요.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즘 등이 있습니다. A사는 제조 및 서비스라는 산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면의 어두운 성격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선 국내외의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진단을 살펴봤고요. 조직 내 최고 경영층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잠재적인 부정 행동을 도출해냈습니다. 그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 및 진단 문항을 개발해서요. 일반인 집단, 직장인 집단, 그리고 병리적으로 어두운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집단을 테스트해서 최종적으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했습니다. A사는 본 진단을 활용해서 다양한 과정에도 도입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도 본 진단을 도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인재와 핵심 인재 간의 흥미로운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요. 지배 행동이라는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배 행동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한 행동입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저희 구성원들을 갈아 넣어서 성과를 만드는 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사 핵심 인재들은 지배 행동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서 일반 인재와 비교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사 핵심 인재들이 유독 높은 지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A사는 제조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다양한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매출 중심의 성과 지표를 평가 척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관리하고 높은 매출 목표를 던짐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람들이 핵심 인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컸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핵심 인재와 CEO 선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신호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과 리더, 그리고 인사부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인재와 CEO 선발은 가장 중요한 신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갈아넣는 리더가 우리 조직의 CEO이자 핵심 인재로 선발된다면 우리 구성원들에게는 아, 저렇게 일해서 성과를 내면 조직에서 인정받고 핵심 인재가 되는구나 라는 신호가 가게 되고요. 이를 그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리더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구성원과 그 조직은 장기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에 올라가기 전에 조직에서는 이를 미리 발견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그 리더에게 인지시켜주거나 혹은 CEO 자리까지는 못갈수 있도록 사전에 잘 차단해야 합니다. 이렇듯 미래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채용은 다양한 도구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 있고 타당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타고난 리더는 능력과 사람 관리 모두를 잘하는 사람이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기초기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초기술에서 이제 식물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식물이 농업기초기술에서 한반 정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할 내용이 식물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주로 출제되는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물의 형태 관찰, 그리고 토양 비료,

및 작물의 보호.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질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해충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물, 25편, 25강은 이제 동물에 관련된 건데, 항상 그 질병하고, 그러니까 질병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작물의 형태와 관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의 형태와 관찰에서 일단 잎의 구조예요. 잎. 잎. 자, 잎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끝에 표피 부분에 큐티클층, 그리고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있고, 이제 잎 뒤편에 공변세포, 표피 조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잘 나오는 내용이죠. 기공. 기공. 두 개의 특별한 세포,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평압도 조절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잎은 크게 표피, 잎살 조직, 관다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표피는 맨 바깥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잎 뒤편에 보면 기공이 있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그리고 주로 잎 뒷면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클층, 확수층이라고 그러죠. 잎의 내부를 보호하고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용, 털입니다. 털. 표피 세포가 돌출돼서 형성한 털입니다. 일부 모형에서는 자극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사람이 맨 피부로 이렇게 풀을 닿았을 때 풀독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자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잎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햇빛을 굴절시켜서 그늘을 형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모형. 자, 잎살 조직. 잎살 조직은 울타리 조직과 갯솜 조직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한 조직이고요. 갯솜 조직은 빈 공간이 많아서 기체 이동 통로가 주로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관다발에서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 무기 양분을 잎, 그리고 상부까지 올려주는 물관. 잎에서 만들어지는 광합성 산물을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옮겨주는 체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관과 체관의 위치를 찾으라는 문항이 그동안 두어 번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물관이 무슨 역할을 하고 체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위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정답률이 좀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증산작용과 기공. 증산작용이에요. 물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증발돼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작물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배출되는, 수증기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역할은 그 식물 체내에 체온 유지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더 나타나죠.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기공. 기공. 두 개의 특수한 세포, 공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잎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장소가 됩니다. 다음, 이제 증산작용 중에 대표적인 거, 일액현상과 일비현상. 일액현상, 일비현상, 둘다 식물 체내에서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일액현상은 둘다 뿌리가 건전해서 수분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둘 다. 그런데 일액은 보통 이게 그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잘 증발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공기 중에 수분이 포화 상태를 이루거나 이러면 밑에서는 수분을 계속 빨아 올리고 여기서는 이게 증발이 되는데 증발이 되지 못하고 이게 방울방울 맺히죠. 그게 일액 현상이에요. 식물 가장자리 방울방울 맺히는 현상. 일액 현상. 일비 현상은 물관이 잘렸어요. 물관이 잘렸어. 줄기를 절단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내서 잘린 물관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일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수분이 배출되는 현상. 대표적인 게 우리 고로쇠 채취할 때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거 꺾여진 거 있으면 거기에 수액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 현상, 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일비 현상. 일액 현상은 이른 아침이나 이럴 때 공기 중에 포화 수도가 굉장히 높을 때 나뭇잎 끝에 그 물방울들이 몽글몽글몽글 맺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줄기의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 줄기의 단면이 보기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체관이 어디냐, 물관이 어디냐, 심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표피나 피층 물어본 적도 없고, 체관, 물관, 이 대부분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형성층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체관, 안쪽 물관, 이렇습니다. 줄기의 구조 보면 쌍떡잎은 이렇게 관다발이 규칙적이에요. 외떡잎식물은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쌍떡잎식물은 뭐가 있어요? 형성층이 있어. 형성층이 있으니까 뭘 한다? 부피 생장을 한다. 얘가 두꺼워져. 근데 외떡잎식물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벼가 두꺼워지나요?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줄기의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꽃. 꽃. 일단 갖춘 꽃과 안 갖춘 꽃의 차이. 자, 암술, 수술, 그리고 꽃잎. 꽃받침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춘 꽃이에요. 안 갖춘 꽃은 방금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암술만 있다, 수술은 없다. 그러면 암꽃 단성화가 돼요. 수술만 있다, 숙꽃이 돼요. 단성화. 꽃잎이 없다, 이것도 안 갖춘 꽃. 꽃받침이 없다, 이것도 안 갖춘 꽃. 그러니까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춘 꽃,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안 갖춘 꽃. 양성화는 암술 수술이 다 있어야 돼요. 단성화는 암술만 있든 수술만 있든. 그렇죠? 갈래꽃, 꽃잎이 다 떨어져 있어. 장미처럼. 통꽃, 꽃잎이 다 붙어 있어. 호박. 호박, 이런 것처럼. 나팔꽃, 이런 것처럼. 요거 이제, 이 정도는, 지금 정도면 다 구분해 낼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비교예요. 작물의 분류에서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걸러낼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답을 골라낼 수도 있어요. 답을. 자, 쌍떡잎과 외떡잎 식물의 떡잎의 숫자는 쌍 단위예요. 두 개, 하나. 관다발의 분포는 쌍떡잎 식물은 규칙적입니다. 외떡잎 식물은 불규칙적이에요. 나이테, 형성층. 쌍떡 식물은 형성층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 생장을 해요. 얘가 두꺼워져. 그런데 외떡잎 식물은 부피 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잎맥, 그물맥이에요. 외떡잎식물은 나란히 맥이에요. 옥수수, 벼, 파, 밀, 보리, 잎 보세요. 다 길쭉길쭉하죠. 나란히 맥. 그에 비해서 뭐 나뭇잎, 호박, 이런 거 보세요. 다 그물맥. 쌍떡잎, 그물, 외떡잎, 나란히 맥. 뿌리를 보더라도 원뿌리 있어. 고등뿌리. 이게 쌍떡잎. 수염뿌리. 외떡잎식물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선지의 정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잎의 구조에 관한 게시글이에요. A의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양의 귀를 닮은 식물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잎이 양의 귀를 닮아 램스이어라고 불리는 꿀풀과의 비잔티나 석잔풀을 소개했습니다. 이 식물의 잎은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잎이.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잎의 표피 조직이 돌출돼서 돌출하여 변형된 애는 트리콤이라 불립니다. 솜털이네요. 솜털. 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모용이네요. 모용. 그렇죠? 자, 모용은 수분과 무기 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어디서? 누가? 뿌리가 하죠. 수분하고 무기 양분은 뿌리가 지하에서 흡수를 하죠. 자,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병 해충에 침입을 막습니다. 이게 모용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산화탄소 등과 기체의 교환통도 어디서 해요? 두 개의 특수한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에서 하죠. 작년 대수능 10번이었네요. 모형이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6번입니다. 다음 그래서 식물 잎의 가부위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자, 최근 실내 인테리어로 설치되는 수직 정원이네요. 수직 정원은 단순히 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정원에 주로 이용되는 식물은 스킨덥서스, 그리고 싱고니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엽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며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을 가를 통해 수증기 형태로 배출을 해요.
우리가 배웠던 식물의 조직 가운데 증산작용으로 해서 날리는 어떤 뭐가 있었어요? 기공이 있었죠, 기공. 기공. 그러니까 가는 기공.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을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배출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 기공. 자, 그럼 기공에 대한 설명 봅시다. 주로 관다발에 분포한다. 관다발에 분포하는 건 뭐예요? 물관하고 체관이 관다발에 분포하죠. 니은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공. 식물체 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다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팽압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시들시들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공변세포가 어떻게 해요? 다쳐. 옳은 내용입니다. 기공에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건 전체적으로 나온 문제 같네요. 그렇죠? 자,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잎의 조직 가나다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수업 시간에, 아하, 외떡잎이 아니고 쌍떡잎 식물이네요. 쌍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잎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고 아래와 같이 학습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잎을 구성하는 주요한 조직은 잎의 표면을 덮는 세포층으로 구성된 표피 조직, 길쭉한 세포들이 울타리처럼 나열된 책상 조직, 그리고 물관과 체관으로 구성된 관다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가, 나, 다가 있네요. 가, 나, 다. 자, 그러면 일단 표피. 가운데부터 볼까요? 길쭉한 세포들이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책상 조직. 책상 조직이 나번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세포층으로 덮여진 표피 조직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과 체관으로 구성된 관다발 조직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보기. 물질을 수송하는 통로에 기능을 한다. 물질을 수송을 한다. 물을 수송을 한다. 아니면 광합성 산물을 수송을 한다. 뭔가요, 이건? 관다발이네요, 관다발. 물관과 체관의 역할이고, 엽록체가 많이 있어 광합성을 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책상 조직이고, 큐티클 중에서 잎의 내부를 보호하는 건 표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는 표피 조직이네. 가는 표피 조직. 가는 표피 조직이니까 표피 조직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는 디귿. 자, 나는 책상 조직이네. 책상 조직은 엽록체가 많아서 광합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나는 니은. 자, 다는 이 부분이죠, 지금. 물관과 체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다발이네. 물질을 수송을 합니다. 기역. 다는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6월 모의고사 10번 문항이네요. 굉장히 문항을 전체적으로 잘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표피, 책상, 관다발 조직까지.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학년도 대수능 3번 문항이네요. 다음은 대추나무 결실 관리에 대한 기사이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가에 들어갈 줄기 조직으로 오른 것. 줄기 조직. 자, 세무세무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마 기간에 대추나무의 광합성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환상박피를 실시합니다. 환상박피. 줄기의 표피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 환상박피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착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했어요. 환상박피란 그림과 같이 수목의 줄기를 형성층 부위 바깥 부분까지를 고리 모양,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상처를 내 가를 끊어주는 것이야, 가. 가를 끊어줘. 그럼 가가 뭐죠? 잎에서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양분이 어디?
뿌리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지에 머물러

항암성약이 부족할까봐 여기 껍질 있는 부분을 도려냈다는 얘기지. 근데 뭐한 이만큼 크게 도려낸, 그러니까 넓게 도려낸 게 아니고 체감만 잠깐 끊어놨어요. 끊어놨어.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이건 언젠지 몰라도 한번 했던 그런 상처가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이 부족하니까 충분히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광합성 산물이 내려가서 뿌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산물이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만. 이해되나요? 내려가서 뿌리로 가고 이쪽으로 이제 그 광합성 산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놓으니까 광합성 산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위에서만 광합성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주는 건뭘 끊어줬다? 체관을 끊어줘서 양분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대신에 넓게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좁게 끊어놨기 때문에 이게 또 붙어서 다시 회복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체관을 찾는 문항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죠. 이제 문항을 우리가 특강 풀어보고 완성 풀어보고 이제 기출까지 풀고 있잖아. 그림만 봐도 이제 답이 나오죠. 그림만 봐도. 아, 가가 뭐구나. 라는 게.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실험 보고서. 학생 A. 현미경을 이용해서 식물의 표피 조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양파 표피 프레파라트, 쌍한 광학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자, 실험 과정. 프레파라트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광원의 광도를 조절합니다. 가장 낮은 배율의 대물렌즈를 위치시키고 프레파라트와 대물렌즈 사이를 조절하면서 대강의 상, 정확한 상 말고 대강의 상을 찾고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춰서 선명한 상을 찾지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걸 발견을 한것 같아요. 관찰 내용 보니까 세포 벽이 관찰되었고 세포 안에 핵이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도 관찰이 됐어. 가가 뭡니까? 가가 지금 기공이죠. 기공. 여기가 두 개의 공변 세포. 그렇죠? 이제 이 그림만 봐도 아, 기공, 공변 세포 딱 나와야죠. 기공 나오면 아, 증상 작용도 나오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지점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위 실험 결과에 그림 가의 기능으로 적절한가? 그림 가의 기능. 가가 뭐였어요? 기공이었습니다. 자, 기공의 기능.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고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광합성이죠. 광합성. 염록체에 대한 설명이고. 표피의 구조가 돌출해서 식물체를 보호해요. 표피의 구조가 돌출돼서 식물체를 보호하는 건 모용이죠. 모용. 수증기를 배출해서 식물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 가능합니다. 기공에서 배출돼서. 자, 세포를 분열해서 식물체 크기 자체를 키우는 거. 생장점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6번에 정답은 기공과 기공에 관련된 내용.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안내문에서 알수 있는 수분 배출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분 배출 현상은 하니까 일액 현상, 일비 현상. 상처가 나서 뭔가 흐르는 일비. 이게 증산작용이 안 돼서 포화수증기가 많을 때 그냥 물방울 쌓이는 일액.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근데 지금 고로쇠라는 단어가 나왔네. 고로쇠. 고로쇠는 뭐예요? 지금 뚫어서 나무의 물관을 훼손시켜서 수액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일비현상과 관련했죠? 일비현상하고. 일비현상. 봅시다.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과의 낙엽, 화엽, 교목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무예요.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채취 방법 보니까 1m 정도의 관다발에서 채취를 해. 구멍 뚫고 유출기 삽입하고 호스 삽입하고 주머니 달아. 채취 후에 구멍에 살균제를 발라 병원균 침입을 막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일비 현상은 근압, 뿌리가 수분을 잡아당기는 그 압력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 맞습니다. 기공을 통해 물이 배출되는 현상 아니지요? 아닙니다. 외떡잎 식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등식물도 물과는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양 비료와 작물 보호. 아마 식물 쪽에서도 꽤나 어려운 그런 내용 유사가 되겠어요. 자, 일단 연작장애. 연작장애는 같은 과 동일한 작물을, 그러니까 같은 작물 또는 같은 과의 작물을 연속해서 몇해 연속해서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장애예요. 특정 양분이 많이 축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과, 그 작물을 좋아하는 특별병원균이나 해충의 서식밀도가 상승한다거나 잡초가 많이 생긴다거나 각종 양분이 결핍이 된다거나 이게 다 연작장애입니다. 뿌리의 피층에 각종 물질이 집적돼서 발생을 하고요. 토양 검정 후에 10일 이하다. 그래서 토양에 필요한 영양분을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합니다. 염류장애, 연작장애의 하나입니다. 연작장애 하나. 토양 중에 나트륨, 칼슘, 황, 질소, 인산 등의 염류가 집적돼서 작물에 발생하는 피해 현상입니다. 얘네들이 염류가 집적이 되면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뿌리가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얘네들이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토양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뿌리가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특정 성분 결핍도 나타납니다. 염류가 집적되면 질소, 칼륨이 많아지면 칼슘이나 붕소 흡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자, 토양의 염류 집적, 작물이 흡수하는 양보다, 그러니까 비료를 과하게 줬을 때 공급하는 비료량이 많아지면 토양의 염류가 쌓입니다. 용액 중에서 수소 이온을 만드는 산과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염기가 결합하면 염이 되는데 이 화합물을 총칭해서 염류라 그럽니다. 염류. 자, 염류 집적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염류 집적은 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은 물을 쓰기 때문에 염류가 물에 녹아서 나가버려요. 노지 토양도 장마나 이럴 때 비가 많아서 염류가 녹아서 쓸려 나가지. 그래서 어디에 많이 발생하냐? 시설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토양 표층에 염류가 집적되면 관수를 해도 침투가 잘 되지 않아요. 물이 옆으로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표터에 흰 가루, 질산화칼륨 또는 질산화칼슘이 나타나거나 푸른색 또는 붉은색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붉은색 곰팡이가 발생할 때는 염류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류가 많아지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염류를 빼내야죠. 빼내야 돼. 아까 시설 재배할 때는 많다 그랬어. 시설 재배는 어디에 적다 그랬어요? 논에 적다 그랬잖아. 이유는 물을 담수를 시켜서 염류를 녹여서 같이 내보내면 되지. 그래서 염류가 많으면, 염류 집적이 되면 일단 담수에 의해서 제염을 시키든 휴환기 때이 염류를 좋아하는 작물을 심어서 그 작물이 이용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탄소와 질소비가 높은 유기물을 사용하든지 여기 퇴비 안 들어갑니다. 그 갭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흙을 환토를 하든 갭토를 하든 이런 방법을 사용으로써 염류 장애를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자, 비료의 3대 요소 NPK입니다. NPK. 4대까지 가면 칼슘. 자, 일단 3대 요소 질소부터 보겠습니다. 질소, 식물체 내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뿌리 및 지상부의 발육과 생장을 촉진하고 지배를 협성에 도움이 됩니다. 질소가 많으면 식물체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식물체가 연약해져서 병충해 약해집니다. 부족하면 성숙한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변성되고 심하면 잎이 작아지고 빨리 늙고 생육이 나빠집니다. 인산, 핵산과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뿌리 신장, 세포 분열에 빠르게 하고 호흡 및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잎색이 엷어지고 부족하면 검은 녹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잎이 작아지고 생장이 억제되고 아래쪽 잎부분부터 괴사합니다. 인산, 토양 온도가 낮으면 흡수가 억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칼륨, 세포 팽합 조절.

합니다. 칼륨 양이온 APA랑 수분의 흡수 기능, 수분 흡수 기능을 촉진하고 병해충 불량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줍니다. 자, 부족하면 세포 평합이 낮아져서 시들시들해집니다. 식물이 아랫잎에 폭이 좁아지고 둘레가 갈색으로 변하고 가뭄이나 고온에 견디는 힘이 약해집니다. 다음 칼슘, 지금 MPK는 했죠. 칼슘 3대 요소는 아니에요. 비료의 3대 요소, 4대 요소까지 가면 칼슘이 나옵니다. 칼슘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생리장애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일단 세포벽 생성과 강화에 관여를 하고 식물체 조직의 강화, 식물 조직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 개량하는 데,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 개량하는 데그 역할을 합니다. 결핍이 되면 일단 칼슘은 그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조직에 결핍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어린 잎, 생장점, 과실 등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나요. 새로 생긴 조직에서.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옆 체류에서 상추, 배추 보면 겉잎보다는 속잎이 썩어요. 속잎이 새로운 잎이잖아. 토마토나 피망에서는 배꼽 썩은 병이 나타납니다. 참외에서는 그씨 부분이 좀 약간 시큼한 그런 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체 종류에 따른 분류, 요거 외우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선충이야. 이름 자체가 다 선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외우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즘아, 이건 몇개안 되죠?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 오활병 두개 나왔고, 파이토플라즘은 빗자루병, 오활병 두개 나왔습니다. 이거 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금방 외울 수 있고, 이제 곰팡이하고 세균 외우면 되는데, 요거는 몇 개, 한 10개도 안 되잖아요. 외우고 가야 됩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병원체 곰팡이로 나타나는 질병이 뭔지, 세균성 질병이 어떤 건지,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떤 건지, 파이토플라즈마 질병이 어떤 건지. 바이러스 질병과 파이토플라즈마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균제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살균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곰팡이성 또는 세균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파이토플라즈마는 그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농약의 종류와 색깔. 이건 이제 선지에서 표지색이 초록색인 농약을 사용한다. 표지색이 분홍색인 농약을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살충제 녹색이 초록색, 살균제 분홍색, 살비제 응해 죽이는 거죠. 응해도 해충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 제초제 노란색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살충제, 그러니까 해충을 죽이는 건 초록색, 살충, 살비. 균을 죽이는 건 분홍색, 그리고 그 잡초를 죽이는 건 제초제 노란색. 요 정도만. 자, 생장조절제, 식물 호르몬입니다. 많은데, 우리 교재와, 교과서와 염기교재 5개만 나와 있어요. 고맙게. 자, 뭔가 촉진하는 거, 옥신, 굴광성에서도 나타나죠. 에틸렌 기체예요, 기체. 기체로 이루어, 기체 형태의 식물 호르몬이에요. 숙성, 노화를 촉진하죠. 지베렐린. 벼의 키다리병을 유병하는 곰팡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건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주로 나옵니다. 시토키늄, 고함 멸근의 정원이 정자 DNA에서 키네틴이라는 물질을 분리함으로써 나타난 건데, 얘는 세포 분열 촉진하고 휴먼타파 촉진하고 식물의 노화 억제하는 역할. 이렇게 네 개가 촉진하는 역할. 엡시스산은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억제하는 역할. 무언가를 억제, 휴면을 유도한다든지, 노화 낙엽을 촉진한다든지, 줄기 생장을 억제한다든지, APA. 이렇게.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토양 APA에 대한 설명. 토양 AB네요. 토양 두 개를 분류하라 그러면, 이건 문제가 나올 게 하나밖에 없어요. 토양은 코달 구조냐, 떼알 구조냐. 이거밖에 없어요. 토양 두개 비교하라면. 자, 공공동아리 학생들은 토양 구조에 따른 식물의, 작물의 생육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구조가 서로 다른 토양 A, B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토양 구조 각각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작물을 재배 후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A 구조 보니까 화분 후 화분 밑으로 물이 바로 흘러나왔으며 토양 표면이 건조했어. 작물의 줄기는 길이가 10cm 정도이고 굵기가 가늘었어요. 별로 작물이 좋지 않네요. B 보니까 관수 화분 밑으로 물이

천천히 흘러나왔어. 얘는 빨리 바로 흘러나왔고. 작물의 줄기는 길이가 20cm 훨씬 길어졌고, 굵기가 굵어서 훨씬 더 작물이 잘 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이 바로 흘러나왔고, 물이 천천히 흘러나왔어. 얘는 호달 구조, 얘는 떼알 구조. 그렇죠? 얘는 그냥 하나하나씩 되어 있고, 얘는 같이 하나씩 뭉쳐진 게또 크게 뭉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토양 A는 떼알 구조가 아니고 호달 구조입니다. 토양 B는 입단화, 입단, 떼알 구조 입단화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토양 A는 얘는 소공극이 많다. 소공극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건데, 이거 보면 소공극은 이 입자 안에 소공극이 훨씬 더 많죠. 작은 공간이. B가 소공극이 더 많습니다. 자, 토양 B는 A보다 양이온 교환 용량 CC라 그러죠. 얘도 훨씬 많아서 작물이 자라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 4번 문제네요. 자, 작년 수능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비료의 종류예요. 비료의 종류. 자, 비료의 종류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비료의 종류 3요소 N, P, K.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칼슘, 마그네슘 정도까지 비료의 종류. 자, 봅시다. 세모세모씨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벼의 수정이 불량해지고 등승률이 낮아져서 수량과 미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비료는 벼에서 필수 원소만큼이나 중요하며, 필수 원소만큼이나 중요하니까 필수 원소는 아니네. 얘네들 아니네, 지금. 석회 아니고, 인산 아니고, 칼륨, 질소 아니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네요. 자, 잎과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도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모세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하며, 지원한 비료가 적절히 시비 될수 있도록 농업인들께서도 힘써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규산질입니다. 규산질 비료가 벼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만병통치약은 좀 그렇고 종합 영양제 같은 그런 느낌의 비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필수 원소만큼이나 중요하며. 자, 1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병원체와 같은 범주로 병원체를 지금 몇 가지로 나눴죠. 어떻게? 바이러스성, 파이토플라즈마, 그리고 선충성, 그리고 세균성, 그리고 곰팡이성.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질병을 먼저 알고 그 질병의 병원균이 뭔가를 찾아보자 이거죠. 자, 병원체는 세균, 진균, 곰팡이입니다. 진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로만 한정합니다. 선충은 나오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를 촉성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표면에 회색의 가루들이 생겼고 일부는 부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가에 의해 발병되는 병입니다. 병은 포자는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병할 수 있나요? 우선 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발병한 과실을 제거합니다. 약제를 살포하네. 약제. 약제를 살포하면 최소한 파이토플라즈마와 바이러스는 아니네요. 파이토플라즈마와 바이러스가 있죠. 자, 그리고 저온기임으로 야간에는 난방을 해서 습도를 낮추고 주간에는 환기를 해서 통풍을 좋게 하라. 지금 회색의 가루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질병인지 몰라도 돼. 그렇죠. 무슨 질병인지 몰라도 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균, 곰팡이, 곰팡이. 그럼 곰팡이에 관련된 질병, 곰팡이가 원인균인 질병. 자, 무물음병 세균이죠. 벼 흰잎마름병 세균이죠. 깐부김병 곰팡이죠. 5번. 네. 답은 딱 나오는 건데 어려워요. 이거 아까 그걸 다 외워 놨어야 됐어요. 그렇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성 질병, 모자이크 아니죠? 바이러스성 질병. 이렇게 선충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름 자체에서 선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 9월 모의고사 8번이네요. 자, 이거 아까 이 문제 봤죠? 공공동아리는 학교 텃밭에 참외를 재배하기 위해 실습 과정에서 따라 포장을 준비하고 모종을 정식을 하였다는 얘기네요. 자, 문항을 먼저 볼까요? 위 실습 과정에서 단계 1에 비료 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계 1에 이 부분이네요. 자, 단계 1. 텃밭에 깻묵 비료를 골고루 뿌리고 땅을 경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료는 깻묵인가요? 깻묵. 자, 깻묵은 주성분에 따라 석회질 비료냐? 깻묵은 질소질 비료죠. 질소질 비료. 이건 우리 연계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 사용 시기에 따라 밑거름이냐? 밑거름. 작물을 심어 놓고 위에 주면 덧거름, 작물을 심기 전에 주면은 밑거름.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작물을 심지 않았죠. 여기서 지금 4단계, 5단계, 5단계에서 작물 심고 있네요. 작물을 심기 전이기 때문에 밑거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료 급여에 따라 유기질 비료. 유기질과 무기질로 나눌 수 있죠. 유기질 비료 맞습니다. 깻묵. 다음 리을 비효 비료의 효과의 지속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타나는지 비효 정도에 따라 속효성 비료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속효성인가? 그런데 유기질 비료 자체가 속효성일 수가 없지요. 속효성은 무기질 비료들이 속효성이고 유기질 비료들은 다 지효성입니다. 지효성. 오래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오랫동안 비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효성입니다. 완효성도 있죠? 완효성. 완효성. 완효성은 속효성 비료를 좀 코팅을 한번 해놓은 거죠. 코팅을. 그래서 살 서서히 녹게끔. 서서히 녹게끔. 속효성, 그러니까 무기질 비료인데 서서히 녹여서 오랫동안 그 비료기가 남을 수 있도록. 그게 완효성. 유기질은 지효성 비료. 아시겠죠? 자, 다음 26학년도 작년 9월 모의고사 10번 문항입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 과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벼의 병으로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가가 여기 있네요. 자, 오늘은 벽시 상자 육면을 위한 종자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자 준비를 잘 해야 건강한 모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자, 종자 준비 과정 보니까 비중액을 이용해서 물에 뜨는 쭉정이 골라냈어요. 그렇죠? 쭉정이를 골라내고 가를 통해 온탕 침법 벽실을 60도씨의 물에 10분 또는 65도씨 물에 7분간 담가 소독을 했고 육석회 유황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 종자 벽시 소독을 했네. 그렇죠? 이 벽시 소독을 함으로써 벽시 소독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벽시에 그 바이러스, 아니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균이 붙어 있는 질병들, 도열병, 키다리병이 되겠습니다. 모잘룩병 뭐예요? 토양 산도 안 맞았을 때잘 나타나죠. 토양 산도. 벼는 내산성 작물이기 때문에 너무 pH가 높거나 이러면 모잘룩병 그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 벽시 소독으로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줄무늬 입마른 병은 뭐예요, 이거? 애멸구로 통한, 그러니까 해충을 통해서 매개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해충에 의해서 매개 된 질병이기 때문에 그 벽시 종자 소독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기역과 대구수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항도 쉬운 문항은 아니고 어렵죠? 어려운 문제. 이 문항은 좀 쉽고 이런 문항, 질병을 그 병원 원인체에 대해서 분류하는 문항,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 문항도 풀어봤죠? 뭘 물어보고 있는지 봅시다. 자, 위 대화에 A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 재배 방법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관리 방법. 자, A. 이 부분이네요,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뭐가 토양 전기전도 EC 값이 수치 기준보다 많이 높네요. 비료 투입량이 많았고 자연광유가 차단되다 보니 염류집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염류집적의 문제네요. 그러면 염류집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염류집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염류집적을 위해서 건조를 시킨다. 그러면 수분이 더 날아가니까 염류가 더 집적될 수가 있겠네. 자, 내염성 작물을 재배해서 염류를 좀 뽑아낸다. 그 작물. 옳은 내용입니다. 퇴비 시용량을 늘려 재배한다. 아니죠. 네, 탄질비가 높은 비료, 유기물 비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퇴비는 안 되고. 기역과 디귿으로 된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염류집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년 6월 모의고사네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토양계량제. 토양을 계량을 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수분이 잘안 가, 물이 잘안 빠는 걸 계량을 하든지, 물이 너무 잘 빠는 걸 계량을 하든지 할 건데, 일반적으로 토양계량제 하면은 토양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돌리는 그런 계량제를 주로 쓰죠. 계량제니까. 자, 다음에 나타난 토양 계량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료의 종류 봅시다. 세모세모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농경지 산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3년 일주기로 토양 계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산성화된 토양을 계량을 해요. 뭘로? 알칼리성으로 중성화시켜야죠. 하지만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토양 계량제를 살포하지 못하고 길가에 방치하고 있어 미관 저해 및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모세모군은 토양 계량제를 일괄 살포해주기로 했고 담당 과장은 토양 계량제를 살포함으로써 산성화된 농경지의 계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성 인 제조로 여기죠. 그러니까 토양 계량제로 산성화된 토양을 계량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석회죠. 석회, 칼슘제 석회, 석회, 유한, 염화칼륨, 황산칼륨, 염화나트륨 전부 다 산성, 산성. 그렇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2년 전에 수능이네요. 자,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식물의 생리장애네요, 생리장애. 생리장애는 질병이거나 해충이거나 이렇지 않고 영양소장애예요, 영양소장애, 생리장애. 생리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재배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토마토가 잎맥 사이가 노랗게 됐어요, 잎맥 사이가. 생리장애가 온것 같구나. 같이 한번 살펴보자. 특히, 아랫잎, 잎맥 사이에 황백화가 심각해요. 그건 엽록소 구성 성분인 무기 양분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란다. 뭔가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부족해서 이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생리장애인데 관수량을 줄인다고 해서 생리장애가 나아질지는 없고 생리장애니까 살충제하고도 상관이 없죠. 토마토톤은 말 그대로 토마토의 결실 맺기 위해 토마토 결실 맺기 위한 옥신제. 네. 옥신제, 화학약품이죠. 그리고 하우스 내 온도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1, 2, 3, 4는 뭔가 생리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리장애는 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작년 9월, 뭐 이거 다 17번 문항이네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작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네, 병원체. 병원체. 자, 지도사님, 오이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잎에 흰가루. 일단 흰가루 나오면 의심해야지. 흰가루가 짙부는 증상이 있고 생액도 부진합니다. 증상을 보니 일조가 태양빛이 부족하고 밤낮에 온도차가 커. 그럼 뭐가 발생해요? 수분이 발생하네. 흔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과에 들어갈 게 뭐예요, 지금? 수분이 많고 일조가 부족하고 흰색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증상이 있어요. 곰팡이죠, 곰팡이. 곰팡이와 진균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같은 말. 자, 다음.

또 2년 전 대선 10번 문항이네요. 다음 사례에서 영농인 A씨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영농인 A씨는 시설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던 중 작물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 결과서. 자, 일단 농가 의뢰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수박에 잎과 줄기에 생기가 없어요. 낮에는 시들고 저녁에는 회복되기를 반복하다 심한 경우 말라 죽었어.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박의 잎과 줄기는 대부분 고사했고 하우스 내에 해충은 없어. 해충은 없어. 근데 마른 토양 표면에 흰 색 가루가 띠 모양으로 관찰됐습니다. 토양의 EC 전기 전도도는 6.0 dS/m 이상으로 적정치보다 높았어요. 전기 전도도가 높았다. 양분이 과하게 있다. 그렇죠. 염류집적이 됐다는 얘기네. 염류집적. 그렇죠. 이게 낮에는 왜 시들어요? 증산작용을 하니까 그 수분이 날아가니까 시들고 밤에는 증산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회복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보다 염류집적인 문제다. 그럼 염류집적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염류집적. 닭의 분유를 사용한다. 탄질비가 높은 걸 사용해야지. 탄질비가 낮은 걸 사용하면 안 되죠. 수소와 돌려짓게 한다. 제염성 작물인 수소를 돌려짓게 하면 염을 좀 빼낼 수 있네요. 물대기를 내서 염류를 제거한다. 담수로서 가능합니다. 태양열로 토양 소독, 해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음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도 후반부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저번 시간보다는 이번 시간에 함께 했던 내용이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이 정도의 문항, 그러니까 오늘 했던 기출문제들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동물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6강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생소했었던 개념이지만 실제로 문제를 지금까지 많이 풀어본 결과 이제는 좀 익숙해진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플러스 2점짜리 문항으로 또는 뭐 간혹 가다가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이제 핵반응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핵반응 반드시 맞춰줘야 되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맞아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가 뭐였어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느 관성계에서 어느 관찰자가 봐도 빛의 속력은 늘 빛의 속력은 밑에서 설명해야 되죠. 미안해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을 본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로 운동하고 있는 이 안에 어떤 사람이 타 있는 상황에서 물체를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나 어느 관성계에서나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 관성계에서나 B 관성계에서나 동일하게 성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두 관성계에서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늘 광속시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가정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시를 하나 이제 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시성의 상대성은 동시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동시인 사건이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동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적인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동시성. 그게 뭐냐면 한 장소, 한 지점, 한 좌표에서 일어난 동시성이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요.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의 장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좌표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모든 관성계에서 그렇지, 다 동시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1학년도 3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자, 이게 발문인데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관측했을 때, A가 관측했을 때, 정지한 광원에서 빛 PQ가 각각 플러스 X와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이 됐어요. 동시에 방출이 되고서, 이렇게 동시에 방출되고, 정지한 각 거울에서 반사하여서 광원으로 동시에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장소라는 거에서 동시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A한테서나 B한테서나 모두 다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측정한 시간이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B가 측정한 T3, 그러니까 빛 Q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울에서 다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은 둘 더하면 ET3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B가 측정한 BP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1,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2를 측정을 했을 때 동시여야 되니까 바로 T1과 T2를 더한 값이 ET3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장소의 동시성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 텐데 그 문제에서 한 장소의 동시성, 동시성의 상대성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될 절대적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볼때한 장소의 동시성이 있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동시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한 관성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건이 다른 관성계에서는 또는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동시인 사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겠지. 즉, 동시라고 하는 것도 어느 관성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대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다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한번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개념 학습을 통해서 다 확인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잡았을 때, A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외부에 있는 우주선에 타 있는 B라고 하는 관성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가 봤을 때는 B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0.7시로 운동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A가 봤을 땐 B가 운동하죠? 반대로, B에 타 있는 저 우주인이 A를 본다 치면, A가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어느 관성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성계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상대방의 길이, 물론 이제 운동 방향으로의 길이어야 되겠지만, 그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유 시간부터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면은, 고유 시간은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라는 게 바로 고유 시간. 하지만 시간 팽창은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측정한 B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우주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둘의 운동 속력이 뭐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줄 거예요. V1, V2 이런 식으로. 그래서 V1이 V2보다 빠른지 아니면 느린지를 판단해 보는 그 조건으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길이 수축에 대한 정보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고유 길이는요. 마찬가지로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두 지점 사이 또는 물체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길이 수축은 운동하는 상대의 좌표계의 길이가 수축한 것으로,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에서만 일어난다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표가 보통 이렇게 X, Y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주선이 Y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치면은 Y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플러스 X 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의 길이 수축이 그렇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합니다라고 한다면 X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지. Y 방향으로는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자, 길이 수축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에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인데요. 이건 기본 개념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지 질량은 M0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성 좌표계에 대해 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 M0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상대론적 질량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운동하는 물체 아주 빠른 속력으로 빛의 속력과 가깝게 운동하는 그 물체에 대해서 상대론적 질량 M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대론적 질량 M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개념까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 뒤에 이제 핵반응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서 질량 결손이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정지 에너지는 E0라고 표현하고요. M0C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걸 이용해서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참고삼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5번.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기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 뭐냐면, 원자핵의 표현이랑 핵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소기호 X라고 했을 때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 표현하죠. 질량수.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양성자 수와 같을 거고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양성자 수하고, 그렇지. 중성자 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수, 중성자 수를 더한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Z를 빼게 되면, 즉, A-Z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중성자 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원자핵의 표현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핵반응식을 비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핵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량수 보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량 보존 써야 됩니다. 질량수 보존과 전화량 보존이 무엇인지는 밑에

있는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질량수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질량수 있잖아요. A, B, 그리고 반응 후에는 C, D. 얘네들의 합이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수 보존하면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와 같다라는 거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 W 더하기 X가 Y 더하기 Z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하량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을 이용해서 무조건 이렇게 빈칸이 뚫려져 있을 텐데 이 빈칸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핵반응 전 질량의 총합보다 핵반응 후 질량의 총합이 작은 경우에 질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질량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2027학년도 6월 모평 3번인데, 요 에너지의 값을 보셔야 돼요. 에너지의 값을 보니까 방출된 에너지가 나가 가보다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가와 나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더큰게 누구야를 물어본 것과 같다라는 거죠. 또는 정보를 제시해 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질량 결손은 누가 더큰 거예요? 그렇지. 나가 더큰 겁니다. 왜? 에너지 방출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질량 결손이 나가 더 큽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약정 공략 6-5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로 직접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2027학년도 6월 모평 12번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보통 이제 3점으로 많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6월 모평에서는 2점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 그다음에 검출기 광원 Q가 정지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 검출기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느 관성계에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올 때그 어느 관성계인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나오죠? 누구의 관성계에서? 그렇지. A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는 내용이 이렇대. 보자. 우주선의 길이는 L이고요. 그리고 검출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Q에서 빛이 검출기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이 된대요. 자, PQ에서 동시에 이렇게 방출이 되고요. A가 봤을 때 우주선 B의 길이가 L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를 지나는 순간부터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P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8C분의 L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A가 봤을 때는 우주선의 길이는 L이고요. 그 L인 우주선이 0.8C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속력분의 거리, 속력 얼마예요? 0.8C. 거리는 L. 아, 요 시간만큼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아니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P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PQ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예요. A에 대해서 광원 PQ는 뭐에 있어요? 정지에 있어요. 그쵸? 정지에 있는 A가 정지에 있는 PQ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가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라면 무슨 길이가 되겠어요? 그렇죠. 고유 길이에 해당이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B의 관성계에서라고 하면은 보세요. B는 우리가 봤을 때 칠판에 있는 B의 모습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 누구의 관성계라고 하면 항상 그 관성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B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는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는 자신이

바깥을 봤을 때 광원 A, 광원 P, A, 광원 Q가 자신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 광원 P와 Q 사이는 자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고 그 운동 방향에 나란한 PQ 사이의 거리는 그렇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길이 수축된 것으로 보겠지. 그렇기 때문에 P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 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커야 되는 게 맞다. 자, 니은, 아,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한 후에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이 검출기에 어떻게 된대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한대요. 동시에 도달. 왜냐면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빛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을 하겠지. 이렇게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 동시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B의 관성계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동시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보자마자, 아, 틀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바꿔야 되고요.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6월 모평 문제 해결을 해보았고요. 자, 우리 작년 수능 문제죠? 2026학년도 대수능 8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 8번 문항도 보니까 뭔가 비슷해 보여요. 우주선이 이제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죠.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B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7C, 0.9C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주정거장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을 할때 A의 입장에서, A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A의 관성계에서 정지에 있는 PQ 사이의 거리는 D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측정한 정지한 PQ 사이의 거리, 요 D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고유 길이. 고유 길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PQ 사이의 고유 길이. 요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봤을 때요? A가 봤을 때. 자, A가 봤을 때 B하고 C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B하고 C의 무엇이 똑같대요? 우주선의 길이가 같대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B하고 C의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C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속력이 빠른 C가 뭐가 더 많이 된다는 거야?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봤을 때는 BC의 우주선의 길이가 똑같아. 그럼 애초에 고유 길이 자체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즉, LB와 LC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고유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걸까? 그치? C의 고유 길이가 더 길어서, C의 속력이 빨라서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되더라도, 우주선의 길이가 같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유 길이 자체는 C가 더 크다,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C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요 우주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L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선 B의 고유 길이는 L보다는 작은 게 되겠죠. 자, 기억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니까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무슨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B가 측정한 고유 길이가 되는 건데, 우주선 B의 고유 길이는 뭐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L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L보다 크다라고 설명한 내용은 그렇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9C분의 D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 입장에서 P하고 Q는요. 자, C 입장에서

그래서 P하고 Q는 자, 여기서 볼까요? C 입장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뭐를 하게 되어 있죠? C 입장에서 외부에 있는 PQ 사이의 거리는 그렇지. 길이 수축을 합니다. 운동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고유 길이인 D보다는 그렇지. 길이가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0.9C분의 D인 것보다 작아야 되는 게 그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의 맞는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B 관성계에서가 C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BC 관성계에서 측정을 할때 이제 값이 다르게 나올 텐데, B하고 C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렇죠. 속력을 보셔야 돼요. B하고 C의 속력을 봤을 때 누가 더 빨라요? 그치. C가 더 빨라요. 하지만 C 자신은 자기가 운동하는지 모르고, 바깥에 있는 P하고 Q가 0.9C의 속력으로 뒤로 가는 것으로 관측을 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운동하고 있지 않아요. 정지해 있고, 밖에 있는 P하고 Q가 0.7C의 속력으로 자신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BC 입장에서 PQ가 더 많이 수축되는 거는 그렇지. C 입장에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Q 사이의 거리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왜? C에서 더 많이 수축이 될 테니까.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와 비슷한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완성에서요. 닮은꼴 문항을 하나 출제를 해놨었거든요. 자, 4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닮은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인데, 방금 살펴보았던 문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그러니까 V1, V2로 우주정거장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어떤 관성계에서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A 관성계를 얘들아, 잘 봐. A 관성계에서 P와 Q는 정지해 있고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똑같대요. A 관성계에서 BC가 똑같대.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B 속도, C 속도가 달라요. V1, V2. 그지? 근데 고유 길이는 똑같대. 오케이. 그럼 일단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 C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C의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L이구나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B 관성계에서는요,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B 관성계에서, 즉,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L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유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고유 길이 비교를 해보면, LC하고 LB 중에서 LC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고유 길이가 C가 더 커요. C가 더 길다라는 거야, 우주선의 길이가. 그런데 B와 C를 보고 있는 A가 측정한 두 우주선의 길이는 결과적으로는 수축된 길이는 똑같아야 돼. 지금 뭐 L이라고 했나요? L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길이가 그냥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 애초에 고유 길이 자체가 C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고, C의 고유 길이가 더 커서 더 많이 수축되어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V2, V1. 즉, C의 속력, B의 속력 비교해 봤을 때, C의 속력이 더 빠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V1과 V2를 비교해 봤을 때 V2가 더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해요. 자기 자신은 정지에 있죠?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P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돼요. 고유 길이니까. 고유 길이가 무조건 크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Q가 B를 지나는 순간. 자, P가 B를 지나고 Q가 B를 지나는 순간까지예요. 그때 이제 시간은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난 순간까지의 걸리는 시간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비교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시간 비교하세요라는 거예요, 시간. 자, 시간을 보면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력분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주선 B하고 C 중에서 속력이 더 빠른 건 누구였어요? 여기 위에다 비교해 놨네? 그치. C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를 B와 C가 측정을 했을 때, 누가 측정했을 때그 사이의 거리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B가 측정했을 때가 더 길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V1분의 SB하고 V2분의 SC, 요값 자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V1이 V2보다 작은데, 거리 비교를 해보니까 B가 더 커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을 계산했을 때, 그렇지. V1분의 S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시간이 C의 관성계에서의 시간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서 3번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지금 요 문제, 수능 완성에 있는 닮은 꼴 문제인데, 방금 전에 문제에서 살펴봤죠? 이 수능 문제하고 비슷한 닮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았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더 풀어볼 건데요. 이제는 수능 특강으로 가볼게요. 자, 수능 특강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의 1번 문항입니다. 자, 어떤 문항일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요. A의 관성계에서, 자, 어떤 관성계에서 설명을 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A입니다. A. 광원과 거울 PQR은 정지에 있어요. A에 대해서. 자, 그리고 빛은 광원에서 PQR을 향해서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방출이 되었대요. 동시에 방출됐대. 동시에 방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표는 A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PQR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냈대요. 시간. 자, 그러면 A 관성계랑 B 관성계에서 광원 P, 광원 Q, 광원 R까지 가는데 걸린 그 시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 시간을 가지고서 뭔가 관계를 따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니은 디귿을 보니까 오케이. 한번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일단은 기역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광원과 기역 보세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또 나왔네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우주선 내부에 있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인 거고, 그 안에 있는 A가 측정을 할 때는 무슨 길이에 해당이 된다고요? 맞아요. 고유 길이. 고유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고유 길이가 무조건 커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는 B는 우주선, 그리고 우주선에 타고 있는 A. 얘네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가?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그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수축되겠죠. 길이 수축. 그래서 고유 길이가 길이 수축된 결과보다는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T1하고 T2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B 입장에서 광원과 P 그리고 광원과 Q를 한번 볼게요. 자, P 입장에서는요, 광원과 P 사이에 요 거리 있죠. B 입장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축이 되어야 돼요. 자, B 입장에서 광원에서 P는 길이 수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길이 수축이 되어야 되고, 광원과 R을 한번 보세요. 광원과 R까지 가는 데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죠?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 아니고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광원에서 방출된 요 빛이 P와 R에 도착한 그 시간 자체가 T3로 어떻대 지금 보니까 같대요. 그렇다면 고유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광원에서 P까지의 길이하고 광원에서 어디죠? R까지. 요 R까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고유 길이는 누가 더 길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광원에서 P까지가 더 고유 길이가 길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고유 길이 자체가 지금 비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같아 보이지만 고유 길이가 광원에서 P까지가 더 그치, 길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지. 여기가 광원이고, 요 아래까지가 R. 그리고 좀더 과장해서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A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원에서 동시에 P를 향해서 마이너스 X, R을 향해서 마이너스 Y로 방출된 요 빛이 A의 관성계에서 측정을 했을 때그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요? 빛의 속력은 C로 같으니까. 거리가 훨씬 더 먼, P까지 걸린 시간과 R까지 걸린 시간, 요 둘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 T1이 T2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역 더하기 T3가 ET1보다 크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 팽창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시간 팽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 팽창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광원에서 P까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광원에서 P까지. 자, 이때 T1하고 T3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A의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 요 T1하고 B의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 T3를 비교를 해본다면, A는 고유 시간, 그 다음에 B는 운동하고 있는 A를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T3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더? 그치. 커야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시간 지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원에서 Q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Q까지를 보시면,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T1하고 기역을 비교를 해보면, T1은 고유 시간. 왜냐하면 A가 측정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기역은 외부에 있는 B가 운동하는 A를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역 자체가 더 그렇지 이렇게 커야 돼.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여러분 더 해볼까요? 시간 팽창을 고려해서 이 시간에 대한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둘을 더하게 되면 ET1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과 T3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디귿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디귿과 일치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처음에 기억은 쉽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요게 핵심이었어요. T3를 통해서, 그러니까 B의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이 광원에서 P와 광원에서 R이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P와 광원 사이의 고유 길이가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 디귿 풀 때는 시간 팽창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수능 특강 86페이지에 있는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운동을 합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요. 광원 X와 검출 깊이는 점 O로부터 각각 L1인 지점에 광원 Y와 검출기 Q는 O로부터 각각 L2인 지점에 정지해 있대요. 그죠? 자, X하고 Y에서 PQ를 향해서 각각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빛을 방출을 합니다. 발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B의 관성계에서 B는 지금 운동하고 있다, 얘들아. 그치? 운동하고 있고 B는 외부에 있는 요 전체의 개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보는 거야. X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B 입장에서 PQ에 동시에 도착을 한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B는요,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B 입장에서 X하고 P 사이의 거리는, 그렇지.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B 입장에서 X하고 P는 뭐가 된 결과냐면 길이 수축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길이 수축이 되었는데, 자, 조건에서 XY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B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 말은 뭘까? 길이 수축된 이 결과가 결국에는 Q와 Y 사이의 거리가 길이 수축된 X와 P 사이의 거리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A의 입장에서예요. Y에서 방출된 빛이 X에서 방출된 빛보다 O를 먼저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입장에서 여러분들 O라고 하는 지점을 어떻게 지나야지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B 입장에서 동시에 지나야 돼요. B 입장에서 동시에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도 동시에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 장소의 동시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먼저 지난다, 뭐 늦게 지난다가 아니라 동시에 지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X하고 P는 길이 수축이 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L1이라고 하는 것은 L2보다는 원래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L1, L2는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원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X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P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이제 XP인 거예요. 누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요건 이제 A가 봤을 때인 거고, 원래 문제에 있는 요 상황 있죠? 요건 이제 B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같게 보이는데,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 좀 과장해서 A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상황은, 문제에 있는 요 상황은 L1, L2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가 B가 봤을 때의 상황이다. 길이 수축된 결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볼게요.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자, A 입장이에요. A 입장에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을 한대요. 자, P하고 Q를 비교를 해보면 고유 길이 자체가 누가 더 길어요, 여러분들? 그치? L1. L1이 L2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그쵸? L1이 더 깁니다. 그런데 빛의 속력은 C로 동일해요. 그쵸? 그러면 시간을 비교를 해보자면 Q하고 P 중에서 누구한테 더 먼저 도착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치? 아, Q. Q에 먼저 도착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느 관성계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진 결과를 이용해서, 아, 누가 더 원래는 고유 길이가 더 길구나.
누가 더 짧구나,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는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 요두 가지 개념이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장소의 동시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개념 적용하는 방법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핵반응 문제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핵반응에서 수능특강 89페이지 10번 문항인데, 이제 디귿과 같은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식이야? 라고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디귿과 같은 거는 이제 질량 결손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고요. XYZ는 원자핵입니다. 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질량수가 X하고 Y가 같대요. 자, 질량수 비교가 나왔죠? 질량수는 X하고 Y가 똑같습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고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에 따른 질량을 나타냈어요. 자, 표를 보시면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하게 되면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질량수를 계산할 수가 있지, 질량수.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3. 3,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 이렇게 양성자 수가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 일단 질량수를 한번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세요. 가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반응식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질량수가 보존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고, 질량수 보존. 두 번째로는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전하량 보존. 전하량 보존. 요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질량수 보존부터 보면, 반응 후에는 4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얼마가 되냐면 6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X하고 Y는 뭐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질량수. 질량수가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량수가 같은 거는 여기에서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그치? 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X하고 Y는 질량수가 3으로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3. 3으로 같아야 되고요. 다음에 전하량을 보니까 2 더하기 1이에요. 2 더하기 1. 그러니까 전하량을 합쳤을 때는 3이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요두 개를 보았을 때 2하고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2가 될 수도 있고 y가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y가 여러분들 1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성자 수가. 그럼 나 반응식에서 반응 후가 1 더하기 0에서 1이 되니까 이 z가 2분의 1씩 나눠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y는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 수가 2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x가 1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y는 3, 2. 그럼 나 반응식에서 z는 질량수가 각각 2. 왜냐면 반응 후에 4니까. 그리고 전하량은 2 더하기 0에서 각각 1씩. 요렇게 반응식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기억부터 해결해 볼게요.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그렇죠? 질량수가 더 작은 두 원자핵이 만나서 질량수가 더큰 헬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중성자 수는 서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X 보세요. X는 3, 1이에요. 중성자 수는 4에서 2 빼니까 헬륨 얼마? 헬륨 원자핵은 2. X는 얼마? 3 빼기 1이니까 2. 해서 질량수는 서로가 같다. 아, 질량수가 아니라 중성자 수는 서로 같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자, XYZ를 다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 X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3에, 그다음에 양성자 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X. 그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3에,
양성자 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요게 y.

0: 그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2에 양성자 수가 하나여야 됩니다. 질량수 2에 양성자 수 하나니까 요게 Z. 그다음 질량수 1에 양성자 수 하나인 거는 헬륨 수소 원자액. 그다음 질량수 4에 양성자 수가 두 개인 거는 그렇죠. 헬륨 원자핵.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질량 결손을 통해서 요 에너지를 비교할 건데, 에너지 비교해 보니까 에너지 방출이 그렇지. 가에서 더 많이 되었어요. 그럼 가에서 질량 결손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이고, 질량 결손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차이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질량 결손식을 한번 볼 텐데, 이제 가에서 보면요. XY의 질량을 더해보면 M3 더하기 M4고요. 거기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한번 빼볼게요. 자,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M5, 그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M1, 그다음 중성자는 MN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Z가 두 개니까요. EM2 빼기 반응 후에는 Y, Y는 얼마냐면 M4, 그다음 더하기 중성자 MN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질량 결손에 대한 즉 질량에 대한 차이가 가와 나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가와 나중에서 가가 더 커야 된다. 요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식을 정리하면 이제 디귿과 같이 정리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귿은 별게 아니라 질량 결손을 정리한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리언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와 핵반응식 하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문제 개념과 문제 정리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합성 전기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함께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오늘은 6강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유전에서 오늘은 가계도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대표 우리 유전 문제긴 한데 이 가계도가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주제가 유전병이죠. 돌연변이. 보통 이제 비분리가 가계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은 여러분들이 뭐 뭔가 이게 스킬이 뭐딱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풀이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열 판단하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가 아니면 X염색체 우리가 보통 성염색체는 X와 Y인데 X염색체 위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가계도에다가 이제 표시해서 우리가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열 판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와 같은 표현형, 다른 표현형의 자손. 이제 부모가 모두 뭐 기역인데 자손은 기역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부모는 모두 기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손에게 부모에게 없던 기역이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자손의 표현형을 열성이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상 부모 사이에서 어떤 특정 유전병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유전병이 열성, 부모의 형질이 당연히 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형 접합자의 표현형은 우성이다. 이형 접합자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이형 접합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형 접합자의 표현형은 우성이다. 이제 이렇게도 쓸수 있겠고 이형 접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AA 스탄다드.

근데 이게 만약에 표현형이 A스타다. 그 A스타가 우성인 거고, 이거의 표현형이 A로 표현형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A가 우성이다. 당연히 이제 완전 우성 조건입니다. 그쵸?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을 때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손이 아들이면 어머니는 반드시 이형 접합자다. 이런 얘기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상염 색채 열성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열성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그지? 엄마는 이제 이형 접합자다. 이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염 색채 열성이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라면 이거 누가 준 거냐?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엄마는 이런 식으로 이형 접합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아들의 유전자형은 엄마로부터 이제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X염 색채라면 X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의 유전자형이 반드시 이형 접합자다. 부모는 정상에서 유전병인 아들이 나왔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계도에서 우형관계를 판단할 때 부모 모두 정상 표현형인 경우 유전병이 항상 열성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전병은 열성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보시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다면 우리가 가계도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유전병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 정상 개체가 바로 열성이고 유전병 형질이 우성인 거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상 형질이 항상 우성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X염 색채 유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X염 색채 유전의 기본은요, 아들은 X염 색채를 어머니에게서 받습니다. 자, 아까 잠깐 봤는데, 엄마가 지금 뭐 X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은 XY란 말이야. 그렇죠? 아빠, 엄마, 아빠는 XY고. 그러면 이 Y는 아빠로부터 받는 거니까 이 X는 당연히 이제 엄마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X염 색채를 반드시 받는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딸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여기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엄마로부터 X 하나 받지만 반드시 아빠로부터도 X 하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문장으로 썼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염 색채 유전 검사 순서를 보시면 뭐 우열 판단한다. 열성 X염 색채 유전인지를 알려면 모자, 여부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한번 보면, 먼저 모자, 엄마, 아들 관계를 보자.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열성 유전하는 유전병이에요. 생맥이라고 해볼까? 경록생맥. 그러면 아들에게 X는 반드시 엄마로부터 온 거니까 아들도 반드시 생맥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모자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딸과 아빠 사이를 보잔 말이야. 이렇게 보잔 말이야. 딸이 만약에 생맥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X 하나는 반드시 아빠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아빠는 반드시 생맥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관계가 성립해야 X염 색채 열성 유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X염 색채 우성이면 부녀. 자, 부녀. 아빠와 딸의 관계를 보란 얘기예요. 자, 아빠가 어떤 특정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성이라고 해봐. 그럼 X를 반드시 딸한테 준다고 했잖아. 그럼 딸은 무조건 아빠의 이 X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정상을 주든 상관없이 발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 피부 얼룩증 같은 이러한 X염 색체 우성 유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모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 엄마 관계를 보자 말이야. 자, 아들이 X-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 얼룩증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이게 우성 유전자야. X염 색체 우성 유전자. 그러면 X는 반드시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X-1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엄마도 반드시 피부 얼룩증, X염 색체 우성 형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열성인지 여부, 우리가 모자 여부 확인한다. 열성 확인했으면 이제 우성인지 여부 확인한다면 부녀, 자모, 이런 것들을 가계도상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고, 그것의 위배 여부를 우리가 검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때 무조건 유전병 여자 찾는다 이런 게 아니야. 열성 여자를 찾아야 돼. 열성 여자. 열성 여자. 엄마. 열성 여자. 딸. 요거 찾는다는 얘기고, 우성 남자. 요거, 우성 남자. 우성 남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다. 위배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모자 여부, 부녀 자모. 요렇게 확인하는 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X염색체 유전의 필요 조건. X열성 판정이라고 그랬는데, 모자 여부, 자, 엄마 아들 관계, 딸 아빠 관계 위배 여부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었고, X염색체 우성 판별 여부, 부녀, 아빠에서 딸로 갔느냐, 그 다음에 자모, 아들에서 엄마로 갔느냐, 요거의 위배 여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상, 성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요거 판단해 보자. 요런 얘기예요. 남자인데 대립 유전자를 두개 가지고 있어. 그제? 우리가 이제 X염색체 유전이라면 하나란 말이야, 남자는. 근데 두개 가지고 있다. 대립 유전자가 두 개다라고 하면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 확정이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너무 쉽고. 남녀의 특정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고 표현형이 다르면 X염색체 유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이런 거죠. XA, X small a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XA에 Y라고 해볼게. 그지? 그럼 small a 유전자는 여자도 1, 남자도 1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열성 유전자고 얘가 우성 유전자라면 얘는 A 표현형일 것이고 얘는 small a 표현형이겠죠. 자, 이렇게 남녀의 특정 대립유전의 DNA 상대량이 같아. 근데 표현형이 지금 다르죠, 그죠? X염색체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을 확정했어요. 네,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자의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표현형이 우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엄마가 XA에 X small a라고 해보자. 네, 그 다음에 아들은 XA에 Y라고 해보자. 이게 열성 유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은 표현됐단 말이야, 유전병이. 근데 엄마는 정상이란 말이야. 그지? 어머니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녀의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아빠, X small a, Y. 그 다음에 딸, X large a, X small a. 자, 아빠가 지금 표현됐습니다. 열성 유전. 이렇게 확인하면 지금 딸이 우성이고요, 아빠가 열성이다. 딸의 표현형이 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의 특정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고 표현형이 다르면 여자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남녀의 특정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고 표현형이 다르면 여자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우리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형이 다르죠? 대립유전자는 같지만 얘는 이제 우성 표현형, 얘는 열성 표현형, 그죠? 여자의 표현형이 우성입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2025학년도에 나왔던 3학평 문제인데,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라고 돼 있고,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된다 그랬어요. H는 스몰 H에,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니까 써주셔야 돼. 예.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우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와 나의 유전자 중한 개는 상, 한 개는 성이라 그랬어요. 한 개는 X, 한 개는 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형이 나와 있으면 가볍게 쓰시는 게 좋아요. 뭐 가까지 쓰는 게좀 불편하면 뭐 기억이라도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좋아요. 기역, 니은, 니은, 기역, 기역, 니은. 요거는 니은, 요건 기역. 니은은 나고요. 기역은 가고요. 기역, 니은은 가하고 나가 다 표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배우자니까 요건 이제 남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됐죠. 네, 여기서 이제 모자, 뭐, 부녀,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5번과 3번을 보실게요. 5번과 3번. 5번은 딸이죠? 3번은 아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부죠, 여부. 뭘 보자는 얘기예요? 5번에서 가가 나왔는데 3번에서 가가 안 나왔어요. 이건 뭐의 위배죠? X 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란 얘기죠. X 열성이 위배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4번, 6번도 마찬가지죠. 4번, 6번. 이게 모자죠? 아까는 여부 봤었고요. 모자. 모자도 볼수 있는 거죠. 4번이 나왔는데 6번이 지금 안 나왔죠? 그래서 X 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닙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은 X 염색체 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 조건입니다. 요 조건. 지금 1번을 보시면 1번이 지금 요게 가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 요게 나에 대한 거야. 1번을 보시면 지금 스몰 H와 기억이 이제 라지 T거나 스몰 T인 건데 이걸 합쳤을 때 1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만약에 기억이 열성 상유전이라면 뭘 가지고 있을 거야?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1이니까 모순이죠. 아니라는 거죠. 상염색체 열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상염색체 우성이라고 해볼까? 그럼 6번을 봐보자. 6번도 마찬가지로 1이야. 근데 얘가 정상이 나왔으므로 열성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스몰 H라는 얘기인데 역시 이 숫자에 안 맞아. 그럼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잖아. X염색체 열성이 아니야. 상유전이 아니야. 그럼 얘 뭐란 얘기야? X염색체 우성유전이구나라는 것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유전자형 표시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겠죠. 기억이 나왔으므로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X까지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HY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열성이니까 스몰 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남자니까 X에 스몰 H, Y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됐고 여기 이제 열성이니까 스몰 H, Y X염색체 유전이니까 기억이니까 라지 H고 여기 지금 정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억이 우성이잖아요. 열성이니까 여기는 스몰 H, Y죠. 네, 그다음에 여기 기억이 나왔으니까 라지 H, Y예요. 라지 H 스몰 H 다 누가 준 거야? 4번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5번이 딸이니까 딸은 아빠로부터 무조건 X 받아야 되잖아. 그죠? 딸의 아빠로부터 X 받으면 스몰 H 있을 것이고 기억이니까 우성 나와야 되겠지? 여기 라지 H 스몰 H다. 이런 식으로 유전장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몰 H가 1번일 경우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스몰 H가 없잖아. 그러면 기억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얘는 상유전이니까 기억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이 하나 있다.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수 있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은, 우리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1번이 보시면 지금 기억이 나왔고 나는 나오지 않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이 발현됐고 나는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쨌든 정상 유전자 하나 있다는 얘기고 나 발현 유전자 하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내가 이제 어쨌든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유전자를 이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뭐로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정상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나 발현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게 얘도 당연히 우성 열성이니까 우성 X염색체 우성 유전이니까 요게 가 유전자고 요게 정상이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우성이고 얘가 나에 해당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정상

태양과 나사에서 우열관계까지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의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T라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나가 열성이니까 여기는 스몰T 스몰T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A를 보시면 1이 있는데 여기 스몰 H가 있잖아. 그러면 요 유전자는 없단 얘기죠. 근데 엄마가 스몰 T 스몰 T니까 얘는 무조건 스몰 T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야 된다며. 그럼 기억은 뭐란 얘기예요? 라지 T란 얘기죠. 그렇죠. 네, 라지 T가 없단 얘기니까 여기는 스몰 T 스몰 T겠구나라는 것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스몰 T 스몰 T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A와 5번까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디귿번도 결국은 A와 O 사이에 태어날 아이에게서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형을 다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스몰 T 스몰 T가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얘는 니은이니까 스몰 T 스몰 T고 얘는 니은이 안 나왔으니까 라지 T 스몰 T 있어야 자손 중에 스몰 T 스몰 T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여기도 니은 나왔으니까 열성, 스몰 T, 스몰 T. 자, 안 나왔으니까 라지 T 하나 받아서 라지 T, 스몰 T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에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다 찾았고, 예, 그 다음, 기억, 니은번에 이 구성원 중에 라지 H와 라지 T 찾는 거 해보시면 1번이 보이죠? 라지 H, 라지 T. 그 다음에 4번도 보이시죠? 라지 H, 라지 T. 그 다음에, 네, 7번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O 사이에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확률이죠. 이미 우리가 유전자형을 찾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다 발현이죠. 1이고요. 얘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 라지 H 가지고 있어야 발현되겠죠. 그죠? 2분의 1이다라는 확률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열 찾는 거, 우리가 모자 유배라든지, 우리가 뭐,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관계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딸과 아빠, 아빠와 딸, 이런 걸 통해서 열성인지 우성인지, 그리고 X염색체 열성, X염색체 우성이 아니면 상염색체 유전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우열 관계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도 이제 X염색체 열성 유전인지 아니라는 걸 가지고, 요 유전자형의 비를 가지고 상염색체 유전이 아닌 걸 확정한 다음에 가가 X염색체 우성이다라는 걸 찾았고 이 둘이 하나는 X고 하나는 상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진 자동적으로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네, 이번도 이제 가계도의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는 가계도의 좀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 나는 라지 T와 스몰 T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런 조건 정도는 좋습니다. 이렇게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고 했고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뭐 독립되어 있다. 예, 일단 여기까지는 첫 번째 문제도 지금 문제도 다 독립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5번에 체세포 한 개당 이러한 DNA 양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뭐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유전병을 이렇게 가볍게 좀 표시해 달라라는 거예요. 가나로 쓰든지 아니면 기역, 니은으로 쓰든지. 그 다음에 얘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그 다음에 얘는 니은. 이렇게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계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이제 여러분들 요 DNA 양 변화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DNA 양은 0과 1과 2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뭐 하시냐면 X염색체 유전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해볼게. 1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H니까 기억에 대한 걸 해볼게요. 얘가 기역이 나왔고요. 얘는 정상이고요. 얘도 기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012로 H 대문자 H 그죠? 라지 H 유전자 한번 써보면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열성 유전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스몰 h가 있으면 가가 발현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2가 되는 거죠. 2, 0, 2. 그럼 여기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라지 h와 스몰 h 되겠죠. 근데 이게 우성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정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 모순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순을 금방 찾으시면 얘가 무슨 유전한다? 상유전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얘가 상유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 보시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게 뭐란 얘기예요? 가가 우성이다 이런 얘기죠. 라지 H, 라지 H. 그죠? 그럼 여기에 라지 H가 하나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시면요. 그죠? 여기 라지 H, 여기 스몰 H 받으니까 얘도 역시 우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염색체 우성 유전하는구나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은 H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H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5번은 H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1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 스몰 t가 하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번에 스몰 t가 하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모자, 여부, 위배,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뭐하고 뭐를 보시면 5번하고 1번을 보십시오. 자, 5번하고 1번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뭐가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잖아. 그지? 근데 1번에 니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뭐의 위배예요? 여부 위배죠, 여부 위배. 여부 위배면 뭐가 아닌 거야? X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닌 겁니다. X열성 아니다. 탈락, 탈락.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부, 탈락. 여긴 니은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7번하고 3번 보실까요? 7번하고 3번. 이거는 자모죠. 자모. 부녀자모예요. 부녀자모. 자모.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가 안 나왔어요. 그럼 뭐도 아니란 얘기죠? X우성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를 판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녀 자모라든지 모자 여부, 모자 여부, 부녀 자모, 이걸 가지고 우리가 X염색체 유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자 여부, 여부, 엄마가 나오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딸이 나왔는데 아빠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X염색체 열성 유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 부녀. 예. 아빠가 나왔으면 딸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모, 아들이 나왔으면 엄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 조건에 위배됐는지 확인하시면, 이제 X염색체의 우성 유전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뭐란 얘기예요? 얘도 상유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몰 t가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스몰 t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라지 t가 있다는 얘기죠. 상유전이니까 확정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나왔냐면 정상이 나왔으니까 얘가 정상이고 얘가 나 유전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찾았고 디귿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요. 그 다음에 기역번에 디귿은 1이다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 니은번, 가와 나는 모두 우성유전입니까? 그랬는데 가는 우성유전이고요. 나는 열성유전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의 우성과 열성 여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 가와 나의 유전장이 모두 동형접합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얘네들의 우열관계와 얘네들의 우열관계를 알기 때문에 가계도에다가 유전장을 쓰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만 오시면 된다? 이 유전자의 양을 가지고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판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했던 모자여부, 부녀자모 이걸 가지고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보기는 아주 수월하게

수월하게 풀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3번 유형을 볼게요. 유형이 좀 비슷하다라는 게 여러분이 좀 느끼실 겁니다.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유형이 좀 비슷하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발문에 가는 대립전자 라지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뭐 유전자형으로 우리가 H나 T를 줄 수도 있겠고요. A와 B를 줄수 있는 거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가시면 되고, 여기도 라지와 스몰 A 사이의 우열관계, 라지 B와 스몰 B 사이의 우열관계를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이것도 역시 독립 조건입니다. 아직까지 연관 문제는 아직 안 봤어요, 우리가. 자, 각의 도는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와 표는 구성원 1, 3, 6. 자, 1, 3, 6. 요게 이제 아까 2번 문제에서 봤던 DNA 양 활용하는 그런 보기가 되겠죠. 자, 기억은 A와 B 중에, A와 스몰 A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에 대한 정보가 이 정도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역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다. 얘가 이제 니은이다. 얘가 기역 니은이다. 기역 니은이다. 얘는 기역이다. 얘는 니은이다. 요거 쓰는 데는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니까 써서 보시는 게더 낫다라는 거고요. 자, 1과 2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4번을 보시면요. 1과 2 사이에서 4번은 니은을 보시면 돼요. 니은. 나 발현. 자, 1과 2는 나가 나왔는데 4는 안 나왔죠. 뭐가 위배되는 겁니까? 니은이 뭐란 얘기야? 우성이고, 그 다음에 정상이 열성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1과 2는 나가 표현됐는데 4에 지금 나가 안 나왔으니까 정상이 열성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형질이 우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나구나라는 거 우리가 하나 알수 있겠고, 5번, 6번도 마찬가지죠. 5번, 6번은 나가 나왔는데 7번은 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 2, 4를 보거나 5, 6, 7을 보면 이렇게 하나는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1번이고, 그 다음에 6번을 좀 보시면, 6번은 어차피 뭐 X 염색체 유전이든 상 유전이든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열성이 나오려면 얘는 이형 접합으로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확정할 수 있겠죠. 6번이 중요해. 6번은 상 유전이든 X 염색체 유전이든 어쨌든 7번이 열성이기 때문에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이형 접합으로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러면 6번에 라지비가 1 있으니까 기역이 1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6번에 기역이 1 있다라는 거야. 6번에 기역이 1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기역도 마찬가지야. 기역도 얘가 성유전이든 상유전이든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야. 6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열을 알수 있다. 왜? 라지 A와 스몰 A가 있는데 뭐가 나왔니? 가가 표현됐지. 그 얘기 뭐야? 가가 우성이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아까 정상이 나왔다고 했지요. 네, 1과 2 사이에서 정상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2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지 비 스몰 비 똑같은 원리야. 6번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라지 비 스몰 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 그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도 니은이 발현됐기 때문에, 니은이 나가 발현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B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있다란 얘기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도 있다란 얘기겠죠. 그렇죠. 얘가 있는데 하나 있는데, 얘가 하나 있는데 표현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됐죠. 지금 하나가 있는데 표현이 안 됐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가 있는데 표현이 안 됐다? 자, 하나가 있는데 표현이 안 됐다? 이거는 X 염색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가 있는데 표현이 안 됐다는 거니까.

자, 만약에 라지가 있으면 표현이 되겠죠. 그죠? 표현이 안 됐어. 그럼 스몰 a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 상 유전이고 가가 X 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거에 있다 그랬잖아. 얘가 X 염색체 있다는 얘기는 얘는 X 염색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상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자, 6번 아까 활용했었고 1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가 X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써보시면 얘는 X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겠죠. X에 저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 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그다음에 상 염색체 우성 유전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쓰는 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무리가 없이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기억번에 기억은 라지 A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이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얘가 이제 스몰 A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X염색체 유전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시면 얘가 이제 기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쓸게요. AY죠. 그죠? 기억이 우성이니까 여기도 이제 AY입니다. 자, 가에 대한 것만 한번 써볼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가 안 나왔죠? 그러면 스몰 a y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것도 엄마가 주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b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b에 대해서. 자, 나가 있는 게 우성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이제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여기도 이제 라지 B, 스몰 B. 예, 이렇게 여러분들 찾았고요. 라지 B가 하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지 B가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고, 스몰 A는 없잖아. 스몰 A 없고.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스몰 b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가 나왔으니까 라지 b 하나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가 지금 나가 안 나왔으니까 얘가 스몰 b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2형 접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야기에서 가와 나가 모두라고 했으니까 곱하시면 돼. 확률 계산하셔서 곱하시면 되니까 여기 이제 가부터 보시면은 여기 스몰 AY랑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가 나오는 표현형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2분의 1이다라는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2분의 1 계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거는 뭐 우리 앞서 여러 가지 유전에서도 많이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성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는 우성 표현형 라지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4분의 3이죠.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결국은 요 DNA 양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상 유전이냐 성 유전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또 조금 더 복잡한 그러한 DNA 양을 준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는 대립주전자 라지 A 스몰 A, 그 다음 나는 라지 B 스몰 B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준 거는 이거죠. 여기까지만 줬었는데 앞서 문제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성형질이라는 걸 줘버렸어요. 예, 네. 우성형질이다. 가하고 나는 모두 우성형질입니다라고 하는 걸 줬어요. 요게 좀 특이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는 구성원 1, 2, 5, 8, 체세판계당 이러한 DNA 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늘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보면 얘네들은 기역, 니은이고요.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형을 벌써 다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유전자형을 다쓸 수가 있겠죠. 기억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AY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기억이 안 나오면 열성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스몰 a 스몰 a x에다가 스몰 a 스몰 a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기억이 나왔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a 스몰 a 이렇게 갖는 거고요. 없으니까 열성, 없으니까 열성. 네,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A 하나 가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형접합이라는 걸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20A가 있어요, 없어요? 20A가 있죠? 몇개 있어요? 하나 있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고. 5번 같은 경우는 20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기역이 1이고요. 니은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얼마일까요? 2겠죠? 문제에서 0, 1, 2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문제에서 0, 1, 2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찾았죠. 그러면 2번 보시면 얘가 삐삐예요, 삐삐. 상유전이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지비, 라지비. 당연히 이제 얘가 우성이니까, 나로 표현되는 건 문제 없죠.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열성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스몰 b, 스몰 b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2형 접합. 라지 b, 스몰 b 갖는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라지 b, 스몰 b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가의 유전자. 가의 유전자. X형 색채. 1번 가지고 금방 찾았습니다. 1번 가지고 금방 우리가 찾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니은번. 디귿은 입니다. 우리가 이미 얘를 가지고 X형 색채 유전자형을 써본 거예요. 금방 찾았죠, 그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확인했기 때문에 디귿의 값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과 7 사이는 이미 우리가 A에 대한 유전자, B에 대한 유전자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손에서 가와 나가 나올 확률인데, 이번에 조금 확률이 좀 다른 게, 가와 나중에 나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얘가 다 열성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돼버리니까, 요 확률을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 확률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겠지.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지? 그래서, large B, small B, small B, small B 사이에 라지 B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 확률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는 걸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독립 조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하나 상, 하나 성에 있는 거, 그 다음에 DNA 양을 가지고 어디 위에 있는 염색체인지, 염색체 어디 위에 있는 건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찾는 고러한 유형의 문제들만 우리가 좀 추려서 보고 있다. 자,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역시 완전 우성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우성 줬고요. 가와 나중한 개는 상, 하나는 성.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 상, 하나 성에 있다라고 줬어요. 자, 그다음에 1부터 7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 줬으니까 써보죠. 예, 요거는 가 발현, 요거는 나 발현, 가나 발현, 나 발현, 가 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DNA 양은 요번에는 0, 1, 2가 아니라 1, 2, 3이다라는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A, B, C에 들어갈 값은 1부터 3까지다. 라는 거. 일단 나 형질을 좀 먼저 볼게요. 나 형질. 자, 나 형질에서 우리가 했던 모자 여부 요거 좀 한번 볼까요? 2번과 5번 한번 보실까요? 2번과 5번. 2번에 나왔는데 5번에 안 나왔죠? 자, 뭐의 위배죠? 모자 위배죠. 그럼 뭐예요? 열성 유전 아니라는 거야. X염 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부녀 자모의 부녀 볼까요? 자, 몇번 보시느냐?
3번과 7번 보세요.

3번과 7번. 자, 부녀 보실까요? 자, 니은이 나왔죠? 나가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뭐도 안 된다는 얘기죠? X염색체 우성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얘가 뭐란 얘기야?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얘가 상유전이니까 얘가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확정할 수 있겠죠.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상유전이다, 반성유전이다, X염색체 유전이다, 이런 걸 구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대한 거 볼까요? 가에 대한 거. 네, 우리 3번과 6번 한번 보실까요? 3번과 6번. 3번이 지금 가가 나왔어요. 3번이 가가 나왔는데 6번이 안 나왔어요. 그죠? 모자. 아니, 부녀죠, 부녀. 아빠, 딸. 네, 부녀 관계. 아빠가 나왔는데 딸이 안 나왔기 때문에 X염색체 우성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성유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가란 얘기예요. 될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열 관계를 하나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전 제형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유전 제형을 좀 보시면 가정을 좀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자, 이가 얘가 여기 2번인데 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얘가 요건가 한번 볼게요. 라지비 라지비. 자, 얘가 라지비 라지비라고 한다면, 자, 2번이 라지비 라지비라고 한다면 5번이 라지비를 갖겠죠.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 해야 돼요? 표형이 같아야 되겠죠. 얘가 지금 우성 유전자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나는 표현되는데 얘는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가 이번에는 스몰 b, 스몰 b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스몰 b, 스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스몰 b, 스몰 b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2가 돼버리지. 그치? 근데 이제 얘는 지금 가가 안 나온 정상이기 때문에 A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3 이상이 될 거란 말이야. 3. 그렇죠? 자, 그러면 7번이 지금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3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여기가 스몰 A, 스몰 A니까. 왜? 기억이 열성이니까. 그지? 스몰 A, 스몰 A니까. 자, 이게 없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3이 될수 있나? 안 되죠. 모순이죠. 이것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럼 확정될 수 있는 게 뭐야? 2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라지비, 스몰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나가 표현됐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성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유전장을 써보시면 기억이 열성이야. 열성이니까 스몰 AY 쓰시면 돼. 우성이면 라지 AY. 그지? 예, 여기 기억 나왔으면 스몰 AY 됐죠? 네, 기억 나왔죠?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 요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정상이라는 얘기니까 요거고.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기억이 안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 하나 가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가 하나 있는 거야. 라지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2겠네. 2. 2번에 2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는 없죠.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스몰 b를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 니은이 나왔잖아요. 그죠? 니은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니은이 안 나와야 스몰 b, 스몰 b지. 그지? 니은이 안 나온 게 여기가 스몰 b, 스몰 b니까 여기는 라지 b, 스몰 b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요건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5번은 요게 1이 나왔어요. 요게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여기 스몰 b, 스몰 b네. 5번. 그럼 여기 2를 더하시면 되니까 이게 3이네. 자, 3으로 여러분들이 확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같은 값이 나오는지 볼까요? 7번에? 네, 7번에 라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라지에 없고, 스몰 b, 2. 네, 스몰 b, 2. 네, 확인했죠. 그래서 2, 1, 3이 되네. ABC가.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에 나는 우성형질이라고 그랬는데, 네, 나 우성형질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의 채 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에

아지비의 DNA 상대량이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스몰 A가 1이 있다는 얘기고, 얘가 나에 대해서 지금 정상이 나왔으니까, 얘는 스몰 B, 스몰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 B는 없으니까, 요 값은 1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A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5번과 6번 사이에서, 자, 5번 스몰 B, 스몰 B고, 얘는, 여기가 지금 스몰 B, 스몰 B니까, 얘가 이제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게 되겠죠? 나가 나와야 되니까, 라지 B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얘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시면 여기에 가가 나올 확률, 가와 나중에 가가 나올 확률, 예, 여기 이제 4분의 1, 예, 그다음에 2분의 1 곱하시면 우리가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가계도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X염색체 유전이냐 아니면 상유전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유전장을 쓰기 전에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관 유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표분석의 패턴 레벨 업.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표분석 문제로 100% 거의 출제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표만 쫙 모아놓고 우리 표의 패턴, 선지의 패턴들을 또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인구 부양비 문제를 또 역시 유형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찾아볼 거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다 비율이야. 비율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A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그리고 부양인구,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만 출제, 이 형식은 여기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 형식은 그대로 ABC는 상중하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상중하의 비율을 찾아내서 계층 구조를 찾아내는 문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각국에서 T년 유소년 부양비는 각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50이고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각국의 유소년 인구 10% 감소했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 20% 감소했고 T년의 전체 인구 동일하고 예, 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A, B, C가 부양인구인지 유소년인구인지 노년인구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단서는 어디 있다? 바로 이거야. 유소년 부양비가 T년에 50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A, B, C의 상대적인 크기를 찾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 A분의 B 더하기 C라고 나와 있습니다. A, B, C를 다 합치면 얼마야? 100%지. 그치? 예, 비율로 했으니까. 그러면 3분의 1을 100으로 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60분의 40 하면 어때? 3분의 2가 되면서 전체 100%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이면요? 50분의 50을 해가지고, 그렇지. 예. 전체 100이 되고 1이 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A가 T년도에는 60이고, T 플러스 50년도에는 5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60분의 40, 그리고 50분의 50, 이렇게 써줄 건데요. A가 60이고, A가 50이다. 라고 하는 거야. A의 비율이. 예.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을국도 찾아줄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해? 14

13분의 7은 어떻게 하면 100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거 간단한 게 그거 두개 더하면 20이잖아요. 100 되려면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럼 100 되죠. 그렇죠? 그러면 35고요. 여기 65입니다. 65분의 35 하면 13분의 7이 되고 전체 100이 된단 말이야. 이 말은 A가 65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 A가 65. 그 다음에 15. 아니, 35. 35. 그리고 1이니까 50분의 5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 B하고 C는 B 더하기 C가 40이고 B 더하기 C가 50이고 35고 50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B 더하기 C, B하고 C를 합하면 40인데 이게 상대적인 크기가 3대 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C가 30일 때 B가 10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B, C를 하면 30, 10 이렇게 되는 것이고 50을 B, C를 하면 20, 30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맞죠? 그렇죠? 여기 B, C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35를 7등분 해가지고 그렇죠? 1대 6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7등분 하면 50 되네요. 그러면 5, 9, 30분의 5 B가 5, C가 30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30, 2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구한 것은 왜 구했다? ABC가 1호부터 ABC가 유소년 인구인지 부양 인구인지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바로 이거.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죠?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50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50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가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져서 유소년 인구가 5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얼마야? 2대 1이구나.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50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부양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배 있는 거 뭐밖에 없어? 30하고 여기 60밖에 없죠. 그쵸? 부양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구나. 그러면 A가 부양인구가 되는 것이고, C가 유소년 인구가 되는 것이고, 아, B가 노년 인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았다. 그래서 보기 좋게 옆에다가 한번 옮겨서 그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해서 갑구가 을구, T년, T+50년. T년, T+50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A부터 다 써줄까요? A, 60, 50, 65, 50.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요. 유소년 인구가, 여기 있습니다. 30, 30, 30, 30이네요. 다 30이네요. 30, 30, 30, 30. 그러면 노년 인구. 나머지 해보시면 10, 2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거 다 비율로 지금 100% 비율로 찾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T년 갑구가 을구의 인구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100으로 갈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T년 대비 T+50년에 갑구의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10% 감소했어요. 그러면 30에서 10% 감소하면 3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27명이 되는 거네. 이것도 우리가 이 비율 관련해서 했을 때 여러분 전체가 감소했는데 여전히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아. 30%로. 그러면 부분이 감소한 거랑 전체가 감소한 거랑 같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안 하더라도 여기가 27이면 전체가 아 90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0에 30% 하면 27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아 부분이 감소한 10%랑 전체가 감소한 10%가 같으면 이거 우리 패턴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이 그대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또 하나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을국의 유소년 인구 20% 감소했대요. 그러면 30의 20%는 얼마야? 6만큼 감소한 거지. 그럼 얼마가 돼? 그렇지. 24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20% 감소했는데,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아. 그러면 전체도 20% 감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에 83, 24, 40.
8이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답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따라왔네. 네. 첫 번째. 티년의 노년 부양비는 각국가 을국이 각국의 을국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이게 부양비 구하는 공식들을 그냥 바로 알고 있어야 돼. 노년 부양비 구하는 공식은 그렇지.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이거 65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두 배요? 아니지. 저 왜냐하면 분모값이 65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점점점 하다 보면 각국은 얼마냐면 6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을국은요 65분의 5예요. 그러니까 두 배를 넘는 거죠. 만약에 60분의 5라면 딱두 배가 되겠지만, 그쵸? 그래서 두배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각국과 을국이 동일해요? 안 동일합니다. 27명, 24명으로 찾았죠. 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초고령 사회. 그렇지. 그래서 고령 사회인지 고령화 사회인지 초고령 사회인지 고령화 사회는 7% 노년 인구가 고령 사회는 14%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다다 어때요? 이게 그래서 비율 구해놓은 거 비율을 먼저 구해놓고 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둘다다 20%예요. 그러니까 20% 이상이면 둘다 모두 뭐냐면 고령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달리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지. 네 번째, T년에서 T+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둘다 모두야. 둘다 여러분 보시면 각국에 볼게요. 출산율 떨어졌지. 그치. 유소년 인구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요. 노년 인구는 18명으로 증가했어. 을국도 볼까요? 유소년 인구 줄어들었죠? 노년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답은 5번이 되겠죠.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더 많고, 맞아요? 을국이 더 많네요. T 플러스 50년에는요, 여기가 45네요. 그쵸? 90에 50%니까. 각국이 을국보다 많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펴봤어.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랑, 예, 이거, 예, 이렇게 기본형. 예.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두고 상중하의 상대적인 크기 구하는 것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구조 그대로.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보면 노령화 지수하고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결국 뭘 찾아냈어요? 이 결국 찾아낸 것이 A, B, C의 상대적인 크기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6대 1대 3 이렇게 찾아낸 거잖아. 그걸 마찬가지로 지금 나온 이 노령화 지수나 유소년 부양비를 통해 토대로 해서 몇대몇대 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인구구조는 경제성장과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며 이건 선지 해결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동력이 어떤지 여기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양 인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선지에 보면 세대 간 갈등. 그러면 이거 노년 부양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지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제 각국과 을국의 T 플러스 100년 전체 인구와, 각국의 T 플러스 100년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뭐 T 플러스 100년의 4배, T년의 유소년 인구와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할때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본다? T년, 갑, 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갑, 을. 이렇게 하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T년의 을국의 전체 인구랑 T 플러스 100년의 갑국의 인구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을 구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 노령화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노령화 지수는, 그치,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5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명을 하는데 차츰 50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50 나오면 아 2대1이구나라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2대1이어야지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50하고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쓸 필요도 없게 50하고 나오는 순간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또 하나. 이 100은 엄청나게 큰 정보입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여기 100 이렇게 나와 있죠. 100은 어떤 정보인데요? 지금 유소년 부양비 아래에 있는데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인데 이게 100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게 둘이 같아서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를 토대로 해서 부양인구랑 유소년 인구가 둘이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갑니다. 노년 인구보다 유소년 인구가 2배야. 그렇지. 해볼게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뭐하고? 부양인구랑 유소년 인구가 같아. 아, 2대 2대 1이구나. 그러면 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50회. 2대 2대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100%로 맞춰주면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그렇지. 이게 5니까 20씩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40, 20 하면 2대 2대 1, 전체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40, 40, 20으로 이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한 내용이 바로 뭐랑 똑같아? 그치? 여기 상대적인 크기 찾은 거랑 거의 같다는 거야. 거의, 비율은 상대적인 크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놨네요. 다 써놓은 줄 알았어요. 네. 40, 40, 20, 그래서 100. 40, 40, 20, 해서 100.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이제 T 플러스 10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00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1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걸 놓고 해보세요. 2대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2대 3이어야지 어떻게, 2대 3이어야지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되냐면 150하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와 그다음에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2대 3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써줄게요. 네. 2대 3 됐어.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40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비율만 봐도 40이 나오려면 그렇죠. 5분의 2 하면 어때요? 5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그렇지. 40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가 5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 50, 30 해서 100.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25하고 나왔어요. 예. 2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4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25 나오잖아요. 그 말은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4배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 여기 4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80하고 되어 있습니다. 80.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80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이거 40이었는데. 예. 아까 5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이거 40 해서 여기 50 우리 찾아냈던 거. 네. 여기 100이 그대로 써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저 이번에는 80하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유소년 인구가 4였어요. 그러면 부양 인구가 5여야 되죠. 그쵸? 5대 4. 아, 그래서 여기가 5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40, 50, 10 해서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다 구해놓을 수 있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무엇을 활용한다? 바로 여기에요.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줘? 아, 여기가 200명이구나. 라고 하시고 80, 100, 20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또 하나,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배가 되면 얼마? 8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전체 인구가 아, 200이구나. 200에 40% 80, 80, 40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 보시고 디귿하고 리을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귿하고 리을 선지 방식으로 매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뭐 보라고? 그래서 위에 보라고. 세대 간 갈등은 위에서 보니까 세대 간 갈등은 뭐하고?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대 간 갈등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노년 부양비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갑국의 노년 부양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저 40분의 20 하나, 80분의 40 하나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이었다가 5분의 3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뭐 노년 부양비 뭐 물론 이렇게 하면 이거 50이고 60이고 나오는데 예? 2분의 1이었다가 5분의 3이 됐습니다. 어때요? 더 커졌죠. 더 커졌다는 건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을국은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돼 있어요. 경제성장 동력은 뭐 보라고?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이라고 돼 있어. 부양 인구 볼게. 부양 인구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따라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랑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 문제 유형이랑 사실 이것도 상대적인 크기를 결국 찾아내는 것이었다는 거고요. 이제부터 약간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한번 볼까요? 뭐냐면 이제 뭐가 나와? 그렇지. 증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증가율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재작년도 수능 문제였고 증가율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했다 불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증가 이게 아니죠. 요거죠. 그쵸? 증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게좀 다르고. 그래서 앞에 문제랑 좀 다른 패턴,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었잖아요. 증가율은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를 풀어보는데 항상 풀어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기간을 나눠가지고 일단 T년이 있고요.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예. 되고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가볼게요. 갑국의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의 7배이며, 일단 해볼까? 부양 인구가 T년에 노년 인구의 1대 7이다. 이렇게 일단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50이다. 그렇지. 이것도 역시 앞에서 봤던 거 이용이야. 노령화 지수 어떻게?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야. 이게 50이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2분의 1이어야 5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년 인구보다 유소년 인구가 2배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2대 7대 1이구나. 그러면 100으로 딱 맞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T년도에 바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 100% 해서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T년도는 첫 번째 거 보고 이미 끝난 거지. 그치.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A 기간이 뭐냐면 A 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변화다라고 되어 있고요. B 기간은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T 플러스 60년이라 T 플러스 50년이다. T 플러스 50년의 변화다. 50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100명, 100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 놓고 해볼게. 노령화 지수의 증가율인 거야. 노령화 지수의 증가율, 노년 인구의 증가율인 거야. 일단 노년 인구의 증가율을 먼저 구해야지만 이 노령화 지수가 뭐예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 증가했대요. 이 A 기간에 100% 증가한 거야. 그러면 10이었는데 얼마만큼? 10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시 50% 증가했대요. 그러면 20에 50%가 얼마야? 1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0의 절반이니까 10만큼 증가해서 아, 30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됐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의 크기가 됐기 때문에, 뭐? 노령화 지수가 바로 0에서 14세랑 65세 이상의 크기의 상대적인 건데, 노령화 지수 증가율을 통해서 노령화 지수를 구해내면, 0에서 14세 인구 크기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때 노령화 지수가 얼마였어요? 50이었죠. 그쵸? 50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년도의 노령화 지수가 50입니다.
그러면 T 플러스 30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60% 증가했대요. 그래서 증가율 완전 익숙해져야 됩니다. 50에 60%는 얼마지? 5, 6, 30만큼 증가한 거야. 30만큼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8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50% 증가했대요. 80에 50%가 얼마예요? 80에 50%, 절반이죠. 40만큼 증가한 겁니다. 80에서 40만큼 증가하면 120이겠구나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곱하기 100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80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네. 80이에요. 여기. 8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이 나오려면 5대 4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5분의 4 곱하기 100 해야지 8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0에서 14, 여기 지금 노년 인구가 얼마냐면 여기가 20입니다. 네. 그러면 유소년 인구, 아, 25여야 되구나. 그래야 5대 4잖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또 해볼까요? 또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얼마 나와야 되냐면 120 나와야 됩니다. 120하고 나와야 돼요. 120. 120하고 나와야 되죠. 노령화 지수가 120입니다. 그렇죠? 120입니다. 그러면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지 120 나와? 그렇지. 5분의 6이어야 되죠. 5분의 6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노년 인구가 얼마예요? 30입니다. 그렇죠? 그럼 5대 6 되려면 유소년 인구가 25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25가 이렇게 찾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체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00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15세에서 64세는 여기 55.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네, 45.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지들 여러분이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바로 여기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6월에도 이런 선지들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경제성장 동력은 부양인구에 따라서 하겠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부양비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 선지하려고 아래 나온 것이거든요. 아래도 역시 보시면 예,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해 관계, 부해 관계, 아니, 부해 관계, 정해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놓아야 되는 거지. 자, 부해 관계래. 이게 무슨 말이야?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양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 인구가 줄어들수록 심해져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래는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 정도가 커져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유소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가 커져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얘도 뭐 하려고 나온 거야? 얘도 뭐 하려고 나온 거냐면 선지 해결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시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 노동력 부족 정도, 세대 갈등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는 여러분 뭐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앞에서 유소년 부양비 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몇 년하고 몇 년? T 플러스 50년하고 T 플러스 30년입니다. 예, 유소년 부양비 볼게요. 55분의 25야. 45분의 25야. 분자값이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죠? 커졌죠. 커졌죠. 따라서 아, 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가 커졌구나 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T 플러스 50년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의 정도, 노동력 부족의 정도를 언제 T 플러스 50년하고 30년, 뭐로 하래요? 부양 인구로 하래요. 부양 인구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치? 따라서 노동력 부족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크다? 아니에요. T 플러스 50년이 노동력 부족의 정도가 더큰 거지. 그치?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여러분 뭘로 파악하고요? 그렇지. 노년 부양비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얘네를 통해서 뒤에 선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뭘 구하는 거? 얘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그치. 증가율을 통해서 한 거였어. 무슨 증가율? 노령화 지수 증가율하고 노년 인구 증가율을 토대로 이걸 푼 거였어.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60% 증가해서 50% 증가해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증가, 불변, 얼마

얼마나 증가했다라고 안 나오니까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비용 문제도 여러분이 경제에서 혹시 기회비용 풀어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게 안 나오면 오히려 미지수로 나오면 그게 더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작년도 9월 문제였는데 올해 문제, 작년도 수능 문제, 그렇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소했다, 변화 없다, 불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연달아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연달아서 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작년도 9월에 이렇게 증가 불변에서 숫자 안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수능에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넣어서 하죠. 그쵸?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도 9월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표는 각국과 울국의 티년 대비 T+30년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티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이며,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많이 풀어야 이런 숫자들이 45%인데 그게 갑국의 0.75면 갑국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이 산수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절대 안 돼.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많이 풀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막 진짜 소수점으로 산수를 계산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본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고, 일단 t년을 기본으로 하고, t 플러스 30년의 변화 양상을 이제 예측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네요. t년의 전체 인구 중에 부양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은 을국이 얼마래요? 45래요. 여러분, 근데 이 45가 갑국 인구의 0.75배래. 0.75가 얼마야? 4분의 3이야. 4분의 3. 예. 자꾸 하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60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해야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60이었다. 이거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별표지.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가 같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을국에서 일단 모르는 게두 개가 있어.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몰라요. 유소년 인구도 노년 인구도 몰라요. 그런데 노령화 지수 어떻게 쓰죠? 노령화 지수는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이게 노령화 지수입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노년 인구는 어떻게 쓰죠? 아니,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그렇죠. 65세 이상의 인구. 이게 같대. 그럼 어떻겠어? 저 여기가 45 있습니다. 45 있어요. 그리고 y라고 했어요. 여기도 y라고 했지. 이 x가 얼마겠어? 45겠지 뭐. 그쵸? 45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x가 45고 X가 아니라 0에서 14세 인구가 45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10이구나. 그래서 결국 노년 부양비도 45분의 10, 노령화 지수도 45분의 10 이렇게 같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정보들이 처음에 이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해봤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이다. 0.25배 이런 것도 바로바로 나와야 돼. 0.25배는 4분의 1인 건데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가 얼마예요? 저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 해보세요. 100이잖아. 그렇지?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 100입니다. 그렇죠? 부양 인구분의 둘이 같으면 지워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에요. 따라서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0.25배. 4분의 25지. 그렇지? 예, 갑국이 아, 아니다. 을국의 0.25배이다. 그래서 을국이 100이에요. 을국이 100이니까 갑국이 얼마예요? 25가 됩니다. 25. 여러분, 2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아래. 유소년 부양비 2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4분의 1이면 됩니다. 그렇죠. 4분의 1이면 25 나오죠. 15세에서 64세 인구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아, 유소년 인구가 15면 되겠구나. 되죠? 그래야 4분의 1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여기가 15가 되고 그러면 노년 인구가 25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 100%,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되었고, 이제 뭐가 나와 있어? 그렇지, 변화, 양상이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일단, 불변인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불변인 것부터 먼저. 먼저 뭐가?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가 불변이래요. 언제? 갑구기. 그러면 부양인구는 60으로 갔습니다. 60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전체 인구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서도 여러분이 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갑국, 을국 모두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100명이면 똑같이 100명. 여기도 100명. 그래서 부양인구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갑국에 다시 보면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했대. 유소년 부양비 증가하려면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예요. 그럼 얘가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어때? 증가해야지. 그치? 전체 인구는 똑같아. 그러면 노년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구나. 라고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을국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을 가서 보면, 을국도 불변을 먼저 보세요. 불변은 뭐냐면,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이야.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이고, 그리고 부양인구 비율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 감소했다고 돼 있어. 부양인구가, 여러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이 45분의 45, 100이었어. 그러면 이때도 또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감소한 것만큼, 0에서 14세 인구도 똑같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똑같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늘어나?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정말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둘이 같다. 그러면 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가지고 해서 선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러분, 아래에 조건, 여기 선지, 일단 이거 붙여보고요.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년의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노령화 지수 어떻게 해요?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15분의 25보다 45분의 10이 더큰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을국이 더 큽니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생각보다 익숙해지고 증가율이나 비율 계산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두 번째, T 플러스 30년에 노년 부양비는, 각국의 노년 부양비는 50보다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 플러스 30년에 노년 부양비가 50보다 클수 있어요? 50보다 클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저 여기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여기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인데, 이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2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5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치, 6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때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의 총 부양비는 120보다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부양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양비를 생각해 보면, 을국의 총 부양비는 어떻게 구해요? 총 부양비 한번 구해볼게.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합해서 총 부양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소년 부양비는 일단 얼마였어? 전년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돼 있어. 앞에 보면.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얼마야? 100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100.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바로 45보다 이제 작은 값. 그렇죠? 여기 45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년 인구는 어때요? 1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5보다 분모값은 45보다 작아지고 분자값은 10보다 커져요. 그럼 당연히 5분의 1보다 커지죠. 2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 100 하면 이 전체 값은 어때? 그렇지. 2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100에다가 노년 부양비 20보다 큰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20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예. 선지도 조금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보면 앞에서 봤던 그 구조들처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노인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뭐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 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를 한번 해볼게요. 유소년 인구를

글자 가보니까 갑국은 늘어났고 을국은 줄어들었어. 따라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갑국에서 늘어나요. 그런데 을국에서는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이에요.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는 노년 인구와 정해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필요성, 창출 필요성도 해볼게요. 노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갑국은 낮아지겠네. 을국은요, 노년 인구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높아졌겠네. 그치? 높아졌겠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구조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측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바로 이 구조. 조건에 따라서 선지를 해결하는 이 구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9월에 출제가 됐다가 이제 여러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은 바로 얘를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예. 자, 가볼까요? 작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하고 9월에 어떤 걸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은 수능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티년 대비 티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갑국이 0.5배, 그리고 을국이 2배가 되어서 티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전체 인구에 대한 단서가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갑국, 을국. 그리고 티년 티 플러스 50년. 티년 티 플러스 50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놓고 표는 갑국과 을국의 티년 총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티년 대비 티 플러스 50년에 뭐냐면 이렇게 변화 양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구해낸다? 그렇죠. 티년 갑국과 을국의 비율로 먼저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구해낼게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정말 많은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 총 부양비가 여러분 15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총 부양비를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유소년 부양비하고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15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2분의 3이어야 되지. 그치. 15세에서 64세 인구랑 나머지 두, 피부양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2대 3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100으로 맞춰주면 40대 60이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4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을국은 25 나왔어요. 25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25 나오려면. 25 나오려면 4분의 1이어야 되죠. 4분의 1이어야 25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 80분의 20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80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그렇지.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한다? 0에서 1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의 크기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1대 2지. 그치? 두 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머지 60을 전체 100이라고 우리 비율로 잡았잖아. 100이라고 이렇게 비율로 잡았으니까 100, 100. 60을 예, 2대 1로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이 되겠구나. 진짜 많이 하면 그냥 촥촥촥 언제나 이렇게 맞추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풀다가 재밌다니까. 100 됐습니다. 100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둘이 같아서 지워져서 100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10, 여기 10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다 찾은 거예요.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변화 양상들이 나와 있죠. 변화 양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 인구 티년하고 티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티년 대비 티 플러스 이거 일단 이거 놔두고 요거 이 내용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뭘할 거냐면 변화 없음부터 그렇지?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지만 불변인 거 이거
똑같이 활용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갑국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건 변화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으로 놔두고 하셔도 돼요. 100으로 놔두고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우리가 일단 비율로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40%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체 인구에서 40%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율이거든요. 비율을 읽어두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40% 비율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는 줄어들었고, 그렇다면 노년 인구는 어떻게 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없대. 그쵸? 어차피 비율로 했기 때문에 10% 차지하고 있었어. 우리도 똑같이 비율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10%야. 이거 똑같이 쓰겠다는 거죠. 10%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게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가 줄었습니다. 여기가 줄면, 그러면 당연히 노년인구는 어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비율로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율로 이렇게 쫙 해놔. 비율로 쫙 해놓고 이제 숫자, 제일 처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는 갑구의 경우 0.5배. 즉, T년이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울국의 경우는 두 배가 되었다. 아, 0.5배고, 예, T 플러스 50년에 두 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를 100이라고 하면, 을국의 경우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어떻게 되냐면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2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경우 0.5배가 되었다라고 됐으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0.5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00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그런데 아, 여기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얘를 빼먹었네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 이제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0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200으로 하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 그치, 400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T 플러스 50년에 0.5, 절반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크기에 따라서 숫자는 이거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비율만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T년의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해요? T년의 40분의 20. 이걸로 바꿔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160분의 80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 160분의 40, 아, 80 맞죠? 4, 아, 4, 4, 16 맞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치? 그냥 그대로 40분의 20. 이게 유소년 부양비고요. 노년 부양비는요, 40분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두 번째, T년 갑국의 노년 인구는 얼마가 되죠? 이제 인구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노년 인구는 얼마가 된다? 160입니다. 그렇죠? 160이고요. 을국의 노년 인구는 어떻게 되죠? 1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6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T년 갑국의 부양인구는 얼마예요? 그렇지, 160명이에요. 네, 요거 400명 기준으로 해서 160명이 되는 것이고 T 플러스 5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얼마가 되죠? 2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되죠? 8배가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경제성장 동력하고 나왔습니다. 경제성장 동력. 경제성장 동력은 뭘 보고 하라고 했지?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율은 우리가 다 구해놨어.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경제성장 동력은 각국은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을국은 어때?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각국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대 갈등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갈등 정도는 뭐 보면 돼? 노령화 지수와 정의 관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노령화 지수를 보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되죠? 예. 그냥 이 상대적인 크기 안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꿔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9세기 중에서도 19세기 초에서 한 중엽까지 대략의 연도로 말씀드리자면 한 1800년 전후부터 해서 1860년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를 듣는데 조금 버겁거나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본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로 다시 기본기 쌓아놓고 요걸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깊은 내용들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제 필기 노트 상으로는 7강입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 두 장을 한꺼번에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의 지금에 있는 타이틀이랑 여기에 있는 거랑 한 강씩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약정 공략은 총 9강인데 제 강의 필기 노트는 총 10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이제 밀려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유럽 쪽에서는 일단 나폴레옹. 19세기 초반은 전 유럽은 뭐 거의 나폴레옹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내용들, 거기에다가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움직임의 여러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었던 7월 혁명, 그 다음에 2월 혁명, 이런 내용들, 뭐 크림 전쟁, 언저리까지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자면 동양사 쪽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개항, 뭐 1, 2차 아편 전쟁이라든가 태평천국 운동, 고원절이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라든가 뭐 그런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탄지마트로 대표되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미앵 조약. 여러분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1804년에 나폴레옹은 그 전까지는 뭐였죠? 통령이었습니다. 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있고 1804년에 나폴레옹은 뭐가 되죠? 황제가 됩니다. 요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나폴레옹 법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통령정부 때입니다. 예,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통령정부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개혁도 있었습니까? 교육제도에 대한 뭐 개혁이라든가 나폴레옹 법전을 다른 말로 프랑스 민법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다 요 통령정부 시기 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802년에 요 아미앵 조약은 일종의 영국과 프랑스의 휴전조약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다? 예, 통령정부 때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나폴레옹은 1804년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직접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 황제 대관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관을? 예, 교황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왕관을 써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트라팔가르해전. 트라팔가르해전은 시기적으로 따지면 황제 때인데 요것은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선 졌어요. 요 트라팔가르라는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 그 밑에 있던 그런 이제 지역인데 영국과의 해전에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표했던 게 뭐죠? 1806년에 대륙봉쇄령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대륙봉쇄령. 1806년에 대륙봉쇄령. 대륙봉쇄령은 뭐예요? 여기서 영국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육지, 이 유럽 대륙은 나폴레옹의 그 영향력 하에 있죠. 그러니까 야, 저 영국 섬나라지. 내 허락 없이 난 대륙을 막아버릴 거야. 내 허락 없이 영국하고 놀지 마.

교류하다 걸리면 알지? 나 무서운 나폴레옹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륙을 말 그대로 그냥 걸어 잠근 거예요. 대륙을 봉쇄해버리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시기에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래서 요두 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 대륙 봉쇄령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해체시켰던 나폴레옹은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가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해버려요. 자,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의도치 않게 그의 업적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나폴레옹이에요. 왜? 라틴 아메리카를 대부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에스파냐. 우리가 소위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나라였었죠. 그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있던 상황에서 그 에스파냐를 누가 점령해버려요? 바로 나폴레옹이 점령해버리게 되자, 어떻게? 그렇죠. 식민지에 대한 그 간섭이라든가 요게 조금 약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국가들이 그것에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이었다. 근데 그건 어느 시기 때다? 황제 시기의 나폴레옹 때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가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러시아 원정을 떠난다라는 건 누가 러시아가 뭘 어겼기 때문이겠죠? 이겁니다.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러시아가 영국과 교류를 하다가 딱 걸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야, 얘하고 놀지 마라고 하고 딱 막았는데 누군가 놀다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쓱 들어갑니다. 러시아 일로 와, 일로 와 해서 수십만의 대군을 모아가지고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이때 러시아가 생각보다 전략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맞서 싸우지 않고 후퇴 전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게 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혹한이 프랑스 군대에게 덮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이 여기서 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폴레옹이 갖고 있었던 위상이 이때부터 흔들흔들하게 됐던 것이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게 되었었고요. 1807년에 필턴이라는 사람이 증기로 인해서 배를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 요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살짝만 봐도. 이건 왜 써놨냐면, 제임스 와트가, 1765년에 증기기관을 개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의 핵심 테크놀로지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나올 때 요게 선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1807년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증기에 대한 계량이 먼저 있었고, 제임스 와트의 계량이 있었고, 그것을 조금 더 변형 발전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기선 이점. 그것까지 살짝, 이게 수능에 선지로 나와서 써놨는데 아마 이게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지도가 너무 중요하죠. 자,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마드리드를 점령했던 게 언제다? 1808년, 예, 이베리아 반도 점령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또 하나는 여기 라인 동맹, 레지는 라인 연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프랑스 제국 하에 들어와 있는, 나는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친구들끼리, 다들 친구 먹을게요. 라고 했던 그 동맹이 라인 동맹, 레지는 라인 연방이에요. 그래서 이건 책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교과서에 제가 두 자료를 갖고 왔는데, 요 자료에서는 라인 동맹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자료에서는 라인 연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가 트라팔가르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요 남쪽에 있는 요이 바닷가에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건 누구랑 붙은 것이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이때 누가 이긴 것이다? 영국이 이기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졌던 해전이 바로 이 트라팔가르 해전이었었고 이걸로 인해서 무엇을 그렇죠 대륙 봉쇄령을 1806년에 내렸다라는 거 하나 꼭 체크해 두시고요 예전에 문제 중에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라인 동맹이 나와 있죠 라인 여기 대부분에 있었던 지역이 이제 라인 동맹이 됐는데 라인 동맹 내지는 라인 연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 두 나라를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여기 프로이센이 나와 있죠?
여러 단어들이 많이 보이지만 제가 다른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라인 연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라인 연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가 여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이 라인 연방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었다라는 이 개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가 뭡니까? 어딥니까? 털로털로? 워털로입니다. 워털로 전투. 이 워털로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일 때입니다. 그거까지 같이 한번 살짝 체크해 두시고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연표노트로 돌아와서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전투라는 전투에서도 역시 지게 돼요. 그렇게 되자 엘바섬에 유배됩니다. 엘바섬은 뭐 위치까지는 안 물어볼 텐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가 있는 게 엘바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영 조금 잘하면요 여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예요. 작은 뭐 그냥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이동 가능한 정도에 있는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었습니다. 그게 엘바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되니까 어떡해요? 도망쳐 나오죠. 나폴레옹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가 있으니 우린 그것을 털로털로 워털로 전투라고 합니다. 이 워털로 전투에서도 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은 어떻게 돼요? 당시에 영국 사람들 내지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자, 나폴레옹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로 죽일 수는 없지만 그가 이 유럽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아주 외딴 섬으로 보내자. 그래서 대서양의 외딴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이에요. 여기에서 나폴레옹은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1823년도에 멀로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이 멀로는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우리 아메리카의 일은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유럽 너네는 우리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 라고 했던 선언이 바로 이 멀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멀로 선언을 다른 말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불간섭주의 외교 노선을 표명했다. 뭐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뭐 선언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멀로 선언으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더 기여하게 돼요. 이건 사실은 미국의 속내 입장에서 뭐예요? 야, 우리 미국하고 가까운 같은 대륙 안에 있는 그 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은 다 유럽 너네의 식민지인데 이제는 우리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거야 라는 속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외교사적인 일인 것이고 외교의 실질적인 일인 것이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멀로 선언, 미국의 대통령,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선언했던 이걸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기운이 훨씬 더 올라오게 되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영국에서는 요때 이제 심사법이 폐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1828년인데 뭐 연도 디테일한 연도보다는 그냥 19세기 초라고 해두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이런 나폴레옹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유럽의 옛날의 질서, 왕족이라든가 귀족 같은 사람들은 아, 저 프랑스 애들 때문에,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때문에 저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그런 움직임이 전 유럽에 왔는데 아,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 아, 옛날에 우리 얼마나 좋았었어. 우리 귀족일 때, 우리 왕족일 때. 그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빈회의라고 그래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1814년부터 15년까지 열었고 이 빈 회의 결과 나타났던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빈 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빈 체제 핵심은 뭡니까? 프랑스 혁명.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주인공이었던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타났던 체제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나폴레옹 이전으로 유럽의 질서를 되돌려놓자 라는 게 빈 체제예요. 이 빈 체제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가 되겠습니다. 메테르니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요 단어 너무 중요하죠.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입니다. 자, 신성동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최근에는 특정 국가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다. 그러면 러시아의 그 선지 중에 하나가 신성동맹의 일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
그럼 이거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맞는 선지죠. 보세요.